0: 그새 또 먹어? 내가 대장이야.
1: 뭐야? 야, 빨리빨리 안 쓰러. 다시 걸레질을 해야 하잖아.
2: 빗자루질 다 끝나면 하라고.
1: 그럼 맨날 마지막에 나 혼자만 청소하잖아.
2: 순서를 지키라고. 네 맘대로 하지 말고.
1: 네가 대장이야? 왜 명령이야?
2: 명령이 아니라 순서지.
3: 자자, 오늘 저녁은 아이들이 가장 좋아할 고기볶음을 하는 걸로.
4: 잠깐! 아이들이 가장 좋아할 요리는 국물 요리지.
3: 맛을 안다면 볶음이지.
4: 뭐? 그럼 난 맛을 모른단 얘기야?
5: 쟤들 또 시작이다. 맛을
4: 네가 아니야. 네가 볶음 맛을 알아.
1: 그만 좀 해!
5: 배고픈데 다들 놀고 있으니까 알아서 먹는 중이야.
3: 놀고 있다고?
2: 우리가 노는 걸로 보였어?
0: 네, 더 이상 너희랑은 같이 못 있겠어.
2: 누가 할 소리?
6: 다들 왜 싸우는 거지?
7: 마법 청소도구, 마법 조리도구, 마법 장난감들까지 다들 싸우고 있어!

0: 모두의 문제를 한 번에. 아하! 이제 알겠어! 우리에겐 필요해 모두의 대장.
1: 대장?

0: 우린 대장 필요 없거든.
1: 저기,
0: 어?
1: 유치원엔 없지만 학교에선 대장이랑 비슷한 반장이란 걸 뽑는데.
0: 반장? 어떻게 뽑는 건데?
1: 투표?
0: 투표?
2: 자, 흰 종이에 우리들의 대장이 될 친구의 이름을 적어줘. 종이는 상자에 넣어줘. 자, 가장 많은 이름이 나오는 친구가 우리의 대장이야. 자, 이제 하나씩 읽을게. 봉이!
3: 데이!
2: 스펀지! 베리! 알파! 국자! 케이크는? 어? 어? 설마 모두 자기 이름을 적은 건가?
0: 아하, 나도 내 이름 적었는데.
2: 너도?
1: 나도.
2: 아, 군타. 아, 정말 모두의 이름이 하나씩 나오네.
0: 핀핀만 안 나왔어.
2: 핀핀. 어, 아니. 왜? 군타?
4: 야호! 내가 대장 군타님이시다.
1: 군타님이시다.
2: 군타가 대장?
0: 핀핀이 군타를 적었나 봐.
4: 이제부터 내가 대장. 내 말을 들어. 이제부터 내 맘대로 모두 다 따르는 거야. 청소부터 먼저.
5: 아니 아니,
4: 밥 먹는 게 먼저야. 그 다음이 청소.
5: 아니 아니,
4: 배부르면 졸리니까 모두 같이 낮잠부터.
5: 자, 모두 나를 따라 낮잠을 잡을까나?
2: 이건 이상해. 모든 걸 다 같이 한다.
4: 쉬. 이제부터 내가 대장. 내 말을 들어. 불만 있으면 투표해. 하지만 투표는 끝났어.
2: 이건 좀 이상하지 않아?
0: 각자 하고 싶은 게 다르고 해야 하는 일이 다르잖아.
2: 토니, 좋은 방법 없을까?
0: 우리 친구들을 찾아가서 설득해보자.
2: 그래!
3: 에이.
1: 왜 내 침대에서?
4: 자. 우리 마음대로 노니까 진짜 좋은데?
1: 좋다, 핀! 잠깐!
4: 뭐야, 너희들?
0: 규칙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해서 친구들을 모았어. 전부 13! 우리가 더 많아.
1: 저기, 12이야.
2: 뭐? 준이! 준이 어디 갔어?
1: 뭐?
2: 그게 이쪽에서 놀다 보니 재밌더라고.
4: 우리도 12, 너희도 12, 어쩌나? 딴 생각하지 말고 대장 말을 들으라고. 얘들아, 가자!
1: 가자!
2: 군타, 분명 꽤 많은 톤이라면 뭔가 계획을 짤 거야.
4: 뭐? 계획?
2: 우리를 무너뜨릴 계획 말이야.
4: 스펀지, 네가 가서 무슨 속셈인지 엿듣고 와봐.
0: 어쩌지? 군타네랑 싸울 수도 없고 말이야.
2: 무슨 좋은 방법이 없을까?
4: 너희들 먼저 공격했지.
0: 아니야, 실수라고.
4: 먼저 공격한 게 틀림없어.
0: 공격한 게 아니야.
4: 이제부터 강호야.
0: 얘들아, 잠깐.
6: 이게 뭐야? 여기 쓰레기가 왜 이렇게 많아?
1: 그만해!
6: 아, 실수. 다들 너무 더러워서 쓰레기인 줄 알았네.
0: 이렇게 나온다면 우리도 못 참아. 혼내주마.
3: 아무도 없어. 얼른 처리하고 나가는 거야.
0: 알았다, 피.
3: 아이쿠, 미안.
7: 화장실 청소하고 있었는데 몰랐어?
0: 몰라. 다음 계획은.
8: 슈퍼 슈퍼 축하 축하 쇽쇽쇽 훈타 대장 최고야 축하 축하 축하해.
0: 아, 시끄러워.
2: 다음 작전을 설명할게. 도미가 이쪽으로 오면 우리가 따라가고.
9: 장난감 배달은 나한테 맡기라고.
5: 더 이상은 못 참아. 자 공격.
0: 좋아!
8: 이럴 땐 응원이 최고지!

0: 여러분, 초코 수액을 맞았으니 이제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1: 죄송해요, 로블리.
0: 사과는 제가 아니라 케이크맨에게 해야지요. 대체 왜 편을 나눠 그런 싸움을 한 건가요? 네?
1: 그게...
2: 대장인 제 말을 안 들어서요.
1: 대장으로 뽑혀서 이상한 규칙만 정했다고요.
0: 대장? 규칙이라고요? 그랬단 말이지요. 다들 대장이라는 것을 잘못 알고 있군요. 규칙에 대해서도 말이에요. 대장은 왕이 아니에요.

0: 규칙을 정할 때는 자기 생각만 하면 안 돼요. 서로 양보하고 존중해줘야 한답니다.
1: 아! 그럼
0: 대장이 없어도 뭐

0: 미안해, 개코맨.
1: 미안.
0: 촛불.
2: 촛불? 촛불을 찾나 봐. 여기?
1: 다시 친해진 우리를 축하드립니다.

0: 냠냠시티 외곽에서 레시피스톤이 발견됐어요. 악당이 시민들 틈에 숨어 레시피스톤을 노릴 수 있으니 조심해요.
1: 맡겨주세요. 그동안 냠냠 카드도 잔뜩 모았거든요. 슈퍼젯 메카탄탄 미라클 루나 냠냠시티의 위기가 오면 영웅이 나타난다.
2: 이제 레시피스톤만 있으면 악당의 왕이 될 수 있다.
1: 안돼!
2: 뚱뚱치킨 슈퍼젯을 잡아.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0: 반갑습니다. 처음 배우는 AI의 허성범입니다. 여러분들 학교에서 어떤 과목 제일 좋아하나요? 저는 초등학생 때 과학이라는 과목을 정말 정말 좋아했어요. 다양한 실험도 많고 집에서 못 해보던 것들도 막 해보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우리 주변에 있는 현상들을 직접 설명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오늘은 이 재미있는 과학을 AI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와주실 김상현 선생님 소개합니다. 어서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AI를 이용해서 과학 공부를 재미있고 쉽게 하는 방법을 연구 중인 대전대화초등학교 교사 김상현입니다.
0: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그럼 오늘은 어떤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볼까요?
1: 오늘은 이제 6학년 학생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게 산과 연기 단원인데요. 제미나이라는 AI를 이용해서 좀 쉽고 재미있게 공부하는 방법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 좋습니다. 그럼 바로 한번 시작해볼까요?
1: 네, 먼저 이제 내가 누군지 소개를 해야 됩니다.
0: 그쵸.
1: 안녕, 나는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야.
0: 네.
1: 내가 지금 산과 연기 단원을 공부하고 있어. 그런데 이 용어들이 잘 이해가 안 돼. 나한테 알려줘.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 페르소나를 넣고 내가 원하는 목적을 부여를 하는 거죠. 좋습니다. 이렇게 결과가 나왔네요.
1: 네, 그렇습니다. 자, 여기 산성과 연기성에 대해서 조금 성질을 설명해 주면서 주요 특징과 우리 주변의 물질까지 잘 소개해 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0: 아, 애초에 산성, 연기성이라는 말 자체가 좀 생소하니까.
1: 그렇죠.
0: 어원부터 소개를 좀 해주고.
1: 그렇습니다.
0: 저는 저게 좋네요. 우리 주변의 물질.
1: 아, 그쵸.
0: 이런 것들 좀 친근하게 배우면 더 좋잖아요. 그쵸.
1: 맞아요. 그리고 제미나이에 있는 기능 중에 좀 특별한 기능 중에 하나가.
0: 네.
1: 가이드 학습이라는 기능인데요.
0: 오!
1: 가이드 학습 기능을 사용하면 학생들이 점진적으로 알아갈 수 있도록 새로운 질문글을 던져줘요. 그러면 우리 집에 찾아볼 수 있는 물질 중에 산성 물질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려줘 라고 한번 입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 좋습니다. 과일, 네. 식초, 탄산음료, 요구르트 이렇게 주변 물질을 좀 찾아준 거네요. 우리
1: 네, 그렇죠.
0: 그렇죠.
1: 그래서
0: 꽤 많은 것들이 산성이고
1: 네.
0: 저도 처음 배울 때 신기했던 것 같아요.
1: 네.
0: 콜라도 산성이라고?
1: 아, 맞아요, 맞아요.
0: 아, 먹어도 되는 거야? 막 이런 생각을 맞아요. 좀 했었던.
1: 네. 마침 콜라 얘기를 하셨는데,
0: 네.
1: 여기 밑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운 질문이 나왔어요.
0: 네.
1: 그렇다면, 만약 우리가 마시는 콜라나 식초에 꼬질꼬질하게 때가 탄 10원짜리 구리 동전을 하루 동안 푹 담가둔 동전 어떻게 변할까요?
0: 어떻게 변할까요?
1: 동전의 무늬가 없어질 것 같다. 이렇게. 아이 입장에서.
0: 동전, 10원짜리 동전이 아마 5만원짜리 지폐로 바뀔 것 같습니다.
1: 한번 해보겠습니다.
0: 저의 바램.
1: 네.
0: 이야, 결과가 나왔네요.
1: 네.
0: 반짝반짝 새 동전처럼 깨끗해진다.
1: 아, 네.
0: 이게 사실 또 뒤에 반응이 숨어 있는 건데.
1: 그쵸.
0: 어쨌든 이 산성 물질이 그렇게 해준 효과가 있다라는 걸 좀 알려주는 것 같고요.
1: 네.
0: 또 산과 연기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저는 막 지시야.
1: 아,
0: 색깔 바뀌. 이거 너무 재밌어 했거든요.
1: 네.
0: 이거 근데 집에서 해볼 수 없잖아요.
1: 그렇죠. 과학 실험 하다 보면은 모든 별로 하니까 충분한 실험 기회가 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0: 네.
1: 굉장히 아쉬워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때 AI를 이용해서 좀 웹 실험실을 만들어 볼 수도 있거든요.
0: 웹 실험실이요?
1: 제미나이의 캔버스 기능을 이용하면 간단한 바이브 코딩을 할 수 있는데요.
0: 네.
1: 프롬프트를 입력해서 우리 웹 실험실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과학을 좋아하는 6학년 학생이야. 이렇게 시작을 해서 원하는 것을 먼저 말하는 거예요. 산과 연기 웹실험실을 만들어줘.
0: 네.
1: 그리고 레몬즙, 비눗물, 사이다를 비롯한 다양한 우리 생활 속 물질이 있고
0: 네.
1: 또 보라색 양배추 지시야, 또 푸른 리트머스 종이, 붉은 리트머스 종이 이런 지시약을 드래그해서 넣으면 어떻게 색이 변하는지 한번 만들어줘. 이렇게 요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 와, 너무 오랜만이네요.
1: 네.
0: 기분이 막 몽글몽글해지는
1: 추억이 생각나시죠?
0: 네.
1: 네,
0: 만들어졌네요.
1: 네, 이렇게 산과 연기 실험실이 만들어졌습니다.
0: 이야.
1: 왼쪽에 지시약이 세 가지가 보이죠.
0: 네.
1: 요청한 지시약이 보이고 우리가 요청했던 용액 외에도 새로운 용액들, 석회수나 수산화 나트륨 용액처럼 교과서에 있는 용액들까지 알아서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0: 수산화 나트륨.
1: 네, 그러면 이제 사이다 같은 무색이잖아요.
0: 네.
1: 네, 그런데 보라색 양배추 지시약을 넣으면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 그러니까. 핑크색으로 바뀐 거 아닌가요? 그렇죠.
1: 그렇죠. 색깔이 네. 변한 실제 실험처럼 이렇게 색깔이 변하는 모습 보여주기도 하고요.
0: 와, 대박이다.
1: 리트머스 종이를 한번 넣어볼게요. 이번에는 식초에 한번 넣어볼까요?
0: 식초에.
1: 식초가 산성인가요?
0: 산성이죠.
1: 그렇죠.
0: 그거 하니까.
1: 네. 이렇게 빨갛게.

0: 이렇게 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 그러면 수산화 나트륨 용액, 저거 약간 아이들에게 생소할 수 있잖아요.
0: 그렇죠. 수산화 나트륨 용액이 산성인지 염기성인지 아이들이 잘 모를 수도 있는데 네. 이때 리트머스 종이를 넣어서 진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아까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 한번 넣어볼까요? 네. 변화가
1: 없어요.
0: 없어요. 그리고 이럴 때 붉은 리트머스 종이를 넣어서 한번 실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와, 파란색 바뀌네요.
0: 그렇죠.
1: 와, 이거는 이제 염기성이다. 네. 이렇게 확인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저는 또 신기했던 거, 비눗물. 우리가 비누로 매일매일 손을 씻는데
0: 그렇죠.
1: 이게 산성 염기성을 띵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좀 놀라운 사실이었던 거예요.
0: 저도 그때는 무서웠어요. 네. 염기성이라는 이름 자체가 좀 낯서니까.
1: 괜찮은 거야?
0: 네, 그러면서
1: 한번 체크해볼까요, 비눗물도?
0: 비눗물도 한번 리트머스 종이에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이야, 염기성이네요, 비눗물도. 와, 신기합니다. 실제로 그 비누에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 됐더니 파란색으로 바뀌었던 그 장면이 저는 아직도 생각이 좀 납니다.
0: 되게 수업에 열심히 참여하셨던 것 같아요.
1: 신기한 게 많아서 가네.
0: 그렇습니다.
1: 아, 근데 이걸 어쨌든 집에서 해볼 수 있다니까 너무너무 재밌네요.
0: 그렇죠. 우리가 실험이 되게 재밌지만 네. 이거를 집에서 혼자 하기엔 되게 부담이 되거든요.
1: 그렇죠.
0: 그런데 이렇게 웹 실험실을 열어서 해본다면 학생들의 이제 과학적인 호기심도 좀 충족이 되고 또 이 실험을 하다 좀 잘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질문거리도 찾을 수 있고 네네. 내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도 알 수 있어서 되게 일석이조의 실험 방법인 것 같습니다.
1: 좋습니다. 근데 또 어쨌든 우리가 교과 과정을 따라서 하게 되다 보니까 뭔가 더 배워가고 싶을 수 있잖아요.
0: 그렇죠.
1: 내가 알던 걸 확인하고 싶을 수도 있죠. 그럼 이런 경우에는 좀 어떻게 해보면 좋을까요, 우리가?
0: 네. 역으로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을 바탕으로 인공지능한테 나한테 한번 문제를 내봐 라고 요청할 수 있어요. 내가 산과 염기에 대해 잘 이해했는지 테스트해보고 싶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도전 골든 패키지를 한번 내달라. 이렇게 한번 요청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좋습니다. OX 퀴즈를 해주는 거군요.
0: 네. 마찬가지로 캔버스로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완성이 됐네요. 한번 네. 가볼까요?
0: 한번 같이 퀴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레몬 식초처럼 상큼한 신맛이 나는 물질은 대체로 산성이다.
0: 우리 아까 좀 공부하지 않았나요? 레몬?
1: 네. 네.
0: 한번 5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1: 좋습니다.
0: 네, 정답입니다.
1: 정답입니다. 이렇게 신맛을 내는 물질들은 대부분 산성 물질에 속한다. 모두 그런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죠.
0: 네. 대부분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자, 그럼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비누나 샴푸는 대표적인 산성 물질이다. 헉, 이거 우리가 아까 실험실에서 그렇죠. 실험했었잖아요.
0: 맞아요.
1: 비누는 염기성 물질이라고 했었죠.
0: 그러니까 X를 선택해야겠죠.
1: 좋습니다.
0: 자, 역시 정답이십니다.
1: 그래서 샴푸나 비누나 이렇게 작용 기전이 비슷하니까 이렇게 때를 녹이거나 이런 친구들은 우리가 염기성이라고
0: 좀 미끌미끌해지는 것
1: 편하겠습니다.
0: 다음 문제는 산성 물질은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를 붉은색으로 변하게 한다.
1: 헉?
0: 기억나세요?
1: 우리는 정답을 아니까.
0: 네. 아, 그런데 한번 틀리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해볼까요?
1: 한번 X로 한번 가볼까요?
0: 네, X 해보겠습니다.
1: 아,
0: 그렇습니다.
1: 아쉽네요. 틀렸습니다.
0: 네. 이렇게 하고 해설까지 좀 나오기 때문에 좀 공부하는 학생들이 내가 뭘 알고 뭘 모르는지 이해하기가 좀 쉬울 것 같아요.
1: 실제로 본인이 공부할 때 학습 방법으로 선택해도 저는 좋을 것 같긴 해요. 내가 너무 싫어하는 단어는 있을 수 있잖아요.
0: 그쵸.
1: 그래서 난 상과 연기 너무 어려워. 싫어. 라고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좀 흥미를 찾아가면서 공부를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 추천을 해봅니다.
0: 저도 너무 좋은 방법인 것 같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공부를 혼자 할 때는 내가 모르는 걸 누가 물어봐줘야지 좀 더 이해가 되잖아요.
1: 그렇죠.
0: 근데 이럴 때 이제 친구한테 물어봐달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AI를 이용해서 나한테 질문을 던져봐라 라고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1: 근데 친구들이 나는 이렇게까지 실험실 잘 못 만들겠어 또는 안 해본 실험에 대해서 미리 실험실 만들어보고 예습해보고 싶을 수 있잖아요.
0: 그렇죠.
1: 그럼 이 프롬프트를 좀 어떻게 하면 더 잘 쓸 수 있을까요?
0: 그럴 때는 재미나이한테 그냥 질문을 먼저 던질 수 있어요.
1: 네.
0: 내가 너와 함께 웹 실험실을 만들고 싶은데 네. 내가 지금 이런 공부를 하고 있다. 그럼 어떻게 너한테 요청하면 될까? 이렇게 한번 물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아, 오히려 직접 다 쓰는 것도 괜찮지만 AI한테 주제만 던져주고 실험실을 만들 만한 프롬프트를 알려달라고 하는 거군요.
0: 그렇죠. 그렇게 재미나이가 만들어준 프롬프트를 한번 입력해보고 여기서 내가 느꼈을 때 뭔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보충해보고 또 원하지 않는 기능을 덜어내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프롬프트 사용 능력이 강화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이야, 좋습니다. 그럼 정말로 누구나 웹 실험실 한번 만들어 볼 수 있겠네요.
0: 그렇죠.
1: 우리가 오늘 함께 해주셨는데요. 선생님, 아이들에게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십니까?
0: 네. 먼저 선범님 혹시 네. 명왕성 기억하세요?
1: 명왕성 기억하죠.
0: 명왕성이 제가 어렸을 때는 이게 행성이었는데 네. 어느 순간 행성이 아니게 됐어요.
1: 아, 퇴출됐죠. 태양계에서. 맞습니다.
0: 이렇게 과학적 사실도 실제로 현대사회에서 바뀌고 있는데
1: 네네.
0: AI가 학습한 내용 역시 바뀔 수도 있고 정확하지 그쵸. 않은 정보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AI를 이용해서 공부하는 것도 좋지만 이걸 이용해서 공부를 할 때는 항상 크로스 체크

0: SF라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1: 내가 AI에게 배운 지식이 확실히 진실이 맞는지 체크를 해야 된다는 거군요.
0: 네, 그렇죠. 그래서 내가 모르던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될 때나 아니면 교과서에 있는 것과 뭔가 다르다는 느낌이 들 때, 이것을 선생님과 혹은 과학 전문 서적과 비교해 보면서 탐구할 때 비로소 과학적 탐구력이 신장된다고 볼수 있겠죠.
1: 와, 좋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또 그런 것들을 점점 알아나가면서 진짜 지식, 나만의 사고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과학 공부에 더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재미있고 유익한 강의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

0: 이어서 AI 드라마 부활 수업이 방송됩니다.
1: 와, 이거 진짜야?
2: 에이, 설마. AI겠지?
1: 오, AI로 만든 거네.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0: 이렇게 좋아할 줄은 몰랐어요.
1: 냄비도 되고 또 냄비까지도 먹는 거예요.

0: 제가 아파서 대신 할 수도 없고 주사 대신 맞아줄 수도 없고 모든 게 엄마 때문인가 싶기도 하고 그때가 가슴 아픈데
1: 평생을 온몸이 굳어가는 희귀 질환을 앓고 있는 첫째 수연이. 수연이의 병세가 깊어질 무렵 세상을 떠난 남편. 아빠의 빈자리를 홀로 채우는 엄마 곁에서 9살 예진이는 일찍 어른이 되어버렸습니다.
2: 오빠한테 징그러워서 엄마한테 짜증을 낸 적이 있었는데 미안했지.
1: 오직 서로만 생각하며 버티는 예진이네 가족이 오래 함께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3: 아빠, 고개 조금만 숙여보세요.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
4: 그래, 아들. 어버이날 카네이션 대신 하늘을 선물했습니다.
5: 우리가 병원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시설이 마땅히 없어서 총상을 포함한 여러 외상 환자들이 우리 병원에 찾아오게 됩니다.
6: 김영웅 활동가는 분쟁 지역의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5: 팔이나 다리를 잃거나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많은 안타까움을 느꼈고 도움을 드리는 데 집중하려고 했습니다.
6: 후원 문의 080-961-9595.
5: 여러분이 내주셨던 후원금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같은 현장 활동가가 환자들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바늘을 사고 거즈를 사고 항생제를 사서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후원금입니다.
6: 지금 전화 주세요. 080-961-9595.
7: 순둥순둥한 리트리버 노우리의 기막힌 일상.
8: 이게 돼지도 아니고 이게 뭐야 이거 꼬리. 이게 뭐야 이거. 완전 돼지네 돼지 됐네 네가.
7: 그런데 이 평화로운 집에 천방지축 사고뭉치가 함께 살고 있습니다.

0: 와.
1: 내 뒷발도?
0: 네. 처음이다, 이거. 아, 진짜요?
2: 극과 극 매력의 두 반려견을 함께 만나볼까요? 고즈넉한 합천의 산골 마을. 가야산 자락의 자리에 더없이 아름다운 곳인데요.
3: 가자, 우리 가자. 천천히 가, 나보다. 천천히 가자.
2: 이 푸른 자연을 매일 마음껏 누리고 있다는 할아버지와 반려견 노을이. 우거진 산길을 걷다 보면 곳곳에서 자연이 건네는 특별한 선물을 만날 수 있는데요.
3: 여기 보면은 여기 있지. 요 여기에 얼음나무인데 빵나무하고 비슷하지, 그죠? 생긴게. 가을 되면 여기 톡 펴져가지고 딱 이 벌어지면은 요것도 엄청 맛있어요. 우리 어릴 때는 진짜 이거 고급 간식이었는데.
2: 싱그러운 산 열매를 맛보는 즐거움이 쏠쏠하답니다.
4: 아버님 간식이네요.
3: 어, 예, 제 간식이죠. 우리 노을이도 먹고. 우리 예, 노을이가 여기 산에 간식거리가 많아요. 봄에 5월달쯤 되면 딸기가 많이 나거든요. 얘는 막 산책하면서 딸기 따먹어요. 산딸기.
2: 자연 속에서 하고 싶은 건 다 하고 사는 노을이. 그야말로 산골 생활을 제대로 즐기고 있는데요. 그 모습을 보고 있으면 웃음이 끊이질 않는다고요. 멋진 자연 속에서 사랑스러운 반려견 노을이와 함께하는 일상. 할아버진 더할 나위 없이 즐거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3: 쉬고 있어.
2: 그런데 집으로 들어가자 할아버지를 반기는 또 다른 강아지.
3: 터치지 마. 오라. 소리야.
4: 안에 개가 한 마리가 더 있네요.
3: 네. 우리 소리. 굉장히 좀 활동이 쾌활해요. 뛰는 거 보면은 냉견 때마다 더 빨라요. 동작이 얼마나 빠른지.
4: 순해 보이는데요?
3: 아유, 안 그래요. 안 그래요.
2: 어찌나 오두방정인지 할아버지는 녀석에게 두 손 두 발 다 들었다는데요.
3: 야, 거기서.
2: 다 큰 녀석이지만 어릴 때처럼 천방지축이라는 소리.
3: 소리 나왔어. 우와, 이거 우리 집 초롱입니다. 초롱아, 인사. 안녕.
4: 와, 예쁘게 생겼다.
3: 안녕, 해봐. 간식 줄까, 초롱이?
2: 앵무새 초롱이도 한 식구. 할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답니다.
4: 야. 소리하고는 친해요?
3: 소리는 소리가 지금 아직까지 겁을 내요. 얘는 겁이 없어요. 초롱이는. 물러가.
2: 서로 살갑게 지내진 않지만 모두 소중한 가족. 할아버지 삶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됐다고요.
3: 집사람이 이제 우연한 뭐 사고사로 먼저 보내고 나서 혼자 너무 막 또 외롭기도 하고 또 쓸쓸하기도 하고 이래서 이제 우리 딸이 이제 울산에서 푸들 저놈을 이제 데리고 와서 이제 아빠도 들러롭게 한다고 이제 그래 사줘서 이제 푸들은 그렇게 이제 입양을 하게 됐고.
2: 대형견을 키우고 싶었던 찰나 눈에 띈 리트리버 한 마리. 그렇게 소리에 이어 노우리를 식구로 맞이했고
3: 초롱! 초롱 일로 와!
2: 친구가 선물한 앵무새 초롱이까지 하나 둘 가족이 된 동물들은 아내의 빈자리를 채우며 할아버지의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고 있습니다.
3: 초롱 일로
2: 와. 노우라, 네가 왜 거기서 나오니?
4: 왜 그렇게 지금 만든 거예요?
3: 이제 같이 이제 노을이도 보면 나도 보고 쟤도 보고 얼굴이라도 보고 이러면 뭐, 쟤도 항상 이제 여기 있으면

0: 안정이 되겠죠, 그죠? 내가 여기서 뭐 내 침대에서 누워 있고 이러면은 여기 탁 쳐다보고 여기서 자고 지금 보세요.
1: 집 안보다 넓은 마당과 숲을 좋아하는 노을이. 해녀 추위나 더위에 힘들까 싶어 할아버지는 노을이 전용 실내 공간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반려동물을 향한 애정이 남다른 할아버지.
0: 물들이 잘 있나.
1: 얼마 전 조금 특별한 가족도 맞이했는데요. 이번에는 무려 반려벌.
0: 19가 우리 노을이하고 소리하고 동물 가족들이 많다 아닙니까? 여러분도 이제 내 가족이라 생각을 하고 잘 돌봤어. 우리도 좀 따먹고 해야겠다. 야, 이놈들이 보자. 결혼 몇 개 낳았나 볼까? 이거 아직 문을 안 달아가지고, 이거. 이 대문입니다, 대문.
1: 아이고, 닭도 키우고 계셨군요. 동물 농장이 따로 없네요.
0: 오, 결혼 나눴네. 어? 아이고야.
1: 동물마다 색다른 매력이 철철. 이러니 할아버지의 동물 사랑이 남다를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이때! 아이고, 아이, 탁, 도망가요!
0: 오, 한 마리 안 보인다, 이거. 일로, 일로. 어, 닭 잡아, 닭 잡아. 이런, 닭 잡아.
1: 닭 탈출 소식에 긴급 투입된 노을이.
2: 닭을 찾을 수 있어요?
0: 이제 찾을 거예요. 잘 찾거든요. 지금 저를 다니는데. 멀리는 안 가지 싶은데.
1: 사실 노을이는 닭 잡는 데는 도사라는데요.
0: 여기 있는가 봐요. 찾았어.
1: 닭을 발견하자마자 맹추격하기 시작하는데. 너 조망할 때 거기 서라.
3: 자, 너 같은 녀석이냐.
1: 닭공무니를 바짝 쫓아가는 노을이. 잡힐 듯 말 듯 아슬아슬한 추격전이 계속되고. 끈질긴 추격 끝에 마침내 닭을 잡는 데 성공했는데요. 야, 노라, 너 진짜 닭 잡기 선수구나.
3: 보내다, 야, 노란 말이야.
1: 어라? 어이, 그런데 닭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방심한 틈에 잽싸게 도망쳐버린 닭. 아유, 이거 진짜 완전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상황 아닌가요? 다 잡은 고기를 놓쳐버렸네. 아우 속 쓰려. 그런데 잠시 후 마당의 모습을 드러낸 녀석.
0: 야, 일로 와.
1: 탈출 솜씨가 보통이 아닌 만큼 할아버지가 잡기엔 역부족인데요.
0: 노을이 데리고 와야 되지. 이놈 자식이요.
1: 이번에도 닭을 보자마자 쏨살같이 돌진하는 노을이. 이번엔 꼭 잡고 말 테야. 과연 노을이는 좀 전에 실패를 만회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 추격전의 결과는? 와, 드디어 잡았네요. 닭이 또 도망칠까봐 단단히 물고 오는 노을이. 탈출의 귀재 닭도 이번만큼은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 보이는데요. 아, 그런데 미동도 하지 않는 닭.
4: 지금 닭 움직이지 않는데 죽은 거 아니에요?
0: 죽진 않았어요. 살아있는데.
1: 와, 뭐야. 근데 너 죽은 척 연기한 거야? 오, 연기력 좀 보게. 하마터면 다시 놓칠 뻔한 닭을 용케 붙잡은 노을이.
0: 우리가 집 나간 닭 잡아왔어. 어? 어이구, 대기 날까. 어?
1: 혹시 사냥 본능을 타고난 게 아닐까요?
0: 한 세 번 정도 탈출한 닭을 이제 또 잡아갔고, 노루새끼 또 이제 잡아오고, 뭐 두더지는 섭이 잡아요. 그 딱 잡아가지고 집에 들고 오고 하거든요.
1: 최근에는 숲에 버려진 노루새끼를 물고 오기도 했는데요. 사냥이 목적이었다면 새에게 물어버려서 목숨을 부지하기 힘들었을 텐데, 놀랍게도 노을이는 정반대로 행동했다고요. 잡은 동물들을 조심스럽게 핥아주고 챙겨줬다는 녀석. 아니, 야, 너 물고 올 땐 언제고 왜 이렇게 다정한 거니?

0: 자기보다 덩치가 작은 동물은 종을 가리지 않고 집에 데려와 정성껏 보듬어준다는 미스터리한 노우리의 행동.
1: 내가 보는 시각적으로 봐서는 지 새끼처럼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막 쳐다보고 하는 걸 보면. 그렇게 안 하고는 어떻게 그렇게 하겠어요, 그죠? 이 원래 동물들 습성이 있으면 막 공격하고 막 대부분 막 먹이다 하는데 전혀 뭐 그런 게 없어요. 그게 너무 행복합니다. 집에 들어다 주지 안전하게.
2: 앞에 뭐 상처라고 이런 거 아니죠?
1: 네, 상처. 보세요. 상처 하나 있는 거 없으면 상처 없잖아요. 이거 안전하게 제 친구처럼 같이 놀려고 막 얘는 그런 것 같아요. 안 돼. 그래서.
0: 내가 너 돌봐주고 싶은데 안 되나?
1: 딱 집에 보내자. 이제 못나게. 해라. 또 다음에도 잘 네가 감시 잘 해.
0: 노우리의 행동은 여전히 알쏭달쏭하지만 어쨌든 녀석의 활약 덕분에 무사히 마무리된 닭 탈출 사건. 한바탕 소동을 뒤로하고 할아버지가 외출에 나섰는데요.
1: 안녕하십니까.
2: 여기 지금 뭐하러 오신 거예요?
1: 여기 공지로 왔거든요.
0: 할아버지는 취미로 파크 골프를 즐기고 계시는데
1: 날씨도 굿샷.
0: 함께 공을 치는 친구들 사이에서도 노우리의 특별하고 남다른 행동은 당연 화제라고요.
3: 동물을 잡아와고 쥐가 보호하는 걸 그 모습을 내가 사진으로 한번 봤는데 그 사진 보고 내가 참 노우리의 그 동물이 저런 동물이 있겠나. 그런데 죽이지도 않고 상당히 보호하려고 하는 그 모습. 와, 그건 사람도 따라서 사람과는 똑같다.
4: 배워야 돼.
3: 배워야 될 사안이다. 그리고
0: 노우리 칭찬에 뿌듯해진 할아버지. 기분 좋게 집으로 돌아왔는데요. 하지만 기쁨도 잠시. 돌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1: 어이, 큰일 났어, 이거. 호임 잡아야 되는데. 저 집 잘 안 오거든요. 소리야! 손! 손!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아, 이놈 자식이고. 소리야! 일로 와, 일로 와. 이놈 자식이 얼마나 맛있는지. 일로와. 허리야. 허리야. 일로와. 일로와. 노우라. 손 좀 잡아봐. 이놈. 허리야. 일로와. 허리야. 이놈 자식이 이거 나무 집에 막 눌러있어. 참 간단하겠네 이거. 일로와. 손. 손. 일로와. 간식 먹자. 일로와. 간식 먹자. 일로와. 야, 이따 도망가네, 이거. 일로와. 간식 먹기, 일로와. 일어났나? 알아? 아, 무섭다. 야, 차를 끌고 가서는 이러면 데리고 와야 되겠네. 아, 이놈 자식.
0: 아니, 수리는 안 잡고 차 타고 어디 가시게요? 이때 불이 나게 뛰어오는 녀석. 다짜고짜 할아버지 차를 따라 나서는데요.
1: 차를 보면 뭐 어디까지 뭐 내가 나가면은 어디든 뭐 못 따라와요.
5: 나도 어디 가요? 나도 따라갈래요.
0: 소리 녀석, 할아버지가 그렇게 부릴 땐 안 오더니 할아버지 차는 무섭게 쫓아오는데요. 아유, 아유 저러다 다칠라.
1: 저 소리야,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소리야, 야 일로 와, 일로 와. 어, 저 소리, 오 있었어, 흔들었지. 왜 안 올라 그래? 응? 왜 안 올라 그랬어?
2: 여기서는 그냥 순수하게 잡히네요.
1: 예, 지금 이제 힘이 이제 빠지니까 이때는 좀 이제 말을 좀 들어요. 아이고, 저기. 아, 자, 가자 집에. 아, 왜 말 안 듣는 거 몰라.
0: 아니 이게 무슨 사서 고생이니?
1: 그 집안에서는 나한테 애기도 피우고 막. 막 끌어안기고 애기처럼 그렇게 행동하면서 그러면 마당에만 나오네. 그만 집에를 잘 안 들어오네. 그런 좀 이제 그런 버릇이 있어가지고 조금 이걸 어떻게 고쳤으마 하는 그런 생각이 좀 간절합니다.
0: 결국 소리는 목줄 없인 야외 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1: 저는 뭐 자석이 좀 마당에 나오면 내 말 좀 듣고 가면 이거 노을이처럼 같이 좀 산책도 하고 야 다니면 좋을 건데 저놈은 밖에 나오면 내가 다

0: 오늘에서 좀 속상합니다, 정말로. 속상해.
1: 아우, 치사하다, 치사해.
0: 나와, 노라, 어이 좀 닦아.
2: 반면 할아버지 말 잘 듣는 노우리는 자유를 만끽하는 중. 이마저 산골에서 사는 거죠. 소라, 그렇게 할아버지가 부릴 때 오지 그랬어. 어우, 맛있어. 그날 오후 산골에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노리가 저렇게 반기는 걸 보니 할아버지와 보통 사이가 아닌 모양인데요.
0: 우리 딸하고 아들하고 우리 성냐고 왔어요.
2: 웬일로 얌전히 앉아서 개인기를 선보이는 소리.
3: 나 울렸거든.
2: 하지만 금세 천방지축 본능 발동.
4: 소리는 따님이 소개해줬다면서요, 아버님한테.
3: 아, 예요. 네. 소리, 아빠 저, 혼자 저. 계셔가지고 좀 외로워할까봐 제가 데리고 왔는데 이렇게 설치는 게 있는지 몰랐어.
5: 우리야, 우리야, 언제 안 해야
2: 자식들이 있는 도시를 떠나 산골에서의 삶을 선택한 할아버지. 나 홀로 산골 생활이 외롭진 않을까. 자식들은 아버지 걱정이 많았다는데요. 하지만 노을이와 소리가 한 식구가 된 뒤로는 한결 마음을 놓을 수 있게 됐답니다.
6: 아이고, 그렇지. 소리는 조금 컴다운했으면 좋겠고 같이 그냥 풀어놓고 저는 생활 너무 좋잖아요. 근데 못 풀어놔. 그게 너무 안타깝고. 노을이는 그냥 뭐 바랄 게 없어요. 얘는 너무 오래오래 같이 살았으면 좋겠다.
7: 지금처럼 이렇게 자연과 어울려서 스트레스도 안 받고 항상 정직하게 이렇게 위로 서로 위로 싸우면서 친구처럼 가족처럼 이렇게 잘 계속 영원히 행복하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2: 다음날 오늘도 숲속 산책에 나선 할아버지와 노을이.
0: 은하무는 배나무인데 원래 몇 개 달렸지. 작년에도 달렸는데. 이야, 이 뭐야 이거. 이야, 신밭도. 이야, 3m 3. 와, 이 4구짜리 오래 된 것 같은데. 예.
2: 몇 년 전 할아버지가 산에 뿌려놓았다는 삼씨앗. 한동안 잊고 지내다가 우연히 발견됐는데요.
0: 한번 캐보겠습니다.
2: 뜻밖의 발견한 보물. 과연 얼마나 잘 컸을지 두근두근 기대를 품고 캐보는데요.
0: 와, 지금 큽니다.
2: 삼키느라 한참 정신이 팔린 사이
0: 노을아.
2: 곁에 있던 노을이가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0: 노을아, 너 어디가 있었어? 야, 이따 또 이거 뭐든 보면 했네. 일로와 노을아, 일로와봐. 야, 이거 뭐야 이거. 이게 대형이다 이거. 뭐야 이거 꼬리. 아, 이거 뭐야 이거. 이거 돼지네, 돼지 됐네 니가. 이게 얼마, 이게 뭐든 뭐 얼마 좋아하는지. 예, 여기가 그 멧돼지 목욕탕이거든요. 여기 1년 365일 막 이게 항상 이 막 진흙탕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산책 갔다 내려오면은 여기 들러가 막 이 뭐든 목욕을 해요 지가.
2: 노을이의 취미는 진흙 목욕. 도시에서는 꿈도 꿀 수 없는 호사를 노을이는 새끼 때부터 줄곧 누려왔는데요. 온몸이 진흙 범벅이 될 때까지 놀고 또 놀고. 진흙탕은 노을이의 최애 놀이터랍니다.
1: 아우, 실컷 잘 놀았다.
0: 뭐야 이 꼬리. 이거 완전 돼지야, 돼지 인마. 시커매해가지고 가자, 지금 내려가자.
2: 그나저나 한 덩치 하는 노을이. 목욕 한번 시키려면 보통 일이 아닐 텐데요. 그런데 집에 도착하자마자 물속에 풍덩. 시킨 적도 없는데 알아서 셀프 목욕하는 기특한 녀석. 이야, 이 정도면 목욕 걱정은 안 해도 되겠는데요.

0: 바로 풍덩 들어가네요.
1: 얘는 산책을 하거나 막 저 뭐 풀 속에 이런 데 들어가고 운동 좀 하고 나면은 수시로 여기 막 들어가서 샤워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마당에 여기 있다가 또 다시 비 오면은 지 혼자 또 들어가서 풍덩 또 샤워하고 또 그렇게 나오고 아주 굉장히 너무 좋아해요.
2: 사이즈가 딱 우리 사이즈네요.
1: 그렇지. 완전 맞춤이네, 맞춤. 얘가 1급수 개운수입니다. 1급 개운수입니다.
3: 스스로 씻고 스스로 마무리까지 이렇게 야무질 수가 있나요? 할아버지 일 덜어주는 효자견이 따로 없네요. 여유롭게 산책을 마치고 집에 들어온 할아버지. 갑자기 분주해 보이시는데요.
0: 이거 뭐예요?
1: 이거 우리 소리 미용하는 기계입니다.
0: 아, 그 샵에 있는 거랑 똑같네요.
1: 네, 제가 인터넷으로 이걸 구매를 했어요.
3: 와, 장비 좀 보세요. 미용실 하나 차리셔도 되겠어요.
1: 자, 소리야.
4: 미용하자.
1: 야, 예쁘게 한번 해보자. 자, 오늘도 알았어. 자, 소리 일로 와.
3: 벌써 6년째 소리의 전속 미용사라는 할아버지. 경력이 오래된 만큼 손놀림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장비만 잘 갖춰놓은 줄 알았는데 실력도 수준급. 평소에 까불거리던 소리도 할아버지의 손길을 얌전히 받아주는데요.
1: 아, 얘가 그 미용실에 가는 어릴 적에 엄청 싫어했어요. 너무 솔직해가지고. 예. 그래서 이제 내가 시작해주게 됐는 게 얘 들고 와서부터 지금 벌써 이제 6년째네요, 6년째. 6년째 매달 일하면서 일을 갖고 있습니다.
3: 그런데 6년 경력의 할아버지도 도저히 쉽지 않은 게 있답니다.
1: 뒤에도 엉덩이. 자, 소리야. 엉덩이 분에 하마자. 오, 그만 있어. 소리야. 아, 엉덩이 분에. 이게 안 되줄래?
5: 안 돼, 안 돼. 엉덩이는 싫다니까요. 아이고, 진짜.
1: 똥꼬똥에 볼을 깎아줘야 되는데. 그걸 뭐, 꼬리 내가 막아버립니까? 잘 안 돼, 그게. 자.
3: 계속해서 엉덩이 미용을 거부하는 녀석. 이럴 때면 혹시 물지는 않을까 겁이 나기도 하는데요. 결국 입마개까지 하고 미용에 나섰지만 엉덩이에 이어 발바닥까지 하필 꼭 미용이 필요한 부분만 골라서 까다롭게 군답니다.
1: 수고했어. 맛이 가시 먹어. 자, 어?
3: 그래서 미용을 할 때면 할아버지도 소리도 진이 쏙 빠진다고요.
1: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깎아주고 있습니다. 또 뭐, 별 뭐 모양은 안 하지만 그래도 내가 또 하니까 또 야는 또 몸을 맡기긴 맡기는데 그래도 좀 발바닥 부분하고 이런 부분을 세밀하게 좀 해줘야 되는데 그게 조금 내가 마음대로 안 돼서 그게 조금 고민입니다.
3: 할아버지의 고민을 말끔하게 해결할 구원투수 설쌤이 출동했습니다.
6: 안녕하세요.
1: 반갑습니다.
6: 안녕하세요. 안녕. 왜 이렇게 귀엽니? 어? 너무 차분하게 딱 같이 와서 이쪽 계속 만져달라고 하네. 어? 손님들 엄청 좋아하고 사람 엄청 좋아하나 봐요.
1: 혼자 봤어요. 예. 이런 좋은 뭐 공기도 마시고.
6: 여기 펜스도 다 쳐놓으셔서 여기 이제 노을이 뛰어노는 곳.
1: 저 뒤쪽에만 이렇게 해놨다가.
6: 네.
1: 또 어디 나가면 또 처음에 뒤에 갇혀있는 게 또 너무 또 안쓰러워가지고. 아. 그래가 또 다시 또 바깥으로 이렇게 또 펜스를 이렇게 해놔놓고. 그 여름에는 또 그 뒤쪽에 그늘이 있어서.
6: 네.
1: 또 얘들이 또 쉬기도 좋아요.
6: 노을아, 가자.
1: 노을아, 일로 와.
6: 에이, 좋아.
1: 일로 와.
6: 여기 오니까 엄청 시원하네.
1: 예, 바람이.
6: 예. 네.

0: 바람에 쭉 감아서 도는 여기 옆에 시원해요. 저 노을이 집입니다.
1: 아, 이렇게 해놓으셨구나. 네.
2: 할아버지는 노우리가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는 실내 공간을 만들어 주었는데요.
0: 겨울에는 이제
1: 온돌돼 있고, 예,
0: 밑에 보일러 선을 깔아놔가지고 온돌 온돌대가 있습니다. 겨울이 따뜻하죠.
1: 우리가 잘 해놓으셨네.
3: 너무 기분이 좋아.
1: 이 친구가 소리죠?
0: 네.
1: 아, 또 노을이랑 다른 느낌이 확 듭니다. 되게 활발하고. 네. 여기 앵무새도 있네.
0: 예. 네. 여기 앵무새.
1: 일로 와볼래?
0: 소롱.
4: 날라와볼래?
0: 소롱아. 올라옵니다. 아, 됐어.
2: 하나같이 매력 만점인 할아버지의 동물 가족들. 따뜻한 보살핌 속에서 하루하루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특히 노을이는 누구보다 자유롭게 살아가고 있었죠.
5: 어? 이거 뭐야 이거? 이거 완전 돼지네, 돼지 됐네, 네가.
1: 와, 야, 진짜 행복하겠다. 너 진짜 미쳤다, 미쳤어.
0: 돼지 먹을 거 아니야.
1: 얘는 너무 재밌겠지. 그리고 이제 새로운 냄새가 나면 애들이 그 냄새를 내 몸에 묻히려고, 아니면 내 냄새를 거기에 묻히려고 뒹굴거나 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0: 예, 그렇게 해요. 네. 산에 가면 산짐승들, 뭐.
1: 똥 같은 거에도 막 비비죠.
0: 그거 막 먹을 거
1: 네, 비비죠. 맞아요. 네.
2: 온몸이 진흙투성이가 돼도 할아버지는 노을이 목욕 걱정이 없었는데요. 알아서 물에 풍덩 셀프 목욕을 척척했기 때문.
1: 와, 와. 이거 만들어주신 거예요?
0: 네.
1: 야, 진짜 너는 미쳤다, 노을아.
2: 물 좋아하는 녀석이 언제든 목욕을 할 수 있게 할아버지가 친구와 머리를 맞대고 만들었다는 노을이 목욕탕. 노을이인 세상 부러울 것 없는 산골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요.
1: 제가 이런 친구들을 강아지계의 금수저. 네, 노을이는 완전 강아지계의 금수저죠. 이게 뭐 사람처럼 강남에 살고 비싼 집에 살고 비싼 차를 끌고 이런 게 얘네한테 금수저가 아니라 이렇게 놀 수 있는 애들이 금수저죠.
2: 매일 숲길을 누비며 즐거움을 만끽하는 노을이. 하지만 자연을 가까이 할수록 각별히 신경 써야 할 것도 있습니다.
1: 아마 뉴스에서 보셨을 거예요. 살인진드기.
0: 아, 예,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1: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증이라는 것을 일으키는 살인진드기가 있어요.
2: 최근 전국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는 살인진드기. 살인진드기는 감염병을 옮겨서 사람과 동물의 목숨까지 위협할 수 있는데요.
1: 근데 얘가 걸려서 사람한테 옮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진드기로만 매게 되는 게 아니라 강아지가 이 살인진드기 중증열성 혈소판 감소증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 타액이나 이런 걸로 보호자도 걸릴 수 있어요. 제가 너무 아프고 진짜 이거 죽을 가능성도 되게 높아요. 특히 산에서 이렇게 산책하고 할 때는 이거 잘 뿌려줘야 돼요.
2: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은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물리지 않는 것이 최선의 예방책.
1: 어, 네. 여기 보시면 IR33535 이 성분이 들어간 제품을 추천드립니다. 이게 과학적으로도 어느 정도 증명돼 있고 그리고 아이들한테도 이 부작용이 없는 그런 성분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리고 어디가 중요하냐면 이 가장 많이 붙는 데가 털이 별로 없는 부분이에요. 털이 없는 부분들이 많이 걸리니까 특히 배.
0: 아, 배
1: 네, 배 쪽에 잘 뿌려줘야 돼요. 너무 막 다 막 젖을 정도로 할 필요 없고 이게 결국에 진드기들이 이 냄새의 깊이가 되는 거기 때문에 너무 막 많이 뿌릴 생각은 안 해도 됩니다. 이 정도만 하면 이제 한 연구 결과를 보면 한 4시간 정도는.
0: 아, 오래 가네.
1: 네.

0: 이젠 마음 놓고 산길을 다닐 수 있겠네요.
1: 설쌤 고맙습니다.
2: 늘 이제 올 때는 많이 걱정을 했는데 좀 마음이 든든합니다.
0: 한편 닭이 탈출할 때면 어김없이 노우리가 출동했는데요.
3: 오, 쟤 날라다녀.
0: 잽싸게 도망치는 닭을 끈질기게 쫓아간 끝에
3: 오, 잡는다.
0: 결국 붙잡는 데 성공한 노우리.
3: 이 행동 언제부터 있어요?
2: 올 봄에. 봄에 그 친구 집에 닭을 우리 파크골프에 우리 회원들끼리 그래, 뭐 닭백숙과 한번 해가 먹자 이러니까 친구 집에 닭을 몇 마리 이제 가지고 성포해가 와가지고 여기서 이제 잡아가지고 가려고. 그래가 어떻게 꺼집어내다가 놓쳐버렸어요.
3: 네.
0: 닭을 놓친 다음 날 노우리와 산에 오른 할아버지. 그런데 갑자기 사라진 노우리가 잠시 후 닭을 물고 나타났답니다. 닭을 잘 잡아오는 것도 놀라운데 진짜 신기한 건 따로 있었죠. 닭을 잡은 뒤 특별한 행동을 했던 노우리.
3: 저 닭을 내 사냥감으로 알고 공격하는 애들은 절대로 저런 행동을 하지 않아요. 그냥 바로 물어버리죠.
2: 그렇죠.
3: 네.
2: 그리고 안 물어요.
3: 네. 물고 흔들어 버려요. 근데 지금 봤을 때 살짝 해서 이렇게 마치 딱 어떨 때 저런 강도로 무냐면 새끼 낳았을 때.
2: 아, 새끼 낳을 때.
3: 새끼 낳고 새끼 옮기잖아요. 그럴 때 저런 강도로 물어요. 제가 보이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우선 첫 번째로 그 리트리버 선조들이 가지고 있는 유전자를 많이 받았어요. 리트리버가 회수하다라는 뜻이에요. 원래 리트리버의 기원은 사냥꾼들이 기러기나 새들을 딱 쏘잖아요. 그럼 걔네들이 그 호수에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리트리버가 수영을 해서 가서 물고 자기 혼자 노는 게 아니라 이걸 가져오는 애들이에요. 닭도 새죠. 네, 닭도 새고. 그게 계속 가져오는 본능이 있을 거고요. 두 번째로 이제 저 행동을 하는 걸 보면 제가 아까 오자마자 좀 이렇게 눕혀서 봤잖아요. 발정기가 지나가면 개들은 다 들어가요. 근데 여기 지금 빨갛고 많이 핥는 자국이 있거든요. 지금은 내려간 것 같은데 최근에 발정을 했을 것 같은데? 생리를?
2: 네, 한 몇 개월 전에 한 번.
3: 그쵸? 네. 발정기가 들어왔다가 임신이 안 된다고 호르몬적으로 다시 임신 준비라는 그 끝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마치 몸 안에서는 임신한 것처럼 변해요. 상성 임신기에 들어가서 조금 더 저 이렇게 와서 뭔가 이렇게 품고 내 새끼처럼 가지고 있고 하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어요.
0: 아, 상상 임신이었다니. 이제야 풀린 미스터리한 행동의 비밀.
3: 어, 노루도 데리고 왔어. 봐봐. 이게 자기 새끼라고 생각해. 봐봐. 이거는 지키고 이렇게 품는 거야, 지금.
2: 저놈을 산에 가서 저 물고 왔어요. 물고 왔는데. 여기 또 집 앞에 물고 와가지고 또 막 핥아주고 좀. 전에 있더라고. 하도는 신기했어.
3: 딱 상상 임신이 제일 심할 때였을 것 같아.
2: 저걸 그래 산 상처도 안 내고. 네. 뭐 뭔가 지 새끼처럼.
3: 새끼 물듯이 우는 거예요. 딱 그 강도가 네. 자기 새끼 물 때의 그 강도예요.
2: 네. 그래서 물고 왔더라고요.
3: 딱 힘이 없고 아파 보이네요, 애가.
0: 그런가 하면. 밖에만 나오면 잡히지 않는 소리 때문에 할아버지는 늘 애를 태웠는데요.
3: 노을이랑 좀 다르죠? 노을이랑 소리가 다른 이유는 내 맘대로 놀아본 애와 뭔가 하고 싶은 거를 못하고 사는 아이의 차이예요. 내 맘대로 노는 애들은

0: 네. 우리야. 서울, 일로 와. 일로 와.
1: 아, 이거.
0: 이런 형태.
1: 아, 네네네. 네. 지금 이렇게 가면은 잡으려고 하면 안 잡히죠?
0: 네, 도망 막 도망가요.
1: 야, 또 이러니까 근육이 그냥, 어?
0: 서울, 일로 와. 서울이야. 서울. 서울. 어디야? 일로 와.
1: 네. 이럴 때 쫓으려고 하면 무조건 뜁니다. 서리로.
0: 힘들어.
1: 얘 잡힐 것 같아서 이러는 거예요. 근데 어떤 경험이 있어야 되냐면 잡혔다가 다시 노는 경험이 필요해요. 근데 지금 벌써 기억이 잡히면 내 맘대로 안 되는 게 있어서. 자. 그쵸? 먹고 바로 도망가려고 해요. 그래서 신뢰감을 쌓아야 돼. 안 잡는 신뢰감. 기다려. 손. 옳지. 반대쪽 손. 옳지. 엎드려. 옳지. 옳지. 옳지. 네. 그러니까 차분해야 돼요. 그러니까 얘는 쫓아가는 순간 더 도망가요.
0: 앉아. 앉아.
1: 엎드려.
0: 엎드려. 엎드려.
1: 네. 옳지. 칭찬.
0: 옳지.
1: 네. 네. 같이 가나주고. 머리 한번 쓰다듬고 주고.
0: 너무 잘했어.
1: 그리고 머리 쓰다듬 한번 주세요. 같이 하나 주고. 머리 쓰다듬으면서 잡으세요.
0: 우리야.
1: 아, 이번에는 눈치챘어. 얘가 멀리 가면서.
0: 일로 와. 앉아. 앉아, 앉아. 일로 와.
1: 여기서 포인트. 우리가 애걸복걸하는 척하면 안 된다. 너가 안 하면 네 손해야. 약간 이런 느낌이 있어야 돼요. 간식으로 앉아 엎드려 한번 시켜보세요.
0: 자, 앉아, 앉아, 앉아, 앉아, 엎드려.
1: 그러면 우리가 엎드려. 더 천천히 가면 돼요. 더 천천히.
0: 손, 손.
1: 옳지.
0: 옳지.
1: 머리 쓰다듬고 옳지.
0: 너무 잘했어.
1: 그리고 한번 옳지. 네, 간식 하나 주세요.
0: 너무 잘했어.
1: 발 움직이지 말고 잡으세요. 지금 가슴 쪽 잡아도 되겠다. 옳지. 네.
0: 너무 잘했어. 너무 잘했어.
1: 네, 칭찬. 옳지.
0: 옳지. 너무 잘했어.
1: 이제 한에서 잡아서 한번 안아보세요.
0: 응? 일로 와.
1: 네. 네. 이런 식의 연습을 네. 꾸준히 하시면 지금보다 더 마음 놓을 거예요. 네.
2: 응. 소리에겐 문제가 하나 더 있었죠.
1: 다 가져오셔도 됩니다. 전문적인 도구가 다 있어요. 얘 싫어, 이거. 싫어.
2: 엉덩이와 발바닥 미용에 대한 강한 거부감으로 털을 손질할 때마다 한바탕 실랑이를 벌여야 했는데요.
0: 오, 가만히 있어. 소리야.
1: 소리 일로. 기다려. 손. 옳지. 지금 클리퍼 시는 거예요. 결국에 포인트는 이 클리퍼에 대해서 익숙해지는 게 가장 첫 번째입니다. 먹어. 옳지. 손. 옳지. 손. 옳지. 손. 용기 한번 내봐. 손. 진동이 진짜 싫어하는 소리야. 손. 옳지. 손. 고개 딴 데 돌려버려. 아직 용기가 안 나, 그지? 손. 옳지. 손. 이 완전 거부감이 표현이거든요. 옳지.

0: 옳지. 옳지.
1: 너무 좋았다.
0: 하나 더 먹어, 이번 거 잘했으니까. 선. 옳지.
1: 너무 잘한다.
0: 이렇게 돼요, 애들도 다 똑같이. 선. 옳지. 아, 너무 잘해. 너무 마음에 들어, 지금. 놀이처럼 그냥 평소 때 심심할 때마다 지금 별로 안 싫어하잖아요. 네. 이런 게임처럼, 놀이처럼 해주시면 점점 익숙해집니다.
1: 네. 소리, 손, 손, 일로. 손, 손. 잘했어?
0: 네.
1: 오, 잘했어.
0: 이제 켜볼까요?
1: 손.
0: 앉아서 켜볼게요. 차분하게.
1: 앉아. 네. 앉아. 손. 손.
0: 옳지.
1: 오, 앉아. 손.
0: 옳지. 아, 아, 이제 거부감이 없어. 해보니까 별거 아닌 거예요, 네. 지금. 네.
1: 손. 어, 잘했어. 손. 손. 손.
0: 옳지. 맞아요, 그거예요. 제가 워낙에 이렇게 좀 올리고 있는 거예요. 네.
1: 힘들게 안 될 것 같으면 되네요. 신기합니다, 정말. 네.
0: 아직 네. 아까 했던 교육이 완벽하게 되지 않고 그건 이제 네. 꾸준히 해야 되고요. 네. 지금 좀 교육이 다 되기 전에 미용 자체, 내가 싫어하는 부위의 미용 자체를 네. 좀 편하게 할 수 있는 네. 꿀팁 같은 걸 한번 네. 해볼 거예요. 뿌려서 바로 다 못 먹고 좀 먹는데 시간이 걸려요. 냉동실에 하면 훨씬 오래 먹어요. 그러니까 미용을 하는 동안 얘 하기 싫은 거잖아요. 왜 하는 건지도 모르고. 그래서 이걸 좀 참을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먹을 때 연습을 해보는 겁니다.
1: 오, 고맙네. 야, 이런 게 있었나.
0: 발도? 아, 진짜 지금 해보는 거죠? 네?
1: 이야.
0: 엉덩이도? 살짝씩?
1: 우와.
0: 내 뒷발도?
1: 네. 이야. 어.
0: 네.
1: 처음이네요. 아, 진짜요?
0: 네.
1: 아, 나 엄청 힘들거든요.
0: 이러면 얘도 이제 나쁜 생각 가질 필요 없고.
1: 네.
0: 오히려 이거 할 때만 주실 거예요, 저거는.
1: 아, 이거 뭐, 정말 얘 손도 못 해. 나는 손도 못 해. 아, 나는 내가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네. 여러분, 진짜 탄산이 절로 나. 정말이야. 어, 정말이에요.
0: 한번 해보시겠어요?
1: 아, 이러니까 이거 뭐.
0: 살짝, 덜 예민한 부분부터.
1: 이거 제일 힘들었거든요. 이런다는 게. 절대 이거 뭐, 이거 봐. 귀엽네.
0: 소리도 너무 귀엽고.
1: 이야.
0: 그리고 얘가 딱 싫다고 하면 네. 거기서 조금 멈춰주시고 억지로 하기보다는 아니면 간식을 더 준다거나
1: 이렇게 사세요. 이야, 이나 이거
0: 어, 네. 옳지. 자, 이러면 이야. 살짝 멈춰주는 거예요. 네, 이야. 네, 잘했다.
1: 잘했어. 이게 대성공이네.
0: 네.
1: 대박이다. 아,
0: 그래, 잘하셨어.
1: 와, 진짜 대박이네.
2: 소리도 할아버지도 대만족한 설쌤의 솔루션. 그날 이후 한결 수월해진 소리의 미용.
1: 어, 일로 와.
2: 이젠 밖에서도 제법 말을 잘 듣는다고요. 할아버지와 동물가족, 지금처럼 행복하게 지내길 새나개가 응원합니다.

0: 일대일 싸움은 군대까지 안 가요. 왜 나 나와 시가 야 나오기 전에 전쟁이 전쟁 한 마리 한 마리는 아주 순하고 잘하는데 구원할 수 없다는 거야. 그게 큰 문제죠.
1: 배추모아에서 냄새 잡는 요술 배변 패드를, 땡스 소셜클럽에서 지렁이 댄스 스프레이를, ODAC에서 반려동물 케어 세트를,

0: 다시 한번 가보시죠.
1: 떼짱어가 나한테는 큰 선물이지.
0: 백합이 딱 걸리면 덜그러 덜그러 백합
2: 여름 고양식으로는 제일입니다.
3: 아주 그냥 치

0: 제가 아파서 대신 할 수도 없고, 주사 대신 맞아줄 수도 없고, 모든 게 엄마 때문인가 싶기도 하고, 그때가 가슴 아픈데.
1: 평생을 온몸이 굳어가는 희귀 질환을 앓고 있는 첫째 수연이. 수연이의 병세가 깊어질 무렵 세상을 떠난 남편. 아빠의 빈자리를 홀로 채우는 엄마 곁에서 9살 예진이는 일찍 어른이 되어버렸습니다.
2: 오빠는 징그러워서 엄마한테 짜증을 낸 적이 있어.
1: 오직 서로만 생각하며 버티는 예진이네 가족이 오래 함께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3: 유엔 세계식량계획이 전하는 속보입니다. 어린 자녀와 그 가족들이 기아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4: 저는 지금 극심한 배고픔의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분쟁, 경제위기, 기후재난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식량 위기에 처했습니다. 저는 매일 현장에서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해 허약해진 사람들을 너무 많이 마주칩니다. 아이들도 많습니다. 팔에 두른 테이프가 노란색을 가리키면 그 아이의 목숨이 위태롭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보면 가슴이 더 아픕니다.
3: 지금 당장 한 아이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면 도와주실 수 있나요? 당신의 후원은 아이들이 바로 먹을 수 있는 긴급 영양식이 되어 전달됩니다. 1522-5168로 전화 또는 문자 식량을 보내셔서 월 7,000원을 후원해 주세요.
4: 부모에게 아이의 생명이 위험에 처했다고 말하기란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도와주신다면 저도 도움의 손길이 올 거라고 전해줄 수 있습니다.
5: 가족을 향한 애정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이보은 요리연구가의 정성 가득 레시피. 매일 먹는 밥, 더 맛있게 먹고 싶다면 오늘은 솥밥하는 날. 담백한 삼치와 향긋한 부추가 만나 밥맛이 확 사는 삼치 부추 솥밥부터 간단하게 만들어 맛있게 즐길 수 있는 영양 가득 무침 반찬. 아삭하고 고소한 맛에 너도 나도 손이 가는 연근 들깨 부침까지. 소문난 손맛의 소유자 이보은 요리연구가가 선보이는 일상요리 레시피. 지금 시작합니다.
6: 안녕하세요. 체육인사이터 광입니다.
7: 안녕하세요. 이보은입니다.
6: 네. 선생님.
7: 네.
6: 이 전기밥솥보다 솥밥으로 밥을 많이 하면.
7: 네.
6: 더 차지고 더 맛있는데요.
7: 네.
6: 이 생선으로 하는 솥밥은 저는 처음 하거든요.
7: 아, 그래요?
6: 자, 어떨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7: 네.
6: 자, 그럼 오늘의 재료 살펴볼까요?
7: 네. 삼치는요. 가시가 다 제거되고.
6: 예?
7: 먹기 좋은 크기로 등분이 된 이렇게 필렛으로 준비를 하시고요.
6: 네.
7: 삼치 밑간을 할.
6: 네.
7: 국간장과 또 맛술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불린 맵쌀 준비하시면 되고요. 여기에. 네? 부추와 무염버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간장과 생수가 필요하는데요.
6: 네.
7: 이 정도만 있으면 오늘 충분한 삼치 솥밥 드실 수가 있습니다.
6: 자, 솥밥 하는 거 어려워하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7: 네.
6: 이번 기회에 마스터 해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자, 그럼 오늘의 요리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삼치 부추 솥밥 만들어 볼 텐데요.
7: 네.
6: 이름만 들어도 분위기가 있어요.
7: 그쵸?
6: 오늘.
7: 네. 근데 솥밥 하려면.
6: 예.
7: 무엇보다 그 쌀을 굉장히 잘 불려야 돼요.
6: 아, 맞아요.
7: 네. 제가 이렇게 깨끗하게 씻은 쌀을 준비를 해서.
6: 예.
7: 지금 물에 담가서 30분을 해놨거든요.
6: 예?
7: 그랬으면 채를 한번 주시겠어요?
6: 오.
7: 네. 요 채에다가

0: 받쳐서 예. 30분을 다시 또 불려놓으시면 돼요.
1: 근데요, 선생님. 네. 그냥 물에 그냥 또 계속해서 30분 동안, 그러니까 총 1시간 불리면 되는데. 네, 네. 어, 왜 이렇게 또 따로 하시는지.
0: 그 이유는 뭐냐면, 예. 너무 물에 오래 불리잖아요. 예? 그러면 쌀눈에 있는 아주 맛있는 영양분들이 예. 다 물에 녹아내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 꼭 이렇게 받쳐서 예? 불리는데, 지금 날씨가 어때요? 약간 덥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높은 기온에는 쌀 알갱이가 자칫하면 수분이 다 날아가서 금이 갈 수 있거든요. 오. 그러니까 젖은 면보로 이렇게 좀 덮어주세요.
1: 아, 면보를 덮어서 네. 체에 받쳐서?
0: 네, 이렇게 해서 30분을 더 불려주시면 예? 정말 맛있는 솥밥이 만들어지는데 예? 솥밥뿐만 아니라 우리 전기밥솥 할 때도 이렇게 꼭 하시는 게 좋고요. 네. 냄비밥, 네. 돌솥밥 할 때도 꼭 이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1: 갖고 있는 수분으로?
0: 네, 맞습니다.
1: 자, 젖은 면보 올려놨고요. 이거 그럼 이렇게
0: 자, 그랬으면 이거 좀 두고요.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에 들어가는 게 바로 네. 부추가 있는데요. 네. 이 부추는 이렇게 100g 정도 이렇게 손질을 해서 칼 좀 주시겠어요? 네. 요거를 먹기 좋은 크기로 써는데, 아, 보통 이제 솥밥 안에 들어가는 그 부추는 네. 이렇게 얇게 썰어요. 왜냐하면 요게 센 것으로 들어가서 네. 김에 의해서 익혀질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너무 두껍게 썰면 돌아다니겠죠.
1: 그죠.
0: 그러니까 그 밥 안에 이렇게 흡수가 잘 되도록 네. 이렇게 납작납작하게 썰어주시는데, 만약에 집에 부추가 없고 네. 금방 솥밥 해야 되는데 쪽파밖에 없다. 그럼 쪽파 하셔도 괜찮습니다. 어머, 근데 무슨 이렇게 부추를 많이 써나 하실 건데요.
1: 네, 저의 속마음 읽으신 그쵸? 거예요?
0: 그렇죠. 아니, 저는 네. 지금 광희 씨가 이렇게 좀 쳐다보시는 게 그 예, 예. 질문을 꼭 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어, 예. 이 정도 넣으셔야 삼치와 그다음에 밥알이 잘 섞여 있어서 예. 딱 맞는 양이 돼요.
1: 그렇죠. 그리고 이제 생부추보다는 확실히 조금 더 숨이 죽을 거기
0: 그렇죠.
1: 때문에.
0: 그렇죠. 왜냐하면 뜨거운 밥에다가 요거를 넣을 거거든요. 그렇죠? 오. 자, 그리고 이렇게 다 준비가 됐으면 예. 요거는 깨끗하게 이렇게 볼에다가 담아 놓으세요.
1: 선생님, 이 부추의 향은 네. 언제 이렇게 맡아도 너무 맞아요. 좋네요.
0: 그리고 이 부추가요, 예. 굉장히 그 밥하고 어우러졌을 때 예. 색감과 식감이 좋을 뿐만 아니라 이게 예. 또 향이 있잖아요. 이 예. 향이 삼치의 비린 향도 없애줄 수가 있어요. 오. 그러니까 아주 일석이조겠죠.
1: 그쵸?
0: 자,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고요. 네. 자, 그다음에는 이제 삼치 손질을 본격적으로 해볼게요.
1: 네, 자, 삼치 손질 본격적으로 해볼 텐데요.
0: 네. 요 삼치가 지금 이렇게 딱 토막이 나 있잖아요. 요게 바로 요새 마트에 가거나 아니면 네. 시장에 가면 필렛이라고 그래서 삼치를 이렇게 2등분해서 가운데 있는 굵은 뼈대를 빼내요. 오. 그렇게 해서 살코기만 이렇게 덩어리로 준비해서 냉동을 시켜놓기도 하거든요. 예? 아니면 진공포장해서 판매를 하기도 하는데, 요 필렛 준비하시면 여러분들이 손질하기가 굉장히 쉽잖아요. 네네. 요거 그냥 흐르는 물에 약간의 소금물만 넣고 소금만 예? 넣고 흔들어서 건지면 되는데요. 요거를 살코기 부분을 위로 가게 해서 여기에다 간맞춤을 합니다. 오. 뭘로 하느냐? 예? 바로 국간장.
1: 국간장. 아까 비린내를 잡는 네. 정말 비법이, 요리 비결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0: 요게 지금 맛술이에요. 아. 그리고 요게 맛술로 이렇게 연육도 시켜줘요.
1: 네.
0: 이렇게 해서 딱 15분 내지 20분만 두잖아요. 네. 그러면 굉장히 부들부들한 삼치 필렛이 만들어지거든요.
1: 이렇게 이제 재운다는 거죠.
0: 그렇죠. 요걸로 재워주시면 되겠어요.
1: 아, 저희가 20분 정도
0: 네, 미리 재웠어요. 보세요.
1: 오, 확실히 약간
0: 달라졌죠. 예. 그리고 훨씬 더 부드러워졌어요.
1: 맞아요.
0: 그렇죠. 요거 가지고 이제 밥을 지을 거예요.
1: 어, 이렇게 조직이 보이는데요.
0: 네, 맞아요. 아,
1: 맛있게 한번 준비를 해볼게요.
0: 네.
1: 선생님. 네. 이 솥밥은 지금부터가 시작이에요.
0: 네.
1: 왜냐면 많은 분들이 솥밥을 어려워하는 게 여기서부터예요.
0: 맞아요.
1: 밥, 물 양과 그다음에 또 시간. 네. 어느 정도 해야 되는지.
0: 맞습니다. 제가 지금 이 밥 양을 예. 준비를 했는데요. 이렇게 불린 쌀을 넣어주세요.
1: 네. 총 1시간 불렸죠?
0: 네. 1시간 불렸어요. 자, 1시간 불렸으면 여러분들은 지금 다 불려진 쌀인 거예요. 요거 네. 굉장히 아주 고슬고슬하게 맛있게 지어지는데 네. 자, 그러면 요게 지금 쌀이 딱 두 컵이잖아요.
1: 예.
0: 두 컵이니까 맹물도 딱 두 컵만 준비하세요.
1: 아, 동일한 비율로 네. 맹물을?
0: 네, 두 컵만 준비하세요. 그리고 불려놨잖아요. 네. 불려놓은 거 쌀 담고 여기에다가 물을 부어요.
1: 1:1 비율이네요.
0: 네. 그러면 예. 보세요. 흔들어 보시면은요. 물 표면과 네. 쌀 표면이 딱 1cm예요.
1: 맞아요.
0: 그렇죠? 예.

0: 10cm죠? 자, 그랬으면 유지 다 된 거야. 요걸 이제 밥을 지으면 되는데,
1: 예.
0: 아까 저희가 삼치 재워놨던 거를 이 위에다가 그냥 올리시는데, 그냥 올리지 마시고요.
1: 예.
0: 껍질이 위로 가도록 올리세요, 요렇게.
1: 거긴 또 이유가 있나요?
0: 네, 왜냐하면 아래서 지금 열이 끓기 때문에 껍질이 있으면 속까지 살이 안 익을 수 있으니까 살이 아래로 가도록 이렇게
1: 예.
0: 하고, 요거 불을 좀 켜주시는데.
1: 참 지을 때 생선이 미리 올라간 것도 처음이에요.
0: 네, 근데 이게 생선이잖아요.
1: 예.
0: 아무래도 어취가 있을 수 있겠죠.
1: 네.
0: 잠깐 바글바글 끓을 때 뚜껑을 덮어주세요. 지금 덮지 마시고.
1: 오.
0: 조금 끓을 때 기다릴게요.
1: 마지막까지 생선 비린내를
0: 완벽하게 없애야
1: 예.
0: 아주 맛있는 삼치 솥밥을 드실 수가 있어요.
1: 네. 선생님.
0: 네.
1: 근데 진짜로 저도 솥밥 굉장히 좋아하는데.
0: 네네.
1: 정말 뭐 채소도 들어가고 고기 네. 들어간 솥밥 많이 먹어봤어요.
0: 네, 생선 솥밥 처음이시죠?
1: 그쵸?
0: 오늘 삼치가요, 여기 등푸른 생선이잖아요.
1: 네.
0: 등푸른 생선 중에서도 약간의 지방분이 적은 게 바로 삼치거든요.
1: 네.
0: 그래서 굉장히 뭐랄까 담백하면서도 고소하게 드실 수가 있어요.
1: 선생님. 언제 뚜껑 덮으면 될까요?
0: 아, 지금 정도 이렇게 끓고 막 있잖아요.
1: 예.
0: 끓으려는 시점에
1: 네.
0: 이제 어취는 날아갔으니까 이제서야 뚜껑을 덮으시면 됩니다. 뚜껑 덮고
1: 네.
0: 끓이고 뜸을 드릴게요.
1: 몇 분 정도 끓이면 되죠? 뚜껑 덮고?
0: 아, 뚜껑 덮고 보통은 한 3분에서 한 4분 정도 끓거든요.
1: 예.
0: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 약한 불로 줄여서 약한 불에서 10분 뜸을 드리면 아주 완벽한 솥밥이 만들어집니다.
1: 자, 그럼 맛있게 한번 밥을 만들어볼까요?
0: 네.
1: 자, 선생님.
0: 네.
1: 저희 시간이 얼마큼 지났죠, 지금?
0: 지금 한 14분 정도 지났는데요.
1: 예.
0: 끓고 있을 때, 한 4분 정도 있을 때, 저희가 약한 불에서 지금 뜸을 10분 드렸거든요.
1: 예.
0: 어떻게 삼치가 익혀지고 밥이 잘 됐는지 한번 볼까요? 자, 이거 보시면, 이렇게 됐어요.
1: 이야.
0: 이렇게 됐으면
1: 예.
0: 밥이 지금 다 된 상태거든요.
1: 선생님.
0: 여기에다가.
1: 향 너무 좋아요.
0: 네, 지금 바로 해야 될 게 있어요. 바로
1: 예.
0: 간장을. 이렇게 끼얹어 주시고요.
1: 간장을요, 바로?
0: 네. 그리고 여기 지금 무염버터거든요.
1: 예.
0: 무염버터를 이렇게 넣어주세요.
1: 버터를 또 이렇게 넣는 이유는 뭔가요, 선생님?
0: 이렇게 버터를 넣고 지금부터 왜 옛날에 엄마들이 이렇게 생선 같은 거 넣지 않고 그냥
1: 예.
0: 그때는 마가린이었죠.
1: 맞아요, 맞아요.
0: 그렇게 했었잖아요. 지금 저는 이렇게 해서 삼치 솥밥을 만들 거예요.
1: 아,
0: 요게 지금 만들어지는 거예요.
1: 아, 삼치가 통으로 나온 게 아니라 이렇게
0: 네, 으깨져서
1: 아...
0: 그리고 요게 버터랑 같이 해서 으깨지니까 훨씬
1: 궁금할까요?
0: 더 맛있죠.
1: 예.
0: 그리고 여기에다가 뭘 넣냐면
1: 네?
0: 지금 광희 씨 앞에 있는 부추를 좀 넣어주세요.
1: 아, 자, 선생님.
0: 네.
1: 지금
0: 부추를 다 넣어주셔야 돼요. 네.
1: 맞습니다.
0: 네. 그럼 요거를 같이 이렇게 다 버무려줘요.
1: 정말 맛있는 향이 그냥.
0: 그렇죠.
1: 야, 지금 삼치랑 버터랑.
0: 삼치가
1: 예.
0: 지금 다 살만 있잖아요. 필렛이.
1: 예.
0: 그러다 보니까 으깼을 때 가시가 없어서 아이들도 먹기 좋고요.
1: 예.
0: 어르신들도 드시기가 좋은데 제가 특별히 간을 지금 간장 한 큰술을 넣었거든요.
1: 네.
0: 요거 그냥 퍼서 잡수시는데 그냥 집에 있는 반찬 아무거나 해서 잡수셔도 돼요.
1: 아, 정말 그 우리 생선의 맛있는 향하고
0: 네.
1: 버터의 고소한 향하고
0: 맞아요.
1: 그 부추의 향이 섞여가지고 그냥 이렇게 한입 떠서 이렇게 바로 먹고 싶은데 자 그럼 저희 이제 완성 부추 한번 담아볼까요?
0: 그럴까요? 제가 이야. 가져갈게요.
1: 자, 세상에
0: 이렇게 가져갈게요.
1: 예. 와 진짜 너무 맛있겠네요, 선생님.
0: 맛있겠죠? 지금 이 안에 있는 삼치가 지금 다 부서졌어요.
1: 세상에. 아니, 정말 남녀노소
0: 네.
1: 가릴 것 없이 정말 담백하고 고소하고 정말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
0: 네,
1: 같아요.
0: 네, 맞아요.
1: 아, 진짜로. 정말 이 솥밥에 생선이 올라갈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던 것 같아요.
0: 이렇게 해서 김치만 하나 놓고 드시면 되는데
1: 네.
0: 요거는 정말 반찬이 그닥 많이 필요 없는 밥이에요.
1: 그쵸?
0: 자, 이렇게 해서 끝났습니다.
1: 이야.
0: 이게 올린 거 보이시죠? 여기 생선이 조금씩 올려져 있는 거 보이시죠?
1: 예.
0: 네, 요렇게. 자, 요거, 요렇게 해서 잡수시면.
1: 예.
0: 정말 한없이 들어갑니다.
1: 그럼요. 두 그릇도 뚝딱할 것 같은데요?
0: 네, 맞아요.
1: 자, 이렇게 너무나 먹음직스러운 참치 부추솥밥이 완성됐습니다.
2: 오늘의 요리, 참치 부추솥밥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우선 물에 담가 30분 불린 쌀을 체에 받치고 면포로 덮어 30분 더 불려줍니다. 이렇게 물에 불린 쌀을 체에 받쳐 불려줘야 쌀의 영양분을 유지할 수 있어요. 부추는 잘게 송송 썰어주세요. 참치 필렛 위에 국간장, 맛술을 뿌려 20분 정도 재워줍니다. 솥에 불린 쌀, 물을 넣고 참치 필렛의 껍질 부분이 위로 가게 올려 한 소끔 끓인 뒤 뚜껑을 덮어 끓여주세요. 여기에 진간장, 무염버터를 넣고 참치를 으깨가며 섞다가 부추를 넣어 섞어줍니다. 마지막으로 그릇에 푸짐하게 담으면 참치 부추 솥밥이 완성됩니다.
1: 땅속에서 영양가 높은 연근, 마 모두 등장했는데요. 네. 연근 무침 재료를 한번 알아볼까요?
0: 그럴까요? 아, 요거는요, 정말 어느 분이 드셔도 네. 정말 맛있다고 칭찬하는 메뉴인데요. 바로 연근과 마를 준비했고요. 네. 요 양념장에는요, 이 들깨가루에다가 국간장, 네. 그다음에 쪽파와 함께 다시마 우린물이 포인트예요. 요것만 이렇게 버무려주면 예. 정말 맛있는 연근 무침이 만들어지거든요.
1: 네, 정말 기대가 됩니다. 아삭한 연근에 고소함까지 더한 오늘의 요리 바로 시작해볼게요. 네. 자, 정말 몸에 좋은 연근 마 두 가지 다 준비되어 있는데 어떤 것부터 손질해 볼까요?
0: 일단 연근은 제가 요거를 네. 쌀뜨물에 한번 데칠 건데요. 네. 이 연근을 이렇게 물에 한번 예. 헹궈서 준비를 했는데 요거는요 그냥 얄팍얄팍하게 썰어주기만 하면 돼요.
1: 맞아요.
0: 이렇게.
1: 뭐 연근 몸에 좋은 거 다들 아시니까.
0: 그래서 연근은 이게 조금 씹는 식감도 있어야 되니까 네. 한 0.3cm에서 0.4cm가량 썰어주시면 되는데요.
1: 네. 요즘 뭐 연근을 가지고 뭐 여러 가지 연근으로 전도 만들어 드시고
0: 네, 요거 뭐. 전과도 만들고 예. 과자도 만들고 맞아요. 칩도 만들고
1: 뭐 조림도 하고
0: 그럼요. 반찬으로는 뭐 당연히 하지만 예. 옛날에는 요 연근 가지고 장아찌도 만들고 피클도 네. 만들고 그랬어요. 맞아요.
1: 연근 몸에 좋은 거 알아가지고 많은 분들이 네. 다들 많이 활용해 드시는 것 같은데 오늘은 들깨랑 네. 무침으로.
0: 자, 근데 연근을 이렇게 썰어놨으면 예. 지금 옆에 쌀뜨물이 있거든요. 예. 쌀뜨물을 제가 일부러 이렇게 팔팔팔 끓여놨는데 예. 제가 여기에다가요 소금을 약간 넣고 예. 소금을 넣게 되면 연근이 갖고 있는 아린 맛, 떫은 맛을 없애주고요.
1: 약간 있죠.
0: 네, 그다음에 여기 식초를 넣게 되면 식초를 넣게 되면 연근이 갈변되는 걸 조금 없애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바로 연근을 데쳐주세요. 이렇게.
1: 네. 시간은 얼마 정도 데쳐줄까요?
0: 요거는요, 좀 아삭아삭하게 먹어야 맛있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짧게 한 1분에서 1분 30초 정도만 데쳐주세요.
1: 선생님, 네. 선생님은 예전에도 연근 좋아하셨어요?
0: 그럼요.
1: 어렸을 저는, 때부터?
0: 연근에다가요. 예. 저희 집에서는요, 이 연근을 살짝 데쳐서 안에다가 다진 소고기 넣고 전 부쳐 먹었거든요.
1: 맞아요.
0: 그러면 요거 안 먹을 수가 없죠, 고기 때문에.
1: 그렇죠.
0: 무조건 먹어야죠.
1: 근데 네. 연근에는 몸에 좋은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다고 하네요. 맞아요. 뿌리채소라.
0: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뿌리채소의 연근은 약간 몸을 정화시켜주는 역할도 하고요. 예. 요게 좀 고혈압이라든지 예? 피를 맑게 하는 정혈작용을 하기 때문에 예. 그리고 고혈압 예방에도 아주 좋다고 해요. 그래서 요거 이렇게 불을 좀 끄고요.
1: 1분 정도.
0: 네, 데쳤으면 예? 찬물에다가 얼른 담궈주세요. 이렇게. 그러면 굉장히 아삭아삭하게 예? 아주 씹을 때 그 경쾌한 그 식감이 아주 좋거든요.
1: 예.
0: 이렇게.
1: 약간 오늘은 무침이지만 네. 샐러드의 느낌이 날 것 같아요.
0: 맞아요. 그 샐러드처럼 예. 요새는 샐러드도 이렇게 한국식으로 많이 먹잖아요.
1: 그렇죠. 우리 입맛에 맞게.
0: 맞아요. 자, 그다음에는 지금 요 연근을 아주 맛있게 먹을 양념장을 먼저 좀 준비를 할게요.
1: 그럴까요?
0: 네. 양념장에는요.
1: 네.
0: 제가 오늘 양념장의 포인트가 아까 요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다시마 우린물이에요.
1: 맞아요.
0: 여기에다가 이제 간장 넣고요.
1: 예.
0: 그다음에 송송송 썬 쪽파 넣고요.
1: 네.
0: 그리고 다진 마늘 넣고요.
1: 네.
0: 여기에 들깨가루를 넣어주세요.
1: 오.
0: 들깨가루를, 요거는 거피를 낸 들깨가루예요. 그러니까 껍질을 벗겨낸 들깨를 네. 이렇게 갈아서 만든 거란 얘기예요.
1: 너무 고소하겠어요, 선생님.
0: 네, 완전 고소하죠.
1: 진짜 이렇게 보기에도 네. 뭔가 드레싱 같은 느낌이 진짜 강해요.
0: 그렇죠. 이거요. 뭐 연근뿐만 아니라 예. 우엉도 데쳐서 여기다가 할 수가 있고요.
1: 예.
0: 양배추채 많이 썰고 예. 연근에다 같이 버무려서 잡수셔도 좋습니다.
1: 네.
0: 여기에다 마지막으로 들기름을
1: 네.
0: 넣고요. 우리가 지금 간은 간장밖에 안 했거든요.
1: 예.
0: 그렇기 때문에 소금을 넣어야 돼요.
1: 소금을
0: 한 세 꼬집 정도 넣어주세요.
1: 네.
0: 세 꼬집 정도. 그래야 간맞춤이 되거든요. 요거를 잘 섞어주세요.
1: 네. 사실 무침하면
0: 네.
1: 물론 빨간 무침이 맛있긴 하지만
0: 네.
1: 또 어떨 때는 조금 다른 느낌의 무침을 먹고 싶거든요.
0: 맞아요.
1: 그럴 때.
0: 자, 요렇게 해서
1: 예.
0: 요거 보세요. 굉장히 고소하겠죠.
1: 예, 향도 너무 좋아요.
0: 그렇죠. 향 너무 좋죠.
1: 예.
0: 요것만 이렇게 준비를 해놓으면
1: 네.
0: 이제는 마지막 우리가 마만 손질을 하면 돼요.
1: 마요.
0: 네. 마 손질할 때는 여러분들 꼭 알아두실 게
1: 예.
0: 약간 알러지 반응이 있을 수 있으니까
1: 예.
0: 꼭 장갑을 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혹시 쌀뜨물이 있다 그러면 마지막 손 헹굴 때 쌀뜨물로 좀 헹궈주시는 게 좋고요.
1: 네.
0: 아, 장갑이 없으면 그냥 식용유를 손에다 바르고 하시면 코팅이 돼서 훨씬 더 좋아요.
1: 오.
0: 그리고 이 마가 뿌리식품 중에서도 우리가 보양으로 많이 치죠.
1: 맞아요.
0: 그리고 여기서 끈적끈적하게 나오는 그 점액질 있잖아요.
1: 네.
0: 그게 뮤신이라는 건데 그게 또 소화도 잘 되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어르신들이 특히 많이 주스로 갈아 드시기도
1: 맞아요,
0: 하는데
1: 맞아요.
0: 저는 오늘 이 마를 그대로 아, 연근과 함께
1: 예.
0: 무쳐 먹을 거예요.
1: 아.
0: 또 훨씬 더 좋겠죠.
1: 맞아요.
0: 네.
1: 사실은 마 식감이 좋다고 하잖아요.
0: 네, 맞아요.
1: 근데 이제 저도 이제 몸에 좋다고 하니까
0: 네.
1: 갈아서 한번 즙으로 해서 네. 먹어보려 했는데
0: 네. 잘 안 되죠.
1: 예, 마만 갈아서 먹기 쉽지 않더라고요.
0: 그럴 경우에는 우유하고
1: 예?
0: 양배추라든지 파프리카든지 이런 것도 같이 넣고 갈아주시면
1: 예.
0: 훨씬 더 맛있게 드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완전 점액질을 없애는 건 아니지만 약간 끈적끈적한 거를 이렇게 살짝 없애주는 게 좋아요.
1: 썰 수 있게끔.
0: 네. 자, 그다음에 요거
1: 네.
0: 이제 말끔하게 썰을 거예요.
1: 자, 근데 이게 또 마가 갈변이 빨리 온다면서요.
0: 네, 그래서 빨리 썰어서 빨리 무쳐야 돼요. 근데 마를요, 이렇게 똑같이 썰면 재미가 없잖아요.
1: 맞아요.
0: 그래서 저는 이렇게 썰어요.
1: 삼각썰기로.
0: 네, 삼각썰기로. 어? 광희 씨 아시네요, 삼각썰기.
1: 최고의 리뷰를 하면서 몇 번 봤거든요.
0: 아, 그래요.
1: 그래서 이건 썰자마자 바로 이렇게
0: 네,
1: 나와요.
0: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바로 볼에다 담고
1: 예?
0: 바로 양념에다 버무려야 돼요.
1: 자. 근데 몸에 정말 좋죠. 뭐 뿌리채소는 얼마나 좋겠어요.
0: 그럼요. 그리고 요게 면역 여기도 굉장히 좋고요.
1: 예.
0: 항산화 물질이 많기 때문에 꼭 우리가 연근, 마 같은
1: 예.
0: 이렇게 뿌리채소는 꼭 잡숴 주셔야 돼요.
1: 아, 진짜 저도 이제 마 챙겨 먹어야 되는데 아직 마까지는 못 먹었거든요.
0: 꼭 잡수시는 게 좋아요.
1: 예, 진짜 최고의 요리 비결에 나오는 음식만 제대로 챙겨 먹어도
0: 아유 보양입니다.
1: 그렇죠, 그렇죠.
0: 그리고 최고의 요리 비결에서 알려드리는 메뉴들이요 다 집밥이잖아요.
1: 맞아요.
0: 근데 사실은 집밥이 굉장히 보양이에요.
1: 맞아요.
0: 그렇죠.
1: 제철 재료로 항상 맞아요.
0: 먹으니까. 저는 마 썰을 때
1: 예.
0: 하나씩 집어 먹어요.
1: 아, 진짜요?
0: 네, 그래야 좋다 그러니까. 자, 이렇게 해놓고
1: 예.
0: 이제는 넣고 버무리면 끝이에요.
1: 자, 이제 저희가 마는 미리 넣어뒀고요. 이제 연근도 있고 저 드레싱 같은 저희가
0: 네.
1: 양념도 준비를 해뒀습니다.
0: 자, 됐으면
1: 네.
0: 넣고요. 버무려주세요.
1: 네. 저희 버무릴 때 팁이 있을까요, 선생님?
0: 이렇게 마에서 나오는 점액질이 쭉쭉 있으니까
1: 네.
0: 이거는 상 차리고 나서 바로 묻혀서 바로 잡수시는 게 좋아요.
1: 근데 오히려 점액질이 있어서 이렇게 잘 엉겨서 좋은 것 같아요.
0: 그렇죠.
1: 이 드레싱이나 네. 이 소스가
0: 맞아요.
1: 양념이.
0: 이거 그냥 이렇게 담으시면 돼요. 이렇게.
1: 정말 금세 만들었는데. 오,
0: 뚝딱 고소하냐? 만들었죠.
1: 예, 예.
0: 굉장히 고소하죠.
1: 예?
0: 네.
1: 향이 너무 좋아요. 반찬으로도 좋을 것 같고 샐러드처럼 드셔도 좋을 것 같아요.
0: 이거요. 주말 아침에
1: 예.
0: 약간 반찬 여러 가지 하기 힘들 때
1: 예?
0: 이것도 한 끼로 굉장히 근사하죠.
1: 그러게요.
0: 그리고 제가 좀 전에 알려드린 삼치솥밥이랑 같이 해서 잡수셔도 아주 좋죠.
1: 맞아요. 여러 가지로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일단 속이 편할 것 같아서.
0: 맞아요. 속 편하고 아주 맛있죠. 자, 이렇게 담았습니다.
1: 네. 자, 이렇게 고소하고 아삭한 연근 들깨무침이 완성됐습니다.
2: 연근 들깨무침을 요약해보겠습니다. 먼저 연근은 얄팍하게 슬라이스해줍니다. 끓는 쌀뜨물에 소금, 식초를 넣고 연근을 넣어 1분 30초 정도 데친 뒤 찬물에 헹궈주세요. 그런 다음 다시마 우린물, 국간장, 송송 썬 쪽파, 다진 마늘, 들깨가루, 들기름, 소금을 섞어 양념을 만들어줍니다. 마늘 껍질을 벗긴 뒤 찬물에 헹구고 삼각형 모양으로 썰어주세요. 마를 손질할 때에는 알레르기 반응에 대비해 장갑을 착용하거나 식용유를 손에 묻혀주는 게 좋아요. 그런 다음 마, 연근에 양념을 넣어 버무려줍니다. 마지막으로 그릇에 먹기 좋게 담으면 연근 들깨무침이 완성됩니다. 다음 시간엔 채소도 듬뿍, 알도 듬뿍, 좋아하는 재료를 몽땅 넣어 국물이 끝내주는 알탕부터 방울토마토와 꽈리고추가 만나 달콤매콤한 토마토 고추 볶음까지 소문난 손맛의 소유자 이보은 요리연구가가 선보이는 일상요리 레시피 기대 많이 해주세요. 생활연구소 크린랩에서 세탁, 생활위생용품 세트를 드립니다.
3: 3WC 진공 밀폐와 압력으로 더 맛있게 원터치 오픈으로 간편하게 저압 압력솥에 전골냄비까지 저압 압력솥 3종 세트를 모두 무료로 드립니다.
4: 저기 강씨가 또 암이래.
5: 지난번에 폐암이었잖아. 이번에는 대장암이래.
6: 요즘 암 두세 번 걸리는 사람 꽤 되더라.
5: 그러니까 암보험 들 때 암 진단금 몇 번 주는지 꼭 확인하랬잖아.
7: 맞습니다. 암보험 가입할 때 암 진단금이 딱 한 번만 보장되는지 여러 번 보장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악사는 암 진단금을 최대 8회까지 보장해드리고 전이암도 따로 보장해드립니다.
8: 좋은 소식과 안 좋은 소식이 있는데 뭐부터 들으실래요?
9: 좋은 소식이 뭔데요?
8: 간암 치료에 특별히 좋은 최신 항암 치료가 나왔습니다.
9: 나쁜 건요?
8: 이게 비급여라 환자가 치료비를 전부 부담해야 돼요.
7: 그래서 학사는 표적항암 방사선 같은 최신 암치료 비용을 암에 한 번 걸리든 두 번 걸리든 계속해서 반복 보장해드리고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하는 비급여암 주요 치료비도 암 진단 후 생활자금도 보장해드립니다.
10: 우리 저 한 번만 더 들자.
11: 우리도 나이 드는데 심장이나 뇌, 치매 같은 보험 필요하지 않을까?
10: 그것보단 암이 먼저지.
11: 하나로 다 해주면 좋을 텐데.
7: 그래서 악사는 딱 한 번 가입으로 암 보장은 물론이고요. 뇌 심장 질환을 진단금은 물론 치료비까지 보장해드리면서 여기에 나이 들수록 걱정되는 치매도 보장해드립니다. 당뇨가 있어도 고혈압으로 약을 먹고 있어도 간편하게 전화로 가입할 수 있다니까 지금 무료 상담부터 받아보세요.
12: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2: 이어서 세계 테마 비행이 방송됩니다.

노후 준비란 모으고 쓰고 불리고다. 많은 분들이 불리고에만 지금 거의 모든 신경이 다가 있거든요. 먼저 모으셔야 불릴 수 있고요. 노후 준비는 거창한 투자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라 절제라고 하는 돈 관리의 근육을 장착을 했을 때 비로소 시작되는 겁니다.

0: 제가 아파서 대신 할 수도 없고, 주사 대신 맞아줄 수도 없고, 모든 게 엄마 때문인가 싶기도 하고, 그때가 가슴 아픈데.
1: 평생을 온몸이 굳어가는 희귀 질환을 앓고 있는 첫째 수연이. 수연이의 병세가 깊어질 무렵 세상을 떠난 남편. 아빠의 빈자리를 홀로 채우는 엄마 곁에서 9살 예진이는 일찍 어른이 되어버렸습니다.
2: 오빠는 징그러워서 엄마한테 짜증을 낸 적이 있어.
1: 오직 서로만 생각하며 버티는 예진이네 가족이 오래 함께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3: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4: 이게 바로 행복이죠. 붓고 피나는 잇몸을 탄탄하게. 이가탄, 탄탄한 잇몸.
5: 먹는 즐거움.
4: 이가탄탄, 이가탄.
6: 유엔 세계식량계획이 전하는 속보입니다. 어린 자녀와 그 가족들이 기아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7: 저는 지금 극심한 배고픔의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분쟁, 경제위기, 기후재난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식량위기에 처했습니다. 저는 매일 현장에서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해 허약해진 사람들을 너무 많이 마주칩니다. 아이들도 많습니다. 팔에 두른 테이프가 노란색을 가리키면 그 아이의 목숨이 위태롭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보면 가슴이 더 아픕니다.
6: 지금 당장 한 아이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면 도와주실 수 있나요? 당신의 후원은 아이들이 바로 먹을 수 있는 긴급 영양식이 되어 전달됩니다. 1522-5168로 전화 또는 문자 식량을 보내셔서 월 7,000원을 후원해 주세요.
7: 부모에게 아이의 생명이 위험에 처했다고 말하기란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도와주신다면 저도 도움의 손길이 올 거라고 전해줄 수 있습니다.

0: 와, 비현실적인 장면을 보니까 마치 꿈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설렙니다, 설렙니다. 이 멋진 풍경과 너무 잘 어울려요.
1: 여기는 정말 그냥 중세시대의 한 마을 같습니다.
2: 야, 곰이다. 우와. 와, 진짜 이렇게 가까이 곰을 보게 될 줄 진짜 몰랐거든요.
0: 아니, 엄청 좁고 좀 음산한 기운도 드네요.

0: 햇빛을 싫어하고 사람의 피를 갈망하는 존재, 드라큘라의 모습입니다.
1: 이름만 들어도 공포스러운 드라큘라의 실존 모델을 아시나요?
0: 그의 몸만이 이곳 수도원에 잠들어 있다고 합니다.
1: 그의 요새를 따라가다 만난 환상의 도로.
2: 속이 뻥 뚫리는 기분입니다!
1: 그림이라고밖에 표현이 안 되는 루마니아의 인기 휴양지. 짜릿하고 아찔하지만 그래서 더 설레이는 여정. 진짜 드라큘라로 만나러 지금 떠납니다.

0: 국경을 뛰어넘어 전 세계인에게 잘 알려진 흑역이 드라큘라. 그를 빼고 루마니아를 얘기할 수 없죠. 소설 드라큘라의 실제 모델을 만납니다. 그 시작은 시기초하라입니다. 12세기 독일계 색슨족 상인과 장인들이 넘어가 형성한 중세 도시입니다. 이민족의 침략으로부터 도시를 방어하기 위해 마을 언덕 위에 부시가지가 지어졌습니다.
1: 시기슈아라는 중세 요새 마을입니다. 완벽하게 보존된 중세시대 건물들이 많아 도시 일부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0: 중세의 모습이 그대로 남아있어서 루마니아의 보석이라고 불립니다. 시기슈에라에 오면 꼭 확인하고 싶은 게 있었습니다. 연인들의 필수 데이트 코스가 있더라고요.
1: 이곳입니다. 이곳은 학자의 계단이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처음에는 학생들의 등하굣길을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해요. 그런데 여름에는 너무 덥고 겨울에는 눈이 너무 많이 와서 학생들을 위해 1642년도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지붕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0: 위 언덕까지 계단이 175개. 수백 년 동안 많은 학생들의 안전 지킴이가 된 계단입니다. 그런데 이 계단이 연인들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1: 이 학자의 계단에는 재미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기는 학생들의 사랑을 증명하는 장소였다고도 해요. 이렇게 계단 하나하나를 밟을 때마다 상대 연인의 이름을 부르고 입술에 뽀뽀를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끝까지 가면 그 사랑이 증명되고 그 둘은 사귈 수 있었다고 하네요. 아니 근데 그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닌 것 같은데 왜 그게 사랑을 증명하는 과정이었을까요?
2: 쉽지는 않아요. 한국은 이름이 짧잖아요. 딱 세 자밖에 아니라 쉬운데 여기 이름은 플레이미어 길어요.
1: 플레이미어도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지 않은데요?
2: 지금 몇 계단 안 남았는데 저기까지만 한번 이 이름은 뽀뽀를 하지 말고 이름만 계단마다 읽고 한번 내어보고 가요.
1: 네, 해볼게요. 뭐 어려울 것 같지 않으니까.
2: 잘 들으세요.
1: 네.
2: 엠마누엘라, 크리스티나, 아브라메스.
1: 엠마누엘라, 크리스티나, 아브라 메스코. 엠마누엘라, 크리스티나, 아브라 메스코.
3: 엠마누엘라, 크리스티나,
1: 아브라 메스코. 되긴 되는구나. 엠마누엘라, 크리스티나. 모르겠다.
0: 학자의 계단 말고도 시기슈아라를 대표하는 건 많은데요. 14세기에 만들어진 시계탑은 성내로 들어오는 주요 관문으로 중세시대 도시를 방어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기슈아라가 진짜 유명해진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죽지 않는 불멸의 아이콘, 전 세계를 공포에 떨게 한 드라큘라입니다.
1: 검은 망토, 뾰족한 송곳니, 창백한 얼굴. 햇빛을 싫어하고 사람의 피를 갈망하는 존재. 세상이 알고 있는 드라큘라의 모습입니다. 루마니아인들에게 드라큘라는 단순히 흑혈귀가 아닌 시대를 대표하는 역사적인 인물입니다.
0: 왈라키아 공국의 군주였던 블러드 3세. 당시 유럽 강대국들의 간섭과 침략으로부터 나라를 지킨 영웅이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아일랜드 작가가 그를 모티브로 쓴 소설 드라큘라로 유명해졌는데요. 잔혹했던 그의 처형 방법이 독일 인쇄술의 발달로 세상에 알려졌고 수많은 영화와 연극에서 불멸의 악마로 묘사됐습니다. 그 드라큘라 전설의 시작이 된 블러드 3세 이야기입니다. 시기슈아라는 블러드 3세의 고향.

0: 아직 그의 흔적이 남아있는 곳이 있습니다.
1: 다양한 건물들 사이에 유난히 눈에 띄는 저 노란색 건물이 바로 블러드 3세 드라큘라의 생가라고 합니다. 지금은 박물관과 레스토랑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네요.
0: 레스토랑 이름이 오래전 집주인 이름 그대로입니다. 이름처럼 블러드 가문이 살았던 당시의 모습이나 흔적들을 볼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벽면 한쪽에 가득한 블러드 3세 초상화가 눈에 들어옵니다.
2: 와, 분위기가 있어요.
0: 블러드 3세를 테마로 한 레스토랑입니다.
2: 아, 여기도 블러드 드라큘라가 있네요. 블러드 3세 드라큘라가. 되게 중세시대의 만찬 장소 같지 않으세요?
0: 곳곳에 걸린 블러드 3세 초상화만이 그의 생가였음을 알게 해줍니다. 내부를 둘러보며 블러드 3세의 흔적을 한참 찾아봤는데요. 식당 벽 한켠 천장과 맞닿은 부분에 벽화가 남아 있습니다.
2: 아, 지금 원래 이곳은 프레스코 벽화로 다 덮여 있었는데 이렇게 레스토랑을 쓰면서 하얀색 페인트로 다 이렇게 덮은 것 같아요. 특히 이곳은 보시면 첫 번째는 블러드 3세의 아버지, 두 번째는 어머니, 세 번째는 할아버지라고 하네요.
0: 드라큘라는 아버지 별명 드라쿨에서 따왔는데 용의 기사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할아버지 때부터 왈라키아 공국의 군주 집안이었다는데요. 그래서 소설 속 드라큘라의 지위가 백작입니다.
1: 블라드 3세 드라큘라에는 이곳에서 귀족의 사형제 중 둘째로 태어났습니다. 11살이 되던 해에 동생과 오스만 제국의 골모로 보내집니다.
0: 이때 최강 오스만 제국의 정복자 메흐메트 2세와의 인연이 시작됩니다. 당시 오스만 제국은 무섭게 세력을 확장하고 있었던 때 작은 공국들은 모두 눈치를 보며 자녀들을 인질로 보냈는데 블러드 2세도 예외는 아니었죠. 오스만 제국은 점차 강대국이 됐습니다. 생가에 좀 색다른 공간이 있다는데요.
2: 아까 여기 직원분이 이곳으로 올라가면 무서운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가볼게요.
0: 뮤지컬에서 드라큘라 역을 맡긴 했지만 제가 겁이 좀 많습니다.
3: 와, 진짜 깜짝 놀랐어요.
1: 은카레로.
0: 1층과는 확실히 분위기가 다릅니다.
3: 소름 돋아요, 소름.
1: 아니다, 감독님 먼저 가세요. 이러면 안 되지.
0: 소설 드라큘라의 컨셉에 맞게 무섭고 으스스한 분위기로 꾸며져 있는데요. 귀신의 집을 방불케 합니다. 금방이라도 뭐가 튀어나올 것 같아서 계속 긴장이 되더라고요.
1: 오, 여러분, 여기에 드라큘라가 잠들어 있습니다.
0: 사람이라니! 진짜 놀랐습니다.
3: 저도 갈래요, 집에 이제.
0: 드라큘라의 매운맛을 보고 이제 본격적인 여정을 떠납니다. 블러드 3세가 살았던 15세기는 어땠을까요?

0: E un scaun care are cuie lungi de 5, 6, 7 centimetri pe care era obligată să se așeze.
1: 처음부터 꽤 충격적인데요. 당신은 가혹한 처형 방법이 중요한 통치 수단 중 하나였습니다. 치명적이지 않지만 더 고통스러운 고문 방법도 많았다죠.
0: Era dureros, dar nici pe departe nu se poate compara cu tragerea pe roată. Asta e o roată de căruță, de car, așa cum era folosit aici în zona noastră a Transilvaniei.
2: Unde? Tocmai.
0: Da, e tragerea în țeapă, metoda de execuție preferată de Vlad Țepeș. E Dracula, pe care Bram Stoker l-a făcut celebru peste tot, dar nu era singurul care aplica această metodă. Aici avem...
1: 얼마나 즐겼었는지 블러드 3세의 별명이 꿰뚫는 자를 칭하는 체페슈입니다. 그는 왜 이렇게 잔혹한 방법을 썼던 걸까요? 공포 정치가 성행했던 당시 분위기를 감안하더라도 꽤나 잔혹합니다. 당시 왈라키아 공국의 왕자는 지위가 약해 끊임없이 위협을 받았는데요. 골모로 잡혀간 사이 처형된 아버지와 형에 대한 복수심도 있었답니다.
3: 평생을 싸워왔다고 해도 무리가 없을 정도로 고단한 생을 살았던 블러드 3세 드라큘레아. 그는 아버지의 원수를 갚기 위해 부패한 귀족과 싸워야 했고 왈라키아를 지키기 위해 오스만 제국을 상대로 대항했습니다.
1: 부패하고 정치적으로 분쟁이 끊이지 않았던 내부 상황. 거기다 유럽 전체를 위협해온 막강한 오스만 제국까지. 그가 택한 것은 극도의 공포 정치였습니다.
3: 1461년 오스만 대제국은 약 10만의 군사를 이끌고 왈라키아 공국을 침공하게 됩니다. 당시 소국이었던 왈라키아는 로마까지 멸망시킨 대제국인 오스만을 상대했어야만 했는데요. 당시 불과 수천 명밖에 없던 왈라키아 군사는 블러드 3세의 전략과 전술로 인해 대제국인 오스만을 상대로 대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수만 명의 인질을 잡아들이게 되죠.
1: 하지만 승리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죽을 때까지 싸웠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블러드 3세는 전쟁을 또 치르죠. 그만큼 당시 유럽은 불안정했습니다.

0: 다음 여정을 떠나기 전 루마니아에서 꼭 달려봐야 하는 도로가 있다고 해서 찾아가 봅니다. 1년 중 눈이 안 오는 6개월 정도만 열린다는 프랑스 파거로산 도로입니다.
1: 경치 감상을 좀 하고 가시죠.
0: 트랜실바니아의 알프스라는 퍼거라슈 산맥의 환상적인 경관을 내려다 볼 수 있습니다. 무거운 군용 차량이 접근할 수 있도록 경사가 가파르지 않게 길을 내다보니 많은 구비길이 탄생했습니다.

0: 속이 뻥 뚫리는 기분입니다.
1: 영국의 TV쇼에 소개된 후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졌습니다. 해발 2000m까지 다양한 풍경이 펼쳐지는데요. 높이가 무려 166m. 아치를 이루는 디드라로댐도 전망 포인트입니다. 오늘 저는 이 도로를 끝까지 올라 하룻밤을 묵을 생각입니다.
2: 수소에 다가갑니다. 수소 근처에도 호수가 있다고 하는데 어떨지 궁금하네요.
1: 도로 끝에 다다르면 산 아래 펼쳐지는 블레아 호수. 볼수록 아름답고 신비합니다.
3: 이곳에 올라오니까 엄청 쌀쌀한데요? 이곳은 약 2000m가 넘는 발레아 빙하 호수라고 하는 곳입니다. 지금은 뭔가 눈이 안 쌓여 있어서 왜 빙하 호수지?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저기 보시면 작게나마 눈이 쌓여 있는 거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1: 여름에도 수온이 3도에서 10도 사이를 유지할 정도로 차가운데요. 자연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조용히 쉬면서 힐링하기 딱 좋은 곳. 방이 어떨지 기대되고 설렙니다.
3: 제가 오늘 머물 방입니다.
1: 널찍하고 깔끔한 내부.
3: 우와! 와! 와, 이거 뭐야?
1: 와! 이 풍경을 보고 싶었습니다.
3: 사진을 보는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뭔가 긴 말 필요 없이 감동이 확 밀려드는 느낌이에요.

0: 먼 길을 달려온 보상을 받는 기분. 이 밤의 공기까지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다시 이어가는 드라큘라 로드트립. 블러드 3세가 실제 거주하며 오스만 제국의 군대와 전투를 벌였다는 코에나리 요새로 갑니다. 폐허로 버려져 있던 성을 블러드 3세가 요새로 재건했답니다. 그런데 가는 날이 장날이라더니 요새가 폐쇄 상태입니다.
1: 제가 지금 있는 이곳은 코에나리 요새입니다. 아, 지금은 대대적인 공사 때문에 일반인들이 출입하기 어렵다고 하는데요. 이곳은 1480계단으로 이루어져 있고 적들이 쉽게 침략하지 못하는 요새 중의 요새라고 합니다. 아, 너무 가보고 싶었는데 아쉽네요.
0: 블러드 3세가 오스만 군대의 공격을 겨우 피해 목숨을 건졌다는 곳입니다.
1: 블러드 더 임팔러라는 자신의 이름보다 블러드 더 채펫이라는 별칭이 더 알려진 블러드 3세. 여기서 채펫이는 꼬챙이를 의미합니다. 꼬챙이에 꿰어 죽여서 만들어진 별칭이죠.
0: 블러드 3세는 지나간 자리마다 시체 숲을 남겼다고 하는데요. 그는 정말 잔혹한 군주였을까요? 그 이야기가 궁금해 코에나리 요새 아래 아레프 마을로 갑니다. 블러드 3세의 탈출을 도왔다고 전해지는 곳입니다.
2: 우선 eu aici m-am născut și am copilărit în spiritul legendelor despre Vlad Țepeș. Da, există o legendă care spune că cu o seară înainte de atacul cetății turcii s-au stabilit undeva pe un platou în fața cetății, în vale, jos acolo. Unul dintre oștenii turci, care de fapt era român, luat de copil și dus acolo, transformat în enicer, a scris un răvaș, un bilet, l-a pus în vârful săgeții și a ochit cu săgeata în cetate. A tras în cetate și a ajuns acolo biletul la Țepeș.
0: 급하게 요새를 탈출한 블러드 3세에게 마을 사람들은 말을 주고 오스만군을 따돌리도록 도왔다고 합니다. 블러드 3세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를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2: Sigur că noi nu ne simțim bine și faptul că îi denaturează imaginea lui Țepeș nu face bine poporului nostru. Trebuie să știe toată lumea că Țepeș nu a fost un criminal, nu a fost un băutor de sânge, ci a fost un patriot adevărat care nu făcea uz de nimic pentru a-și apăra țara și pentru a-și apăra neamul.
0: 주민들이 대대로 들어온 블러드 3세 이야기는 비슷합니다.
3: Doar un domnitor, un om bun, a făcut ce a făcut pe unde a făcut. Ce știm noi de aici? Știe care știe, dar eu sunt bătrână, nu știu.
4: La unii le-ar părea bine, la alții le-ar părea rău. Zic că pentru oamenii săraci ar fi bine, pentru cei bogați nu.
0: 세계가 그의 잔혹성에 주목한 것과 달리 루마니아인들은 부패한 사회를 바로잡고 공명정대한 정치를 펼쳤던 점을 높이 평가합니다.
1: 블러드 3세가 통치했던 그 시절은 부정부패가 없는 정의로운 시대였다고 해요. 확실한 것은 블러드 3세는 정의로웠고 정직과 신의를 중요한 덕목으로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0: 이런 영웅적인 면모는 싹 빼고 소설은 기괴한 고문법과 식인 풍습 등 기괴한 소문만 차용했습니다. 그래서 악마 드라큘라가 탄생했죠. 그렇다면 블러드 3세의 마지막은 어땠을까요? 수도 부쿠레슈티의 북쪽 마을 스나고브로 갑니다. 시내에서 먼저 들를 곳이 있습니다.
1: 불러주와 불러주와 플란다 피라하르?
5: 플란다 피?
1: 예스 This one, please.
0: 크고 활짝 핀 백장미를 골랐는데요. 백장미는 루마니아의 국화로 사랑과 평화, 영면의 의미가 있습니다.
1: 제가 있는 이곳은 수도 북쪽에 위치한 스나고프 호수입니다. 이 호수를 쭉 따라 들어가다 보면 스나고프 수도

0: 수도원이 나오는데 그 수도원은 블러드 3세의 영혼이 깃든 곳입니다.
1: 블러드 3세가 말라키아를 통치하는 동안 이 수도원을 확장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의 통치 기간은 다 합쳐봐도 7년 정도. 오스만 제국을 두려워한 주변국과 귀족들 때문에 포로로 잡혀 있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0: 13년간의 유폐 생활을 끝내고 다시 왈라키아 왕국의 군주로 복귀를 했는데, 오스만 투르크 군대의 습격을 다시 받아 지원군도 없고 군대도 없는 상황에서 1476년 45세 나이로 참수를 당했다고 해요. 그의 머리는 그 당시 메흐메드 2세의 전리품으로 전달이 되었고, 그의 몸만이 이곳 수도원에 잠들어 있다고 합니다.
1: 공포 정치로 많은 정적을 만들어낸 블러드 3세. 그렇게 함으로써 왕국의 질서와 안정을 얻었지만 그에 대한 주변의 평판은 잔인하고 냉정했습니다. 그의 방화와 대량 학살을 부풀려 괴물로 만들었죠. 그래서 그가 도움을 요청했을 때 헝가리 왕은 오히려 그를 체포해 10년 넘게 가뒀습니다. 수많은 변형과 복원을 거친 스나고브 수도원. 왈라키아 통치자들과 수도원이 겪었던 여러 어려운 시기를 그린 벽화가 인상적입니다. 그런데 블러드 3세는 어떻게 이곳에 잠들어 있는 걸까요?
0: 보너주와
2: Bonjour.
0: 은바레비네
2: Estoy la monastera Snago.
0: Yeusunt Sungon, Suntudin Korea desu.
2: Encantado, Mario.
0: 블러드 3세가 실제로 여기에 묻혔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일까요?
2: Legenda spune și există multe dovezi în acest sens că aici, după ce a fost asasinat domnitorul Vlad Țepeș, el a fost adus în secret de către călugării din această mănăstire și a fost înmormântat fără ceremonie, totuși, pentru că asasinii lui au preluat tronul în acele zile, în acei ani, și atunci el a fost adus aici în secret pentru a-i se oferi o înmormântare creștină.
1: 1930년대에 이곳이 발굴됐지만 몇 가지 유물과 국물뼈만 있을 뿐. 블러드 3세의 머리 없는 몸통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가 뱀파이어 신화에 따라 무덤에서 살아났다고 믿기도 한다네요.
0: 이 루마니아에 오면 블러드 3세에 대한 자료를 다양하게 볼수 있을 것 같았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료가 이것뿐이라고 하네요.
1: 드디어 안쪽으로 들어가 블러드 3세의 무덤을 만납니다. 세상엔 흡혈귀의 대명사로 알려져 있지만 오스만 제국을 상대로 저항했고 조국의 독립을 위해 노력한 민족의 영웅이었음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0: 블러드 3세의 여운을 깊이 간직하고 떠나는 마지막 여정. 불치아주의 바이데니 마을로 갑니다. 카르파티아 산맥 기슭에 위치한 마을로 트란시바니아 출신의 헝가리 양치기들이 이주해 정착했답니다.
1: 아 내일 바이디니에서 축제가 있다고 해서 오늘 하루 여기서 홈스테이 하려고요. 어 물주 브로지와 아 발레비네.
2: Della mare distanza. Io vi invito non tro. Stiamo là un par de.
0: 제가 올 시간에 맞춰 기다리고 계셨더라고요. 여행객을 살갑게 맞아주는 주인 아주머니 덕분에 긴장이 풀렸습니다.
1: 부너지와, 부너지와, 부너지와, 은빠레비네, 아, 부너지와.
0: 가족들이 많습니다.
1: 마리오까?
3: 마리오까?
1: 마리오까, 마리오까, 부너지와. 마야 또, 아, 부너지와, 부너지, 살로.
2: 예, 파밀리아르의 마레. 데자크, 르마네치, 노이네 부쿠람 펜트로.
1: 아 그러면 오늘 저도 이제 가족으로 받아주시는 건가요? 오늘 하루?
2: 아,
0: 내일 있을 축제 때문에 타지에 있는 가족들도 다 모인 거라는데 명절 분위기가 납니다.
1: 어, 저 3번 방이네요. 오, 와. 자.
2: Liniștit acolo este baia. Sper să vă simțiți bine și să fie totul ok.
0: 다른 것보다 바깥 풍경이 예술입니다. 잘 꾸며진 정원도 소품들 하나하나까지 안 예쁜 게 없더라고요.
1: 어, 아이디어 너무 귀엽게 생겼죠?
0: 아, 차를 같이 마시자고 해서 왔는데 루마니아를 여행하면서 집에 가면 꼭 전통주를 주셨거든요. 차는 처음입니다. 아,
1: 혹시 축제를 이번에 참여하시나요?
2: 네, 네. 56a ediție a festivalului.
0: 축제는 전통 의상을 입고 참가하는데요. 델리아가 내일 입을 옷이랍니다.
4: Aceasta este doar pentru femei, dar există și cămăși speciale pentru bărbați.
0: 한번 보고 싶다고 했더니 기꺼이 의상을 갈아입고 나왔습니다.
1: 아, 너무 예쁘지 않으세요?
0: 아기까지 너무 고맙더라고요.
1: 라레베데레. 아, 싫어 싫어 싫어. 아, 싫어 싫어 싫어.
4: Aceasta este cămașa tradițională. Acestea sunt brățările. Acestea sunt șoarțele. Și aici este fusta.
0: 주인 아주머니가 전부 일일이 손으로 짜서 만들었답니다. 와,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4: Acesta este un suculeț tradițional.
1: Da.
4: Este cu fir de mână. Este făcut de bunica mea.
1: Da.
2: Să mergeacă lângă Delia.
1: 자, 여러분, 저도 이게 전통 의상을 입어봤는데 어떠세요?
0: 이렇게 팔짱을 끼고 웃으면 된답니다. 하루 전부터 시작된 축제의 열기. 원래 이때가 제일 설레죠? 주민들의 들뜬 마음이 표정으로 다 전해집니다. 델리아가 구경시켜준다고 해 같이 나왔습니다.
1: 와,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와.
0: 사람들이 얼마나 기다린 축제인지 알 것 같습니다.
4: Aici avem tot felul de dulciuri tradiționale. Este făcut din zahăr, caramel și reprezintă cocoșul de Horez.
0: 델리아가 하나하나 설명해 주니까 시장 구경이 정말 재밌었습니다.
1: 어? 잠깐만.
4: Pălărie.
1: Ciulă?
4: No, no, no.
1: 아, no? 아, 지금 10대들의 스타일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여기 지나다니다가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얘기해요. 오빠가 사줄게요.
4: 아, no, io sono regular molto bene. Ma hai ice cream?
1: Vanilla?
4: Yes.
1: Me too. Vanilla too.
4: Yay! High five. Yay!
0: 고마워서 뭐든 사주고 싶었는데 아이스크림이면 충분하답니다.
1: Oh, very small. I'm...
4: 어? This is for, aceste sunt pentru animale, pentru cai.

0: 이게 이렇게 돌아보니까 마치 우리나라의 전통시장에 온 느낌도 들고요. 그리고 이 친구가 가이드를 너무 잘해줘서 너무 즐겁게 즐기고 있습니다. 어, 헬로.
1: 넓은 잔디밭 공터에 저마다 자리를 깔고 앉아서 즐기는 게 인상적입니다. 축제에 춤이 빠질 수 없죠.
0: 야, 목청이 엄청 좋으십니다.
1: 루마니아인들은 음악이 나오면 어디서든 춤을 춘다더니 진짜 흥이 많습니다. 처음 봤는데도 엄청 가까워진 느낌. 이게 춤의 매력이겠죠? 델리아가 가이드를 해준 덕에 구경을 잘했습니다. 델리아는 또 내일 축제를 준비해야 한다네요.
0: 아, 제가 한국에는 남동생이 한 명뿐인데 이 루마니아에 와서 똑똑하고 착한 여동생이 생긴 것 같아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아, 그리고 내일 퍼레이드도 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함께 하자고 하네요. 너무 기대가 됩니다.

0: 오, 지금 음식 준비를 다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좀 도와드릴게요.
1: 음식은 못해도 힘쓰는 건 잘합니다. 음식을 정말 많이 준비하셨더라고요. 가족들도 모이고 음식도 푸짐한 걸 보니 정말 명절이 맞습니다.
0: 오, 냄새가 너무 좋아요. 와. 야, 너무 푸짐한데요? 머멀리가! 머멀리가! 와, 고생하셨어요.

0: was made for me.
1: 벤투! 사테! 사테!
2: 루마니아 밥상에 빠지지 않는 식전주. 와. 음식도 다 입에 맞아서 허겁지겁 먹었습니다. 아, 정말 맛있더라고요.
3: 아, 나 진짜 배고팠나 봐.
4: 맛있다.
3: 너무 맛있어요. 아,
4: 야, 이제 시원 아샤.
3: 어? 이거 안 매워? 괜찮아?
4: 나, 나, 나.
3: 어머니가 안 맵다고 하니까 하나 먹어볼게요. 제가 매운 걸 잘 못 먹어서.
4: 뭘? 뭘?
2: 루마니아 사람들이 장난을 좋아하고 유머 감각이 뛰어나다고 하는데.
1: 아, 맵잖아요.
2: 친해지면 이렇게 장난을 잘 친답니다. 즐거워서 더욱 맛있었던 시간. 루마니아 사람들의 유쾌함이 참 좋습니다. 드디어 축제가 시작되는 날 아침.
5: 지금 이쪽에 보니까 사람들이 엄청 많이 모여 있어요. 여기서 퍼레이드를 시작하나 봅니다.
2: 숨이 막힐 듯 찌는 더위인데 아무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바이데니 목동 민속 축제는 전통 의상을 입고 각 지역의 음악과 춤 등을 소개하는 축제입니다. 델리아도 만났습니다. 손을 잡고 원을 그리며 추는 호라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추는 루마니아 대표 민속춤인데요.

분위기를 한껏 끌어올립니다. 마을 중심에서 고원까지 퍼레이드가 이어지는데 여러 지역의 전통 민속 의상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남북 카르파티아 산맥의 고대 목동들이 국경에서 만나 물건을 교환하고 노래와 놀이를 즐겼던 것이 지금의 축제로 발전했다고 합니다. 전국으로 흩어진 바이데니 출신 사람들이 1년에 한 번 다 같이 모이는 축제. 해를 더해갈수록 참여하는 지역과 후손들이 늘어나고 있다는데요. 전통음악과 민속예술을 보존하고 미래 세대에게 전수하려는 노력이 뜻깊습니다.

낯설었지만 독특한 문화 속에 순수하고 유쾌한 인심들을 만나 즐거웠던 루마니아 여행. 한 번으로는 아쉬워서 다음에 또 와야겠습니다.

0: 더 멀리 던진 사람이 이기는 거야.
1: Thank you.
0: 이만했어.
2: 상가물 요시 원터치로 누구나 손쉽게 설치 가능한 원터치 텐트. 휴대가 간편한 돗자리, 강력하고 시원한 바람, 리모컨 선풍기까지 모두 증정.
3: 매달 보험료는 내는데 보험금은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고 이걸 그냥 해약해버려?
4: 당연히 해약해야지. 한 번도 보험금 받아본 적이 없는데 보험료는 왜 매달 꼬박꼬박? 이번 기회에 해약해버려.
3: 아니, 일단 전화해봐. 보장이 잘못된 건지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은 없는지 확인하면 되잖아.
5: 늦기 전에 전화해보세요. 전화만 주시면 대한민국 30여 곳 보험사의 수많은 보험 상품을 비교, 분석, 보험료를 줄일 수는 없는지, 보장은 충분한지, 그것도 전화 한 통으로 간편하게 해결해드립니다.
6: 입수가 뭐야? 통원님의 치료비 어떡하지? 혹시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전화해서 확인해봐. 보험을 가입해서 보장을 받지. 안보험경 하나 있잖아. 일단 전화해보라니까.
5: 전화해보세요. 내 보장 중에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은 없는지 전화 한 통으로 간편하게 해결해드립니다.
7: 몰라서 못 찾아간 보험금 12조? 몰라서 못 찾아간 보험금이라니. 말도 안 돼.
8: 전화 한 통하면 알아서 다 찾아준다는데 손해볼 거 없잖아. 얼른 전화해봐.
5: 여러분도 전화해보세요. 몰라서 못 받았던 보험금, 신청만 하면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은 없는지 무료로 여러분을 대신해서 찾아드립니다.
9: 방문 아닙니다. 전화로 간편하게 상담 비용도 무료. 무료 상담부터 먼저 받아보세요.
10: 보험계약 체결 전 보험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 상담을 요시 원터치 텐트에 돗자리, 리모컨 선풍기까지 모두 증정.
3: 매달 보험료는 내는데 보험금은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고 이걸 그냥 해약해버려?
4: 당연히 해약해야지. 한 번도 보험금 받아본 적이 없는데 보험료는 왜 매달 꼬박꼬박? 이번 기회에 해약해버려.
3: 아니, 일단 전화해봐. 보장이 잘못된 건지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은 없는지 확인하면 되잖아.
5: 늦기 전에 전화해보세요. 전화만 주시면

0: 대한민국 30여 곳 보험사의 수많은 보험 상품을 비교, 분석. 보험료를 줄일 수는 없는지, 보장은 충분한지, 그것도 전화 한 통으로 간편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1: 김수가 뭐야? 부모님의 치료비 어떡하지? 혹시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전화해서 확인해봐. 보험을 가입했어야 보장을 받지. 안보험경 하나 있잖아. 일단 전화해보라니까.
0: 전화해보세요. 내 보장 중에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은 없는지 전화 한 통으로 간편하게 해결해드립니다.
2: 몰라서 못 찾아간 보험금 12조? 몰라서 못 찾아간 보험금이라니. 말도 안 돼.
3: 전화 한 통 하면 알아서 다 찾아준다는데 손해볼 거 없잖아. 얼른 전화해봐.
0: 여러분도 전화해보세요. 몰라서 못 받았던 보험금, 신청만 하면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은 없는지 무료로 여러분을 대신해서 찾아드립니다.
4: 방문 아닙니다. 전화로 간편하게 상담 비용도 무료. 무료 상담부터 먼저 받아보세요.
5: 성대물료시 원터치 텐트에 돗자리, 리모컨 선풍기까지 모두 증정.
6: 보험계약 체결 전 보험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7: 이어서 EBS 뉴스 시비가 방송됩니다.

0: 호랑이가 들어오시는 것 같은 기운을.
1: 천재 소년.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그리고 개시하지도 못한 그네 한수.
2: 정말 말도 안 되게 강하고 빨리 들면서도 정확하고 또래들이 다 목표로 하는.
3: 이세돌 구단 대 알파고의 대결 일곱 펼쳐지고 있습니다.
2: 인공지능에게 인간이 지는 순간 충격에 휩싸였죠. 하지만 신에게 균열을 일으켰죠.
4: 인간 대표 이세돌의 첫승.
5: 인류사적으로 큰 일을 하지 않았나.
6: 이해하는 건 너무 지금 사실 좀 두려운 부분이 좀 있어요. 그중에서 제가 가장 즐거운 순간이 한참 또 내다본 상황입니다. 이 시대가 이렇게 탁 변하면서 우리가 같이 찾아가는 재미. 너무 좋지 않나요?
7: Purity of that first note is absolutely stunning. So

0: 우와, 이거 진짜야?
1: 에이, 설마. AI겠지?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0: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7일 뉴스 11을 시작합니다. 최근 교권 침해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단순한 민원을 넘어 교사의 일상을 뒤흔드는 집요한 악성 민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병가를 내고 학교를 옮긴 뒤에도 새 근무지에 연락해 추가 민원까지 제기한 사례가 발생했는데요. 교권보호위원회는 교육활동 침해를 인정했지만 학부모에게 내려진 조치는 특별교육과 심리상담 권고에 그쳤습니다. 박광주 기자입니다.
1: 13년 경력의 초등교사 이성재 씨. 댄스 동아리를 운영하는 등 사명감을 갖고 학교 생활을 해왔지만 한 학부모의 집요한 민원이 시작되면서 일상이 무너졌습니다. 현장 학습에서 학생들의 사진을 찍어 학부모에게 공유한 것이 발단이었습니다. 학부모는 사진이 성의 없다며 항의한 데 이어 특정 신체 부위를 부적절하게 촬영한 것 아니냐는 문제까지 제기했습니다. 교사가 근무를 태만하게 한다며 국민신문고에도 세 차례 신고했습니다.
2: 잘 나온 사진을 이제 골라서 가져가라는 의미로 여러 장을 보내드렸어요, 한 곳에서. 그러면서 본인이 화가 났고, 본인의 남편이 화가 났고, 그리고 초등학교 교사인 자신의 시누이가 화가 났고.
1: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이 교사는 결국 병가를 냈고 이후 다른 학교로 근무지로 옮겼습니다. 하지만 민원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학부모는 새 근무지에까지 직접 전화를 걸어 교사의 재직 여부를 확인했고, 추가 민원과 함께 감사원 감사까지 요구했습니다.
2: 학부모님은 추가적으로도 계속 신고를 하실 분이구나. 그리고 내가 교사직을 하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걸 봐서는 나를 교사를 못하게 할 작정인 거구나라는 거를.
1: 지난달 열린 교권보호위원회는 학부모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관계 회복 의지도 보이지 않는다며 교육활동 침해를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학부모에게 내려진 조치는 특별교육 4시간과 심리상담 등을 권고하는 데 그쳤습니다. 피해 교사는 정신과 치료까지 받고 있지만 교육청 차원의 고발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교육청은 형사고발 기준에 미치지 못해 직접 고발 등 추가 조치를 취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3: 적극적으로 고발을 할수 없는 이유만 계속 얘기를 하고 학부모들은 고발 조치가 없으니 사실은 법적 책임을 물지 않으니 계속적으로 이렇게 민원을 제기할 수 있구나 나는 생각하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고.
1: 지난주 충북 옥천에서는 교직원 21명에게 욕설과 고성을 퍼붓고 200여 건의 악성 민원 전화를 한 학부모에게 징역 1년 4개월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하지만 교육청이 악성 민원을 이유로 학부모를 직접 고발하는 사례는 많지 않습니다. 최근 4년 동안 전국 교육청이 교원지휘법에 따라 학부모를 고발한 사례는 모두 47건. 교육활동 침해가 인정된 이후에도 반복적인 악성 민원을 실질적으로 막기 어려운 현실에서 피해 교원을 보호하기 위한 교육당국의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EBS 뉴스 박광주입니다.
0: 대학들이 학생 한 명에게 쓰는 교육비와 장학금 규모가 지난해보다 늘었습니다. 하지만 수도권 대학의 증가폭이 더 커지면서 비수도권 대학과의 교육 연구 여건 격차는 오히려 확대가 됐는데요. 장학금의 상당 부분도 국가 재원에 의존하고 있어서 대학의 자체적인 재정 여건이 그만큼 나아졌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진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4: 지난해 4년제 대학이 학생 한 명에게 쓴 교육비는 평균 2,072만 원. 1년 전보다 2.6% 늘어 꾸준한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지역별로 보면 차이가 뚜렷합니다. 수도권 대학의 학생 1인당 교육비는 1년 전보다 3.5% 늘어난 반면 비수도권 대학은 1.7%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학생 1인당 교육비 격차는 약 247만 원에서 290만 원으로 더 벌어졌습니다. 연구 여건에선 격차가 더 커졌습니다. 전임 교원 한 명당 연구비는 수도권 대학에서 9.9% 증가했지만 비수도권 대학은 3.3% 늘어나는 데 그쳤습니다. 연구비 규모로 보면 수도권 대학이 비수도권 대학의 두 배에 육박했습니다. 전문대학의 교육 연구 여건은 오히려 뒷걸음질 쳤습니다. 학생 1인당 교육비는 1년 전보다 1.2% 줄었고, 전임 교원 1명당 연구비도 9.9% 감소했습니다.
5: 조금이라도 지방의 차이는 누적적인 결과인데 데이터가 작년 기준이다 보니까 뭐 세종부 들어와가지고 지역에 대한 조금 연구개발 투자라든지 그게 확대돼가지고 그 경향성은 조금 뭐 개선되지는 좀 잡혀질 가능성이 있을 거고요.
4: 장학금 규모는 늘었지만 재원 구조를 보면 대학의 자체 재정 여력이 충분히 개선됐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4년제 대학이 지급한 장학금 약 5조 4천억 원 가운데 65.3%가 국가 재원으로 지원하는 국가 장학금이었고 전문대는 약 1조 5천억 원 가운데 74.6%에 달했습니다. 한편 재정난을 호소해온 사립 4년제 대학의 적립금은 1년 새 6.3% 늘면서 10조 원에 육박했습니다.

0: 건축기금이 4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장학기금은 16%였습니다.
1: 건축에 관련된 책임은 1차적으로 법인이 자산전입금을 통해서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을 학생들 등록금으로 대체해서 쌓는다는 측면에서
0: 장학금이 늘고 대학 재정 규모도 커졌지만 지역 격차와 국가 재정 의존이란 구조적인 문제는 여전히 과제로 남습니다. EBS 뉴스 진태입니다.
2: 구병모 작가의 장편 소설 아가미가 애니메이션으로 관객을 만납니다. 한국 문학을 꾸준히 애니메이션으로 옮겨온 안재훈 감독이 스크린에 펼쳐낸 건데요. 또이 재건축 현장의 나무를 기록한 다큐멘터리와 리들리 스콧 감독의 신작도 함께 소개해드립니다. 황대웅 기자입니다.
3: 그 인어 남자와는 어떻게 아는 사이예요?
4: 이야기가 길어질 텐데 괜찮아요?
5: 아버지와 함께 호수에 빠진 뒤 물속에서 숨쉴수 있는 아가미가 생겨난 소년 곤. 세상과 단절된 채 살아가던 곤은 저마다의 상처를 품은 사람들을 만나며 서로에게 살아갈 이유가 되어갑니다. 구병모 작가의 동명의 소설을 스크린에 옮긴 작품으로 배우 정혜인과 강하늘, 뮤지컬 스타 김선영이 목소리 연기에 참여했습니다. 연출은 소중한 날의 꿈과 무녀도 등 한국의 시대와 문학을 애니메이션으로 표현해온 안재훈 감독이 맡았습니다. 30년 넘게 한국적 풍경과 정서를 그려온 감독이 이번에는 동화적인 풍경 속에 삶과 죽음, 버림받은 존재들의 상처를 담아냈습니다.
6: 지구를 구하거나 누군가 뭐 엄청난 세상을 구하지 못하지만 적어도 한 사람 정도 스스로의 삶은 구할 수 있는 영화라고 생각이 되니까는요. 관객분들의 마음이 닿아서 극장에 앉아서 자기 삶을 새롭게 조직할 수 있는 그런 영화가 될 수 있도록.
5: 재건축을 앞둔 개포 주공 아파트. 사람들이 떠난 자리에서 감독은 주민들과 40년을 함께 자란 나무들이 하나둘 베어지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7: 하루아침에 나무들이 다 베져 있고 저 나무들이 과연 어디를 갈까?
5: 다큐멘터리 콘크리트 녹색 섬은 사라지는 옛 동네를 기록하려던 감독의 카메라가 마지막 남은 나무 22그루를 지키려는 움직임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7년에 걸쳐 담았습니다.
8: 우리 집 앞에 있는 나무, 내가 매일 길을 걷던 그 길가에 있는 나무가 어떤 나무가 있었지라는 걸 돌아볼 수 있는 시간, 이 영화를 보고 내 주변의 나무가 보였으면 좋겠다.
5: 인류를 휩쓴 대재앙으로 문명이 무너진 세상. 혼자 남은 파일럿 힉은 반려견과 낡은 경비행기에 의지해 살아갑니다.
9: I was kissing my wife, playing with my dog. You know, wondering every day how I got so lucky.
10: The world it was doesn't exist.
5: 에이리언과 블레이드 러너를 만든 SF의 거장 리들리 스콧 감독의 신작입니다. 황폐한 세계의 압도적인 풍경과 생존의 절박함 뒤에는 상실감에 빠진 한 남자가 고독에서 벗어나 다시 누군가에게 마음을 여는 과정을 담았습니다. EBS 뉴스 황대윤입니다.
2: 네, 이상으로 8월 27일 EBS 뉴스 12일을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11: 이어서 건축탐구 집이 방송됩니다.

0: 이렇게 좋아할 줄은 몰랐어요.
1: 냄비도 되고 또 냄비까지도 먹는 거예요.

0: 제가 아파서 대신 할 수도 없고, 주사 대신 맞아줄 수도 없고, 아, 모든 게 엄마 때문인가 싶기도 하고, 그때가 가슴 아픈데.
1: 평생을 온몸이 굳어가는 희귀 질환을 앓고 있는 첫째 수연이. 수연이의 병세가 깊어질 무렵 세상을 떠난 남편. 아빠의 빈자리를 홀로 채우는 엄마 곁에서 9살 예진이는 일찍 어른이 되어버렸습니다.
2: 오빠한테 징그러워서 엄마한테 짜증을 낸 적이
1: 오직 서로만 생각하며 버티는 예진이네 가족이 오래 함께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3: 유엔 세계식량계획이 전하는 속보입니다. 어린 자녀와 그 가족들이 기아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4: 저는 지금 극심한 배고픔의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분쟁, 경제위기, 기후재난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식량위기에 처했습니다. 저는 매일 현장에서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해 허약해진 사람들을 너무 많이 마주칩니다. 아이들도 많습니다. 팔에 두른 테이프가 노란색을 가리키면 그 아이의 목숨이 위태롭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보면 가슴이 더 아픕니다.
3: 지금 당장 한 아이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면 도와주실 수 있나요? 당신의 후원은 아이들이 바로 먹을 수 있는 긴급 영양식이 되어 전달됩니다. 1522-5168로 전화 또는 문자 식량을 보내셔서 월 7,000원을 후원해 주세요.
4: 부모에게 아이의 생명이 위험에 처했다고 말하기란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도와주신다면 저도 도움의 손길이 올 거라고 전해줄 수 있습니다.
5: 지난해 안동의 봄은 참혹했습니다.
6: 그냥 말 그대로 정말 혼란한 것 같고 없어.
7: 참 눈물 나지도 아무것도 못 가져가고 제 정말 소모이시게.
5: 망연자실한 어머니를 위해 시작한 집짓기.
6: 어머니가 좀 관리하기 쉽고 청소하기 쉽게 되니까.
5: 아들이 서늘한 건 화마를 딛고 다시 일어설 용기, 삶의 희망이었습니다.
7: 행복해요. 아들 면을 잘하겠기는 뭐 내가 마음도 편고 몸도 편해요.
5: 한편 이 집은요.
8: 저희 아들이 아토피가 너무 심했고 친환경적인 집을 한번 지어보면 그때는 좀 나아지지 않을까?
5: 오직 아들의 건강을 위해 온 가족이 손으로 빚은 집. 그래서 결과는요?
8: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냐? 이제 이렇게 너무 신기한 기적이죠, 그게.
5: 오늘은 가족을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지은 집 이야기입니다. 가족을 살린 귀한 집을 찾아 경기도 동두천으로 왔습니다.
9: 숲도 되게 많고 심지어 논도 있네요. 오, 그러고 보니까 냇가에 물도 졸졸졸 흐르고
5: 공기도 좋아 보이네.
9: 그럼 오늘 집 힌트 어떻게 되죠?
10: 가족들이 수작업으로 지은 집이에요.
9: 가족들이 수작업으로 지어요? 가족 전체가? 이야, 요즘 시대예요?
5: 어이? 21세기 가당키나 한 얘기인가요?
9: 권추당구집 편말 있다. 아, 이 골목길 안에 어디 있나 보구나. 저긴가? 야, 저기 외벽에 이게 손자국 같은데? 아, 흙집이구나. 수작업으로 됐다는 게 흙집이네.
5: 외벽이 울퉁불퉁해 보이는데 어머나 이거 다 손자국이네. 그러니까 이 집을 가족들이 직접 지었다는 건가요?
11: 저 계십니까?

0: 아이고,
1: 아,
0: 네. 안녕하세요.
1: 어, 소장님 오셨어요?
2: 아유, 반갑습니다.
0: 아유, 반갑습니다. 네.
3: 반갑습니다.
0: 네. 아유, 안녕하세요.
4: 아, 오늘 집 찾는 힌트가 이 가족이 같이 지은 수작업으로 지은 집. 네. 뭐 이거였거든요.
5: 네, 맞아요. 흙부대에, 흙부대에다가 네. 흙을 담아서 그거로 흙 벽돌처럼 만들었어요.
0: 아, 네. 얼스백이라 그러나?
5: 네, 맞아요.
1: 맞아요. 얼스백. 네.
5: 겉에는 저희가 미장을 손으로 이렇게 손자국을 내면서 네. 했어요.
6: 뭐 셀 수 없는 많은 손도장으로 만든 벽체를 만든 집이죠.
7: 안녕하세요.
8: 안녕하세요. 아들 둘과 함께 흙부대집을 지은 아내 이윤정.
7: 남편 권기운입니다.
8: 흙을 자루에 하나하나 담아서 그걸 묶어서 그걸 하나하나 쌓는 거예요. 네, 그게 벽체가 되는 거죠. 한마디로 기둥도 없이 그게 기둥인 거예요. 전문가가 아닌 비전문가가 지을 수 있는 건축 방식이기도 해요.
9: 그러니까 부대에 쌀 대신 흙을 담아 흙부대, 이 흙부대를 벽돌처럼 한 줄씩 쌓아서 만든 매우 원초적인 집짓기인데요. 고가의 중장비가 없어도 지을 수 있지만은 문제는 노동력. 보통 힘든 게 아니랍니다.
7: 좋은 흙을 찾아서 덤프트럭으로 17대 이상 받았었어요.
0: 몇 대요?
7: 17대. 그 다음에.
0: 흙만요?
7: 네, 흙만.
0: 와, 좋은 흙으로. 어마어마한 양인데.
7: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거를 쌀푸대 한 20kg짜리 뭐, 어떤 거는 한 10kg짜리, 네. 어떤 거는 뭐 양파망, 여러 가지 다양하게 섞어서 위치마다 다르게 해서 한 8,000개 이상 만들었어요.
0: 몇 개요?
7: 8,000개 이상.
0: 와, 믿기지가 않네요, 그 숫자가. 그러니까요.
5: 생각해보면 너무 힘들었어요. 그 많은 걸 쌓는다는 게 네, 보통 일은 아니에요.
7: 저희 두 아들이, 아주 강력한 두 아들이 힘이 큰 힘이 됐습니다. 네.
9: 두 아들까지 합심해서 집 짓기에 나섰는데 사실 둘째 아들이 학교를 다닐 수가 없는 상태여서 홈스쿨링을 하고 있었답니다.
8: 저희 아들이 일단 아토피가 너무 심했고 심해서 더 이상 이제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정도까지 갔기 때문에 밤에도 제가 계속 부채질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땀이 나면 얘가 너무 고통스러워하고 막 너무 힘들어하니까 그 고통이 저한테도 제가 더 고통스러워하고 그거 보는 게 너무 긁으면 피가 나고 이러니까.
7: 뭐 한의원도 가보고 좋다는 데는 다 알아보고 좋은 약도 다 먹어보고 뭐 별 짓을 다 해봤는데 소용이 없었어요.
9: 새 아파트로 이사한 뒤로는 손을 묶고 자야 할 정도로 심해졌었다는데요. 그런데 놀라운 발견 하나를 했답니다.
8: 시골에 그런 데서 이제 며칠 쉬고 오면 훨씬 이게 완화되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게도. 그래서 아, 이 아파트에서 살면 안 되겠다, 이 아이는. 그래서 이제 정말 친환경적인 집을 한번 지어보면 그때는 좀 나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일단 시작은 그거였어요.
9: 공기 좋은 산 속에 터를 잡은 것도 아들 때문이었는데요. 그런데 돌이켜보면은 그야말로 무모한 도전이었답니다.
7: 사실은 이런 미리 이런 걸 좀 배우기 위해서 협동조합식으로 모여가지고 집을 한 집이 지으면 모여서 하거든요. 어. 근데 절대 그런 데 가지 마라.
0: 어, 그래요?
7: 가서 일주일 고생하면 집 짓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진다는 거죠.
0: 너무 고생하니까.
7: 예, 맞습니다.
5: 어. 배운 거 없이 그냥 했어요.
7: 그냥 했어요.
0: 그냥. 네. 그래요?
5: 순간순간.
7: 책 한 권 보고 지은 집.
0: 겉으로는 그렇게 안 보이는데 내부도 어떨지 되게 궁금하네요.
5: 아, 네.
0: 뭐, 한번 들어가 볼까요?
7: 아, 예,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0: 겉으로는 책 많이 보고 지으신 집 같은데요?
9: 집은 단정한 기역자 구조. 첫째 아들과 아내가 함께 디자인했다는데요. 현관 왼쪽으로 식탁과 부엌, 보조 주방이 이어지고요. 거실을 지나 안방이 있습니다. 어우, 진짜 온통 흙이네. 그리고 현관 오른편으로 서재와 두 자녀의 방이 있는데요. 엄마야, 이 벽 좀 보세요. 아유, 흙집 많네, 맞아.
6: 워낙 또 벽 자체도 두껍기 때문에요. 40cm 이상 벽 두께가 나오기 때문에.
0: 40cm? 예.
6: 어떤 경우는 50cm까지 가기도 하죠. 예.
0: 그러니까 흙 부대가 한 40cm 되니까 그렇죠. 그런 거죠?
6: 예. 그걸 이제 계속 이제 옹이로 쳐서 다졌기 때문에 넓게 펴지는 거죠.
0: 더 펴지고.
6: 거기다가 또 이제 미장을 또 세 번 돌렸기 때문에 상당히 넓고.
5: 거의 50cm 이상인 것 같아. 그렇죠.
0: 예, 오, 그래요. 이렇게 네. 또 펴기 펴고.
5: 그럼요. 예, 공의로 계속 다져지기 때문에 더 넓어지잖아요. 낮아지고.
0: 네. 예.
9: 흙부대를 쌓고 난 뒤에는 또 흙으로 그 사이

0: 이거를 위해 창문용 에어컨 하나만 뒀답니다.
1: 보통 26도 내외를 유지한다고 보시면 돼요,
2: 아,
1: 한여름에도.
2: 26도.
0: 여름엔 서늘하고 겨울엔 따뜻한 말 그대로 동굴 같은 집. 이렇게 좋은 집이니 둘째를 위해 가족들이 합심해서 다 함께 지어보자 의기투합한 거죠.
3: 맨 처음에 시작할 때전 되게 재밌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얼마나 재밌을까. 우리가 살 집을 짓는다라는 게 정말 재밌겠다. 막 이런 마음으로 저희가 이제 아파트에 살면서 아파트에서 여기까지가 20분 거리였어요. 그래서 그때는 그냥 막 새벽에 5시만 되면 눈이 떠져. 너무 행복할 것 같아서. 그래서 이 넷이서 막 진짜 세수도 안 하고 그냥 나오는 거예요. 모자만 눌러 쓰고 나와서 막 흙을 담는 작업부터 했죠. 그때 너무 재밌었어요.
0: 아내는 도자기를 굽는 사람이라 흙이라면 조금 자신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현실을 장악하기까지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는 않았다는데요.
2: 일반 콘크리트 집 같은 경우는 콘크리트 통기초라고 그래가지고 집 전체 집안을 다 콘크리트로 깔아요. 근데 일반 흙집들은 줄기초라고 해서 줄을 만들고 그 벽체에 올라갈 곳만 줄을 만들고 거기다가 자갈을 채우는데
3: 저희 친정 아버지가 이제 오시더니 안 된다 이거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냥 하면 된다 이렇게 책에 나와 있다. 그랬더니 일단 이렇게 호수로 물을 막 뿌려 보시는 거예요. 흙이 젖으니까 이게 내려가는 거예요. 땅 자체가 흙 자체가 내려가요. 그래서 어머 저희는 깜짝 놀랐어요. 이게 뭐지? 그랬더니 이렇게 내려간다. 너네 집 지었는데 이렇게 무너지면 너네 어떡할래?
0: 터가 산비탈에 있어서 흙을 부어 땅을 돋았는데 충분히 다져지지가 않았던 거죠. 잡석을 추가해서 다시 기초를 다졌을 뿐 아니라 50cm 넘게 기단까지 올렸답니다. 이중으로 안전장치를 둔 거죠. 덕분에 11년이 지난 지금까지 보수 한 번은 안 했을 정도로 튼튼하다네요.
3: 아버지 말을 안 들었으면 무너졌을 거예요. 저희는 그냥 재밌게 하면 되지 뭐. 그냥 지면 되는 거 아니야? 이랬는데 그때부터는 되게 아버지 말을 좀잘 들어야겠구나. 그냥 이렇게 세월을 사신 게 아니구나. 이걸 좀 있어서 그 이후로는 되게 아버지한테 뭐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상의하고 계속 오셔서 같이 지었어요.
0: 지루했던 기초 작업이 한달 만에 끝나고 드디어 흙부대를 쌓기 시작했는데 글쎄 웃음기가 싹 사라지더랍니다.
1: 벽체가 올라갈수록 많이 들어 올려야 되잖아요. 실제로는 20kg짜리 흙을 집어넣게 되면 30에서 5kg 되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힘든 일이었죠. 진짜. 근데 중간에 멈출 수는 없었어요.
0: 돌아가기엔 너무 멀리 와버린 상황. 6월에 시작한 집짓기가 삼복더위를 통과할 무렵 생각지도 못했던 문제가 둘째 아들에게 나타나기 시작했다는데요.
3: 둘째 아토피인 아이가 이제 되게 중간에 이 피부 자체가 땀이 나니까 땀이 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쓰라렸고 막 고통스러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왜 집을 짓자 그랬냐고. 자긴 더 힘들다. 이러니까 저는 이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 집을 누굴 위해서 짓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괜히 저의 잘못된 선택이 아이들을 더 힘들게 하고 내 남편을 더 힘들게 하는 게 아닌가. 그런 것 때문에 정말 가슴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녁에 잠들 때마다 그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이게 다 꿈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서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아파트에 살았으면 좋겠다, 그냥. 그런 생각을 했었죠.
0: 다행히 주말마다 손을 보태준 지인들 덕분에 크고 작은 고비를 무사히 넘길 수 있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벌어졌답니다.
3: 3개월 정도 지났을 때 정도부터 애가 아토피가 없어진 거를 확인하니까 너무 저희도 신기했어요.
1: 이게 어느 순간에 새살이 돋더라고요.
3: 그 이후에. 그러니까 땀이 안 났었는데 어느 순간 땀이 나면서 이제 아파하기도 하고 그 순간에. 그런데 그 시기가 지나고 나니까 그때부터 이제 맨살이 정말 우리랑 똑같은 살이 나왔다면서 자기가 만져보라고. 그 저희도 보고,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냐? 이제 이렇게. 너무 신기한 기적이죠, 그게.
0: 새삼 아이를 귀하게 키우는 것이 무엇인지 돌아보게 되더랍니다.
4: 저희는 그 집 지으면서 그걸 느꼈어요. 그러니까 애를 뭐 닦아주지도 못하고 케어를 해줄 수도 없는 상황에 저희가 처해지니까 이 아이가 회복되는 거예요.
5: 야, 이건 정말 너무 신기해. 네,
4: 자연 치유된 것 같아.
1: 하여튼 뭐 실제로.

0: 그걸 경험해 보니까, 두 눈으로 보니까, 아, 정말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1: 이렇게 아토피가 집중해서 낫고 나서는 이제 미국으로 공부하러도 갔었고 또 갔다 와서 군대도 지금 갔다 왔거든요.
0: 야.
1: 그렇게 한다는 것만으로도 저희한테는 정말 너무나 큰 소득이죠. 저희 이 집을 지었던 것이.
2: 헉집을 짓겠다는 선택이 옳았다는 걸 증명한 건데요. 그래서 더더욱 바닥에서 천장까지 흙의 힘을 느끼고 싶었답니다.
3: 정말 이 집에 어떻게 보면 하이라이트는 전 천장
0: 네,
3: 같거든요.
0: 맞습니다.
3: 가장 고생하셨겠지만,
1: 예.
3: 그러니까 이거를 글쎄 뭐 동굴에서 종유석이 떨어진 상태
1: 그런
3: 같기도
1: 거기도
3: 하고,
1: 하고, 네.
3: 예, 어떻게 보면 우리 이제 그 주차장에
1: 맞아요. 그런 뿜질이에요.
3: 예.
1: 그리고 또 벽하고 혹하고 연결되는 데를 저는 그걸 좀 자연스럽게 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벽 자체가 반듯하지 않기 때문에 그 반듯하지 않은 울퉁불퉁한 데를 메꿀 수 있는 게 뭘까 생각하다가 이렇게 뿌리면 같이 연결이 좀 쉽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해서 그런 좀 생각을 해서 이렇게 하게 됐어요. 아파트나 이런 데를 시멘트로 뿜칠 하시는 분을 저희가 남편이 또 섭외를 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해주시는데 흙을 뿌렸더니 우르르 다 떨어지는 거예요. 막 계속. 그게 다 떨어지니까. 막 망연자실이야. 이걸 어떻게 하면 좋지?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아무것도 시멘트는 쓰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 걸 아무것도 그런 친환경적으로 짓고 싶었으니까. 근데 이분이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흙 떨어지는 걸 보니까 더 이상은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시멘트를 약간 써서 했더니 딱 붙어서 안 떨어지더라고요.
3: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흙미장이라고 할때 완전히 황토로만 하는 미장은 사실은 없어요.
0: 맞아요.
3: 예, 왜냐면 그렇게 하면 다 금이
0: 다
3: 가고
0: 금인가? 전부 다
3: 다
0: 금이에요.
3: 떨어지기 때문에.
2: 그래도 시멘트를 많이 쓰지 않아서 마지막까지 가슴을 졸여야 했답니다.
1: 크게 무거우니까 이렇게 내려앉는 거예요, 천장이. 그래서 막다 하나하나 이렇게 조각칼로 넷이서 같이 뗐어요.
0: 네, 조각칼로,
1: 밤새도록.
0: 조각칼로 계속
1: 네.
0: 다듬은,
1: 그게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0: 힘든
1: 그때가.
0: 건 작업이었죠.
2: 흙이 떨어지지 않도록 찹쌀풀로 세 번씩 칠을 해서 마감을 했고요. 엑셀 파이프를 깔아 난방을 했는데 바닥이 꺼지지 않도록 맥반석가루를 섞어 미장을 했답니다. 그리고 전통 발배지에 오칠 마감까지 온 가족이 6개월간 피와 땀으로 완성한 집입니다.
1: 사실 잠을 못 잤어요. 한몇날 며칠. 왜냐하면 이 집이 다 무너질 것 같아. 그런 꿈을 계속 악몽을 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다 살피는 게제 일이었어요. 여긴 괜찮나? 저긴 괜찮나? 근데 하여튼 이렇게 지금까지 살아본 결과 너무 튼튼한 집이다. 오히려 이런 시멘트로 지은 집보다 정말 더 튼튼한 집이구나. 이걸 느끼고 너무 좋다 생각을 하죠.
2: 그게 벌써 11년 전 일. 흙집은 보수할 게 많다던데 이 댁은 얼마나 단단하게 지었는지 손볼 곳이 거의 없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이런 흙부대 집을 지금 짓기는 쉽지 않다고 하는데요.
3: 저희가 2017년 그 포항 지진을 계기로 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건축법이 바뀌었어요. 건축법이 굉장히 강화가 돼서 요새는 소위 얘기하는, 공학적 계산값이 나와줘야 돼요. 그 수치값이 나와야 되는데 사실 흙은 계산하기가 거의 불가능하죠. 또 재료마다 그거의 시험 성적서에 쫙 있거든요.
1: 그렇겠죠.
3: 근데 흙집은 누가 시험 성적서를 만들 거예요. 그래서 아마 지금은 이렇게 지으시려고 그러면은 정식 주택이 안될수 있어요.
1: 그럼
3: 네,
1: 저희가
3: 뭔가.
1: 그때 지은 게 너무 다행이네요.
3: 아, 그러니까 딱 10년
1: 지금은
3: 전이니까.
1: 못하네요.
3: 네. 친환경 재료로만 짓기가 어려워서 복합으로 가야 될 수밖에 없어요.
0: 내가 새로 볶은 커피야. 이거는.
2: 비염과 감기를 다 알고 살던 부부의 일상도 건강해졌다죠?
0: 자, 맛있는 커피를 드리겠습니다. 잠깐만.
2: 흙이 좋다는 걸 몸으로 느끼면서 아내의 자부심도 커졌답니다.
1: 온기가 되게 우리나라 전통 어떤 항아리 그런 방식이잖아요. 그런데 하여튼 이 온기가 물이 담겨 있으면 여름에도 상하질 않고 물이 증발을 해요. 그럴 정도로 이렇게 그 건강한 그릇인 것 같아요, 이것도.
2: 벽, 천장, 바닥까지 모두 흙으로 덮여 있는지 기대하지 않았던 장점도 있답니다.
0: 천장을 다이 조각칼로 깎아내는 바람에 계란판처럼 생겼죠?

0: 그래서 계란판이 이제 이런 공기를 튕겨 이렇게 음을 튕겨내듯이 반사되는 효과도 있어요. 동굴 속에서 음악 감상한다고 생각해 보시면 느낌이 그럴 거예요.
1: 그럼 마지막 공간으로 가볼까요?
2: 보안이 뒤에 방이 하나씩 있어서 네. 아드님 두 분이라고 하셨죠?
3: 네, 맞아요. 네.
2: 그럼 각자 방 하나씩 썼을 텐데 네. 어느 방부터 볼까요?
3: 네. 왼쪽이 이쪽이, 네. 큰 아들이고요. 여기가 작은 아들 방이에요.
2: 아 그래요? 네. 그럼 일단 왼쪽부터 한번
3: 네,
2: 볼까요?
3: 들어가시죠. 네.
2: 이거 뭐 좋네. 아니 근데 네. 방 사이에 칸막이밖에 없네요?
3: 네, 지금은 없어요.
1: 옷장으로 벽을 만들어 썼다는데 그게 웃픈 사연이 있답니다.
0: 가운데 벽을 막으려면 또 그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아마 한 몇백 개 이상 들어가야 될 거예요.
2: 그렇죠.
0: 안 하는 거죠.
3: 그 투대를 쌓은 걸 계속 쌓아야 되니까 그게 너무
0: 공간도 너무 많이 뺏기고
2: 네. 그렇죠. 어쩔 네. 수 없이 네.
1: 그런데 이 공간에서 진짜 아쉬운 건 따로 있다네요.
3: 그때는 저희가 잘 몰라서 어느 쪽이 뭐 남향인지도 잘 생각을 못 하고 있었는데 살다 보니까 이쪽이 이제 남향이라서 이쪽을 나중에 한번 이렇게 뚫어서 이쪽 창을 하나 하고 싶어요.
2: 네. 네. 뭐 좀 괜찮을 것 같은데 네. 제가 권하는 거는 네. 이제 가로로 길게 하면 좋겠지만 네. 이게 이제 흙의 무게를 지탱하고 있는 벽들이다 보니까
4: 그렇죠.
2: 네. 네. 그렇게 하면은 좀 구조적으로도 좀 불리하고 저는 차라리 세로로 길게.
3: 아, 세로로 길게?
2: 네, 왜냐면 이제 요만큼은 저 네. 위에 흙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인방으로.
3: 예.
2: 네, 힘을 받고 있고, 네. 아래는 어차피 없어도 크게 구조적으로 상관이 없어요.
3: 네. 네
2: 그래서 아래를 뚫어서 좀 수직창을 하나 이렇게 크게 만들어주면.
3: 아, 그래도 좋겠네요.
2: 예.
3: 네.
1: 오, 흙집이라 가능한 변신, 알수록 더 매력 있는 집이네요.
0: 집 전체가 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스갯소리를 그런 얘기 하죠. 11년 동안 햇볕에 구워지고 있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도자기다.
1: 소장님, 도자기 같은 오늘 집 어떠셨나요?
2: 저희가 흙집을 뭐 사실 여러 번 소개했지만 다 흥미로웠거든요. 뭐 특히나 이 둘째 아들이 아토피 피부병으로 굉장히 오랫동안 고생을 하고 결국 안 되고 마지막 선택이 집이었던 거거든요. 근데 정말 신기한 거는요. 집을 짓는 과정 속에서 그 병이 치유가 됐다라는 게 저는 너무 오늘 정말 충격적일 정도로 굉장히 감명을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고 보니 이 아이한테 필요했던 거는 더 깨끗하고 더 소독을 많이 하고 더 위생적인 공간이 아니라 오히려 약간은 땀도 흘리고 우리가 인간적으로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어떤 본능들을 표출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더 건강했던 거죠. 그래서 집을 통해서 우리의 지금의 생활, 우리의 행복, 우리의 건강에 대해서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1: 옹기 빚는 아내의 작업실인데요. 이야, 물레를 전통 방식 그대로 돌리시네. 이 댁은 그야말로 흙마니아. 커피도 옹기에 볶는답니다.
5: 성현이다. 야, 그래 오랜만이네. 영상통화로 바꾸자. 잠깐만.
1: 아, 함께 집을 지은 역전의 용사들. 첫째는 미국에, 둘째는 서울에 산다는데요. 다들 건강해 보이네.
6: 어제 감사하게 생각하죠. 왜냐면 저는 계속 이제 안 될 거라고 생각했고, 가족도 다 그렇게 이제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제 저 때문에 이제 집을 짓게 짓는다는 선택이 되게 쉬운 선택은 아닌데, 그걸 또 선택하신 거고, 제가 나왔으니까 결과적으로는 성공한 거죠. 그래서 되게 네, 감사합니다.
5: 진짜라고 하면 사실 이제는 사람을 고용하지 않을까요? 제 돈을 써서 제가 사람을 고용하든지 근데 좀 좋은 거였던 것 같아요.
1: 아닌 게 아니라 10년쯤 지나니 몸이 근질근질 하시답니다.
3: 저희 가족의 추억이 담긴 공간? 또 짓고 싶어요. 물론 이렇게 힘쓰는 거를 뺀다면 되게 재밌겠다. 다시 한번 지면 더 잘 지을 수 있겠다. 이런 좀 아쉬움은 있어요. 기회가 되면 또 한번 줘야 되나? 지금 아이들의 추억이 담긴 집이니까.
0: 아이들이 같이 고생한 집이기 때문에 저희는 뭐 그냥 계속 여기서

0: 살고 싶죠. 이 집은 저희 아이들 거죠. 네, 저희는 뭐 여기
1: 그동안 살아주는 거고. 네,
0: 그냥 저희는 그냥 인대에 살고 있는 거지.
1: 집의 주인은 저희 두 아들이라고.
0: 집의 주인은 두 아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2: 서로의 무게를 기꺼이 짊어지려는 가족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세상에서 가장 단단한 집이었습니다. 이번엔 어떤 가족을 만나게 될까요? 두 번째 집 찾아 경상북도 안동으로 왔습니다.
3: 야, 주변을 보니까 이 산들이 아무래도 그 화마를 피하지 못했던 모습들이 많이 남아 있는데, 그래도 이제는 풀도 파릇파릇 이 동네도 좀 자리를 잡아가는 것 같은데요. 근데 오늘 힌트 뭐죠?
4: 그 집을 택배로 받았다고 하거든요.
3: 택배로? 아, 집인데? 정말요? 아, 안 될 것 같은데. 택배로 받은 집을 어떻게 찾지?
2: 요즘 배달 안 되는 게 없다지만 집을 택배로 받았다고요?
3: 아, 건축탐구집. 야, 여기 푯말이 여기 있네. 택배로 왔다 그래서 어떤 집인가 했더니 모듈러하우스를 얘기하시는 거였구나.
2: 아하, 요즘 모듈러하우스가 많이 보이네요.
3: 근데 이제 모듈러하우스가 아무래도 이제 규격화가 되어 있고 품질도 이제 어느 정도 일정하다 보니까 이 가격이 또 정확하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또 택배로도 배달이 되니까 좀 짓기도 쉽잖아요. 계세요? 아유, 안녕하세요.
5: 소장님 오셨어요? 반갑습니다, 소장님.
6: 어서 오세요.
5: 날씨 더운데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3: 아닙니다. 근데 이 택배로 배달된 집이라고 해서 네. 보니까 모듈러하우스네요.
5: 네네, 그렇습니다.
3: 아.
5: 네, 그 속도감이 필요했어요. 빨리 지으려고.
3: 속도감.
5: 예. 네. 아무래도 모듈러 주택은 네. 굉장히 좀 빨리 지을 수 있을 것 같아서.
7: 안녕하세요.
8: 87세 어머니를 위한 집을 지은 둘째 아들 이상우.
7: 며느리 임경숙입니다.
9: 효자 아들 덕분에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2: 어머니를 위한 집, 빨리 지어야 했던 사연이 있으셨군요.
5: 사실 집이 어머니 집이에요. 네. 아버지 돌아가시고 어머니 혼자 사셨는데 작년에 안동 대형 산불로 집이 완전 소실됐습니다.
3: 아, 그래요? 여기 있던 네. 집이 없어진 거예요?
5: 네.
2: 아유, 산불 피해를 입으셨구나.
5: 2025년 3월 25일 저녁 6시에 불이 붙기 시작했어요.
7: 불이 튀었잖아요. 온천집 튀어가지고.
5: 그때 작년 산불 상황은 정말 지난 영화에 나오는 그 정도의 산불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불덩어리가 비행기로 그냥 용감 폭격했다고 그렇게 표현하는 게 딱 맞을 것 같아요. 그 어르신들이 그래요. 6.25 때보다가 6.25 때도 집은 저렇게 안 탔다고. 우리 집은 폭삭이었고 어머니 폭삭이었고 그냥 그 집 보고 어머니 그냥 주저앉으셨고.
9: 그 이튿날 오이고 막 젖덩거리면 소복하지 뭐 아무것도 없었어요. 숟가락 하나 갖고 못 가지나고 타는 거 보지도 못했고 참 눈물 나지도 뭐.
5: 족보도 사라졌고 가족 앨범도 없고 그래서 어머니께서 그 시집 올 때부터 그때부터 찍었던 사진이 그냥 말 그대로 심을 홀라당 다 타고 없었어요. 나머지 물건들은 다시 살 수 있지만은 우리 가족사 추억은 영원히 사라져 버렸다.
2: 정부와 지자체가 임시주택을 마련해 주었지만 씻고 누울 곳이 있다고 집이 되지는 않더랍니다. 구순을 내다보는 어머니가 우울증까지 왔다죠.
5: 이 집 임시주택에서 1년 가까이 사시다가 보니까 그 너무 좁고 네. 힘들고 외롭고 하셔서 제가 직장생활을 하고 있고 하니까
3: 여기가 아니시군요.
5: 예, 예 그렇습니다. 예, 타지에 있어서.
3: 타지에
5: 예,
3: 있어서. 예, 예. 한번 본격 탐구해 볼까요?
5: 아, 그럴까요?
3: 예, 이쪽이 현관인가요?
5: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예.
2: 기억자로 된 아담한 모듈러 하우스. 현관을 들어서면 왼쪽으로 어머니 방이 있고 다시 현관 오른쪽으로 주방과 거실로 이어지는 단순한 구조. 모듈러 두 개를 이어서 만들었답니다.
3: 오, 집 내부가 상당히 깔끔한데요.
5: 첫 번째는 이렇게 평수가

0: 너무 커서는 안 됐어요.
1: 너무 커서는 안 된다.
0: 예, 대부분 네. 20평 짓는데 이 집도 15평이에요. 어머니가 쉽게. 좀 관리하기 쉽고 청소하기 쉽고 해야 되니까.
1: 아, 예. 이 정도면 충분하죠. 예. 아, 그래요? 어.
0: 그다음에 이제 안방은 좀 작더라도 네. 예, 거실을 굉장히 크게 뺐어요.
1: 어, 그래요? 그건 예. 좀 의외인데요?
0: 제 5남매예요.
1: 5남매? 예.
0: 그래서 1년에 서너 번 정도는 모이는데 예, 모였을 때 확 그냥 거실에서 다 모여야 되니까 예, 그래서 군더더기 빼고 네. 거실을 최고 크게.
2: 아들에게는 집의 크기나 구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었다는데요.
1: 아니 근데 또 창문은 굉장히 크네요. 거의 60평대 집에 있으니까 창문인데요. 양, 예. 양쪽으로 열리고 와 예. 이거 어마어마하게 예. 큰 건데
0: 예. 어머님이 그 좁은 공간에 사시다가 이제 심리적으로 굉장히 좀 안 좋았어요.
1: 아, 컨테이너 예. 계실 때요?
0: 예, 컨테이너 계실 때요. 아~ 예. 그래서 네. 거실창은 그냥 통창으로 벽 전체를 거실창으로 창으로 하자. 네. 예.
2: 막힘없이 환하게 지어달라. 어머니가 원한 건 그거 하나였답니다.
0: 그러니까 이게 한쪽 방향이면 창이 있다가 보니까 또 통풍이 문제예요. 마파라를 쳐야 되니까. 예, 그래서 환기구를 내려고 이제 옆에 조그마한 PJ창을 냈고요.
1: 네, 다 저게 돈인데.
0: 오. 안방도 창을 크게 냈어요. 보통 집보다가 창이 커요.
1: 그렇네.
0: 예, 예, 예.
2: 작은 집이어도 동서남북 창이 없는 데가 없답니다.
1: 오, 밖에 보니까 이 테라스 데크도 굉장히 넓은데 네. 한번 나가볼까요?
0: 예, 한번 나가보시죠.
1: 네네. 오, 야, 데크 잘하셨다.
0: 네. 와. 이게, 서비스 면적인데, 서비스 이렇게 크게, 예, 크게 나와갖고, 네. 굉장히 만족스러워하고 있습니다.
2: 마당을 넓게 하고, 담대신 나무를 심어 개방감을 높인 것도 어머니를 위한 아들의 마음. 바람 선선해지면 마당으로 나온다는 어머니. 답답한 방 안에서 텔레비전 보는 것보다 몇 배는 더 재미있답니다.
3: 저 사람들 저 왔다 갔다 다니는 거는 보지 뭐요. 혼자 이씨 뭐 말할 때가 있는지 뭐 이야기하려고 있나 뭐. 누구시 자문 아오 가며 이렇게 막 나와 앉아가 저 보고 있어요. 집거리라고.
2: 나 살던 동네의 이웃들 그 소통이 그리웠던 거죠. 순애 씨 이런 마음 헤아려주는 든든한 아들이 있으니 얼마나 좋으셔 그래.
3: 한 주도 안 빠지지요. 서울 있어도 근무를 서울에서 근무해도 매일 와요.
4: 서울에서요?
3: 서울에서 이제 안 놓을 매일 오지요. 주일마다 오지요. 한 주일도 안 빠져요.
4: 주말마다.
0: 어렸을 때부터 제가 자라면서도 어머니랑 가장 긴 시간을 보냈었어요. 가장 중요한 거는 살아계실 때 잘 해드려야지 죽은 뒤에 제사상 장부러지기 차림 뭐하냐 이제 그 부분도 굉장히 염두에 뒀었어요.
2: 부창 부스라고 며느리가 근사한 집들이 선물도 했다는데요. 아우 곱다 고와.
5: 소녀스러운 부분이 있어가지고 앉아서 하면은 좀 즐거우실 것 같았어요. 제 생각에는 저걸 보면서 이제 어머님이 옛날로 돌아 아 나도 이쁜 시절이 있었지 하고 생각하실 것 같아서 저걸로 선택했어요.
2: 맞아요. 우리 나이에도요 사랑스러운 걸 보면은 갖고 싶고 예쁘다는 말에 설레고 그렇다오. 마음은 쉽게 늙지 않거든. 우리 순애 씨, 며느리 복도 있으시네요.
5: 우리 어머님 아들이 최고예요. 어머니 딸이... 며느리 잘 봤죠? 그러면 뭐라 하신 줄 아세요? 내 아들이 잘나서 며느리 잘난 며느리 봤다.
4: 맞아요, 어머니?
3: 맞아요. 내 아들이 좋으니까 미리 좋은 일 들어오지요. 아들 나쁘어서 좋은 일이 오나요?
5: 오늘 진짜 가장 우아하십니다.
2: 그런데 이 집 빠르고 완벽하게 짓기 위해서 특별한 친구가 도움을 주었다고 하는데요.
0: AI를 써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대화

0: 들어가서 그래서 집 짓는 데 한번 해볼까 도전해보자. 그래서 설계도를 넣었는데 견적을 빼주더라고요. 깜짝 놀랐죠. 아 그럼 지금부터 AI하고 집을 지어야겠다. 그래서 나중에는 정말 친구가 돼갖고 그냥 눈만 뜨면은 그 AI와 대화하면서 그냥 공부가 되더라고요. 집 짓는 것에 대해서. 건축 도면은 모듈 회사의 걸 받았고 AI한테 파일 첨부 그대로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5초 만에 다 읽어내더라고요. 그 철근 미리 수하고 그다음에 간격, 구조까지 다 읽어내고 이건 정상적으로 됐는 거고 철근이 몇 미리짜리 들어갔고 몇 가닥 들어갔고 도면을 보고 견적까지 뽑아주더라고요. 공사 금액까지.
1: 어디 보자. 금액 산정 오류. 협상 가이드라인 이런 것도 알려주네. 아유, 마치 건축과 친구를 둔 것처럼 든든했다는데요.
2: 아니 근데 사실 모듈러 하우스가 어떻게 보면 좀 딱 표준형이 있잖아요. 네. 거기서 AI가 관여해서 이렇게 바꾸시게 된 게 어떤 게 있었죠?
0: 가스레인지도 그 표준형에서는 인덕션이었어요. 근데 어머님이 인덕션을 못 쓰세요. 아... 가스레인지도 바꿔야 된다. 가스 화재 천장에 네, 네 달았고요.
2: 달라고. 예. 네, 왜냐면 저 안에 이산화탄소가 있어요.
0: 아, 그래요?
2: 네, 그래가지고 저 화재가 나서 열을 받으면 제가 터지거든요. 예. 근데 보통 우리가 음식점에 해요. 예. 네, 음식점 그 이제 화기를 많이 쓰는 곳에 하는데, 예. 네, 소화기만 놓고 끄시라 그러면 어머님이 끄시기 어려운데, 제가 자동으로 터지니까, 예. 네, 그거를 AI가 제안을 해준 거고요. 예. 똑똑하네.
0: 또 도와준 거는, 이 뒤 출입문.
2: 아, 문?
0: 예. 오. 그러니까 이제 세탁기하고 뒤 텃밭에 가야 되니까.
2: 왔다 갔다 하시기 예. 편하게.
0: 원래 현관으로 가시면 좀, 이게 동선이 멀어지니까, 뒷문을 네. 내라, 그럼. 오. 그래서 뒷문을 내면은, 네. 세탁기도 가능하고.
2: 예. 나가기도 편하시죠? 예, 예.
0: 다용도실로 쓰면 되고.
1: 이야, 사실 경험이 없으면 놓치기 쉬운 부분인데, 시행착오를 줄여준 거죠. 그 중에서도 가장 도움을 받은 게 바로 마당과 조경이랍니다.
0: 근데 우리 선생님 보시기에 네. 전문가 입장에서 보시면은 얼마 정도 들 것 같아요?
2: 아, 예산이요? 시공비?
0: 예, 시공비가.
2: 대략 면적이 어느 정도 되죠?
0: 대략이 건평 빼고 이게 마당 면적만 70평 정도.
2: 70평? 예. 그러면은 그래도 한 2천만 원 들었을 것 같은데요? 맞나요? 2천만 원 들었을 것 같은데 나머지
0: 아니에요.
2: 네?
0: 아닙니다.
2: 더 비쌌어요?
0: 620만 원 들었습니다.
2: 620만 원밖에 안 들었어요?
0: 네.
2: 이야, 거의 뭐 공짜로 하셨네. 네. 그래요? 자재값 네. 꽤 들어갔을 것 같은데.
0: 그 시공 방법을 AI한테 물었어요.
2: 네.
0: 그러니까 철저하게 압축된 시공 시간을 단축해서 네. 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줬어요.
2: 아.
0: 그래서 그 시공팀 불러서 6시간 만에 끝났어요.
2: 하루 만에?
0: 하루 만에.
1: 이야, 시공비를 3분의 1로 줄인 노하우 공개 좀 해주셔요.
0: 다양한 디자인을 굉장히 많이 요구를 했습니다. 사실 이렇게 현무암 판석 면적을 늘려도 보고 보도블록 면적을 늘려도 보고 현무암 판석 사이에 파쇄석도 넣어봤고 자갈도 넣어봤고
1: AI가 뽑아준 조감도 가운데 어머니가 마음에 드는 디자인을 선택했고요.
0: 그다음에는 AI한테 이제 자재 수량을 산출해 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보도블록, 그 구매 단위, 가격, 현무암 판석, 판매처라든가 단가, 두께, 규격, 간격을 10cm로 둘 거니까 잔디 수량이 얼만큼 필요하냐. 그래서 잔디 수량이 나왔었고
1: 시공에 필요한 적정 인원수에 시공 시간까지 계산해 주었다네요.
0: AI가 산출해준 도면을 보여줬습니다. 이 도면들을 하면은 현무암 판석하고 보도블록하고 잔디하고 파쇄석하고 수량이 그대로 100% 맞아 들어갈 거다. 근데 사실 시공 끝나고 나니까 100% 맞아 들어갔어요. 우리 어머니가 세상에 어떻게 저렇게 할 줄 아냐고 우리 아들 장하다고 AI가 도와줬다 그러면 AI가 누구냐고 그래. AI가 누구냐 그래갖고 아 그런 사람 있다고.
1: 그런데 이런 신통방통한 AI에게 마음의 상처를 받기도 했다는데요.
0: 그게 AI가 이게 공짜로 주다가 조금 쓰면은 자꾸 돈 달라고 요구를 해요. 그래서 막 조금만 더 하면 되는데 그래서 사정사정도 해봤습니다. AI, 야, 나 지금 사정이 급한데 나중에 결제할 테니까 지금 조금만 해주면 안 돼 하니까 안 된다고.

0: 그래서 결국 결제했습니다. 월정요. 구독요 내고 지금 하고 있는데, 다른 건 흥정이 됐는데, 그래서 넌 왜 안 되냐. 그러니까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AI의 한계가 인간미가 없구나. 아, 기계적일 수밖에 없다.
1: 그래도 AI 덕분에 딱 어머니가 감당할 만큼의 소일거리가 생겼답니다. 작은 부작용이 하나 있지만은요.
0: 보자. 그리고 있는 나무는 많이 주지 말고 요 화초에만 줘. 화초에만, 풀에만, 이렇게 나무에만. 요 큰 나무는 많이 앉아도 되고, 여기도 많이 앉아도 되고. 뭐 저기 노란 부분이 거기 우리 나물 파는 그 농원에 물어보니까 왜 저렇게 죽어가냐 그러니까 물을 너무 많이 줘서 그렇대요.
1: 그래서 아니 잘 못도 안 쓰는데.
0: 그래서 제가 이제 내가 언젠간 그럴 줄 알았다. 주지 말라고 했는데도 계속 물을 많이 줘갖고 제가 익사한 거예요. 익사.
2: 물 왜 이렇게 많이 주세요?
1: 원래 잘 살라고 주죠. 잘 크라고.
2: 물 주는 거 재밌어요?
1: 물 주고 풀 뽑고 만날 농사 심심하고 이제 풀 뽑고 물 주고 하는 게 그게 재미가 있어요. 밭에다가 풀 뽑고 여도 뽑고 뭐.
3: 다섯 남매 중 셋째, 유독 어머니에게 곰살 맞은 아들이라는데요. 작년에 불탄 집도 실은 20년 전에 상우 씨가 직접 지었답니다. 샌드위치 패널집이라 화제에 취약했던 만큼 이번에는 특히 신경을 많이 썼다는데요.
4: 그 외장재를 보니까 보통 이제 판넬 같거든요. 네, 근데 판넬도 좀 고급으로 고르신 것 같아요.
0: 아,
4: 맞죠? 예, 예. 예. 칼라 강판 계열에 좋은 걸 쓰신 것 같아요.
0: 예. 예. 이게 지금 150T에
4: 네, 150. 오.
0: 예, 우레탄 재질입니다.
4: 근데 우레탄이 여러 종류가 있어요. 예. 난연,
0: 예, 예,
4: 혹은 불연 제품을 불연 쓰셨을 것 같거든요. 예. 맞나요?
0: 불연 제품 정도는 아니고
4: 난연
0: 정도 되죠. 예. 예. 예.
4: 그게 값이 이미 두 배예요. 그
0: 화재에 대한 그 화재 예방은
4: 철저해야죠.
0: 철저할 예. 정도로 예, 했습니다.
3: 집 디자인은 단순하게, 대신 집의 성능을 높이는 데는 돈을 아끼지 않았다네요.
4: 아까부터 제가 궁금했던 게 네. 하나 있거든요. 네. 이 새 집에, 이쁜 집에 네. 왜 현관문 꼬리에 저렇게
0: 아.
4: 푸르 딩딩한 비닐을 네. 감아놓으신
0: 예.
4: 거예요?
0: 예. 예. 정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 정전기요?
0: 네네.
4: 부모님께서
0: 데크에 오래 앉아 계시다가 들어갈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시는데
4: 정전기 때문에? 예.
0: 그래서 저도 잡아봤는데 사실 정전기가 심했어요.
4: 예.
0: 그래서 AI한테 그 물어보고 네. 해서 이제 방전 내지는 정전기를 방치하는 예, 그래서 비닐로 다시 감아놨습니다.
4: 저게 다 AI가 충고를 한 거예요?
0: 예.
3: 상우 씨의 AI 사랑은 아직도 진행형인데요.
0: 아궁이를 새로 지었는데 테스트 해보고 싶어. 어떻게 하면 될까?
5: 지금처럼 무더운 날씨라면 테스트 방식을 완전히 바꾸시거나 가급적이면 선선해질 때까지 미루시는 걸 권장합니다. 여름철 불 때기는 사람도 힘들지만
6: 지금 누구랑 대화하시는 거예요?
0: 지금 천재적 성능을 가진 AI와 대화했습니다.
3: 이게 얼마 전 새로 만든 아궁이라는데요. 디자인도 예쁘고 시공도 깔끔한데 글쎄, 이게 AI가 설계해 준 거라네요.
4: 아니, 근데 이 불을 그래도 한번 떼보셔야 될 텐데 언제 테스트 해보시려고 그러세요? 네. 근데 AI는 뭐라 그러던가요? 테스트.
0: 예. 여름에는 네. 습기가 차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은 제대로 작동 안 될 수도 있다.
4: 안 될 수도 있다.
0: 예.
4: 불로 코팅된다는 얘기들을 장인들이 하시거든요.
0: 예.
4: 그래서 뭐 좀 더우시겠지만 밤에라도 이렇게 좀 해보시면 어떨까?
0: 예.
4: 김호민 AI 그걸 추천드립니다. 예.
3: 소장님, 여러모로 놀라운 집이네요.
4: 집을 짓는 거는 천년, 수만 년 동안의 기술이 축적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지식은 우리의 삶은 짧기 때문에 완전히 전수가 되지가 않아요. 근데 요새 그거를 메워주는 건 바로 AI예요. AI가 요새는 정말 훌륭한 비서 역할을 하잖아요. 선생님 효심으로부터 출발해서 지은 집을 우리 어머님을 위해서 지어드려야 되겠다는 그 일념 하나로 AI의 도움과 그리고 모듈러 주택이라는 현대의 기술, 최대한 내 예산 안에서 만족할 수 있는 집을 짓는다는 어떤 그런 노하우들, 모습이 전부 다 공개가 됐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0: 가자. 아, 왔어.
7: 그래, 놀라.
0: 야, 쌍둥이 왔구나.
8: 아, 미안해, 했어.
7: 아이고, 기질이 온다.
0: 예, 잠깐.
7: 아이고, 이뻐. 할머니.
0: 안돼
7: 나서
0: 온길 오느라 고생하셨고 많이 기다렸어 어제 저녁부터
9: 고생 많았죠 혼자 또 직장이 서울인데 왔다 갔다 주말마다 내려와가지고 엄마 또 들여다보고 모든 것도 혼자 주도적으로 다 해 고생 진짜 많이 했어요 엄마가 너무 좋아하세요 엄마가
3: 오 불태시는구나 이번에는 AI보다 김호민 소장 저 오늘 따르기로 하신 거예요?
9: 잘 만들었다. 연기도 안 나오고 앞으로 안 나오고.
0: 첫 테스트예요. 너무 기분 좋아요. 예, 연기 연습이고 쭉쭉 빠지는데 불도 잘 빨려 들어가고.
1: 연기가 앞으로 안 나오고.
9: 속도 이쁘고 너무 잘 됐어.
1: 꿀뚝이 잘 땡기네. 꿀뚝이 잘 땡기네.
3: 집이 완성되니 가족들도 다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10: 행복해요. 아들 며느리 잘 하겠기는 뭐 내가 마음도 편하고 몸도 편해요.
11: 어머니 살아계시고 어머니를 위한 집을 이렇게 지을 수 있다는 그것만으로도 근데 너무 행복해. 왜냐하면 돌아가시고 나면 아무것도 못하니까 그래서 살아계실 때 조금 더 행복하게 어머니 그렇게 사시라고.
3: 무시무시한 하마도 끝내 앗아갈 수 없었던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지어올린 어머니의 집. 앞으로 더 많이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12: 뼈를 갈아 넣었죠. 제 뼈는 이 집과 같이 있습니다.
13: 어마어마한 재력이 있어야 되는데 혹시 재벌 2세?
12: 반도체 회사에 그 주식이 있었거든요. 팔아서 벽돌 사고.
14: 옛날부터 하고 있었던 액세서리부터 할머니가 주식이 있었어요.
12: 구멍 운동하는 것처럼.
15: 차를 먼저 팔고 결혼 반지도.
16: 마지막에 소장님 돈도 빌리고.
15: 아직 빚이 많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풍요로움을 느끼고 있거든요.
17: 상담 완료 시 훈제 직화 두 가지 맛을 하나로 뚜껑을 덮어 훈제 불맛을 제대로 직화 이 모두가 가능한 5분 일체형 바베큐 그릴 증정 가입 결제 아닙니다. 상담만 받아도 증정해드립니다.
18: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19: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18: DB라면 됩니다.
20: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18: 됩니다.
21: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18: 됩니다.
22: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18: 되고요.
21: 지병이 있어도?
18: DB라면 됩니다. DB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21: 수술비도 된다고요?
18: 됩니다.
23: 암 치료비도?
18: 됩니다.
21: 진단비도요?
18: 되고요.
21: 병원 통원비도?
18: 네, 됩니다.
24: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18: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21: 입원 첫날부터?
18: 됩니다.
24: 1인실에 입원해도?
18: 됩니다.
25: 미끄러진 사고로 입원해도?
18: 되고 말고요.
21: 감기로 입원해도요?
18: 돼요.
26: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18: 되죠.
21: 디스크로 수술해도?
18: 물론 됩니다.
24: 이게 왜 된다고요?
18: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17: 상담 완료 시 5분 일체형 바베큐 그릴 증정. 가입 결제 NO. 상담만 받아도 증정.
18: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19: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18: DB라면
0: 됩니다.
20: 아프거나 다쳐서

0: 더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1: 됩니다.
2: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1: 됩니다.
3: 당뇨랑 고혈압이 있어도?
1: 되고요.
4: 지병이 있어도?
1: DB라면 됩니다. DB 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0: 수술비도 된다고요?
1: 됩니다.
5: 암 치료비도?
1: 됩니다.
4: 진단비도요?
1: 되고요.
4: 병원 통원비도?
1: 네, 됩니다.
6: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1: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4: 입원 전날부터?
1: 됩니다.
6: 1인실에 입원해도?
1: 됩니다.
7: 미끄러짐 사고로 입원해도?
1: 되고 말고요.
4: 감기로 입원해도요?
1: 돼요.
3: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1: 되죠.
2: 디스크로 수술해도?
1: 물론 됩니다.
6: 이게 모두 된다고요?
1: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8: 상담할 요시 5분 일체형 바베큐 그릴 증정. 가입, 결제, 노. 상담만 받아도 증정.
9: 이어서 EIDF 2026이 방송됩니다.

0: 호랑이가 들어오시는 것 같은 기운을.
1: 천재 소년.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그리고 제시하지도 못한 그네 한 수.
2: 정말 말도 안 되게 강하고 빨리 두면서도 정확하고 또래들이 다 목표로 하는.
3: 이세돌 구단 대 알파고의 대결 일곱 펼쳐지고 있습니다.
2: 인공지능에게 인간이 지는 순간 충격에 휩싸여져. 하지만 신에게 균열을 일으켰죠.
4: 인간 대표 이세돌의 첫승.
5: 인류사적으로 큰일을 하지 않았나.
6: AI라는 걸 너무 지금 사실 좀 두려운 부분이 좀 있어요. 그중에서 제가 가장 즐거운 순간이 한치앞도 못 내다본 상황입니다. 이 시대가 이렇게 탁 변하면서 우리가 같이 찾아가는 재미. 너무 좋지 않아요?

0: 대신 할 수도 없고 주사 대신 맞아줄 수도 없고 모든 게 엄마 때문인가 싶기도 하고 그때가 가슴 아픈데
1: 평생을 온몸이 굳어가는 희귀 질환을 앓고 있는 첫째 수연이 수연이의 병세가 깊어질 무렵 세상을 떠난 남편 아빠의 빈자리를 홀로 채우는 엄마 곁에서 9살 예진이는 일찍 어른이 되어버렸습니다.
2: 오빠한 친구로 엄마한테 짜증내는 적이 있었는데 미안했지.
1: 오직 서로만 생각하며 버티는 예진이네 가족이 오래 함께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3: 무엇이 궁금한가요?
4: 서울에 있는 4년제 국립종합대학교 몇 개야?
3: 정답은 단 하나! 알려줄게요.
5: 106년의 역사도, 치열한 오늘도, 깊어지는 지성도, 앞서가는 기술도, 빛나는 내일도.
4: 당신의 정답, 서울과학기술대학교.
6: 유엔 세계식량계획이 전하는 속보입니다. 어린 자녀와 그 가족들이 기아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7: 저는 지금 극심한 배고픔의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분쟁, 경제위기, 기후재난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식량위기에 처했습니다. 저는 매일 현장에서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해 허약해진 사람들을 너무 많이 마주칩니다. 아이들도 많습니다. 팔에 두른 테이프가 노란색을 가리키면 그 아이의 목숨이 위태롭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보면 가슴이 더 아픕니다.
6: 지금 당장 한 아이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면 도와주실 수 있나요? 당신의 후원은 아이들이 바로 먹을 수 있는 긴급 영양식이 되어 전달됩니다. 1522-5168로 전화 또는 문자 식량을 보내셔서 월 7,000원을 후원해 주세요.
7: 부모에게 아이의 생명이 위험에 처했다고 말하기란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도와주신다면 저도 도움의 손길이 올 거라고 전해줄 수 있습니다.

0: 냉담 완료 시 훈제 직화 두 가지 맛을 하나로 뚜껑을 덮어 훈제 불맛을 제대로 직화 이 모두가 가능한 5분 일체형 바베큐 그릴 증정 가입 결제 아닙니다. 상담만 받아도 증정해드립니다.
1: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2: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1: 딥이라면 됩니다.
3: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1: 됩니다.
4: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1: 됩니다.
5: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1: 되고요.
6: 지병이 있어도?
1: 딥이라면 됩니다. 딥이 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7: 수술비도 된다고요?
1: 됩니다.
8: 암 치료비도?
1: 됩니다.
9: 진단비도요?
1: 되고요.
10: 병원 통원비도?
1: 네, 됩니다.
11: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1: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12: 입원 첫날부터?
1: 됩니다.
11: 1인실에 입원해도?
1: 됩니다.
13: 미끄러진 사고로 입원해도?
1: 되고 말고요.
14: 감기로 입원해도요?
1: 돼요.
15: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1: 되죠.
4: 디스크로 수술해도?
1: 물론 됩니다.
11: 이게 모두 된다고요?
1: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16: 이어서 EIDF 2026이 방송됩니다.

0: 같이 한번 가보시죠.
1: 깻장어가 나한테는 큰 선물이지.
0: 백합이 딱 걸리면 덜그러! 백합!
2: 여름 고양식으로 하는 체리입니다.
3: 아주 그냥 튀겨줘요.

노후 준비란 모으고 쓰고 불리고다. 많은 분들이 불리고에만 지금 거의 모든 신경이 다가 있거든요. 먼저 모으셔야 불릴 수 있고요. 노후 준비는 거창한 투자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라 절제라고 하는 돈 관리의 근육을 장착을 했을 때 비로소 시작되는 겁니다.

0: 제23회 EDS 국제 다큐 영화제 EIDF 시대의 초상. 영화는 짧고 여우는 길다. 단편화처. 61명의 어린 창작자들이 직접 그림을 그리고 움직임을 만들고 소리를 입혀 한 편의 영화를 완성하는 과정을 따라가 본다. 프레임 바이 프레임, 다시 영화의 시작으로. 아시아계 미국인 신디 트란.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채 방황하던 그녀가 쓴 시에는 어떤 목소리가 담겨 있을까? 신디 트란, 유랑의 시. 시각을 잃은 마리 크리스틴. 풍부한 질감의 아날로그 이미지와 명상적인 사운드로 그녀가 지닌 감각의 세계를 탐구한다. 크리스틴의 시선. 우크라이나 침공을 겪고 있는 손녀가 젊은 시절의 할머니에게 전화를 건다. 시공간을 초월한 대화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마주하게 될까? 할머니는 스카이다이버. 아름답지만 누군가에게는 혹독한 삶의 터전. 중앙아시아의 광활한 자연 속에서 유목민으로 살아가는 한 가족의 이야기. 초원으로 가는 먼 길.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깊은 산속의 들꽃을 40여 년간 기록해온 사진작가 김정명. 그의 이야기가 스톱모션 애니메이션으로 찬란하게 피어난다. 꽃사진을 찍는 남자. 30년간 잠들어 있던 어느 부족의 전통 전쟁의식, 미드칼 춤이 다시 시작된다. 부족의 아들이 기록한 뜨거운 귀환의 여정, 포그 오브 건파우더. 8월의 마지막 주, 다큐멘터리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1: 다큐와 만나는 특별한 영화관. EBS 국제다큐영화제와 고향 풍녀시가 함께하는 야외 상영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8월 27일부터 29일까지 매일 밤 9시 일산 호수공원 노래하는 분수대 앞에서 만나요. 첫날 상영작, 우리 땅을 지키는 노래. 교사와 학생이 함께 만든 노래로 환경오염을 고발하는 감동 스토리를 선사합니다. 둘째 날 킨더가튼에서는 유치원에서의 생활을 그대로 따라가며 아이들이 사회성을 배워가는 가장 초기의 순간을 보여줍니다. 셋째 날 으라차차 씨름 소년단에서는 창원의 한 초등학교 씨름부 아이들의 6개월간 성장 이야기로 여러분의 일상 가까이 찾아갑니다. 도심 속 야외 상영관에서 EIDF와 함께 한여름밤의 추억을 만들어보세요.
2: 우리가 병원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시설이 마땅히 없어서 총상을 포함한 여러 외상 환자들이 우리 병원에 찾아오게 됩니다.
3: 김영우 활동가는 분쟁 지역의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2: 팔이나 다리를 잃거나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많은 안타까움을 느꼈고 도움을 드리는 데 집중하려고 했습니다.
3: 후원문의 080-961-9595.
2: 여러분이 내주셨던 후원금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같은 현장 활동가가 환자들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바늘을 사고 거즈를 사고 항생제를 사서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후원금입니다.
3: 지금 전화주세요. 080-961-9595.
4: 선수와 함께하는 재난TV 국민행동대련. 비가 과하게 내리는 밤에 비밤 DJ 펭수예요. 갑자기 줄기차게 내리는 큰 비를 호우라고 하는데요. 예측하기 어려워서 더 큰 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호우. 이 나쁜 자연재해. 호호 아줌마님께서 사연 보내주셨네요.
5: 아까 외출하려다가 TV에서 호우 예보 듣고 그냥 집에서 풍만 듣고 있어.

0: 잘하셨어요.
1: TV, 라디오, 스마트폰으로 호우예보를 수시로 확인하고 대피할 때 위험한 하천가, 산길, 전신주, 변압기 주변은 피해주세요. 세이 호우호우님께서 폭우 때문에 도로에 물웅덩이가 너무 많아서 무서워요. 집에 어떻게 가죠? 라고 질문 보내주셨네요. 운전 중 폭우를 만나 불가피하게 물웅덩이를 지나야 할 때는 멈추지 않고 저속으로 한 번에 가로지르면 되는데요. 물의 수위가 승용차 바퀴의 3분의 1, 화물차 바퀴의 절반 이하일 때는 통과해도 괜찮지만 그 이상 물에 잠겼을 때는 이동하지 않습니다. 침수된 도로나 다리는 순식간에 불어난 물에 휩쓸릴 수 있으니 절대 함부로 건너지 마세요. 우리 비방 청취자분들은 펭귀가 알려준 대로 호우에 철저하게 대비하기로 약속!

0: 말랑무지팩 메이커! 말랑자를 넣고 쉐이커로 쉐킹! 몰드에 붓고 거는 게 콕! 무지팩이 와글와글! 말랑말랑! 쭈뚜룩쭈뚜룩! 무지팩 하우스 렛고! 말랑무지팩 메이커!
1: 제가 아파서 대신 할 수도 없고 주사 대신 맞아줄 수도 없고 무슨 연모 때문인가 싶기도 하고 그때가 가슴 아픈데
2: 평생을 온몸이 굳어가는 희귀 질환을 앓고 있는 첫째 수연이 수연이의 병세가 깊어질 무렵 세상을 떠난 남편 아빠의 빈자리를 홀로 채우는 엄마 곁에서 9살 예진이는 일찍 어른이 되어버렸습니다.
3: 오빠한 징그러 엄마한테 짜증을 낸 적이 있었는데 미안했지.
2: 오직 서로만 생각하며 버티는 예진이네 가족이 오래 함께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0: 그럼 외순아, 우리가 효진이 집까지 같이 가주자.
1: 엥? 내가 왜?
0: 왜냐니? 효진이 다쳐서 잘 걷지도 못하잖아. 친구가 아플 땐 도와줘야지.
1: 아니, 효진이 우리가 밀었냐? 얘 혼자 넘어진 거잖아. 근데 왜 우리가 귀찮게 효진이 집에 데려다 줘야 되는데? 왜? 왜? 왜?
0: 아이, 저 염소 같은 왜 소리 진짜 듣기 싫어.
2: 우재야, 그냥 나 혼자 갈게.
0: 아니야. 같이 가자.
1: 우재야, 나 여기 있을게. 빨리 갔다 와서 같이 놀자.
3: 그런데 이 모습을 보고 있는 자가 있었으니 바로 악당 크크였지.
4: 저렇게 내가 왜? 아니 내가 왜 그걸 해야 되는데? 하는 자기밖에 모르는 어린이 이 크크가 정말 좋아해요. 기다려라 외순아, 이 크크 아저씨가 간다. 내가 왜 웃어야 되는데? 아, 왜?
0: 외순아, 이거 봐봐. 효진이 엄마가 우리 같이 나눠 먹으라고 사탕 주셨어.
1: 우와, 사탕 진짜 많아.

0: 뭐해? 나이스 너도 주워.
1: 우제 네가 놓쳐서 떨어뜨린 건데 내가 왜? 왜? 왜? 왜?
2: 염소가 되어라.

0: 염소? 내가 염소가 된 거야?
1: 아, 뭐야? 얘 어디서 온 거야? 그리고 외순이는 어딨어?
0: 얘들아, 나야! 내가 외순이야!
2: 저리가!
3: 조심해! 염소는 사람 옷도 막 물어뜯는 데 있어!
1: 도망가자!
0: 어떻게 될 거야? 내가 왜 갑자기 염소가 된 거야?
4: 외순이, 너 염소 되고 싶어 했잖아. 그래서 맨날

0: 하면서 염소 소리 냈던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날 염소로 만들어준 건데 왜 별로야? 카카카카카카카카카.
1: 누구세요? 아저씨 누군데 날 염소로 만든 거예요? 그 방토 내가 다 부러뜨릴 거야.
0: 아이, 아이, 자리 가, 자리 가. 도망가자.
1: 거기서요. 외순아,
2: 외순아. 설마 외순이 아까 그 염소한테 잡아먹힌 건?
3: 에이, 염소가 무슨 사람을 잡아먹어. 근데 진짜 어디로 간 거지? 걱정되네.
2: 외순아!
3: 외순아!
2: 외순아!
3: 쟤네들은 왜 나를 저렇게 걱정하는 거지? 나는 항상 친구들한테 못되게 군 적밖에 없는 것 같은데.
0: 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 네 친구들, 네가 안 보인다고 저렇게 걱정을 하네. 과연 우리 외순이라면 어땠을까? 친구가 안 보인다고 너도 저렇게 걱정을 했을까?
3: 만약 나라면.
4: 그때 외순이는 떠올렸지.
1: 아니, 내가 왜 친구를 찾아다녀야 돼? 귀찮게. 왜?
4: 자기 일이 아니라고 내가 왜? 하며 친구들을 모른 척했던 순간들을 말이야.
3: 나라면 그랬을 거야.
5: 같이 놀았으니까 정리도 같이 해야지.
1: 내가 왜? 근데 왜 우리가 귀찮게 효진이를 집에 데려다 줘야 되는데? 왜? 왜? 어제 네가 놓쳐서 떨어뜨린 건데 내가 왜?
3: 친구들아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0: 어? 온다. 우리 외순이 아니지 염소가 온다. 매. 재밌어라. 아니 딩동댕 삼총사
6: 이젠 하다 하다 어린이를 염소로 만들어서 괴롭혀.
0: 내가 왜 하면서 얄밉게 구는 녀석을 혼내준 게 머글이 잘못된 건가?
7: 넌 그런 말할 자격 없어! 너 말이야 예전에 화장실에서
8: 그... 아 진짜 큰일 날 뻔했다. 휴지가 없네.
0: 손이나 좀 씻어야겠구만.
8: 혹시 크크 탱탱? 그래 나야 크크. 나 여기 휴지가 없어서 그러는데 휴지 좀 줄래?
0: 아 휴지가 필요하구만. 근데 내가 왜 너에게 휴지를 줘야 하지? 내가 수고!
8: 그래서 그때 난
6: 크크 이 나쁜 녀석 절대 용서할 수 없다. 이거나 받아라.

0: 화장실에 휴지가 없는지는 미리미리 확인하자! 둘, 셋, 뿅!
1: 걱정했잖아.
2: 얘들아, 미안. 내가 그동안 너무 얄밉게 울었어. 나 이제 안 그럴 거야. 뭐야, 너 갑자기 왜 그래?
1: 무슨 일 있었어?
2: 무슨 일 있었는지 말해줘도 못 믿을걸? 너네 아까 지나간 염소 봤지? 그 염소가 실은
3: 기동대장 조사.
4: 오늘도 악당 크크의 음모에 맞서 우주 평화를 지켜냈다. 잘했다, 요정들.
5: 세상의 모든 어린이들이 나쁜 습관을 고치는 그날까지
6: 우리가 어린이들과 함께할 겁니다.
7: 우리가 누구?
3: 김동대장 조사.

0: 스위스 유기농 스킨케어 브랜드 벨레다에서 어린이 치약 세트와 샴푸 앤 바디워시를 드립니다.
1: 이어서 최고다 호기심 딱지가 방송됩니다.

0: 말해줄까? 물속에 들어가면
1: 머리색이 변해.
0: 와, 꼬리색도 핑크.
1: 인어공주 미미.
0: 어? 반지색도 변하네. 나도 인어공주.
1: 인어공주 미미.
2: 그래비 트랙스. 나만의 아이디어로 만드는 창의적인 트랙. 다양한 확장으로 액션 선을 굴려봐. 위험한 장애물도 건너고 먼 곳까지 한 번에 쿵. 그래비 트랙스. 코어 스타터와 다양한 확장을 만나보세요.
3: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4: 우와, 시원하게 먹는 스텔라 냉떡볶이. 짜릿한 얼음 소스에 쫄깃한 떡을 시원하게 비벼먹자.

0: 스텔라 냉떡볶이.
1: 교감 장군과
2: 부교감 장군.
1: 똑똑 호떡아, 나 들어가도 돼?
2: 어, 누나 들어와.
1: 목욕을 너무 오래 하는 거 아니야? 너 목욕 오래 하면
2: 아, 손가락이 쭈글쭈글해진다고? 또 쭈글쭈글해.
1: 어? 교감 장군님이 또 손가락 핏줄을 좁히라고 했나봐.
2: 응, 핏줄이 좁아지면서 피부를 잡아당겨 쪼글쪼글해진 거지.
1: 어, 헛다리 잘 기억하고 있었네.
2: 에이, 뭘. 근데 누나, 목욕을 오래 하면 왜 손가락만 쪼글쪼글해지는 거야? 왜 손가락만 쪼글쪼글해지는 거냐고.
1: 그건 나도 잘 모르겠는데.
3: 교감신경.
1: 어? 교감신경 딱지가 깜빡인다. 교감신경이라 이름이 비슷한데 교감장군님이 교감신경인가?
2: 우리 교감장군님께 가서 물어보자.
1: 좋아. 목욕을 오래 하면 왜 손가락만 쪼글쪼글해지는지 알아보고자.
2: 응.

0: 여기가 어디지?
1: 어, 항상 성인가봐.
0: 응? 교감 장군님을 만나러 왔는데 왜 항상 성으로 오게 된 거야? 교감 장군님을 만나러 왔는데 왜 항상 성으로 오게 된 거냐고. 왜?
2: 항상성이 흔들리는 걸 보니 아주 위험한 스트레스가 들어왔구나. 스트레스 싸우자. 아니면 도망친다. 응.
0: 교감 장군님이시다.
2: 스트레스. 가 아니라
1: 호빵인데요.
0: 호떡인데요.
2: 호빵이 호떡이가 여긴 웬일이야?
0: 교감 장군님을 만나러 왔죠.
1: 교감 장군님이 교감 신경이신가요?
2: 딩동댕. 내가 바로 교감 장군이자 교감 신경이다.
0: 맞네, 맞아.
3: 나마스테.
1: 응? 그런데 저분은 누구세요?
2: 아, 이분은
3: 부교감 장군입니다. 나마스테.
0: 교감 장군님이랑은 다르게 엄청 차분하시다.
1: 그러게. 근데 교감 장군님은 왜 항상성에 계시는 거예요?
2: 왜긴 항상성을 지키는 게 내 일이니까.
3: 내 일이기도 하지. 나마스테.
0: 두 분은 무슨 일을 하시는데요?

0: 어떻게? 이렇게!
1: 1등은 나야, 나!
2: 나라지!
1: 나라고!
3: 난 1등은 못해. 꼴찌하면 어떡하지? 넘어지면 어떡해? 나 너무 떨려.
4: 비상! 비상! 위험 상황 발생!
5: 아오! 달리기 할 때 질까봐 생긴 떨려 스트레스다.
0: 떨려 스트레스. 어떡한다.

0: 지금 필요한 건 에너지를 끌어올려.
1: 싸우거나 도망치거나 어쩔 거나 지금 필요한 건 산소, 산소, 영양분, 영양분.
0: 좋아요. 산소와 영양분을 가져다 드리라고 하죠. 팬님, 스트레스 때문에 산소가 많이 필요합니다. 숨을 빨리 쉬어주세요.
2: 네, 교감 장군님.

0: 가슴이 가빠지는 거야.
1: 이산이요!
2: 아, 유빈님, 스트레스 때문에 소화에 힘쓸 시간도 에너지도 없어요. 스트레스가 사라질 때까지 소화는 쉽니다.
1: 아, 그럼 여기 위산탱이 있는 음식들은 어떻게 해요? 소화를 쉬면 배 아플 텐데.
2: 아니, 소화 분량은 감소해야죠.
1: 아니, 그럼 영양분은?
2: 소장에서 가져올게요.
1: 아유, 그래서 스트레스 받으면 배 아픈 거야.
3: 쿵쾅, 쿵쾅.
2: 아유, 시청장님, 스트레스.
4: 교감장군님, 스트레스가 들어왔나요?
2: 네, 그래서 말인데.
4: 빨리 좀 뛰어야겠네요. 쿵쾅, 쿵쾅, 쿵쾅.
5: 시청장님, 교감장군님.
2: 피사청사, 에너지를 끌어올릴 수 있게 온몸 구석구석에 산소와 영양분을 배달해주게 탄케! 다리 근육맨들에게는 더 빨리 가도록.
1: 네. 심장님이 빨리 뛰어주시니 빨리 나갈 수 있을 거예요.
5: 에이, 근데 영양분이 너무 무거워서 저희가... 아,
2: 더 빨리 가도록 핏줄을 줄여주지. 핏줄은 좁혀져라.
4: 자자자, 쿵쾅.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심장이 쿵쾅쿵쾅 빨리 뛰는 거야. 쿵쾅쿵쾅
2: 빨려 빨려.
6: 핏줄이 좁으니 엄청 빨리 오네.
5: 다리 근육맨, 영양분 왔어요.
1: 산소도 왔어요.
4: 고마워요. 교감장군님, 준비됐습니다. 나 긴장했냐? 그래서 스트레스 받으면 긴장이 되는 거야.
2: 아, 스트레스. 나는 준비됐다. 준비됐나?
7: 준비됐어.
2: 좋아!
3: 나마스테. 이렇게 교감 장군이 스트레스 때문에 계속 흥분을 하면 어떻게 될까?
8: 어? 어떻게 되면 돼요? 우와! 항상성이 흔들린다!
2: 내가 너무 흥분해서 균형이 깨진 건가?
0: 교감 장군님이 시키는 대로 빨리 숨을 쉬느라 힘들어.
4: 쿵쾅 쿵쾅. 교감 신경이 시키는 대로 빨리 뛰느라 너무 힘들어.
6: 피사청사도 힘들어요.
4: 자자자, 쿵쾅. 쿵쾅 쿵쾅 쿵쾅. 교감 장군님이 시키는 대로 긴장하고 있었더니 너무 힘들어.
1: 아휴, 교감 장군님이 쉬라고 해서 쉬었는데 이 음식들은 어떡한다. 아휴, 소화시키고 싶어.
3: 교감 장군이 계속 흥분을 하면 폐님도 심장님도 피사총사도 근육맨들도 힘들어져 피곤한 거야. 바로 그때 다시 균형을 맞추기 위해 내가 나서지. 폐님, 천천히 숨 쉬세요.
0: 네, 도감 장군님!

0: 심장님, 이제 천천히 뛰세요. 휘사총사도 천천히 다녀.
1: 네? 네, 네 부하 장군님!
0: 자, 자.
2: 천천히 가자.
0: 쿵쾅! 쿵쾅! 아, 핏줄도 다시 넓혀주시고요. 근육맨들도 긴장 풀어요.
3: 네! 부교감 장군님!
0: 살았다.
4: 네! 부교감 장군님! 다시 소화를 시작하겠습니다! 미산이요! 미산이요!

0: 이렇게 교감 장군이 스트레스 때문에 흥분해서 우리 몸이 피곤해지면 내가 쉬게 해주고
1: 또 부교감 장군이 너무 쉬게 해주면 다시 내가 나서서 균형을 맞추며
2: 항상 항상성을 지키지.
3: 아하, 그렇구나. 근데 교감 장군님, 목욕을 오래 하면 왜 손가락만 쪼글쪼글하게 만드는 거예요?
1: 오! 손가락만? 아니, 발가락도 쪼글쪼글하게 만들지. 만약 물에 들어갔는데 손가락, 발가락이 쪼글쪼글해지지 않았으면
0: 굶어 죽었을지도 몰라. 오우, 나마스테.
4: 물고기다! 잡아라! 우가! 우가! 우가! 우가! 잡았다! 미끄러졌다! 우가! 우가!
1: 손가락에 주름이 없으면 물에선 미끄러워서 물건을 놓치기도 쉽고.
4: 잡았다! 우가! 우가! 우가! 미끄러졌다! 놓쳤다!
1: 발가락에 주름이 없으면 잘 미끄러졌을 거요.
4: 배고프다! 배고프다! 우가! 우가!
1: 그럼 사냥도 못하고 쫄쫄 굶었겠지? 하지만!
2: 오! 쪼글쪼글!
1: 손가락, 발가락에 쪼글쪼글 주름이 있으면
4: 잡았다! 으가, 으가! 잡았다! 으가, 으가! 안 미끄러진다!
1: 물에서도 잘 미끄러지지 않고 물건을 잘 잡을 수 있어서 사냥도 잘 할 수 있지! 교감감감!
2: 아, 배부르다! 으가, 으가!
3: 그래서 물에 오래 있으면 손가락, 발가락을 쪼글쪼글하게 만든 거예요?
1: 그렇다!
3: 교감장군님, 정말 대단해요!
0: 아, 그 쪼글쪼글한 손가락은 다시 원래대로
2: 매끈매끈하다! 매끈매끈한! 매끈매끈하다! 매끈매끈한!
0: 손가락으로 돌아올 거야. 내가 핏줄을 넓히라고 했거든. 그럼 뭐든 만지고 느끼는 섬세한 손이 될 거야?
3: 교감신경 최고 딱지!
5: 부교감신경 최고!

0: 고교감신경 최고 최고
1: 나마스테.
0: 뮴에서 키즈스마트 오메가3 구미를 드립니다. 뿌띠엔에서 키즈성장기 유산균 케어세트를 드립니다.
2: 꼭 갖고 말 거야.
3: 이어서 최고다 호기심 딱지가 방송됩니다.
4: 그래비트렉스 거침없는 액션스톤의 질주. 멋진 확장을 이용해서 최고의 트랙에 도전해봐. 높이 올려준 다음 마무리로 멋지게 착지. 그래비트렉스 코어 스타터와 다양한 확장을 만나보세요.

점퍼를 입혀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크크크 치킨 바삭함의 끝판왕. 맛있는 60개 치킨 크크크. 새로 리뉴얼된 크리스탈 레진 아트. 투명 레진을 넣은 다음에 이 스티커만 넣기만 해도 뚝딱 만들어지는 거지. 경화 시켜주겠습니다. 와, 캔디 귀엽다. 디저트 액세서리를 만들 수 있어.

0: 쪼글 쪼글 대사건.
1: 물놀이 재밌다.
0: 아휴, 바다에서 놀았더니 피곤하다. 근데 호떡이는 지치지도 않나? 대체 몇 시간째 물에서 노는 거야? 호떡아, 좀 쉬어. 그만 나와.
1: 싫어, 나 계속 놀 거야.
0: 뭐? 저러다 쓰러지는 거 아니야? 좋아, 내가 바로 나오게 해주겠어. 야, 아, 간식 먹어야지.
1: 뭐? 간식? 나도 먹을래. 어? 나도 먹을래.
0: 하하, 나올 줄 알았어. 자, 어? 호떡이 또 손가락이.
1: 어? 왜 이렇게 쪼글쪼글하지? 누나도 그래?
0: 응? 어, 내 손가락은 매끈매끈한데.
1: 어? 근데 왜 내 손가락만 쪼글쪼글한 거지? 왜 내 손가락만 쪼글쪼글한 거냐고. 왜?
0: 아이고, 물에서 너무 오래 놀아서 그런 거 아닐까? 나도 전에 목욕을 오래 했을 때 손가락이 쪼글쪼글해졌었거든.
1: 그래? 근데 왜 물놀이를 오래 하거나 목욕을 오래 하면 손가락이 쪼글쪼글해지는 거야?
0: 그건 나도 잘 모르지.
2: 손가락.
0: 어? 어, 손가락 까치가 깜빡인다. 호떡아, 우리가 가서 왜 목욕을 오래 하거나 물놀이를 오래 하면 손가락이 쪼글쪼글해지는지 알아보고 오자.
1: 좋아.
2: 손가락 핏줄.
0: 어? 손가락 핏줄 닦기는 왜 깜빡이는 거지? 혹시 모르니까 이것도 챙겨가야겠다. 자, 가자! 이야!
1: 누나, 같이 가!

0: 여기가 어디지? 아, 호떡이는 또 어디 간 거야?
1: 손손손손
0: 뚝뚝 왜 우시는 거예요?
1: 보면 모르겠어. 우리 오른손 공장님의 손가락이 쭉 헐 깜짝이야. 헐 명탐정 세포님 아니십니까? 아이고 오셨습니까?
0: 네? 아 내가 명탐정 세포가 됐구나.
1: 명탐정 세포 어서 오시오. 제발 날 이렇게 만든 범인을 찾아주시오.
0: 핫! 손가락이!
2: 쭈글쭈글하다, 쭈글쭈글한, 쭈글쭈글하다, 쭈글쭈글한.
0: 왜 이렇게 손가락이 쭈글쭈글한 거예요?
1: 아이고.
3: 왜 이렇게 손가락이 쭈글쭈글한 거예요? 왜 이렇게 손가락이 쭈글쭈글한 거냐고요? 왜, 왜, 왜, 왜, 왜, 왜, 왜?
4: 왜 이렇게 쪼글쪼글해졌냐? 안면!

0: 오른손 공장님의 쪼글쪼글하게 만든 범인은 바로 물방울입니다.
1: 에? 아, 물방울은 나랑 오래오래 신나게 놀았다니까.
0: 바로 그겁니다. 너무 오래 놀아서 오른손 공장님을 피곤하게 만들어 쪼글쪼글하게 만든 거죠.
1: 이럴 수가. 당장 가서 물방울을 잡아오라.
2: 예. 오른손 공장님, 물방울을 잡아왔습니다요.
3: 억울합니다. 저는 진짜 범인이 아니에요. 방금 왼손 공장님께도 끌려갔다.

0: 왔는데 왼손 공장님도 자기를 쪼글쪼글하게 만든 게 저 때문이라는데.
1: 맞잖아. 네가 우리 오른손 공장님을 피곤하게 하는 바람에 우리 오른손 공장님이 쪼글쪼글해.
0: 저 때문에 피곤해서 그런 것이라면 오른손 집사님도 함께 있었으니 쪼글쪼글해야 할 거 아닙니까? 하지만
2: 난 안 쪼글쪼글한데.
3: 명탐정세포.
4: 네?
3: 아 이게 어떻게 된 것이오?
4: 피곤해서 그런 게 아니라면 왜지? 아! 물방울! 넌 짠! 바닷물이잖아!
0: 그렇죠.
4: 짜기 때문에 오른손 공장님을 쪼글쪼글하게 만들었던 거야. 김치를 담글 때 생각해봐. 배추를 바닷물처럼 짠! 소금물에 절이잖아. 그러면...
1: 추추추! 나는 냐 배추! 나 배추김치가 될 거야!
5: 짜짜짜 소금물 방울 쭈쭈쭈 배추님을 뵙습니다.
1: 오 짠 소금물 방울 나를 팍 절여주시오.
5: 저만 믿으십시오. 제 손을 잡으시면 배추님 몸에 있는 물방울이 빠져나와 쪼글쪼글 절여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3, 2, 앞 현상이지요.
1: 시시시시시 나 이제 배추김치 되는 거야. 그런 거야. 추추추 행복해.
6: 물방울 감히 나를 삼겹
4: 삼투압 현상
6: 삼투압 현상으로 쪼글쪼글하게 만들어?
0: 아 그 말이 사실이라면 오른손 공장님의 몸에서 물이 빠져나와 저한테 왔어야 하는데 저한테 물 주신 적 있습니까?
6: 물? 준 적? 없지.
0: 그리고 또! 제가 짠 바닷물이라서 호떡이 몸에 있는 물을 뺏어와 쪼글쪼글하게 만든 것이라면 바닷물이 닿은 호떡이의 가슴도 배도 엉덩이도 쪼글쪼글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쪼글쪼글한 건 왼손 공장님과 오른손 공장님뿐이잖아요.
7: 그렇다는 건 물방울은 범인이 아닌 것으로. 레이야! 명탐정 세포! 지금 뭐하고 있는 것이오? 당장 범인을 찾아오시오! 당장!
8: 누나! 왼손 공장님이 자기를 쪼글쪼글하게 만든 진짜 범인을 찾아오래.
4: 뭐? 오른손 공장님도 그러셨는데? 대체 범인이 누구지?
9: 손가락 핏줄! 손가락 핏줄!
4: 어? 아까 챙겨온 손가락 핏줄 딱지가 깜빡인다!
8: 왜 갑자기 깜빡이는 거지?
4: 혹시 왼손 공장님과 오른손 공장님이 쪼글쪼글해진 게 손가락 핏줄과 연관이 있나? 호떡아, 우리 오른손 공장님 몸 속으로 들어가 보자. 따라와! 오른손 공장님!
6: 그래. 범인은 찾았소?
1: 올커니! 네가 범인 누구나!
8: 저 범인 아니에요.
4: 진짜 범인을 찾으려면 공장님의 손가락 핏줄 속으로 들어가서 확인해야 합니다.
1: 어허! 그건 아니 아니 돼요.
4: 그럼 계속 이렇게 쪼글쪼글하게 있을 거예요.
6: 아니 되지. 자 얼른 들어가시오. 냉큼.
4: 네. 이야.
6: 사라졌다.
8: 여기는?
1: 여기는 오른손 공장님의 엄지손가락.
10: 우리는 엄지손가락의
11: 피부세포들이야.
4: 아, 근데 넌 크고
8: 넌 작고
4: 넌 크고
8: 넌 작고
4: 들쑥날쑥하네.
1: 밖에서 보면
11: 쪼글쪼글할 거야.
8: 근데 왜 이렇게 쪼글쪼글하게 된 거야?
12: 핏줄이 우리를 잡아당겨서 그래. 원래 우리는
11: 나란히
1: 물건을 만지고 촉감을 느끼고
4: 쥐고 잡고
10: 차갑고 뜨겁고 온도를 느끼고
13: 떨리고 누르는 힘을 느끼고
1: 우리가 느끼는 모든 것을 뇌님께 보고하지.
10: 물방울! 아우 차가워! 아우
4: 아이, 아우 미끌미끌!
10: 축축해!
4: 어, 갑자기 물방울이 어디서 온 거야?
0: 바다에서 왔지. 호떡이가 바다에서 놀고 있거든.
10: 아우 저리 타!
4: 아이 얼른 가!
10: 물방울이 오래 있으면 일하기 힘들단 말이야.
13: 뇌님! 손가락 피부세포 마을에 물방울이 나타났습니다!
14: 피부세포님! 안녕!
9: 비상! 비상! 비상!
10: 갑자기 피부세포! 피부세포! 다들 조심!
1: 너 왜 내려갔어?
13: 빗줄이 좁아지면서 날 잡아당겼어. 나도야!
8: 핏줄이 좁아지면서 피부세포들을 잡아당겼다고요?
4: 피사총사! 갑자기 왜 핏줄이 좁아진 거죠?
10: 야, 우리도 몰라! 갑자기 핏줄이 좁아져서 얼마나 놀랐다고!
15: 맞아! 근데 혹시 또 위험한 상황이 생긴 건가?
6: 그러게! 위험한 상황이 생기면 핏줄이 좁아지잖아!
4: 혹시 또 교감 장군님이 병용하신 건가?
1: 드디어 범인을 찾았답니다.
6: 뭐? 나를 쪼글쪼글하게 만든 범인을 찾았다고?
4: 그렇습니다!
8: 범인은 바로!
6: 나요. 뇌님의 명령을 받고 내가 그랬어.
15: 교감 장군이? 아니 왜?
6: 호떡이가 물놀이를 오래 하는 바람에 물방울이 계속 손가락 피부세포에 닿았어. 난 위험 상황이라고 판단했고 손가락 핏줄을 좁히라고 명령했지.
4: 손가락 핏줄이 좁아지면서 손가락 피부세포들을 잡아당기는 바람에
8: 쪼글쪼글해진 거예요. 어? 오! 쪼글쪼글 손가락처럼 최고 딱지다. 와!
15: 아, 그럼 난 계속 쪼글쪼글하게 살아야 한단 말이야.
6: 걱정 마시오. 시간이 지나면 원래대로 돌아올 것입니다.
15: 정말요? 다행입니다.
4: 근데 교감 장군님, 왜 물놀이를 오래 하면 손가락 핏줄만 좁히라고 하는 거예요?
6: 그건... 그건! 다음 시간에

0: 뮴에서 키즈 스마트 오메가3 구미를 드립니다. 뿌띠엔에서 키즈 성장기 유산균 케어 세트를 드립니다.
1: 꼭 갖고 말 거야.
2: 이어서 페퍼피그가 방송됩니다.

페파예요. 이한 제 남동생 조지고요. 이분은 제 엄마예요. 그리고 제 아빠고요. 페파피그. 잘 지내자 친구야. 꾸러기 물고기. 아 귀여워.

0: 호프집 먹이줄까? 숨차 자산소 요리조리 헤엄치는 꾸러기 물고기
1: 와 시원하게 먹는 스텔라 냉떡볶이 짜릿한 얼음 소스에 쫄깃한 떡을 시원하게 비벼먹자 와 시원해 스텔라 냉떡볶이
0: 페드로의 감기
2: 팔팔한 친구들이 유치원에서 음악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3: 우 폴리 인형이 하루는 아주
4: 노래하는데 죄송해요, 선생님.
2: 저런, 페드로가 감기에 걸렸네요.
3: 잠깐만, 페드로. 선생님이 불곰 선생님한테 전화해 줄게.
5: 네, 불곰병원 원장입니다.
3: 아, 선생님, 여기 유치원인데요. 우리 학생이 좀 아파서요.
5: 걱정 마세요. 제가 지금 바로 달려가죠. 누가 어디가 어떻게 아픈데요?
4: 제가 기침이 나서요.
5: 아, 그렇구나. 기침할 때 목이 가렵니, 페드로? 아니면 가슴이 울리니?
4: 그건 잘 모르겠고요. 그냥 이렇게 나와요, 선생님.
5: 이렇게 기침이 난 게 언제부터지?
4: 음악 시간에 선생님이 노래하실 때부터요.
5: 별로 심한 것 같진 않은데 다른 친구들한테 옮길까 봐 그게 좀 걱정이구나.
0: 옮긴다니요? 그게 뭐예요?
5: 누가 기침을 하면 옆에 있는 친구들까지 기침을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4: 그럼 저 감기약 먹어요?
5: 한 숟가락만 먹으면 금방 나을 거야. 그러니 맛없어도 그냥 참고 먹어라, 페드로.
4: 왜? 무슨 맛이 이래? 잼에 냄새나는 신발은 섞었나?
3: 바쁘실 텐데 와주셔서 고마워요.
5: 간다, 얘들아.
6: 안녕히 가세요.
5: 내 생각대로군. 다른 친구들도 페드로한테 감기가 옮았네요.
2: 댄이랑 수지도 페드로한테 감기가 옮았죠.
5: 입 크게 벌리세요.
4: 네. 무슨 맛이 이래? 요구르트에 카펫을 섞은 것 같아.
7: 이상한 꽃냄새 같은 것도 나는데.
5: 기특한데? 둘 다 맛없는 약도 잘 받아먹고.
0: 근데 선생님도 아파서 누운 적 있어요?
5: 아니, 난 아파 본 적 없단다. 매일 사과를 하나씩 먹거든. 간다.
6: 안녕히 가세요.
2: 집에 갈 때가 되자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데리러 왔죠.
4: 있잖아요, 아빠. 저 감기 걸린 거 있죠?
7: 방금 불곰 선생님 우리 봐주시러 오셨어요.
0: 무지무지 맛없는 감기약도 주셨어요. 근데 선생님, 아까 그 노래 다시 안 해요?
3: 집에 가기 전에 다시 할까? 폴리 인형이 하루는 아주 많이
2: 맙소사. 어른들도 다 페드로한테 감기가 옮았네요.
5: 여보세요, 불곰병원 원장입니다.
0: 선생님, 저 페파인데요. 어른들도 다 감기에 걸렸어요.
5: 걱정 마라, 페파. 지금 바로 갈 테니까. 안녕하세요, 여러분. 페드로한테 감기가 다 옮으셨다고요? 알았어요. 모두 한 줄로 서세요. 입 크게 아 벌리시고.
3: 아니, 커스터드에 안반 양말을 섞었나?
4: 우리 아플 때마다 이렇게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0: 근데 선생님이 아프면 누가 봐줘요?
5: 난 아파 본 적이 없어서 아무도 안 봐주는데.
2: 아, 저런, 불금 선생님도 페드로한테 감기가 옮았네요.
5: 내 걱정은 마라. 간다.
6: 안녕히 가세요.
3: 아유, 우리 불쌍한 불곰 선생님. 선생님은 의사라 아파도 봐줄 의사가 없는데 어쩌지?
5: 이 시간에 누구지?
0: 안녕하세요. 선생님 돌봐드리러 왔어요.
7: 이 과일 좀 드세요.
8: 네.
4: 편하게 이 쿠션 대세요.
0: 선생님도 이 감기약 좀 드세요.
5: 무슨 약 맛이 이래?
8: 잼에 요구르트에 커스터드에 안 빠른 양말을 섞었나?
3: 얼른 감기 나으시라고 노래도 한 곡 불러드릴게요.
0: 도서관 가기.
2: 이제 잘 시간입니다.
9: 잘 자라 페파, 잘 자라 조지.
0: 제목에 책 한 권만 읽어주세요.
9: 알았어. 이 책 읽어줄까? 빨간 원숭이 얘기.
0: 그거 맨날 읽는 거잖아요, 엄마. 빨간 원숭이가 목욕하고 양치질하고 잔다는 얘기죠.
9: 어우, 맞아. 순서도 정확히 다 아는구나.
0: 그거 말고 다른 책 골라도 되죠? 파란 호랑이 얘기, 초록색 거미 얘기, 주황색 펭귄 얘기. 어? 이건 뭐예요?
9: 놀라운 콘크리트의 세계가 왜 여기 있지?
10: 찾아도 없더니 여기 있군.
0: 이 책 아빠 거였어요?
10: 아빠 건 아니고 도서관에서 빌려온 책이란다.
0: 도서관이 뭔데요, 아빠?
10: 읽고 싶은 책을 빌려주는 곳이란다. 도서관에서 빌린 책은 다 읽으면 돌려줘야 돼.
9: 근데 아빠가 이 책을 돌려주는 걸 깜빡하셨나 봐.
10: 이거 꽤 오래전에 빌린 것 같은데 괜찮을까?
9: 내일 도서관에 돌려주면 되지 않을까요? 지금은 늦었으니 푹 자고요.
0: 아빠가 이 책 읽어주면 잘게요.
10: 이건 동화가 아니라 좀 지루할 텐데.
0: 그래도 읽어주세요, 아빠.
10: 그래, 알았다. 제목은 놀라운 콘크리트의 세계. 콘크리트는 건축에 쓰이는 재료로 모래와 물, 화학적 혼합물들로 구성되어 있다. 제 1장, 모래.
2: 팔팔한 조지 엄마는 그새 잠이 들었네요. 다음 날 아침, 팔팔 가족은 도서관에 책을 돌려주러 왔습니다.
0: 와! 무슨 책이 이렇게 많아요?
10: 쉿! 팔팔! 도서관에서는 큰 소리로 말하는 거 아니에요.
0: 왜요, 아빠?
10: 다른 사람도 책을 읽으러 오니까 방해되지 않게 조용히 해야 돼.
11: 다음 책 빌리실 분!
2: 레베카 이모는 도서관 사서로 일하죠.
11: 안녕하세요, 페퍼 엄마. 이 책 다 빌려가시게요?
9: 네, 전부 다섯 권이요.
11: 알겠습니다.
0: 근데 저 컴퓨터 왜 삑삑대요?
11: 나쁜 주민이 얼마나 오래 책을 빌려가서 안 갖고 왔는지 확인하는 소리야.
10: 실은 저도 이 책 반납할 때가 한참 지난 것 같은데요.
11: 걱정 마세요, 페퍼 아빠. 지나야 얼마나 지났겠어요? 이게 뭐야? 세상에, 페퍼 아빠. 이 책을 10년 동안 빌리신 거예요?
0: 진짜 심하다.
10: 죄송해서 어쩌죠?
11: 할 수 없죠, 뭐. 반납했으니까 이제 다른 책 빌리세요.
0: 저기요, 사서님. 조지랑 저도 책 빌리고 싶은데 그래도 돼요?
11: 물론이지. 어린이 책은 이쪽에 있으니까 마음대로 고르렴.
0: 우와, 이것 좀 봐. 요정도 있고, 꽃도 있고, 예쁜 옷책도 있다.
7: 안녕, 페퍼.
0: 안녕, 데니.
7: 난 이 축구책 빌리러 왔는데 재밌겠지?
12: 네. 안녕, 페퍼.
0: 안녕, 수지.
12: 난 간호사 되는 법 나온 책 골랐다.
2: 조지는 공룡이 많이 나오는 책을 골랐군요.
12: 공룡.
10: 아빠가 무슨 책 골랐게? 들어는 보았나? 이름하여 콘크리트의 세계로 모험을.
9: 어, 빨간 원숭이 책도 있네.
0: 빨간 원숭이 안 봐도 되는데 이제 다 외웠어요.
9: 이건 내용이 다른 책인데, 페퍼? 이게 더 재밌을지 어떻게 알아?
0: 거기서 거기겠죠.
9: 아주 아주 먼 옛날 빨간 원숭이 한 마리가 살았어요.
0: 아, 목욕하고 양치질하고 자러 갔다는 거죠?
9: 아닌데, 아주 멋진 우주선을 타고 달나라에 갔다는 얘긴데. 오! 공룡을 만나서 점심도 먹고 바다에 들어가 헤엄도 치고 세상에서 제일 높은 산에도 올라갔죠. 엄청 바쁜 하루였어요. 얘기 끝.
0: 와! 읽어주세요.
9: 재밌으면 이 책 빌려가서 또 읽을까, 페퍼?
0: 그럼 전 책 못 빌리는 거잖아요. 이거 아님 이거 보고 싶은데.
11: 아니야, 페퍼. 아무거나 세 권까지 빌려갈 수 있어.
0: 만세.
11: 단 집에 가서 다 읽고 2주일 안에 꼭 가져와야 한다.
0: 네, 꼭 가져올게요.
11: 페퍼 아빠도 이번엔 잊지 말고 2주일 안에 꼭 가져오세요. 아셨죠?
0: 아빠가 잊어버리면 제가 꼭 말할게요.
10: 그래, 페퍼. 아빠가 또 잊어버린 꼭 말해라.

0: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1: 크럼프를 입혀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크크크 치킨. 바삭함의 끝판왕.
2: 맛있는 양념스게 치킨. 크크크.
3: 옥스포드 타운 스와트
4: 성공이다.
5: 사건 발생.
4: 도망쳐. 나도 봐봐라.
3: 도주로 확인. 스와트 출동. 기동전 투차 진입. 야후. 꼼짝마. 사건 종료. 스와트 옥스포드.
6: 기도의 응답을 기쁜 마음으로 맞이하라. 강철의 시대의 종착지는 너희를 평온케 만들 것이다.

0: 난 인간과의 공존 따위 믿지 않는다.
1: 너 아직도 그런...
0: 하지만 땅 그 자체가 없어진다면 소용없는 소리지. 저 괴물을 몰아낼 때까지 이 녀석들과 어울려주지!
1: 언제 플레임너 바람 얘기라도 한 거야?
2: 아니, 녀석의 메탈 카드가 찌릿했을 때 느낄 수 있었어. 내 힘이 정말 필요할 때 부르라고 말이야.
1: 널 친구로 인정한 걸까?
2: 모르지. 하지만 지금은 믿을 수 있어!
3: 플레이어! 꼴사로운 모습을 보이고 말았군.
4: 너도 원래 그랬어!
3: 제로가 완성된 모양과 가자!
5: 정말 괜찮겠어?
3: 솔레이오를 믿으니까 준을 믿을게.
5: 그래, 준! 플레이어는 무사해!
2: 다행이다! 지금 제로는 플레임 노바가 상대 중이야!
5: 플레임 노바라고?
6: 아직 배고프다.
4: 플레임 노바도 쉽지 않나 본데?
7: 아니, 녀석이니까 버티고 있는 거다.
8: 이렇게 구경만 하고 있어야 하는 거냐고!
2: 역시 그랑블루레온이 가야 해.
9: 얘들아, 제로가 쓴 가면을 노려.
10: 에너지 흐름들이 저 가면을 경유하고 있어.
11: 즉, 가면이 합체를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12: 파괴는 어렵더라도 녀석으로부터 떼어내면 몸이 분해될 걸세.
8: 그런 방법이 그냥 하자!
13: 나도 갈게!
14: 우리도 내보내주고!
15: 맞다! 지금 파워를 보내줄게!
2: 안 돼! 비스트 바이러스가 있으면 제로한테 바로 제압당한다!

0: 만두.
1: 한눈 파라군.
2: 던져.
3: 다녀와라.
2: 크림슨 파킹.
3: 파이팅.
4: 저도 장난감.
2: 플레임 노바.
3: 루미노스 캐논.

0: 최대한 멀리 떨어뜨려야 해.
1: 그래, 바다 정도는 건너야지.
2: 여긴 블레스트레인. 곧 포르카타산에 도착.
3: 하, 덩치가 다시 작아졌으니 상대할 만하지.
4: 둘 다 방심하지 마라.
5: 야, 조심해. 동생아. 너희들
4: 기도의 응답을 방해한 죄는 씻을 수 없는 이라. 이 녀석은 지치지도 않나.
2: 서둘러 탑승 바랍니다.
6: 준비해라 형제.
4: 와라. 눈
0: 솔리드혼 대답.
6: 세빈슨 나중에 눈대.
2: 출발하겠습니다. 다음 목적지는 어디죠?
0: 어디든 멀리.
2: 다음 목적지는 어디든 멀리입니다.
0: 얘들아!
4: 준! 소용없는 저항일 뿐이다.
0: 제로가 쫓아오고 있어!
2: 긴급 고속 운행하겠습니다. 모든 꽉 잡으십시오.
7: 좋아. 이 제조업 설계 코드라면 해볼만해.
8: 하지만 이걸로는 접종자의 자아를 유지시킬 수가 없네. 그때의 실수를 되풀이하고 싶지 않아.
9: 이걸 이용하죠. 그건 코즈믹 스톤?
10: 플레인 루바한테 회수해뒀어요.
9: 오히려 힘을 폭주시키는 물체 아니야?
10: 이 돌은 힘 그 자체를 담아두는 그릇에 불과해요.
7: 역으로 이용하면 접종자를 국지로부터 보호할 수 있을 거야.
8: 알겠네. 한번 해봄세.
0: 빨리 비상용 코어 동기화 준비해.
11: 네. 대표님, 작동액 준비됐습니다.
0: 그래.
11: 잠시만요. 메모리 손상이 극심합니다. 조금 더 진단 후 동기화 시작하겠습니다.
0: 솔레이유.
12: 더 많이 달려, 임마!
13: 그럼 블루레온으로 상대하자.
0: 조종당하면 어쩌려고?
13: 최대한 원거리로 공격하는 거야. 시간을 벌 수 있어. 하지만 솔레이유 없이 가능할지.
12: 죄송합니다만 영원히 같이 달릴 순 없겠는데요.
0: 내가 도와줄 순 없을까?
1: 고마워 페루루. 하지만 지금은 내가 해내야 해. 솔레이유, 너도 우리와 함께하는 거야. 블루캅 블레이온 슈페리얼 유나이트.

0: 괜찮아. 알파 오메가
1: 마스터!
2: 무지한 자들이여, 날 막는 것이 옳다 생각하는가?
3: 우린 그저 모두가 함께하는 세상을 지키려는 것뿐이다.
2: 함께하는 세상이라. 진실을 마주할 때가 왔군. 당초의 원죄를 짊어진 거짓된 별의 수호자여.
3: 뭐라고? 뭐지?
4: 행성?

0: 모아의 대지 마키나 행성은
1: 그래 순수한 자연의 땅을 거짓이 대우신 마키나가 집어삼켜 강철의 땅으로 변모시킨 것이다.
0: 그것이 진실이란 말인가?
1: 짐승들은 자신들의 본 모습을 잊었으나 깊이 뿌리내린 증오와 분노는 잊지 않았다. 별을 지키는 자들은 오랜 세월 침탈자의 신복으로서 부역해온 것이다. 거짓의 수호자였던 것이지.
0: 스타크라틴, 나는 메탈 카드봇에 마키나 행성의 평화를 위해서.
1: 네가 가져온 메탈 브레스가 또 다른 땅을 집어삼킬 씨앗일 뿐이다. 넌 소년에게 강철의 원죄를 짊어준 것이다.
0: 술,
1: 친구라고 했나? 데우스 마키나가 만든 아무 의미

0: 없는 말이지.
1: 아니야!
0: 블루카, 됐죠? 소녀는 거짓신이 명령한 임무를 완수하기 위한 과정일 뿐.
1: 아니야!
0: 넌 친구다운 없다.
2: 블루카, 블레이온, 대답해봐!
3: 제로인가?

0: 여러분, 괜찮습니까?
1: 너희들!
2: 너를 지키는 자야. 그 어느 것보다 탁한 불씨로구나. 만족스럽다. 이 땅의 생명이며 강철들로 인한 두려움, 분노, 증오 숨김없이 털어놓으라.
0: 침착자들이!
1: 어서 너희들!
0: 땅에서 나가!
2: 너희의 마음이 하나가 돼. 강철이 설당을 멸하리라.
3: 제로의 희미한 머리가 진작 녀석은 하계 신이었나?
4: 잠깐 모은 에너지가 저 수준인데 만약 100%에 가까워하면
5: 총 무시무시한 건 알겠고 우리가 할 건 따로 있잖아.
6: 석이랑 레이온부터 구출해야지.
7: 맞다. 우선 중계가 꼭 못 받겠다.
8: 어? 블래스트레인?
0: 좋아요. 운행 재개합니다.
2: 자, 응답을 완성하자.
9: 레인트! 팬텀 리자!
8: 발사! 레이스트레인, 대답!
0: 다음 역은 그랑블루레온, 검은 그랑블루레온 역입니다.
8: 라스트, 데스티네이션!
10: 데우스 마키나 하던 메탈버스가 친구의 징표라고?
5: 블루카!
10: 모두
5: 거기서 빠져나와!
10: 난 망상일 뿐이었어.
5: 블루카!
11: 도도, 루카마, 레오마, 거인다.
12: 다른 녀석들도 아니고 이거 슬픈데.
2: 나의 검은 불씨야. 어서 이리로 오는가.
12: 이 성은 곤란하다, 제로.
2: 의미하도다.
0: 한번 사이 달라졌구나.
13: 세이버 나이트. 임무는 실패했습니다, 노바 사령관님. 아니, 전직 사령관이겠군요.
0: 그렇긴 하지.
13: 저 또한 스타 가디언이었던 그 이름은 모였습니다.
8: 사바나드, 대답!
13: 지금은 푸른 대지의 수호자, 사바나드입니다.
0: 마음대로 해라.
12: 뭐다, 시큼한 거짓이다!
5: 너무하네, 우리와의 시간이 가짜란 거냐?
6: 따끔하게 정신 차리게 해주자고!
8: 제로가 너한테 무슨 소리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네 친구들은 모두 진짜라고!
12: 내게 친구도

0: 괘씸한 인생이군.
1: 왠냐? 나도 바다의 무법자라 불리며 혼자였지. 뭐 나쁘진 않았는데 누군가와 같이 있는 것도 좋더라고. 넌?
2: 찾았다.
3: 야, 머리는 좀 식히셨나?
2: 이 자식이.
3: 가자, 이 녀석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라.
4: 아버지!
5: 블러드 윙에게 부탁드려요!
3: 넘날 구속하지 못해! 자, 인스펙터!
5: 블레인 누가!
6: 됐어. 이게 최선이야. 이 단기간에 해낼 줄이야.
7: 레이아 박사와 크레스티의 백신 연구 덕분이지. 패스트 바이러스의 구조는 지구

0: 생명체와 거의 같았으니까 기계 생명체인 우리에게 애초에 불가능한 발상이었네.
1: 자, 감염자 대상으로 임상실험이 필요합니다.
2: 그건 내가.
3: 아니, 다른 지원자가 곧 올 거야.
0: 지원자라고?
3: 넌 항원체를 마무리해줘.
0: 알겠네. 나이트그래폰 곧 도착이야.
4: 솔레유는 괜찮아요?
5: 준비는 됐어.
6: 난 어머니의 말을 따를 뿐인 존재인 줄 알았어. 하지만 살아있다는 게 뭔지는 내 친구들이 알려줬지.
5: 우리 딸 그 사이 많이 컸구나. 어서 가. 널 필요로 하는 친구 곁으로.

0: 블로카, 준과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다.
1: 모두 거짓이야. 맞긴 행성도, 스타가디언도, 존도. 그래, 거짓 덕에 모두 사라지는 게 나아.
0: 블로카! 족장님! 파이건 족장님! 뭐 하시는 겁니까? 어서 떠나야 해요!
2: 의미 없던 비나긴 전쟁이 대지와 함께 저무는군.
0: 왜 태양의 증표를 저에게?
2: 아직 이르지마. 너라면 괜찮을 거다, 블레이원.
0: 이건 녀석들도 두려워하는 물건이 어째서?
2: 솔레원족은 대대로 내가 올 때까지 이걸 지켜오도록 부탁받아왔다.
0: 네? 대체 누구에게?
2: 너와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선택받은 자, 순수한 자를 찾아 우리와 다른 존재들을 이어 다리가 되거라.
0: 나도 메탈브레스의 의미 따윈 몰라. 하지만 모두를 이을 다리가 된다는 건 알겠어. 그건 블루카 네가 알려줬다. 블루카에게 외쳐줘. 돌아오라고.
3: 야! 블레이온!
0: 해온 진실은 이뿐만이 아닐지도 몰라. 더 무시무시한 과거도 있겠지. 그렇지만
3: 루카가! 난 암플레이온이라 데스매치를 해야 하지 않겠나?
0: 그럴 거로 무슨 엄마가 되겠다고! 이제 너를 기다리는 목소리가!
2: 지구를 위해서 다 이래야 될 거 아니야!
4: 널 찌르고 미안하다니까!
0: 지금 존재하는 모든 것 또한!
5: 야! 루카!
0: 진실이야!
3: 루카!
2: 거죽한다.
6: 실망스러운 강철과 짐승들 같은 응답을 위한 완벽한 불신은 그렇게 쉽게 꺼지지 않는다.
5: 루카!
3: 걱정한 테러로!
0: 여긴 통행 금지입니까?
6: 너희가 비스트 바이러스라 부르는 짐승들의 심은 오염된 대제의 기억이다. 그걸 어떻게? 기계의 신이 대제에 스며들 때 생명은 뒤틀리고 혼은 갈라졌다. 그 결과 태어난 것이 와일든 카드몬. 너희 또한 메탈 카드몬과 탈을 뽑는 불순한 존재. 강철과 야성의 흔적이 온 우주에서 지워질 때 파멸은 완성되리라.
7: 아, 여보세요? 거기 멀쩡하셔라. 여기 택배가 있으니까. 새벽 다시려 도와가 있으면 안 된다고.
2: 뭐야?
7: 다케, 모두에게 이걸 주사하셔.
1: 베스트 바이러스는 자연과 기계가 뒤섞인 뒤틀림에서 타고 나가서 감염된 자는 그 힘에 지배당했지. 하나 타이란트체로와 사바나더는 그것을 스스로 받아들여 그것과 하나가 된 존재. 마침내 우리 그 뒤틀림을 받아들일 방법을 찾아냈어. 해냈군. 비록 지옥에서 태어난 힘일지라도.
3: 블러드윙 대답!
1: 똑바로 마주하겠네.
2: 바보다 새를 튼든한 기분이야.
3: 지금 다리 지켜다.
2: 그만 놔줘. 데스크림.
3: 블레스트레인.
2: 크로스오버.
3: 승리야. 달갤럭 대답.
8: 세이버에로 알파.
9: 감사 인사는 넣어둬.
8: 솔직해지자고 노바군.
6: 이런 날도 다 올 거야.
3: 너희들 성공했구나.
10: 피닉스 파이어 덕에 실험도 끝났어.
3: 피닉스 파이어!
1: 말렸지만 말을 들어야 말이지.
11: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니까.
0: 준! 어둠을 물어뜯는 거야. 모두의 야생의 힘으로!
3: 알겠어. 블루캅, 널 괴롭게 하는 게 뭔지 내가 얘기를 들어줄게. 얘들아, 블루캅을 되찾아줘!

0: 진 것뿐이다.
1: 이번에야말로 그랑블루 레온으로 막자.
2: 안 돼, 준. 너 혼자서 더 이상
3: 걱정 마. 나랑 함께하면 돼.
1: 이 목소린 설마
0: 솔레이온.
3: 블레이온, 걱정 많았지.
0: 그래, 이 말썽쟁이야.
3: 준, 이게 내 원래 모습이었어. 어색하지?
1: 상관없어. 너는 너니까.
3: 블루캅, 다시 우리와 함께 싸워줄 거지?
2: 가자.
1: 괜찮지?
2: 물론이지.
4: 블레이, 내가 되면 그 태양의 증표를 다 해줄 거야. 네가 우리들의 미래다.
0: 왜 저 빛이 이 땅에? 아니, 이럴 수 없다. 신경하신가? 파괴신 양반!
5: 용들이
0: 욕망의 눈이 먼 동료들을 배신한 네가 왜 방해하는 것이냐?
4: 궁금하나? 내 마음이더라!
2: 너?
1: 돌아왔구나! 블루캅
3: 블레이온!
0: 슈페리얼 유나이트!
2: 여긴...
6: 저는 생명과 순환의 불꽃, 서로를 향한 여러분의 믿음과 용기가 열쇠가 되어 저를 이곳으로 인도했습니다.
2: 당신은?
6: 자, 생명의 온기가 담긴 이 나에게 증오의 힘을 감싸주세요. 모두 내일을 위해
1: 그랑 블루레온 인터니티!

0: 잠깐! 태양! 예쁘다!
1: 더 이상 분열을 일으키게 두지 않겠다!
2: 하나가 된다는 것이 뭔지 보여줄게.
0: 기보 삼켜라! 말려버려라!
1: 이터닛 딜트리그!
0: 내게 부품과 원한이 이 녀석을 만들어냈을지 모르겠지만 난 그걸 거기서만 힘을 잃는 본능에 불과해. 에지를 삼킨 강철 또한 마찬가지. 구원은 파멸 끝에 있는 것이다. 윙크는 구원 따위.
1: 터닛기 블레이즈
0: 거절한다. 내게 먹이를 만져 나를 배부르게 가라. 잠깐, 기도를 응답하기 위해서 힘을 보존해야 해. 나는 배고프다. 영원히!
2: 끝날 때가 된 것 같다.
0: 그래.
2: 블루카, 이번에도 부탁할게.
0: 응?
1: 모두의 찢어진 마음을
0: 하나로 모아라!

0: 지구와 사라지지 않는 한 시면의 주인은 영원하리라.
1: 타이런트 제로 공인!
0: 저 반응은
2: 플레임 노바.
0: 막히는 행성의 비밀을 나 알고 있었나?
3: 그래,
2: 사실인가?
3: 사실이다.
0: 알겠어. 너 이게 무슨
2: 빈일은 맡길게.
1: 블루카, 어디로 가는 거야?
2: 이 증오의 화신을 놓으면
0: 어디선가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말 거야. 내가 해야만 해.
1: 무슨 소리야?

0: 짐을 내려놓길 바랄게. 부탁이야, 준.
1: 안돼, 싫어.
0: 그래도 내 친구들은 좀 걱정되네. 그 말썽쟁이들은 잘 부탁할게. 여보자, 준.

0: 이어서 처음 배우는 AI가 방송됩니다.
1: 엄마를 잃어버렸어요.
2: 오늘은 놀러가는 날! 신난다!
3: 어? 여긴 어디지?
1: 엄마 아빠와 함께 나왔다가 길을 잃었다면 멈추기. 다른 길로 갔다가 엄마 아빠랑 더 멀어질 수 있어요.
2: 다녀오겠습니다.
3: 어? 토끼다.
2: 길을 잃었어.
3: 경찰서에 도와달라고 하자.
1: 혼자 나왔다가 길을 잃었다면 움직이기. 사람들이 많은 장소나 경찰서, 소방서, 아동 안전지킴이 집으로 가 도와달라고 해요.
4: 집에 데려다 줄게.
3: 누구세요?
1: 따라가지 않기. 모르는 사람은 따라가지 않아요. 억지로 데려가려 한다면 크게 소리 질러요.
3: 엄마 아빠 전화번호가 뭐야?
1: 전화하기. 엄마, 아빠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생각해요. 기억이 안 난다면 112, 119에 전화해 도와달라고 해요.

0: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처음 배우는 AI의 허성범입니다. 여러분들 학교에서 어떤 과목 제일 좋아하나요? 저는 초등학생 때 과학이라는 과목을 정말 정말 좋아했어요. 다양한 실험도 많고 집에서 못 해보던 것들도 막 해보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우리 주변에 있는 현상들을 직접 설명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오늘은 이 재미있는 과학을 AI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와주실 김상현 선생님 소개합니다. 어서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AI를 이용해서 과학 공부를 재미있고 쉽게 하는 방법을 연구 중인 대전 대화초등학교 교사 김상현입니다.
0: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그럼 오늘은 어떤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볼까요?
1: 오늘은 이제 6학년 학생들이 네. 많이 어려워하는 게 산과 염기 단원인데요. 네. 제미나이라는 AI를 이용해서 좀 쉽고 재미있게 공부하는 방법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 좋습니다. 그럼 바로 한번 시작해볼까요?
1: 네, 먼저 이제 내가 누군지 소개를 해야 됩니다.
0: 그렇죠.
1: 난요? 나는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야. 네. 또 내가 지금 산과 염기 단원을 공부하고 있어. 그런데 이 용어들이 잘 이해가 안 돼. 나한테 알려줘.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 페르소나를 넣고 내가 원하는 목적을 부여를 하는 거죠. 좋습니다. 이렇게 결과가 나왔네요.
1: 네, 그렇습니다. 자, 여기 산성과 염기성에 대해서 조금 성질을 설명해 주면서 그 특징과 우리 주변의 물질까지 잘 소개해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0: 아, 애초에 산성, 염기성이라는 말 자체가 좀 생소하니까.
1: 그렇죠.
0: 어원부터 소개를 좀 해주고.
1: 그렇습니다.
0: 저는 저게 좋네요. 우리 주변의 물질.
1: 아, 그렇죠.
0: 이런 것들 좀 친근하게 배우면 더 좋잖아요. 그렇죠.
1: 맞아요. 그리고 제미나이에 있는 기능 중에 좀 특별한 기능 중에 하나가 네. 가이드 학습이라는 기능인데요.
0: 오!
1: 가이드 학습 기능을 사용하면 학생들이 점진적으로 알아갈 수 있도록 새로운 질문글을 던져줘요. 그러면 우리 집에 찾아볼 수 있는 물질 중에 산성 물질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려줘 라고 한번 입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 좋습니다. 과일, 네. 식초, 탄산음료로도 이렇게 주변 물질을 좀 찾아준 거네요. 우리
1: 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0: 꽤 많은 것들이 산성이고
1: 네.
0: 저도 처음 배울 때 신기했던 것 같아요. 네. 콜라도 산성이라고?
1: 아, 맞아요, 맞아요. 아,
0: 먹어도 되는 거야? 막 이런 생각을 맞아요. 좀 했었던.
1: 네. 마침 콜라 얘기를 하셨는데, 네. 여기 밑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운 질문이 나왔어요.
0: 네.
1: 그렇다면, 만약 우리가 마시는 콜라나 식초에 꼬질꼬질하게 때가 탄 10원짜리 구리 동전을 하루 동안 푹 담가둔 동전 어떻게

0: 어떻게 변할까요?
1: 어떻게 변할까요?
0: 동전에 무늬가 없어질 것 같다. 이렇게 아이 입장에서
1: 동전 10원짜리 동전이 아마 5만원짜리 지폐로 바뀔 것 같습니다.
0: 한번 해보겠습니다.
1: 저의 바램. 네. 이야, 아, 결과가 나왔네요. 네. 아, 반짝반짝 새 동전처럼 깨끗해진다.
0: 아, 네.
1: 어, 이게 사실 또 뒤에 반응이 숨어 있는 건데. 그쵸. 어쨌든 이 산성 물질이 그렇게 해서 효과가 있다라는 걸 좀 알려주는 것 같고요. 네. 또 산과 염기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저는 막 지시야.
0: 아,
1: 색깔바퀴, 이거 너무 재밌어 했거든요.
0: 네.
1: 이거 근데 집에서 해볼 수 없잖아요.
0: 그렇죠. 과학실험 하다 보면은 모든별로 하니까 충분한 실험 기회가 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굉장히 네. 아쉬워하는 친구들 있거든요. 근데 이때 AI를 이용해서 좀 웹실험실을 만들어 볼 수도 있거든요.
1: 웹실험실이요?
0: 제미나이의 캔버스 기능을 이용하면 간단한 바이브 코딩을 할 수 있는데요. 네. 뭐 프롬프트를 입력해서 우리 웹실험실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과학을 좋아하는 6학년 학생이야 이렇게 시작을 해서 원하는 것을 먼저 말하는 거예요. 산과 염기 웹실험실을 만들어줘.
1: 네.
0: 그리고 레몬즙, 비눗물, 사이다를 비롯한 다양한 우리 생활 속 물질이 있고
1: 네.
0: 또 보라색 양배추 지시야, 또 푸른 리트머스 종이, 붉은 리트머스 종이 이런 지시약을 드래그해서 넣으면 어떻게 색이 변하는지 한번 만들어줘 이렇게 요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와, 너무 오랜만이네요. 네. 막, 아, 기분이 막 몽글몽글해지는
0: 추억이 딱 생각나시죠?
1: 네. 네, 어? 이렇게, 만들어졌네요?
0: 네, 이렇게 산과 염기 실험실이 만들어졌습니다.
1: 이야.
0: 왼쪽에 지시약이 세 가지가 보이죠? 네. 요청한 지시약이 보이고, 우리가 요청했던 용액 외에도 새로운 용액, 석회수나 수산화 나트륨 용액처럼, 아, 교과서에 있는 용액들까지 알아서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1: 수산화 나트륨.
0: 네. 그러면 이제 사이다 같은 무색이잖아요?
1: 네.
0: 네, 그런데 보라색 양배추 지시약을 넣으면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헉! 그러니까, 핑크색으로 바뀐 거 아닌가요? 그쵸?
0: 그렇죠. 색깔이 네. 변한 실제 실험처럼 색깔이 변하는 모습 보여주기도 하고요.
1: 와, 대박이다.
0: 리트머스 종이를 한번 넣어볼게요. 이번에는 식초에 한번 넣어볼까요?
1: 식초에.
0: 식초가 산성인가요?
1: 산성이죠. 시커하니까.
0: 네. 이렇게 빨갛게 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 그러면 수산화 나트륨 용액, 저거 약간 아이들에게 생소할 수 있잖아요.
0: 그렇죠. 수산화 나트륨 용액이 산성인지 염기성인지 아이들이 잘 모를 수도 있는데 네. 이때 리트머스 종이를 넣어서 진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좋습니다.
0: 우리 먼저 아까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 한번 넣어볼까요?
1: 네.
0: 변화가
1: 없어요.
0: 어디? 없어요. 그리고 이럴 때 붉은 리트머스 종이를 넣어서 한번 실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와, 파란색 바뀌네요.
0: 그렇죠.
1: 와, 이거는 이제 염기성이다.
0: 네.
1: 이렇게 확인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저는 또 신기했던 거, 비눗물. 우리가 비누로 매일매일 손을 씻는데,
0: 그렇죠.
1: 이게 산성 염기성을 띈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좀 놀라운 사실이었던 것 같아요.
0: 저도 그때는 무서웠어요. 염기성이라는 이름 자체가 좀 낯서니까.
1: 괜찮은 거야?
0: 네, 그러면서.
1: 한번 체크해볼까요, 비눗물도? 네,
0: 비눗물도 한번 리트머스 종이에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이야, 염기성이네요, 비눗물도. 네. 와, 신기합니다. 실제로 그 비누에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를 댔더니 파란색으로 바뀌었던 그 장면이 저는 아직도 생각이 좀 납니다.
0: 되게 수업에 열심히 참여하셨던 것 같아요.
1: 신기한 게 많아서
0: 네, 그렇습니다.
1: 아, 근데 이걸 어쨌든 집에서 해볼 수 있다니까 너무너무 재밌네요.
0: 그렇죠. 우리가 실험이 되게 재밌지만 네. 이거를 집에서 혼자 하기엔 되게 부담이 되거든요.
1: 그렇죠.
0: 그런데 이렇게 웹 실험실을 열어서 해본다면 학생들의 이제 과학적인 호기심도 좀 충족이 되고 또 이 실험을 하다 좀 잘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질문거리도 찾을 수 있고
1: 네네.
0: 내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도 알 수 있어서 되게 일석이조의 실험 방법인 것 같습니다.
1: 좋습니다. 근데 또 어쨌든 우리가 교과 과정을 따라서 하게 되다 보니까 뭔가 더 배워가고 싶을 수 있잖아요.
0: 그렇죠.
1: 내가 알던 걸 확인하고 싶을 수도 있죠. 그럼 이런 경우에는 좀 어떻게 해보면 좋을까요, 우리가?
0: 네. 역으로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을 바탕으로 인공지능한테 나한테 한번 문제를 내봐라고 요청할 수 있어요. 내가 산과 염기에 대해 잘 이해했는지 테스트해보고 싶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도전 골든 패키지를 한번 내달라. 이렇게 한번 요청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좋습니다. OX 퀴즈를 해주는 거군요.
0: 네. 마찬가지로 캔버스로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완성이 됐네요. 한번 가볼까요? 네.
0: 한번 같이 퀴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레몬 식초처럼 상큼한 신맛이 나는 물질은 대체로 산성이다.
0: 우리 아까 좀 전에 공부하지 않았나요?
1: 네.
0: 레몬?
1: 네.
0: 한번 O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1: 좋습니다.
0: 네, 정답입니다.
1: 정답입니다. 이렇게 신맛을 내는 물질들은 대부분 산성 물질에 속한다. 모두 그런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죠.
0: 네. 대부분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자, 그럼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비누나 샴푸는 대표적인 산성 물질이다. 헉, 이거 우리가 아까 실험실에서 그렇죠. 실험했었잖아요.
0: 맞아요.
1: 비누는 염기성 물질이라고 했었죠.
0: 그러니까 X를 선택해야겠죠.
1: 좋습니다.
0: 자, 역시 정답이십니다.
1: 그래서 샴푸나 비누나 이렇게 작용 기전이 비슷하니까 이렇게 때를 녹이거나 이런 친구들은 우리가 염기성이라고 좀
0: 그렇죠. 미끌미끌해지는 것
1: 편하겠습니다. 네.
0: 다음 문제는 산성 물질은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를 붉은색으로 변하게 한다.
1: 헉?
0: 기억나세요?
1: 우리는 정답을 아니까.
0: 네. 아, 그런데 한번 틀리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0: 가볼까요?
1: X로 한번 가볼까요?
0: 네, X 해보겠습니다.
1: 아,
0: 틀렸습니다.
1: 아쉽네요. 틀렸습니다.
0: 네. 이렇게 하고 해설까지 좀 나오기 때문에 좀 공부하는 학생들이 내가 뭘 알고 뭘 모르는지 이해하기가 좀 쉬울 것 같아요.
1: 실제로 본인이 공부할 때 학습 방법으로 선택해도 저는 좋을 것 같긴 해요. 내가 너무 싫어하는 단어는 있을 수 있잖아요.
0: 그렇죠.
1: 그래서 난 상관없이 너무 어려워. 싫어. 라고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좀 흥미를 찾아가면서 공부를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 추천을 해봅니다.
0: 저도 너무 좋은 방법인 것 같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공부를 혼자 할 때는 내가 모르는 걸 누가 물어봐줘야지 좀 더 이해가 되잖아요.
1: 그렇죠.
0: 근데 이럴 때 이제 친구한테 물어봐달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AI를 이용해서 나한테 짐을 던져봐라 라고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1: 근데 친구들이 나는 이렇게까지 실험실 잘 못 만들겠어 또는 안 해본 실험에 대해서 미리 실험실 만들어보고 예습해보고 싶을 수 있잖아요.
0: 그렇죠.
1: 그럼 이 프롬프트를 좀 어떻게 하면 더 잘 쓸 수 있을까요?
0: 그럴 때는 재미나이한테 그냥 질문을 먼저 던질 수 있어요.
1: 네.
0: 내가 너와 함께 웹 실험실을 만들고 싶은데
1: 네.
0: 내가 지금 이런 공부를 하고 있다. 그럼 어떻게 너한테 요청하면 될까? 이렇게 한번 물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아, 오히려 직접 다 쓰는 것도 괜찮지만 AI한테 주제만 던져주고 실험실을 만들 만한 프롬프트를 알려달라고 하는 거군요.
0: 그렇죠. 그렇게 재미나이가 만들어준 프롬프트를 한번 입력해보고 여기서 내가 느꼈을 때 뭔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보충해보고 또 원하지 않는 기능을 덜어내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프롬프트 사용 능력이 강화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이야, 좋습니다. 그럼 정말로 누구나 웹 실험실 한번 만들어 볼 수 있겠네요.
0: 그렇죠.
1: 우리 오늘 함께 해주셨는데요. 선생님, 아이들에게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십니까?
0: 네. 먼저 선범님 혹시 네. 명왕성 기억하세요?
1: 명왕성 기억하죠.
0: 명왕성이 제가 어렸을 때는 이게 행성이었는데 네. 어느 순간 행성이 아니게 됐어요.
1: 아, 퇴출됐죠. 태양계에서. 그쵸. 맞습니다.
0: 이렇게 과학적 사실도 실제로 현대사회에서 바뀌고 있는데
1: 네네.
0: AI가 학습한 내용 역시 바뀔 수도 있고 정확하지 그쵸. 않은 정보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AI를 이용해서 공부하는 것도 좋지만 이걸 이용해서 공부를 할 때는 항상 크로스체크라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1: 아, 내가 AI에게 배운 지식이 확실히 진실이 맞는지 체크를 해야 된다는 거군요.
0: 네, 그렇죠. 그래서 내가 모르던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될 때나 아니면 교과서에 있는 것과 뭔가 다르다는 느낌이 들 때 이것을 선생님과 혹은 과학 전문 서적과 비교해 보면서 탐구할 때 비로소 과학적 탐구력이 신장된다고 볼 수 있겠죠.
1: 와, 좋습니다. 그럼 우리 친구들이 또 그런 것들을 점점 알아나가면서 진짜 지식, 나만의 사고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과학 공부에 더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재미있고 유익한 강의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

0: 이어서 EBS 뉴스가 방송됩니다.
1: 와, 이거 진짜야?
2: 에이, 설마. AI겠지?
1: 오, AI로 만든 거네.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7일 EBS 뉴스입니다. 오는 10월 국정감사에서는 고교 학점제와 교권 보호, 지역대학 육성 같은 굵직한 교육 정책들이 다시 시험대에 오를 전망입니다. 정부가 잇따라 보완책을 내놓고 있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여전히 논란이 적지 않은데요. 먼저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0: 네, 오늘 국회 입법조사처가 교육 현장의 주요 현안을 국정감사 과제로 정리해 발표했는데요. 어떤 문제들이 국회에서 집중적으로 다뤄질지 짚어보겠습니다. 이덕난 국회 입법조사처 교육문화과장 자리했습니다. 어서
1: 네,
0: 오세요.
1: 반갑습니다.
0: 네, 올해 교육국감에서는 학교 현장의 여러 현안들이 국회 검증대에 오릅니다. 이번 국감에서는 특히 주목해야 할 어떤 쟁점들이 있을까요?
1: 네, 먼저 이제 올해 국감은 그야말로 이제 이재명 정부가 1년을 그 이상을 이제 보낸 시점에서 국정감사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국민적인 관심도 매우 크고요. 저희 이제 국회 입법조사처에서는 질문형 국감으로 해서 심층 질문들을 국감 자료집에 이렇게 좀 실었습니다. 교육 분야 관련해서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이제 프로그램을 돌려보니까 가장 관심이 큰 키워드는 두 가지가 나왔고요. 교육활동 보호하고 서울대 10개 만들기 요두 가지가 좀 나왔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고교 학점제라든가 그다음에 현장 체험학습 그리고 특수학급이 부족하다는 점등 다양한 좀 이슈들이 저희가 좀 도출한 과제들입니다.
0: 네, 몇 가지 그 쟁점들, 과제들 좀 꼽아주셨는데요. 그 중에서 먼저 고교학점제 한번 보겠습니다. 벌써 전면 시행 2년 차를 맞고 있습니다. 온라인 학교를 확대하는 등 여러 가지 보완책도 나왔는데요. 그런데도 학교 규모나 지역에 따라서 교육 기회 격차가 크다라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1: 네. 저희가 이제 고교학점제가 올해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기 때문에 다만 이제 본격 시행 이제 첫 해이다 보니까 샘플로 해서 서울하고 그다음에 경북하고 이제 전남 요렇게를 좀 조사를 좀 해봤습니다. 고교학점제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과목을 개설을 해줘야 되니까 그러면 과목 개설 수가 실제로 어떻게 되는가? 그다음에 교원 수도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이두 가지를 한번 좀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경북하고 전남하고 공통적으로 소규모 고교하고 그 외에 고교 간에 약한 3분의 2 정도, 이 정도 수준인 걸로 나타났습니다. 과목 개설 수도 3분의 2밖에 안 되고, 그 다음에 교원 수도 3분의 2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소규모 고교에 있는 학생들은 어떤 방식으로 이걸 이수할 거냐. 결국은 이제 온라인 학교라든가 아니면 다른 학교에 개설되어 있는 것을 교통수단을 타고 가서 이제 이수를 하게 될 텐데요. 실제로 그러면 이게 예상이 된 상황인데 교육청에서 제공하는 이 실태들을 좀 분석을 해보니까 이 소규모 고교에 온라인 수업을 들으려면 학생이 개개인별로 들어야 되는데 그것들을 할수 있는 교실과 그 다음에 지원 인력이 부족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 재정이 약화될 경우까지 대비한다고 하면 이 고교 학점제에서 이 소규모 고교를 비롯한 이 취약 지역이라든가 취약 고교 여기에 대한 지원들이 더 필요할 걸로 보여집니다.
0: 네. 현장 체험 학습도 한번 보겠습니다. 교사의 좀 책임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제도는 손을 보긴 했는데, 그런데도 현장에서는 체험 학습을 좀 꺼리는 데다 지역별 격차도 크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교사들의 불안이 이렇게 해소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1: 네. 우리 교원들이 안고 있는 불안을 결국은 교육부하고 교육청이 가장 핵심을 꿰뚫어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내놓아야 되는데요. 지금도 교육부가 내놓은 대책을 보면 이제 지원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현장 체험 학습을 학교하고 교원이 중심이 돼서 하고 그리고 교육청은 지원한다. 이런 뉘앙스이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은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고요. 결국은 이 불안감을 해소해 주려면 이제 교육청이 책임을 지고 계약이라든가 시행에 대한 부분을 해준다. 그러면 그것에 따라서 선생님들은 실질적인 이 시행과 운영을 해달라. 이런 방식으로 가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그럼 결국은 교육청이 지자체하고 협력해서 실제로 체험학습을 갈수 있는 장소라든가, 그다음에 버스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계약까지 좀 책임을 져주면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면책을 받아야 될 책임 자체가 줄어드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좀 대책에 넣어야 되는데, 현재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미흡합니다.

0: 네. 또 하나 뜨거운 주제입니다. 여러 시도교육청들이 최근에 교권보호 전담 조직을 잇따라서 만들고 있습니다. 이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려면 어떤 권한과 또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1: 네. 영화 참교육을 이제 국민들도 다 보셨을 텐데요. 그걸 보면서 이제 경기도를 비롯해서 여러 군데에서 이제 전담 조직을 만들겠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두 가지로 나뉘는 것 같습니다. 전담 조직이 제대로 역할을 하려면 거기에 별도의 전문 인력을 채용해야 됩니다. 일단은 경기도 교육청이 그것을 좀 시도하고 있는 걸로 보여지고요. 평가는 좀 나중에 해봐야 되겠지만요. 그런데 이제 교육부라든가 이런 데서 얘기하고 있는 걸 보면 이제 간판만 바꾸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이제 뉘앙스를 좀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교권보호 전담 조직, 이게 이제 교육활동보호 전담 조직인데요. 요걸 제대로 하려면 교육감이 지금 현재도 법적으로 할수 있는 과태료 부과라든가, 그 다음에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이제 고발 권한이라든가 등등 할수 있는 권한이 되게 많습니다. 이거를 대신할 수 있는, 위임받아 대신할 수 있는 그런 전담 조직으로 만들고 할수 있는 전문 인력을 구축하고, 그리고 이제 더한 가지 추가한다면 지금 올해부터 개정된 초중등교육법에 따라서 학교가 해야 될 역할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러면 이것들을 실제로 시행하는데 교육청에서 전문 인력을 보내주세요. 또 이런 부분을 도와주세요. 이렇게 했을 때 그것을 현장에 가서 도와주는 이런 방식으로 운영해야 잘 운영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0: 네. 대학 정책에서는 서울대 10개 만들기 한번 보겠습니다. 거점 국립대를 집중 육성한다 이런 계획인데 우리가 재정을 투입하는 것과 교수나 학생이 또그 지역에 정주하는 건좀 별개의 문제잖아요. 실제로 지역 대학을 키우고 또 지역 균형 발전으로 이어지려면 어떤 좀 정책들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1: 네. 지금 이제 정부가 서울대 10감 만들기라는 이름으로 시작을 해서 지금 현재는 실질적으로 거점 국립대학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데요. 이 정책의 결국 성패는 그 거점 국립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이 그 지역에 취업을 해서 안정적으로 정주를 할수 있느냐 이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려되는 점은 지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이제 개정을 하고 또 이제 미래대응 기금을 만들어서 이런 부분들을 더 지원하겠다고 하는데 이제 거점 국립대에 다니는 학생들 등록금 0원으로 만들어준다. 이런 정책은 교육적으로도 여러 부작용이 있고요. 면학 분위기를 해친다든가 또 이제 실질적으로 국립대학 입장에서 보면 누구한테 돈을 받든지 들어오는 돈이 똑같아져 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그런 부분들보다는 진짜로 거점 국립대의 경쟁력을 높여주고 졸업생들이 그 지역에 제대로 취업하고 정주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정부는 향후에 이런 부분에 재정 지원을 할때 이런 정주성에 관한 부분들을 평가 항목에 좀 넣어서 지속적인 재정 지원 여부라든가 규모라든가 이런 거에 차등을 좀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0: 네. 마지막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살펴보겠습니다. 학생 수가 줄어도 인건비나 시설비 같은 고정비용은 줄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재정 축소다라고 교육계는 반발하고 있는데요. 이런 새 교부금 산식과 정부의 보전책이 적정한지 국회는 무엇을 중점적으로 따져봐야 될지 좀 짧게 답변
1: 네.
0: 부탁드립니다.
1: 지금 이제 제일 핵심적으로 관심 갖는 사안이신데, 이제 기획처의 발표안을 보면, 여기에 경제 논리는 들어가 있는데, 교육의 현장은 잘 모르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이유는 뭐냐면, 지금 산식에서 학생 수 감소를 중심으로 해서 계산을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학교 현장은 실제로 학급수하고 학교 수, 교원 수를 중심으로 운영이 되지, 학생 수가 줄었다고 당장 예산이 줄거나 이러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방식으로 산식으로 계산이 되게 되면 우려되는 점들이 교육청 입장에서 그러면 학생 수 베이스로 가버리면 소규모 학교가 통폐합이 된다든가 소규모 학급을 통폐합한다든가 또 학생 개개인들에게 뭔가 지원해야 될 예산의 단가들을 낮춰버린다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우려가 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책과 아울러서 교육 재정을 효율적으로 쓸수 있는 이런 방안까지 함께 논의가 돼야 되고, 정부는 국회에 이제 입법 논의 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한 시뮬레이션들을 해서 그 결과들을 함께 보고하고 논의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0: 네. 결국 제도를 만드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학교와 대학 현장에서 어떤 효과가 나타날지까지도 따져봐야겠지요.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우리나라는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이지만 글로벌 주식시장 등급표에서는 30년 넘게 신흥국에 머물러 있습니다. 최근 정부는 선진시장 편입을 위해 외환 자본시장 제도를 잇따라 선보고 있는데요. 경제 규모가 큰데도 왜 금융시장에서는 여전히 신흥국으로 분류되는 걸까요? 손희의 경제 크리에이터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최근 정부가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한 개혁 과제를 77%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MSCI 지수, 과연 뭐길래 이렇게 정부까지 나서서 편입을 추진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1: 네, 짚어보면요. MSCI 지수는 미국의 금융사인 모건 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이 만든 지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전 세계 주식시장 등급표라고 생각하면 쉬운데요. 이들은 전 세계 시장을 크게 선진국, 신흥국, 그리고 프론티어 시장으로 나눕니다. 전 세계 수많은 연기금이나 거대한 투자 기관들이 어느 나라에 투자할지 결정할 때 바로 이 MSCI 지수를 기준, 그러니까 벤치마크로 삼는 건데요. 정부가 나서서 선진국 지수에 들어가려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선진국 그룹에 들어가게 되면 오직 선진국에만 안전하게 투자하려는 전 세계의 거대하고 그리고 안정적인 자금들이 우리나라 주식시장으로 자동으로 흘러 들어오기 때문인 거죠. 우리 증시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엄청난 호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0: 그런데 우리가 경제 규모로만 보면 세계 10위권이거든요. 그런데 30년 넘게 중국이나 인도 같은 신흥국으로 분류돼 있다고 하죠. 경제 규모가 이렇게 큰데 왜 아직 선진 시장으로 인정받지를 못하는 걸까요?
1: 네, 경제 규모에만 초점을 맞춘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선진국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연준 코스피 지수가 9,000선을 돌파하기도 했고, 우리 증시의 시가총액 규모는 세계 7위권에 달할 정도니까요. 그런데 1992년 신흥국 시장에 들어간 이후로 계속 신흥국에 머물러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외국인 투자자들의 시장 접근성 때문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나라 경제의 덩치는 커졌는데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주식을 사고팔 때 겪는 제도라든지 시스템이 글로벌 기준에 비해서 너무 까다롭고 불편하다는 거죠. 경제 규모가 아니라 투자 환경에 대한 신뢰가 부족해서 선진국 대접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0: 네, 결국 투자 환경이 문제라는 건데요. MSCI가 지적한 문제 가운데 하나가 밤에는 원화 환전이 어렵다라는 표현입니다. 구체적으로 무슨 의미일까요?
1: 네, 외국인들이 우리 주식, 한국 주식에 투자를 하려면 자신들의 돈을 우리 돈, 원화로 바꿔야만 합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우리나라 외환시장이 우리의 낮 시간에만 열렸거든요. 이렇게 되면 런던이나 뉴욕에 있는 투자자들은 이제 우리와 시차가 맞지 않다 보니까 한국 돈으로 환전하는 게 너무 불편했던 겁니다. 게다가 해외에서는 한국 원화를 자유롭게 주고받으면서 결제할 수도 없게 막혀 있었습니다. 정부도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최근에 외환시장 거래 시간을 새벽까지 24시간 체제로 늘렸고요. 내년부터는 외국인이 해외에서도 원화 계좌로 결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MSCI 측은 제도가 바뀐 것 자체는 알겠지만 이 제도가 또 시장에 잘 정착을 하고 외국인들이 실제로 편해졌는지에 대해서는 확인할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우리를 관찰 대상국에 올리지 않은 상황입니다.
0: 네, 우리가 이렇게 선진국 지수에 편입이 되면 우리 증시와 또 개인 투자자들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흔히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연결되는 걸까요?
1: 네, 아주 깊게 연결이 되는데요. 우리가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거는 우리나라 전체, 그리고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실제로 갖고 있는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 걸 우리가 통합적으로 얘기를 하는 용어입니다. 우리가 너무 낮게 평가를 받는 부분인 건데, 만약에 우리가 선진국 지수에 편입이 되면 쉽게 샀다가 금방 빠져나가는 단기 자금보다는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글로벌 투자 자금들이 우리의 시장에 쏟아져 들어오겠죠. 이렇게 외국인들의 든든한 투자 자금이 뒷받침이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나라 기업들의 주가도 제값을 받게 됩니다. 결국은 우리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주식시장이 더 안정적으로 우상향할 수 있는 토대가 만들어지는 거죠.
0: 네, 다음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일부 지역에서는 주민들에게 지원금을 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중앙정부는 아니고 지자체에서 주는 건데요.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
1: 네, 이번 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국가가 지원하는 예산이 아니라 각 지방자치 단체가 자체 예산으로 이 주민들에게 주는 민생 회복 지원금의 성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자체 예산을 통해서 지급을 하는 거다 보니까

0: 고물가와 경기 침체가 길어지면서 이 주민들의 명절 장바구니 부담을 덜어주고 또 동시에 침체된 동네 상권에 자금이 돌게 하겠다는 판단으로 시행을 하는 정책인 셈인 거죠.
1: 그런데 지역별로 보면요. 의령은 50만 원, 속초는 20만 원. 근데 또 아예 주지 않는 지역도 많습니다. 우리가 한 나라에 살면서 사는 지역에 따라 이렇게 받을 수 있는 돈이 다른 것,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0: 네, 일단 지자체마다 예산도 다르고요. 그리고 지방의회의 찬성 여부도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전남 함평이나 경남 의령처럼 추가 예산을 잘 짜서 1인당 50만 원까지 주는 곳이 있는가 하면 경기도나 인천 등 아예 지급 계획이 없는 곳들도 꽤 많죠. 물론 또 시장이 주겠습니다라고 나서더라도 지역 주민 대표인 시의회에서 세금이 부족합니다. 지금 돈을 푸는 건 재정에 너무 큰 부담입니다. 라면서 반대를 해서 무산 곳들도 있죠. 이렇게 동네마다 상황이 다 다르다 보니까 옆 동네는 뭐 예를 들어서 세각부가 90만 원씩 받는데 우리는 한 푼도 못 받는다라면서 박탈감 그리고 불만을 토로하는 주민들도 있는 겁니다.
1: 네, 그런데 이 돈이 현금보다는 지역사랑 상품권이나 선불카드 같은 형식으로 줍니다. 그 지역 경제를 살리자는 취지인데 실제 효과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0: 네, 효과를 짚어보면 일단 현금으로 지급을 했을 때는 예를 들어 그 자금으로 저축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A 동네에서 지급을 한 건데 B 동네에 가서 쓸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사랑 상품권이나 선불카드로 지급을 하게 되면 무조건 해당 기한 내에 우리 동네 소상공인 가게에서만 돈을 쓰게 되기 때문에 지역 밖으로 돈이 나가는 걸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이게 경제에 도움이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단점이 좀 뚜렷합니다. 한국은행 조사에 따르면 지원금을 받은 수도권의 동네 가게들은 월 평균 매출이 2.91%, 비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6.37% 더 늘어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특히나 명절 대목과 겹쳐서 상인들에게는 아주 단비가 될수 있는 겁니다. 반면에 반론도 있는데요. 30만 원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본인의 자금으로 원래 샀을 쌀이나 고기 등을 쓰는데 쓰기 때문에 실제로 새롭게 지출이 늘어난 돈은 10만 원당 2만 원꼴에 불과하다라는 한계도 지적이 되죠. 결국은 당장의 혜택은 분명하지만 열악한 지자체의 빚과 재정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점에서는 치열한 찬반 논쟁이 존재합니다.
1: 네, 지원금을 받으면 당장은 너무 반갑습니다. 이제 그 돈이 우리 경제에 어떤 효과를 내는지까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8월 27일 목요일 E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2: ...이어서 고향 민국이 방송됩니다.
3: 우리가 병원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시설이 마땅히 없어서 총상을 포함한 여러 외상 환자들이 우리 병원에 찾아오게 됩니다.
2: 김영우 활동가는 분쟁 지역의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3: 팔이나 다리를 잃거나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많은 안타까움을 느꼈고 도움을 드리는 데 집중하려고 했습니다.
2: 후원문의 080-961-9595.
3: 여러분이 내주셨던 후원금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같은 현장 활동가가 환자들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바늘을 사고, 거즈를 사고, 항생제를 사서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후원금입니다.
2: 지금 전화 주세요. 080-961-9595.

0: 제가 아파서 대신 할 수도 없고, 주사 대신 맞아줄 수도 없고, 모든 게 엄마 때문인가 싶기도 하고, 그때가 가슴
1: 평생을 온몸이 굳어가는 희귀 질환을 앓고 있는 첫째 수연이. 수연이의 병세가

0: 깊어질 무렵 세상을 떠난 남편. 아빠의 빈자리를 홀로 채우는 엄마 곁에서 9살 예진이는 일찍 어른이 되어버렸습니다.
1: 오빠는 징그러 엄마한테 짜증내는 적이 있었는데 미안했지.
0: 오직 서로만 생각하며 버티는 예진이네 가족이 오래 함께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2: 무엇이 궁금한가요?
3: 서울에 있는 4년제 국립종합대학교 몇 개야?
2: 정답은 단 하나! 알려줄게요.
4: 106년의 역사도, 치열한 오늘도, 깊어지는 지성도, 앞서가는 기술도, 빛나는 내일도.
5: 당신의 정답, 서울과학기술대학교.
6: 3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태안. 드넓게 펼쳐진 갯벌은 오래된 유물의 보물 창고. 태안을 걷다 보면 천년 넘는 역사를 가진 유물부터 현대 미술까지 두루두루 만날 수 있는데요.
7: 갯벌이 없었다면 아마 보존되기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8: 뻥 뚫린 하늘을 볼 일이 많지 않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하늘을 정말 많이 보게 되고.
6: 다양한 것을 간직한 태안의 중심지. 100년 넘는 역사를 자랑하는 시장에서 찾은 특별한 맛.
9: 지금 물어봐 주세요.
10: 이건 한 마리 25,000원이에요.
11: 한 마리에요.
6: 제철 맞은 특산물이 지천. 하하. 풍성한 인심도 덤입니다.
12: 이게 조금 두꺼운 거라서.
6: 이젠 태안 여름 손님이 된 오징어에 보양 식재료인 붕장어까지.
13: 조류도 세고 갯벌도 좋고 1m
6: 오오오. 지금 태안은 다채로운 먹거리들로 헐떡입니다. 이 여름에만 즐길 수 있는 태안의 먹과 맛.
14: 감자랑 조합이 잘 맞아서 고소.
6: 태안의 특별한 매력을 만나보시죠. 백화산이 병풍처럼 펼쳐진 태안의 중심지 태안읍. 완만한 구릉지대로 이루어진 태안읍은 태안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모여 사는 곳인데요. 넉넉한 바다와 갯벌을 품은 태안은 주민 절반 이상이 어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밤이 되면 더욱 북적이는 항구. 여름 바다의 보물을 찾기 위해 바다 사나이들이 나섰습니다.
13: 저기는 바위 섬이 없어갖고 그 풍장어는 바위 섬 돌 그런 데 살고 있어서.
6: 바위 틈에 은신하는 풍장어는 밤이 되면 먹이 사냥을 시작하는 야행성 물고기라 이 시간에 일을 시작해야 한답니다.
13: 잠시만요. 준비 좀 하게요.
15: 네.
6: 자, 목적지에 도착하자마자 양망 작업을 서두릅니다.
13: 통발 올라오는 과정이요.
16: 통발?
13: 예.
6: 5m 길이의 줄에 걸린 통발을 걷어 장어를 선별하는 작업. 과연 붕장어는 얼마나 잡혔을지 무척 궁금한데요. 네.
13: 1m.
6: 바다 장어라고도 불리는 붕장어는 흔히 아나고라는 일본 이름으로 잘 알려진 생선이죠. 바다 장사라는 별명 밖에

0: 아, 꽃게잡이로. 꽃게가 훨씬 더 나아요, 돈벌이가?
1: 낫죠.
0: 꽃게?
1: 꽃게.
0: 우와. 우와.
2: 아, 왜 보내요?
0: 왜 보내요?
1: 금오기.
3: 그물만 쳤다 하면 이렇게 싱싱한 녀석들이 그냥 줄줄줄 올라옵니다.
1: 산이 이 조류가 세서 그래요. 조류가 세고. 네. 먹을 게 풍부하고.
3: 이른 저녁부터 동 틀 때까지 고된 작업이 이어집니다.
1: 피곤하죠. 피곤해도 제철이니까 그냥 하는 거죠. 뭐.
3: 자연의 시계에 맞춰 살아가는 게 곧 어부의 숙명. 그렇게 오늘도 까만 밤을 뜨겁게 보냈습니다. 자, 갓 잡은 수산물이 모이는 곳은 태안 읍내의 전통시장입니다. 이 시장은 100년 넘는 역사를 자랑하는데요. 이 골목이 전부 붕장어 요리를 파는 곳이라네요. 여름에만 야외에 테이블을 놓고 먹을 수 있답니다.
4: 태안의 아주 자랑거리입니다. 태안에서 유일하게 이렇게 붕장어가 나올 수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저녁 때면은요 여기가 꽉 차요. 그냥 아주 붕장어 냄새로 꽉 찹니다.
3: 막 잡아온 붕장어들도 아주 아주 싱싱합니다. 그냥 펄떡이는 붕장어 보세요. 힘이 넘치죠. 그래서 여름철엔 찾는 사람들이 더 많다나요.
5: 요즘에 이게 드시면은 정말 건강에 건강 보양 음식이에요. 건강에 좋죠.
3: 단백질과 아미노산이 풍부해서 지친 여름 기력 회복에 좋은 붕장어. 태안에서는 손질한 붕장어를 연탄불에 구워 먹는 붕장어 구이가 유명합니다. 뭐 별다른 양념 없이 붕장어를 앞뒤로 노릇노릇 구워주기만 하면 쫄깃하고 담백한 맛이 일품인 붕장어 구이 완성. 장어 맛이야 뭐 참 설명이 필요 없고서요. 그렇냐니요? 그치요?
6: 방임치에
7: 별로 색다른 맛인데?
2: 아, 풍미가 일단 좋습니다.
8: 어떻게 이러고?
2: 아우,
8: 야, 먹었어.
9: 그래도 이왕이면 꼬리를 해서 주고 싶어서 건강하게요.
1: 아니, 저도 고소하고, 이제 저 담백하니까 많이 먹을 수 있고.
9: 계속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게 트여있는 시장이어서 그러는지 연탄 냄새도 안 나고 계속 들어가는 것 같아요.
2: 이쪽 것도 여기도 이제 그전에 해도 먹고 이렇게 했지. 근데 안 하고 구이가 되면서 안 하고 찌개. 그런 것도 이제 같이 곁들여서 유행이 됐고.
3: 태안 사람들이 여름철이면 찾는 별미 중 별미. 먹기 좋게 토막낸 붕장어와 감자, 양파, 고추 등을 넣고 칼칼하게 끓여주면요. 하하, 보기만 해도 속이 팍 풀리는 붕장어탕 완성되쇼. 어때요? 입에 쫙쫙 붙는 그런 맛인가요?
10: 고기가 약간 비릴 것 같은데 안하고가 생각보다 비리지 않아. 고소해요.
2: 아, 고소하지?
10: 고소하고 살이 뼈가 없으니까 먹는데 굉장히 좋아.
7: 자동으로 땀이 이렇게 나와. 너무 맛있지?
2: 아우, 맛있고 시원하지. 칼칼한 땀.
3: 시장에서 배 든든히 불리고 가면 딱 좋은 곳. 태안읍 어디에서도 보이는 백화산입니다.

0: 해발고도 284m로 야트막하지만 특별한 유물도 만날 수 있는 곳인데요. 백화산 공영 주차장에서 15분 정도 산에 오르면 이렇게 태안읍내가 쫙 내려다 보이는 탁 트인 전경을 만날 수 있습니다.
1: 태안군의 유일한 진산이고 명산입니다. 해발 284m입니다. 네. 비록 산은 그렇게 높은 산은 아니지만 기암 계속으로 이루어진 산이고요. 아주 예쁜 산이죠.
0: 백화산에 있는 작은 사찰 태을암. 전각이 지어진 연대는 알려져 있지 않지만 이 태을암에서는 아주 특별한 유물을 만날 수 있는데요. 국보 307호로 지정되어 있는 백제시대 조각작품 태안 마의 삼전불입니다. 태안은 예로부터 중국과 교류를 많이 하던 지역. 이 마의 삼전불도 중국 불교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1: 보통 삼전불은 가운데 부처님을 모시고 양쪽에 보살님이 계신 그런 삼각형의 형태를 가지고 계신데, 예, 여기는 가운데 보살님이 계시고 양쪽에 여래님이 계신 형태라고 합니다.
0: 천년 넘는 역사를 간직한 유물. 태안에는 지리적 특징 때문에 여러 시대의 다양한 유물이 남겨져 있습니다.
1: 굉장히 편안한 곳이다라고 이름 지명은 있었지만 또 지명에 맞지 않게 외구의 침입도 굉장히 많았었던 곳이에요. 그게 왜냐하면 바닷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침입이 많았었고 그래.
0: 부친 많은 역사를 간직한 곳. 태안 신진도 앞바다엔 오래된 이야기가 숨겨져 있습니다.
2: 바다 쪽으로 툭 튀어나온 이 반도지형의 특성상 조류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조류도 굉장히 세고 지금 바람도 느껴지실지 모르겠는데 바람도 굉장히 센 곳이에요. 그래서 바람, 암초, 안개, 조류 이 모든 것들이 배가 지나다니기에 좋은 곳은 아닌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배들이 고려의 수도였던 개경이나 조선의 수도였던 한양을 지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태안반도 앞을 지나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0: 험한 바닷길을 오가다 좌초되었던 배도 여러 척 그렇게 바닷속에 잠겼던 이야기들은 수백 년 시간이 흐른 뒤에야 세상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2: 지금 보이시는 이쪽 바다 부분에서는 저쪽 편에 지금 아마 섬이 보이실 텐데 저쪽 섬이 바로 저희가 최초로 이 태안 지역에서 발굴이 이루어졌던 태안 대섬입니다.
0: 지난 2007년 시작된 유물 발굴 작업. 생각보다 방대한 양의 유물이 발견됐고 작업은 최근까지 이어졌는데요. 주로 고려시대 것들로 추정되는 유물 수만 점과 선박 8척의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2: 고려 청자 2만여 점이 발굴이 됐고 또한 그 청자 유물들을 싣고 움직이던 배 태안선이 함께 발굴이 돼서 이 서해 중부 해역의 어떤 그 발굴의 시작을 알리는 그런 중요한 발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0: 천년 가까운 시간을 바다에서 보냈지만 유물 보존 상태는 매우 양호했는데요. 여기 유물이 있다는 걸 알려준 게 뭐 쭈꾸미였다고요?
2: 쭈꾸미가 그 어두운 곳을 찾아서 알을 낳는 습성이 있는데 우연치 않게 청자 접시를 발견을 해가지고 그걸로 입구를 막은 거죠. 그래서 쭈꾸미 조업을 하던 어부께서 그 쭈꾸미랑 딸려온 청자 접시를 같이 발견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쭈꾸미가 찾아준 그런 발굴이라고 할 수가 있죠.
0: 2007년 봄, 쭈꾸미에 붙어 올라온 청자 접시 한 점. 이걸 무심히 넘기지 않은 어부 덕에 수많은 유물이 빛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랜 기간 동안 발굴 작업을 진행한 끝에 태안엔 지난 2018년 특별한 전시관이 문을 열게 됐지요. 이곳에 전시된 유물은 1,300여 점. 연구를 위해 보관 중인 유물은 모두 3만여 점에 달하는데요. 덕분에 태안 지역이 수중고고학 연구의 중요한 거점이 되었답니다. 고려시대 생활상을 엿볼 수 있는 다양한 발굴 유물들. 이 유물들이 발굴된 후 태안 앞바다는 바닷속 경주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는데요. 특히 다른 지역에선 찾아보기 어려운 유물도 다수 발굴됐습니다.
2: 밑에 보이는 이 용머리가 용마루 부분을 갖다가 꽉 물어서 용마루 양쪽에 장식을 하게 되는 기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맨 위에 있는 검파 같은 경우에는 용이 하늘로 날아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검으로 누른다라는 의미가 있다고도 전해집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의 온전한 취두는 사실 다른 곳에서도 그렇게 많이 발견되지는 않고 있어요.
0: 전시관을 둘러보다 보면 좀 특이한 모양의 유물들도 눈에 띄는데요.
2: 지금 보시는 이 향로도 태안선에서 발굴된 향로입니다. 사자처럼 보이는 이 부분이 뚜껑이고요. 밑에 화로처럼 생긴 부분에 향을 담아서 그곳에 불을 붙이고 뚜껑을 닫으면 사자의 입에서 연기가 나오도록 향이 나오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유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박물관들에도 향로가 많이 있지만 다른 박물관의 향로들이 조금 엄숙하게 만들어졌다면 저희 향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우스꽝스럽지만 친근하게 만들어졌다라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0: 하하, 아마 고려에도 꽤 유머 감각이 뛰어난 도예가가 살고 있었나 봅니다. 이 모든 유물들이 고려에서 왔다고 추정되는 건 특별한 기록물을 발견해서입니다.
2: 지금 보시는 이 목관들 같은 경우에 그 난파된 유물들이 각각 어디에서 출발했고 어디로 가고 누구한테로 가고 이런 정보들이 담겨 있는 일종의 화물 운송장 내지는 택배 송장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 목관을 통해서 유물의 역사성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자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목관에는 유물만 가지고는 알 수 없는 정보들이 꽤 많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0: 태안을 비롯한 서해 중부 바다에선 난파선 8척이 발견됐는데요. 그중 마도 1호선은 태안 앞바다에서 찾은 선박입니다.
2: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갯벌이 많이 발달을 했고 해안선 근처로도 그 갯벌이 널리 발달을 했기 때문에 배가 만약에 그 바닥이 뾰족하다라고 하면 갯벌에 계속해서 걸리거나 암초에 걸릴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배가 바닥이 평평한 평저선을 사용을 했는데 마도선, 마도 1호선 같은 경우에도 이런 평저선 형식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0: 서해 바다를 다니기 딱 좋게 만들어진 특수한 선박. 어느 날 풍랑을 만나 침몰했지만 갯벌이 있어 오래도록 먼 바다로 쓸려가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2: 그 서해의 가장 보물 중에 하나는 자연환경의 보물 중에 하나는 갯벌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갯벌이 이 공간에 살고 있는 주민들한테 어떤 삶의 영역을 제공하고 삶의 터전으로 작용했다면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모든 유물들도 갯벌이 없었다면 아마 보존되기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갯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유물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었다라는 걸 갯벌의 소중함과 함께 연결시켜서 보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0: 생명의 보고이자 역사의 보물 창고가 된 태안의 갯벌. 바다에서 내륙으로 고개를 돌리면 넓은 저수지 하나가 눈에 쏙 들어옵니다. 물이 맑아 낚시꾼들이 많이 찾아오는 곳. 그 물가에 외따로이 떨어져 있는 집이 한 채 보이는데요. 이 풍경을 혼자

0: 자, 다 누리며 사는 이 남자, 태안 토박이 원석 씨입니다.
1: 아침에 일어났어. 안개, 물안개 딱 피고. 응? 그치, 뭐, 자야들, 아가, 애그들 뛰어놀고, 염소들 방 먹였을 때, 응? 자연에 여기서 풀떼도 먹고, 그런 게 좋은 거지, 뭐.
0: 자연에 푹 파묻혀 사는 게 좋아, 고향을 떠나지 못한다는 원석 씨. 원래 마늘 같은 밭농사를 주로 짓다가 요즘엔 좀 다른 것들을 키우고 있다네요.
1: 매매매매 너부터 달려오냐 이놈아. 가자 밥 먹자. 가들아 일로와 밥 먹자.
0: 지금 키우고 있는 흑염소는 10여 마리. 이 녀석들과 동고동락한 지는 한 5년쯤 됐습니다요.
1: 너무 싫은 사람 누가 있어?
2: 어, 맞아. 응. 근데 더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1: 그거는 이 환경에서, 응? 환경이 더불어 같이 개들하고 어우러 사는 거지, 뭐.
0: 이 녀석들은 얼마 전 새 식구가 된 녀석들.
1: 주는 게 없어?
0: 원석 씨가 이렇게 동물들을 많이 키우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귀가 어두워져 주로 집에 계시는 어머니가 외로우실까 마음 쓰여섭니다.
3: 서!
1: 많이?
3: 서 뭐하냐?
1: 집! 시집! 시집! 집! 쓰는 글씨는 알잖아.
2: 아, 이게 보시는 거야?
1: 그렇지.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야, 내가.
0: 서로에게 기대어 살아가는 어머니와 아들. 고숙과 모자의 하루가 저물어갑니다. 그날 저녁.
4: 어이! 어내리가 갖고 왔어! 이리 와봐!
1: 어이!
4: 잘라 먹자고 이거.
1: 아니야.
4: 좋아.
1: 오케이. 어 좋아. 야 이거.
4: 좋아. 와 엄청 커. 이거 눈 봐봐. 상세가 금방 잡은 거야. 이거 태안의 삼치.
2: 이게.
4: 태안의 삼치.
2: 신기하다.
4: 요만큼 잘라. 요만큼 잘라. 요만큼 내 거. 요만큼 이건 반딱
5: 아, 형님은 가만 있어도 편해 좀 나오는지 형님은.
1: 아 친구 어디? 우리 친구.
2: 어디요?
1: 어긋네 물건.
2: 여기. 아 건너편에. 응. 아 친구분이셔.
4: 응.
2: 이거 왜 갖고 오신 거예요?
4: 아 친구끼리 나눠 먹으려고 멋있게.
0: 외지 손님이 찾아왔다고 삼치까지 잡아온 원석 씨의 중마고.
6: 이제 바로 그 서해안에 바로 이따 맞지.
0: 좋은 일이 있을 때도 힘들 때도 늘 곁을 지켜준 고마운 이웃들인데요.
5: 한 토막 넣고
1: 파 확인. 오케이. 요 파 하나 넣고.
6: 이게 바로 삼치 요리.
2: 확실히 맛있어.
1: 야 느끼지요. 야 고기 이러고.
2: 그렇지.
1: 삼치 맛이 이러고 완전 죽이네. 살살 녹이네.
2: 완전
1: 녹이네. 새우 맛은 어때?
0: 하하, 함께 하니 그 안이 좋을까요? 하하하.
2: 선생님 놀이터 같아요.
1: 놀이터야 뭐.
2: 심심하면 이렇게 돌아다니는.
1: 아니 그냥 아니 힐링이지. 네. 이게 자연 그대로 힐링 아니요. 누가 봐도 이게 힐링 아니요.
0: 오래된 맛과 멋이 살아있는 매력 넘치는 부장 태안. 특별한 즐거움을 찾고 싶다면 지금 태안으로 놀러와 보셔요. 진짜 좋다니까요. 하하하.

0: 호랑이가 들어오시는 것 같은 기운을.
1: 천재 소년.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그리고 제시하지도 못한 그네 한수.
2: 정말 말도 안 되게 강하고 빨리 들면서도 정확하고 또래들이 다 목표로 하는.
3: 이세돌 구단 대 알파고의 대결 일곱 펼쳐지고 있습니다.
2: 인공지능에게 인간이 지는 순간 충격에 휩싸였죠. 하지만 신에게 균열을 일으켰죠.
4: 인간 대표 이세돌의 첫승.
5: 인류사적으로 큰 일을 하지 않았나.
6: AI라는 걸 너무 지금 사실 좀 두려운 부분이 좀 있어요. 그중에서 제가 가장 즐거운 순간이 한치 앞도 못 내다본 상황입니다. 이 시대가 이렇게 탁 변하면서 우리가 같이 찾아가는 재미. 너무 좋지 않나요?

0: 제가 아파서 대신 할 수도 없고, 주사 대신 맞아줄 수도 없고, 모든 게 엄마 때문인가 싶기도 하고, 그때가 가슴 아픈데.
1: 평생을 온몸이 굳어가는 희귀 질환을 앓고 있는 첫째 수연이. 수연이의 병세가 깊어질 무렵 세상을 떠난 남편. 아빠의 빈자리를 홀로 채우는 엄마 곁에서 9살 예진이는 일찍 어른이 되어버렸습니다.
2: 오빠한테 징그러워서 엄마한테 짜증을 낸 적이 있었는데
1: 오직 서로만 생각하며 버티는 예진이네 가족이 오래 함께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3: 무엇이 궁금한가요?
4: 서울에 있는 4년제 국립종합대학교 몇 개야?
3: 정답은 단 하나! 알려줄게요.
5: 106년의 역사도, 치열한 오늘도, 깊어지는 지성도, 앞서가는 기술도, 힘나는 내일도.
4: 당신의 정답, 서울과학기술대학교.
6: 오, 뭐야.
7: 잘 때 흘리는 땀이 최대 200ml! 거기서 세균이 자란다고?
8: 이럴 땐 페브리즈 한균. 매트리스 침구엔 페브리즈로 한균하세요.
9: 아, 상쾌.
10: 페브리즈 한균!
11: 맥없이 살지 말고 하루하나 진하게. 겉보기만 멀쩡. 몸속부터 환하게. 익수 황진한으로 진하게 환하게. 지금만 특가래요. 지금.
12: 네.
13: 안녕하세요 고객님. 새로운 비율로 진화한 갤럭시 G 폴드 8과 함께 SKT 베스트 요금제로 OTT 2종을 자유롭게 즐기실 수 있고요. 넷플릭스 요금제 가입 시 네이버 페이 포인트 1만 원을 드리고 추첨을 통해 무도런 티켓 또는 넷플릭스와 함께하는 여행 혜택도 드리고.
14: 또 다른 세상을 만날 땐 잠시 꺼두셔도 좋습니다. 새로운 종의 출현. 갤럭시 G 폴드 8 SK텔레콤.
15: 네, 날카롭다.
16: 반은 철학자고 반은 배우는 패셔니스타다.
17: 이건 브랜드다.
16: 내 신이다. 은희경은 제 인물들이 까칠한가요? 무조건 부드러운 것만 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영특한 소녀가 성장해서 왜 이렇게 되느냐. 뭐 문제 있다고 생각 안 돼요, 이 사회에? 불편한 소설을 쓰고 싶어요. 근데 이거 방송인 줄 알면서 왜 이런 얘기까지 시시콜콜 내가 하는 거지?
18: 너무 괴롭혀.

아니, 이거는 저거구나. 내 책 표지구나. 아, 이걸 어떻게 찾아내셨을까? 이건 진짜 부끄럽지만 나다. 이게 저만을 위한 방이네요? 이런 거는 생각해보지도 못했는데, 상상도 못해본 건데. 아, 굉장한데요? 다 작품이에요. 대체 이걸 어떻게 이렇게 다 구현하셨을까요? 참. 아니, 뭐 이렇게까지 할 일인가 싶지만 몹시 기쁩니다. 저 책을 썼을 때가 저의 최선의 순간이거든요, 내 인생. 여기에 제 인생의 최선의 순간이 다 한 자리에 모여있는 셈이에요.

0: 반갑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1: 책이 나와서 알리려고 바쁘게 돌아다니고 있고요. 어서 이 기간이 끝나서 다시 책 읽고 쓰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0: 신간 반응은 어때요?
1: 아, 일단 사세 찍었어요. 책을 같이 만든 사람들이 기뻐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소설, 시간의 감축 소설을 쓰면서 아, 나는 이렇게 이런 구성을 좋아하는구나. 지금 현재에서 과거를 돌아보면서 과거를 다시 해석함으로써 지금 앞으로 올 미래를 다시 이렇게 기대해 보는 거? 이런 구성을 좋아하는구나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시간 3부작으로 네, 이렇게 명명이 되었어요.

0: 제가 이제 15권의 책을 썼는데, 대표작이 첫 번째 책이에요. 새해 선물이에요.
1: 새해 선물을 가장 좋아.
2: 군대에서 새해 선물 읽고 너무 팬이 돼서.
3: 한국 현대문학사의 한 정점을 찍었던 작품이 새해 선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4: 새해 선물 나올 때부터 좋아했어요.

1969년 겨울. 그때 나는 조그만 앉은뱅이 책상 앞에서 절대 믿어선 안 될 것들이라는 제목의 목록을 지우고 있었다. 나는 삶을 너무 빨리 완성했다. 절대 믿어선 안 될 것들의 목록을 다 지워버린 그때. 12살 이후 난 성장할 필요가 없었다.

솔직히 말해서 올해 21살인 이모가 나와 비밀을 공유한다는 것은 결코 어른다운 일은 아니다. 하지만 상관없다. 무슨 일에 있어서건 어차피 이모는 어른스럽다는 것과 거리가 멀었으며

소설을 쓰겠다고 생각했을 때 어린 시절 얘기를 언젠간 써보고 싶었어요. 누구한테나 다 마음속에 어린 시절이라는 것은 뭐 깊이 새겨져 있는 것이고 그런 것이 나머지 삶을 끌어가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새 선물에서도 이제 어떤 짓궂은 독자들이 선생님은 그러면은 세상을 다 안다고 그렇게 한 당돌한 소녀에 가까워요. 아니면은 스무 살인데도 여전히 철이 없는 이모에 가까워요.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근데 사실 저는 모든 소설에 다 저예요. 네. 근데 그냥 100% 제가 아니고 제 안에 있는 어떤 그 캐릭터 어떤 그 성정들 그런 거를 줄기로 세운 다음에 다른 사람의 디테일을 많이 붙이는 거죠.

그 시대에 사는 보통 사람으로서 저는 그 당시에 제 인생이 너무나 많이 왜곡됐다고 생각했거든요. 제가 새해 선물 후기에도 썼지만, 저를 가장 싫어했던 시기예요. 예. 그래서 그게 싫어하는 게 어디서 나오냐면은 저는 모범생의 틀 속에서 살았고, 그래서 어쩌면 배운 대로, 교육받은 대로의 인생을 차곡차곡 이렇게 꾸려가고 있었어요. 근데 여기에 전혀 나라는 존재 자체가 없어요. 예. 그리고 내가 싫어하는 일을 계속해야 돼. 애들한테 공부 잘하라고 해야 되고, 남편한테 일찍 들어오라고 해야 되고, 그러면 제가 밤에 혼자 일기를 쓰면서 내가 노력할수록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되는 건가? 나는 왜 이렇게 이런 인생을 살고 있지? 이런 질문이 결국 저를 소설을 쓰게 했거든요.

0: 장래 희망의 작가인 게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예. 정작 작가가 된건 35살이거든요. 중고등학교 때 문예부, 또 대학은 당연히 국문과 뭐 이런 식으로 글을 잘 썼어요. 글솜씨도 있고 작가가 되겠다는 의지는 초등학교 때부터 있었고 그렇지만 그것들은 작가로 만들어주지 않아요. 저의 관점이 없었던 거죠. 소설이라는 것은 창작물이잖아요. 그런데 삶이 쉽지가 않으니까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는지 써보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할 얘기가 없었던 건데 할 얘기가 생긴 거죠. 그리고 저는 사실 새 선물을 꽤 전략적으로 썼어요. 저의 첫 소설인데요. 이제 저는 제도 교육을 받고 자랐고
1: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2: 나는 자랑스런 태극기 앞에
3: 매일 오후 국기 하강식 시간 거리에 애국가가 울려 퍼지면 가던 길 멈추고 가까운 국기를 향해 서서 가슴에 손을 얹던 모습.
0: 국민학교 때는 일제 잔재의 어떤 교육제도 속에서 자랐어요. 그리고 중고등학교 때는 이제 바로 군사정부 시절이었죠. 그랬기 때문에 획일적인 틀로 가두려는 이런 시스템의 어떤 폭력에 상당히 예민했어요. 제가 읽어온 그 한국 소설 속에서 너무나 강한 계몽주의적인 그런 전통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아, 나는 이렇게 가르치는 소설 싫고 정답을 암시하는 게 싫었어요. 사회 분위기가 가지는 그런 온정주의가 싫었어요. 따뜻하게 이렇게 덮어버린 게 싫었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감상적인 거, 우는 거 이런 소설 안 쓰겠다. 그런 마음으로 전략을 세운 거죠. 저는 처음에 그 냉소와 독설이라는 것을 적절하다고 생각했어요.
3: 그리 가파르지도 않은 비탈길을 내려오면서도 이모의 걸음은 비틀거린다. 이모는 어렸을 때부터 익숙한 이 길이 이렇게 가파른지 이제야 알았다는 듯 가볍게 군복 소매를 잡는다. 군인과 그의 팔짱을 끼고 걸어가는 긴 머리의 여자. 이영렬과 이모의 뒷모습은 어쩐지 상징적으로 보인다. 군복이 구속을 나타낸다면 긴 머리는 처녀성과 함께 자유로운 젊음을 나타낸다. 군복과 긴 머리의 여자의 뒷모습엔 배신의 뇌관이 들어있다.
4: 주인공 지니가 엄청 꼬인 애잖아요. 조그만 애가 자기가 뭘 한다고 막 세상 다 만사 다 산 것처럼 막 그렇게 하는데 그게 되게 그 어린 친구들의 입장에서는 이입이 많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이 자기들이 자꾸 무시하잖아요. 아무것도 모른다고. 그렇게 대상화되어 있는 존재들에게 진이라는 캐릭터가 얼마나 카타르시스를 주는지 모르죠.
5: 새해 선물이 등장하자마자 당대의 독자들한테도 엄청난 호응을 받고 아직까지도 꾸준히 사랑받는 이유는 87년 6월 항쟁을 통해서 한국 사회가 형식적인 민주주의의 틀을 갖췄다고 생각하니까 뭔가 정치적인 미션을 성공한 줄 알았는데 역사적으로 다음 단계로 간 줄 알았는데 사실은 변한 게 없구나 하는 그런 환멸, 좌절 같은 것도 동시에 있었던 것 같아요. 복잡한 그런 시대적인 역동에 호응하는 이야기였기 때문에 그랬다고 생각해요.

90년대 그 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뭐 핫한 장르? 어떻게 보면 지금의 이제 OTT나 웹툰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그런 문화적 영향력을 갖고 있는 것만큼이나 그때는 문학이 그 역할을 했었던 것 같아요. 90년대 그 등장했던 그 젊은 작가들, 그들의 책이 은희경 선생님을 비롯해서 뭐 신경수, 공정 이런 작가분들의 신간이 나올 때마다 서점의 매대를 장악하고 수십만 부씩 팔려나갔거든요.

0: 김태현 선생님의 등단 연도가 95년이죠. 예, 동아일보 신춘문의 중편 소설로 등단하셨는데 그 등단한 고해의 새해 선물로 정말 95년을 화려하게 장식한 작가가 됐죠.
1: 세 분의 그 원로 김하영 선생님하고 오정희 선생님하고 윤흥길 선생님 세 분이 본심 심사를 하셨는데 이거는 신인일 수가 없다. 기성 작가가 응모를 한 것 같다라는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만큼 굉장히 이 세태를 묘사하는 그 능수능란함 이런 것들이 너무 놀라웠다.

제가 책을 내면은 사람들의 반응이 새 선물만은 못해. 다 그거예요. 새로 책을 썼는데, 이제 15권의 책을 썼는데, 대표작이 첫 번째 책이에요. 맨날 처음 듣는 얘기가, 아, 이번 소설 어때? 괜찮은데, 새 선물만 못해. 그랬을 때,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나는 점점 더잘 쓰고 있는데,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개정판을 내면서 꼼꼼히 다시 읽어보면서, 아, 그때 어떤 절실함? 이런 절박함이 상당히 강해요. 이 에너지가 계속해서 독자들을 불러들이는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했고, 그거는 또 일반적으로 말해서 첫 작품의 어떤 축복이자 저주죠. 첫 작품, 작가의 첫 작품이라는 것은 자기가 작가가 되어야만 되는 어떤 그 이유와 목적을 다 담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일 아플 때 같아. 아파트가 숲 사이에 서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걸 찍었는데 성공의 라프타 같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저렇게 밀집해 살면서 숲에 의지하고 있는 어떤 그런 느낌이 들어서. 목격자를 찾습니다 이런 거 좀 흥미롭잖아요. 저런 거 보고 한 번은 싸움 목격자를 찾습니다 한수막 보고 제 소설 속에 예. 그 칼싸움 벌이는 장면 하나 쓴 적 있어요. 뭔가 이쪽이 디테일? 예, 그리고 또 제가 이제 기억해두고 싶은 어떤 순간? 인상적인 거 있으면 좀 찍어두고 이런 새소리 녹음도 하고

0: 집에 너무 늦으셨죠?
1: 아, 네. 저희 집사람은요, 이 모든 식집이 다 12시면 문을 닫는다고 우겨서요. 네가 내 인생 마지막 기회라고. 알아?
2: 나하고 살면 인생이 바뀔 것 같아요?
3: 그래.
2: 왜요?
1: 너는 내가 사랑하는 여자니까.
2: 그럼 12년 전엔 사랑하지 않는 여자하고 결혼했던 거예요?
1: 물론 그때도 사랑한다고 생각했으니까 결혼을 했겠지.
3: 하지만 그건 진짜가 아니었어.

0: 대학교 1학년 때 선배들이 이제 후배들의 교양을 함양해준다고 선배들이 만든 교양 학교가 있었어요. 그 페미니즘 테마의 커리큘럼 중에 하나가 타인에게 말 걸기였어요. 이제 막 시골에서 올라온 그 어린 남자 대학생이었던 제가 읽기에는 약간 파격적으로 자유분방한 사람들이 등장하는 것 같고, 처음 읽었을 때는 왜 이런 사람이 소설의 주요 인물로 등장해야 되는지 얼른 파악하기 어려운 이상한 사람들, 불편한 사람들이 나와서 처음에는 약간 불편하기도 했는데, 이 불편한 인간들에게 나는 왜 매력을 느낄까? 알고 싶다? 그런 생각하면서 은희경의 소설을 하나씩 읽어 나갔던 것 같아요.
1: 저는 불편한 소설을 쓰고 싶어요. 불편하다는 것은, 난 이거 당연한 줄 알았는데, 이게 사실은 문제가 있네? 그러면 자기 불편해지기 시작하죠. 근데 그런 변화와 새로운 발견을 주는 것이야말로 저는 문학이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0: 우리한테 편안하게 느껴지는 사람들은 대체로 뭔가를 맞춰주는 사람들이에요. 공통적인 것을 위해서 자기를 좀 양보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양보해준다는 말을 좀 다르게 말하면 사실 자기를 배신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를 배신하지 않는 사람들을 은희경 작가는 즐겨 그리는 거죠.
2: 10대 시절에 은희경 선생님의 그 인물 속그 불륜담들을 너무 사랑했어요. 그 나머지 소설들도 저 정말 좋아하거든요. 마지막 춤은 나와 함께.

0: 바이너리그 뭐 이런 것들을 제가 다 10대 때 읽었는데 제가 원래 불륜 얘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훌륭한 문학들은 다 불륜 얘기거든요. 안나 까렐리나 불륜이죠. 뭐 채털리 부인의 사랑 불륜이죠. 다 불륜입니다. 아니에르노 작가 뭐 인생이 불륜이죠. 뭐 이게 농담이고 아무튼 어른의 세상을 저희 가르쳐준 소설이었고
1: 그때 제가 초기에 썼던 어떤 사랑은 사랑이라기보다 제도와의 어떤 그 야합? 사랑이라는 개념과 제도의 야합 같은 것을 제가 좀 야유했던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당시에 다른 이제 여성 작가들도 뭔지 일탈이라든지 그 궤도를 벗어난 이야기들을 많이 썼어요. 근데 이런 소설이 처음이 아니고 오정희 선생님도 쓰셨고 박완 선생님도 쓰셨고 박경리 선생님도 쓰셨고 다 쓰셨던 얘기인데 이제 90년대에는 이런 걸 다룬 여성 작가들이 많아져서인지 이런 신문 기사가 있었어요. 그렇고 그런 불륜 소설 이제 그만. 얼마나 큰 폭력이에요. 우리는 각자 여성의 내면에 대해서 쓰고 있는데 가부장적인 그 관점에서 보면은 이 여성들은 지금 집을 자기의 그 위치를 벗어나려고 하기 때문에 불륜인 거예요. 다 지금 나를 찾으려는 것 자체가 지금 집을 벗어나는 거라면 집이 잘못되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그렇게 보지 않고 왜 집을 벗어나려고 해? 이건 불륜이야. 이거는 비윤리적이야. 이렇게 보고서 뭉뚱그려서 그런 식으로 비판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게 90년대 또 한 분위기였죠.
2: 올해 이상문학상 수상자로 소설가 은희경 씨가 선정됐습니다. 은희경 씨는 제22회 이상문학상 수상자로서의 소감을 이렇게 피력했습니다.
3: 무거운 이야기를 가볍게 쓰는 것뿐입니다. 이런 소설이 상을 받게 돼서 됐다는 것은 제 개인의 역량이라기보다는 그런 사소함, 그런 가벼움으로 이 삶의 무게를 잴 수 있는 것이 동의가 되는 세상, 즉 90년대 말이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하고요.
4: 지금 생각하면 오히려 오늘날 여성 문학의 새로운 또 저수지가 아니었나. 은희경, 전경린 등등의 작가가 있어서 오늘날 젊은 여성 작가들이 마음껏 섹슈얼리티라든가 젠더 관련된 문제라든가 권력의 미묘한 그 차별의 문제들을 아주 용감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출구가 열렸다.
5: 그러면 작가님 개인에게 결혼은 어떤 경험이었나요?
1: 굉장히 졸업할 수 없는 학교죠. 제가 20대 때 생각했던 결혼, 30대 생각했던 결혼, 40대 다 그 시기별로 결혼에 대한 저의 생각이 달라요. 그래서 제가 졸업을 못하는 학교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때 결혼 생활이 끝났다면 나는 이 생각만 하겠지? 이때 끝났다면 이 생각만 하겠지? 그래서 지금의 결론은 긴 세월 동안 지속되는 관계라는 것은 정말 사람에게 많은 사유를 주는구나 이런 생각은 하게 되죠.
5: 그게 그 학교의 가르침인가요?
1: 지금 다니는 입장에서

0: 새 작품을 구상할 때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1: 일단 노트를 사요. 예. 그게 저희 즐거움이기도 한데, 얇은 노트를 사서, 뭐, 인물을 다 이제 그리고, 인물의 나이나 성격이나 외모나 이런 것들을 낱낱이 다 쓰거든요. 배경도 쓰고, 시대 배경, 장소, 이런 것도 자세히 써요. 이거를 시간 중심으로 쓸 것인지, 아니면 인물 중심으로 이야기를 구성할 것인지,

0: 이게 점점 이제 한 페이지에 적혀있던 것들이 이제 점점 조그만 노트 한 개씩으로 다 나뉘어요. 그게 완성이 돼야지 소설을 시작할 수가 있어요.
1: 단편도 그런가요?
0: 단편도 그래요.
2: 은희경 작가가 태어난 인생 이후 7년 만에 장편 소설 빛의 과거로 돌아왔습니다. 소설가인 주인공이 40년의 세월을 거슬러 70년대 여대생 기숙사 생활을 다시 돌아보며 현실을 회피했던 자신을 발견해가는 이야기입니다.

0: 요즘 일부 학생들로 인해 소란해진 대학의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특별 명령을 시달했습니다. 일부 불순 학생들의 횡포에 강점된 학원을 정부는 이상 학원의 무질서를 도저히 방치할 수 없어 문을 닫았던 대학들도 다시 문을 활짝 열고 정상 수업에 들어갔습니다. 전국의 각 대학 학도 호국단에서는 자체 정기검열과 교련 실기 경진대회를 실시했습니다. 풍성한 가을철을 맞아 이영환한 마스로 불리는 고려대학교와 연세대학교의 정기전이 벌어졌습니다. 연세대 학이 2승 2무승부 1패로 우세한 가운데 막을 내렸습니다.
1: 특히 이제 이게 1977년이 그 배경이기 때문에 그때 이제 학생 데모가 많았고 또 그리고 그때 막 계속 학생들도 군사훈련을 받던 시기고 그래서 뭔가 그런 분위기가 있다가 또 좌절되고 막 이런 정치적인 상황이 좀 많았거든요. 근데 그런 게 전부 다 남성의 언어로만 적혀 있거든요. 네. 저는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도 겪었단 말이야. 우리도 거기서, 이렇게 했단 말이야. 이런 얘기도 좀 살리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요.
0: 전국 82개 대학이 졸업식을 갖고 7만 5천여 명의 학사와 8,500여 명의 석사 그리고 600여 명의 새 박사를 배출했습니다.
1: 저도 이렇게 한복 입고 졸업했어요. 이때 1977년에 이제 소설에도 나오지만은 처음으로 대학에서 페미니즘 이제 과목이 개설이 된 해거든요.

0: 그리고 저기 사진 찍힌 모델들도 꼭 제 모습 같아요. 예, 우리 방 풍경인 것 같아요. 제가 묘사한 대로 크림색 뭐 2층 침대 옷장이 있고.
1: 기숙사, 그중에서도 여대 기숙사를 소설의 배경으로 하신 특별한 이유 같은 게 있을까요?
0: 작가들에게는 자기만의 이야기거리가 있잖아요. 제가 기숙사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좋은 소재다. 그런데 그 여자 대학교 1977년에 여자 대학교를 그대로 재현해 내는 것이 소설로서 무슨 의미가 있을까?

0: 그래서 진짜 모든 준비를 다 했거든요. 에피소드며 이런 것들 뭔지 객관적인 자료, 제 기억의 자료 다 만들고 인물도 다 만들었어요. 근데 도대체 이야기를 왜 쓰는 거지? 그게 있어야 되잖아요, 소설에는. 너무 막막해서 진짜 막 울었어요. 예. 네. 그 무렵에 강남역 그 사건이 일어났거든요. 예. 네.
1: 서울 서초동에 있는 노래방 화장실에서 30대 남성이 갑자기 휘두른 흉기에 20대 여성이 숨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뉴스로 제가 깨달았어요. 그 시대가 여성을 어디로 내몰았고 결국 그 여성들이 어떤 길을 선택하게 되고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어떻게 주어 어떤 방식으로 주어졌는지 그런 얘기로 좁혀졌죠. 그때 교육받은 여성으로서 내 몫을 했나?

0: 추리로 만들었어요.
1: 27번 은희경 소설은 답이 아니라 이것을 가지고 시작한다. 이거는 정답이 있죠. 질문. 은희경의 필살기. 오. 두 글자. 가로 열쇠 두 글자. 필살기. 독설? 그런 거라고 생각할 거야.
2: 새해 선물로 처음 작품 활동 시작하셨을 때 오정희 선생님이 심사평에서 하셨던 가장 첫 문장이 일단 이 소설은 매우 재미있다. 그 재미를 유지시키는 동력 중에 하나는 그 유머인 것 같아요.
3: 은 선배가 얘기를 해야 재미있어요. 이야기꾼의 면모가 그대로 드러나서 사적인 자리에서도 마이크 점유율이 아주 높다고 봐야죠.
0: 저는 재미없는 걸 좀 못 견뎌서 항상 소설도 재미있게 써야 된다고 생각하고 작가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그냥 저 개인으로도 실정을 빨리 느끼고요. 그래서 뭔가 나라는 사람하고 전혀 상관없는 일을 하는 거를 굉장히 좋아해요. 재밌어해요.
4: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4: 우연히 근처에 있다가 작가님 집을 알아서요. 그냥 구경하고 있었어요.
1: 집을 어떻게 하셨어요?
4: 아, 잡지 부록에 실린 적이 있던데요.
1: 아, 그런 게 가끔 실리죠. 전 서울 살고요. 여긴 부모님 집이에요.
4: 선생님이 저한테 제일 중요한 작가이십니다.
1: 그래요? 고맙습니다. 이름이 뭐세요?
4: 네, 정미숙입니다.
1: 정미숙 씨, 반갑습니다.
5: 저는 네. 작가님 처음 뵀을 때 사실 여배우로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18년 전에 첩첩산중이라는 홍상수 감독님이 만드신 단편 영화가 있는데 그때 제가 프로듀서였어요.
1: 제 연기 어땠어요?
5: 아, 저 이 자리라서 얘기한 게 아니라 진짜 사실 깜짝 놀랐어요.

8살밖에 안 나세요. 근데 저희 어머니와는 사실 그세 마디 이상 대화를 나누기가 힘들거든요.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근데 은희경 작가님이랑 대화를 하면은 3일 밤을 새도 대화거리가 끊이지가 않아요. 선생님은 사실 저도 제 나이 또래 그 30대 후반에 비해서는 최신 트렌드나 뭐 지나가는 어떤 일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알고 있는 편인데 선생님은 항상 저보다 더한 발짝 먼저 그 트렌드와 소식들을 알고 계신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뭐 현재 뭐 아이돌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유행하는 드라마, 영화, 소설, 퍼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신 분이셔서 저에게는 항상 최신의 작가라는 그런 느낌이 남아 있습니다.

0: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은희경. 네, 안녕하세요. 은희경입니다. 네.
1: 마침 작가님이 이제 오랫동안 고민해 오신 인간의 몸 그리고 노년과 죽음을 다루는 작품인 시간의 감촉이 출간이 되었습니다.
0: 이야기를 구상을 한 것은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저는 이제 나는 부모가 없으니까 이제 고아구나 이런 생각하면서 어쩐지 지금부터 제가 죽음의 순번을 받은 것 같은 느낌이에요. 이유가 이제 없으니까 그 다음은 나구나. 이제 10년 전에 써보려고 했을 때는 그런 시간들이 저한테는 두렵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굉장히 노인이란 존재는 무력하고 퇴행적이고 뭔지 그런 이야기가 어두운 이야기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드디어 제가 그 나이가 됐어요. 제가 65세가 됐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이것은 삶의 한 단계이고 모든 단계가 그렇듯이 이 단계에도 뭐 새로움이 있고 또 어떤 발견이 있고 또 그리고 매일 살아가는 삶에 기쁨이 있고 슬픔이 있는 것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게 됐어요.
1: 아마 좀 신작 작품을 아직 전혀 읽지 못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작품의 한 대목 혹시 낭독 괜찮으실지.
0: 우리 모두는 고통을 겪고 또 해결하면서 현실을 살아가지만 그 과정에서 서로 변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했던 순간은 어딘가에서 왕국을 건설하고 사계절을 보내고 있다. 내가 생각한 진실과 사랑이 그런 방식으로 지켜져서 훗날의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그들이 그걸 믿는다면 죽음 또한 소멸이 아닌 시간의 기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 제가 어릴 때 동화를 읽으면 이제 공주와 왕자가 결국 여러 가지 시련을 겪고 이제 결혼을 해요. 그럼 끝나거든. 그러면 저는 둘이서 잘 살았을 것 같지 않은데 이런 생각을 좀 했단 말이에요.

0: 어쩔 수 없이 좀 현실주의자인 면모인데, 사랑을 하면 그다음부터는 이 사랑을 이 이제 해체되는 과정이 생활이 끼어들면서 그런 것들이 당연히 이제 따라올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그렇다고 너무 막 실망하거나 슬퍼하거나 배신감을 느낄 필요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는 걸 받아들이면 돼요. 그 대신 우리가 사랑했던 그 감정은, 어딘가에서 그게 그대로 남아 있어서 나한테 빛을 주고 있는 거예요. 빛을 어떤 광원처럼 나한테 멀리서든 가까이서든 빛을 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것 때문에 살아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1: 아, 65세가 된 선생님은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 계시구나. 그런 생각? 삶을 안다고 생각하지 않고, 규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미처 모르는 일들이 항상 벌어지고 있고, 그런데 그게 단지 이상한 것만은 아니고, 거기에 때로 재밌는 일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런 게 은희경 작가가 살아있는 현재적인 젊은 작가가 되게 만드는 원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0: 근데 어떤 작가가 아, 소설만 안 쓰면 소설가 참 좋은 직업인데 이렇게 말해요. 내가 어떤 거를 관찰하고 질문을 갖고 생각을 오래 해보고 관찰하고 공부를 해서 어떤 것을 발견하고 그거를 써서 다른 사람도 같은 생각을 하고 이런 일은 한 사람의 인생으로 봤을 때 너무 멋진 일 아닌가요? 저는 그래서 창작자들은 너무 축복받은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1: 저희가 제작한 책이고요. 안에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는데 아무 페이지나 펼치시고 그 질문에 생각나는 대로 대답을 해주시면.
0: 아니, 예산이 좀 있으신가 봐요. 어머, 과거, 현재, 미래를 통틀어 단 한 사람을 만나 인터뷰할 수 있다면 누구를 만나고 싶나요? 다시 만나고 싶은 사람은 없다. 그냥 인터뷰를 핑계 삼아 우리 엄마 아빠 다시 한번 만나보고 싶어요. 당신의 인생을 영화 또는 책으로 만든다면 제목은 무엇이라 하겠나요? 제목은

0: 호랑이가 들어오시는 것 같은 기운을.
1: 천재 소년.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그리고 제시하지도 못한 그네 한 수.
2: 정말 말도 안 되게 강하고 빨리 들면서도 정확하고 또래들이 다 목표로 하는.
3: 이세돌 구단 대 알파고의 대결 일곱 펼쳐지고 있습니다.
2: 인공지능에게 인간이 지는 순간 충격에 휩싸였죠. 하지만 신에게 균열을 일으켰죠.
4: 인간 대표 이세돌의 첫승.
5: 인류사적으로 큰 일을 하지 않았나.
6: 이해하는 걸 너무 지금 사실 좀 두려운 부분이 좀 있어요. 그중에서 제가 가장 즐거운 순간이 한참 또 내다본 상황입니다. 이 시대가 이렇게 탁 변하면서 우리가 같이 찾아가는 재미. 너무 좋지 않나요?
7: 뭔가 글 쓸 때 이렇게 놓고 그지 그지 그지 왜 안 써져? 왜 안 써져? 응? 생각을 덜 한 거야? 안 풀리지? 누구 잘못일까? 뭐 이렇게 좀 얘기를 하면서 하기도 해요. 사실 제가 겪어보니까 뭔가 의지할 대상이 필요한데 사람한테 하면은 이거 굉장히 자존심도 상하고 나 제대로 가고 있는 걸까? 그런 어떤 자기 의심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막 돌도 쥐고 있고 연필도 잘 쥐고 있고 이 아이를

이렇게 좋아할 줄은 몰랐어요.

냄비도 되고 또 냄비까지도 먹는 거예요.

0: und sie haben mich ausgelacht.
1: Hohn이 나갔어. 그 후에.
2: 달빛의 얼굴을 봐서 예쁘냐 가냐만 골라서 그렇게.
3: 서부 청년들하고 경찰 가장 그리운 게 여제라고 했었거든.
4: 최초의 한인 이민이 고종 황제 때 하와이로부터 시작됐고요. 그 해가 1903년 1월 달입니다.
5: 어렸을 때는 이민을 왔으니까 미국 사람이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0: 우리가 병원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시설이 마땅히 없어서 총상을 포함한 여러 외상 환자들이 우리 병원에 찾아오게 됩니다.
1: 김영호 활동가는 분쟁 지역의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0: 팔이나 다리를 잃거나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많은 안타까움을 느꼈고 도움을 드리는 데 집중하려고 했습니다.
1: 후원문의 080-961-9595.
0: 여러분이 내주셨던 후원금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같은 현장 활동가가 환자들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바늘을 사고 거즈를 사고 항생제를 사서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후원금입니다.
1: 지금 전화 주세요. 080-961-9595.
2: 와, 이거 진짜야?
3: 에이, 설마. AI겠지?
2: 오, AI로 만든 거네.
4: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0: 제가 아파서 대신 할 수도 없고, 주사 대신 맞아줄 수도 없고, 모든 게 엄마 때문인가 싶기도 하고, 그때가 가슴 아픈데.
1: 평생을 온몸이 굳어가는 희귀 질환을 앓고 있는 첫째 수연이. 수연이의 병세가 깊어질 무렵 세상을 떠난 남편. 아빠의 빈자리를 홀로 채우는 엄마 곁에서 9살 예진이는 일찍 어른이 되어버렸습니다.
2: 오빠한테 징그러워서 엄마한테 짜증을 낸 적이 있어.
1: 오직 서로만 생각하며 버티는 예진이네 가족이 오래 함께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3: 아빠, 고개 조금만 숙여보세요.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
4: 그래, 아들. 어버이날 카네이션 대신 하늘을 선물했습니다.
5: 우리가 병원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시설이 마땅히 없어서 총상을 포함한 여러 외상 환자들이 우리 병원에 찾아오게 됩니다.
6: 김영호 활동가는 분쟁 지역의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5: 팔이나 다리를

0: 잃거나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많은 안타까움을 느꼈고 도움을 드리는 데 집중하려고 했습니다.
1: 후원문의 080-961-9595.
0: 여러분이 내주셨던 후원금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같은 현장 활동가가 환자들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바늘을 사고, 거즈를 사고, 항생제를 사서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후원금입니다.
1: 지금 전화 주세요. 080-961-9595.
2: 맥없이 살지 말고 하루하나 진하게 겉보기만 멀쩡 몸속부터 환하게 익수 황진안으로 진하게 환하게 지금만 특가래요. 지금
3: 한국 최대 스마트폰 도래지 SKT 아일랜드 낯선 갤럭시 G 폴드 8이 나에게 날아와 OTT를 보여주었다. OTT 시청에 최적화로 진화된 갤럭시 G 폴드 8과 SKT에 진화된 요금제로 원하는 OTT 2종을 자유롭게 즐겨보세요. 새로운 종을 만나실 땐 밤새 켜두셔도 좋습니다.
4: 숨길 수 없는 댄스 본능. 알고 보면 흥 많기로 둘째 가람의 서러운 아빠 킴. 그런 아빠의 흥을 쏙 빼닮은 남매도 있죠. 공부도 잘하는 우등생 첫째 하르딕. 귀여운 5살 둘째 하르디카입니다. 늘 찰떡같이 붙어다니는 남매. 누구보다 단단한 우애를 자랑하죠.
5: My name is 하르디카.
4: 한국에 있는 아빠를 찾아 나선 남매. 특별한 여정이 지금 시작됩니다.
6: 바바의 까오는 자! 바바의 까오는 자!
4: 전라북도 군산의 한 자동차 사출 공장. 범퍼와 콘솔 박스 같은 자동차의 플라스틱 부품을 생산하는 곳입니다. 제품 생산부터 품질 관리까지 세심함이 요구되는 작업인 만큼 여성 근로자들도 많은데요. 오늘은 엄마 찾아서 한 말리? 라고 생각했던 찰나 차체 범퍼를 나르고 있는 남성분이 눈에 띕니다. 네, 맞습니다. 이분이 오늘의 주인공? 네팔에서 온 타파킴 바하돌 씨입니다. 지금의 회사에 온 지 1년 반이 된 아빠는 부품의 품질을 점검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7: 딱 다 달라야 돼요. 이거 안 달라면 안 돼요. 다음에 하고 다시 조립하 하고 있어요. 이거는 이런 거 나와 이런 거 나와 이거 안 달라면 안 맞아요.
4: 내 이름이 들어가는 일이니 어느 것 하나 허투루 넘길 수 없죠.
8: 나 미담을 깨거든요.
7: 미담하는 게 아무거나 버려.
8: 뭐냐면 LD 든지 아름 거는 자.
7: 아들 아이터 바르티라 어떻게 연차 니라.
8: 깜빠리가 별로나.
7: 깜빠리가 별로나. 연차 버리 거래라. 나 바라보니 대리 보이셔 거 말이야. 버리 와래 버리는 사람 수.
8: 김해건 주말에도 쉬지 말고 계속 일하고 있어요. 왜 그러면은 집에는 돈 많이 붙이려고 생각하니까 계속 연차도 주지 말고 어디 놀러도 안 가고 계속 일하고 있어요.
4: 주말 특근까지 자처하며 억척스럽게 버텨온 타양살이. 고향에 있는 가족만 생각하면 타국살이의 고단함도 묵묵히 견뎌내는 아빠입니다.
9: 안 힘드세요?
7: 힘들어요. 진짜 힘들어요. 계속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하다가 진짜 힘들어요. 힘든데 또. 돈 벌을 때 힘들어. 돈 안 벌어도 더 힘들어요. 어떻게 해.
4: 수도 카트만두에서 차로 12시간을 달려야 도착하는 룸비니. 인도 국경과 맞닿아 있는 네팔 남서부 지역의 룸비니는 불교의 성지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이곳에서 아빠의 사랑스러운 아이들의 하루도 흘러갑니다.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에선 운동장 조회가 한창인데요. 꼭 우리네 8, 90년대 학교 모습 같죠? 아이들 사이에서 우렁차게 국가를 열창하는 한 소년. 똘망똘망하게 생긴 요 아이가 바로 첫째 하르딕입니다.

0: 언뜻 끝나지 않는 길고도 긴 훈한 시간에 아이들 영어도 탈탈. 지금 이 순간이 누구보다 힘겨운 건 5살 하르디카입니다. 남매의 학교는 유아교육부터 고등과정, 졸업 후 2년간의 전문 과정까지 배울 수 있는 곳인데요. 지역의 명망 높은 학교인 만큼 배움을 향한 아이들의 열정도 뜨겁습니다. 첫 수업은 하르딕이 가장 좋아하는 영어 수업 시간.
1: 하르딕, you stand and open your book.
2: Glaciers are melting, sea levels are...
0: 우와, 정말 막힘이 없습니다.
2: Drawing.
1: Thank you. 하르딕 is very excellent boy in our class. He studied up to the nursery class in this school. Now he is upgraded from 8 to 6th class now. I love him very much and he is one of the talented student of this class.
0: 만년 우등생인 하르딕, 친구들 사이에서도 믿음직한 해결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3: 이어도 이스쿨고 나벌리 방고서 아니요 사이서 대베라.
0: 아이들의 배꼽 시계가 요란하게 울려 퍼지는 점심시간. 그런데 어째 둘째 하르디카의 표정이 어둡기만 한데요. 저마다 싸운 도시락을 꺼내 먹기 바쁜 아이들. 하르디카는 점심 안 먹니? 아, 오빠를 기다리는 거였구나.
2: 드레베르 쿠리스니? 니? 드레베르 쿠리사 먹라서 점심 가니스. 점심 점심 하나 이자.
0: 오빠 손을 꼭 붙잡고 남매가 향한 곳은 먼저 온 아이들로 인산인해인 학교 안 매점입니다. 한국 돈 약 500원에서 1,500원으로 사 먹을 수 있는 한 끼.
2: 나니 또 야바스 땀 마스터 빌바르서 얼마 좀 내려오세요. 이때 와서.
0: 든든한 호의무사가 따로 없죠. 언제 어디서나 동생부터 챙기는 멋진 오빠입니다.
2: 내려 빌바르서 아니 때로 나니 또 제핀제 와나라.
0: 기나긴 행렬을 뚫고 동생이 먹고 싶다던 볶음면을 사수한 오빠. 오빠의 시선 끝엔 늘 동생이 있습니다. 오빠 눈엔 한없이 어리기만 할 테죠. 언제 어디서나 동생을 살뜰히 챙기는 다정한 하르딕. 동생 옆을 한시도 떨어지지 않은 오빠는 동생 배부터 든든히 채워주고 난 뒤에야 허기진 배를 달래봅니다. 그 시각 아이들을 학교에 보낸 집에선 재봉틀 소리가 가득합니다. 능숙한 손놀림으로 재봉틀을 돌리는 이분, 엄마 타비타 씨입니다.
4: 이거 감자에 어리커티 벌분이 와고 보이샤 못라 와네라 어리커티 못자고 커피 콜라모루 킨네 보이샤 분이 올라 터카리 터카리 킨네 보이샤니 올라 태양고 자에 어리커티 벌분이 못라 와네라 이거 두카 거나 라게고 마인데.
0: 문 열기 무섭게 이어지는 단골들의 발걸음. 벌써 10년째 수선 일을 하고 있는 엄마는 동네 사람들에겐 터줏대감 같은 존재라는데요. 손끝에 밴 새월만큼 재봉 솜씨도 능숙하죠. 얼마 지나지 않아 금세 뚝딱.
5: 네, 멋있어요.
0: 아니 그런데 확인도 안 하고 계산을 하세요?
6: 진단 봐라. 실라우네 아버 선대 암리 실라우라. 원래 람로 실라우는데 대바라 저 테스트 해는 거거든. 테스트 컴퓨터에 차인.
0: 뭐 여긴 믿고 맡긴다는 표정 같죠?
7: 또일 아우는 차도
8: 아우는 사이 거의 거의요. 네네 렌차 뒤를 세우면서 아우 놀라니 몰라.
7: 어디 아들이 나서 부라고 거기 마야 만나 봐서.
8: 그래도 라이 알자 니 디디 와 상에 감거나 빠 거기 온도 반니 온자.
7: 이제 아들 거 이차 번이 자리 보고스.

0: 5년 하고도 2년, 함께한 시간보다 떨어져 지낸 시간이 더 익숙해진 7년입니다. 네팔에서 초등학교 선생님이었던 아빠는 첫째가 태어나며 한국행을 결심했습니다. 5년간 한국에서 부지런히 일해 모은 돈으로 아내와 의류 사업을 꾸리며 장밋빛 미래를 그려나갔죠. 다신 가족과 헤어지지 않겠다고 다짐한 아빠였지만 녹록지 않았던 현실. 그렇게 아빠는 또다시 한국 길을 올랐습니다.
1: 제가 얼굴 보고 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저거 나 진짜 마음 아파요. 그때는 나 말했어요. 고생 그때 나기보다 저럼 다음에 우리 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0: 두 번째 한국행, 아빠의 어깨도 한층 무거워졌습니다. 꼬박 12시간을 서서 작업해야 하는 고된 일이지만 가족들을 생각하면 멈출 수가 없죠. 가장의 책임감으로 버텨온 시간들. 기계가 멈추고 나서야 한숨 돌려보는 아빠인데요. 요즘 동료들은 아빠의 건강부터 챙깁니다.
2: 요새 조금 힘들어서 일 많이 해서 우리 힘들지.
3: 가끔 지금은 많이 바쁘고가지고 계속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럴 때.
4: 며칠 전에 건강검진 받았다는데 잘 나왔어?
3: 나 되게 조금 혈압이 조금 올랐어요.
4: 아, 혈압이 나왔어?
3: 네, 조금.
4: 조금? 높았구만?
3: 네, 조금.
2: 아, 그게 선생님이 약 먹으라는 소리를 안 했지? 선생님이 약 먹으라고 안 했으면 괜찮은 거예요?
3: 아니, 안 했어요. 지금 많이 안 했어요.
2: 그럼 괜찮은 거예요. 나 아직 나이 젊어요. 괜찮아요. 네. 이제 돈을 벌기 위해서 와서 식구들 생각해서 좀 아무래도 힘들 때도 있겠지. 얘네들도 눈물 날 때도 있겠지. 그렇지만 그런 건 다 식구들 위해서 참는 거지. 그 외국에서 일을 한다면 얘네들처럼 못할 것 같죠. 얘네들은 진짜 대단한 거지.
0: 동료들의 따뜻한 격려 속에서 타향살이의 외로움도 잠시 잊어봅니다. 아이들의 학교 시간, 자녀들의 학교길을 함께하는 여느 부모들 사이로 남매는 손을 꼭 붙잡고 걸어갑니다. 등하교길만큼은 늘 아빠와 함께였습니다. 아이들을 위해 아빠가 책임져온 일이었죠. 아빠의 역할을 이젠 오빠가 대신합니다. 집으로 돌아온 오후. 와, 역시 우등생 오빠를 둔 집안은 다르긴 다른가 봅니다.
5: 나가.
6: 아, 저래.
5: 여기 보내고.
6: 마이 번에 미로.
5: 미로 남.
6: 미로 남.
0: 다정다감하기까지 동생에겐 정말 든든한 과외 선생님이 따로 없겠네요.
7: 자, 네가 다 받는 거야.
8: 떠잔다케는 다이를 시가에 비는 온전다. 대별라 꽃도 락사.
5: 아, 람베 락사. 아, 람아이도 락사.
0: 곧 자라던 우등생이라도 벽에 부딪히는 순간은 찾아오기 마련이죠. 그럴 때 하르딕이 제일 먼저 찾는 사람은 바로
7: 봐봐.
5: 유클라이미로. 클라이메트로 요 글로벌 워밍 부자이든나 여기요.
9: 나 글로 나 뭐하는지. 클라이메트 클라이메트 뭐니고 네팔이 뭐 빨리 네팔이 뭐는 못 누버려니.

0: नेपालीबाट बुझ्नु पर्यो क्लाइमेट भनेको के हो हावा पानी थाहा
1: छ हावा पानी
2: 아빠가 한국으로 떠나기 전 함께 보낸 시간은 5년 남짓. 교사 출신의 아빠는 아들에게 더할 나위 없이 든든한 선생님이 되어주었습니다.
1: Important.
2: 책상 앞을 함께 지키던 아빠와의 시간들이 하르딕에겐 세상 가장 큰 힘이 되어주었죠.
1: Climate is most important for living creatures.
3: 오케이 ल गुड यस्तो गरे भने राम्रो हुन्छ है ल छोरो है
1: धेरै सम्झना आइराख्छ खेल्नेलाई खेल्ने बेला खेलाउनुहुन्थ्यो अनि पढ्ने बेला पढाउनुहुन्थ्यो अनि खानेवाला खानुहुन्थ्यो खुवाउनुहुन्थ्यो अनि सुत्नेलाई सुत्वान्द्र सुताउनुहुन्थ्यो लास्ट रमाइलो लाग्थ्यो पढ्न अनि रमाइलो लाग्थ्यो
2: Baba, 아빠랑 함께 마주 앉아 공부하던 시간들이 여전히 기억 속에 선명한 첫째. 평범했던 일상이 이젠 가장 그리운 순간이 됐습니다. 아이들은 더 큰 세상으로 나아가길 바라며 선택한 아빠의 길.
3: 기간이 있을 때마다 어머니 애기 와가지고 계속 하고 있어요.
2: 건강하게 한국에서 더 열심히 일하기 위해 아빠는 항상 출근 전 운동에 나섭니다. 어디 그뿐인가요? 몸을 단련한 후 이어지는 마음 수련의 시간. 이제 가뿐한 마음으로 출근하려나 싶더니 꽃이 무성하게 핀 화단 앞에 멈춰서는 아빠인데요. 지금 뭐 하시는 거죠? 앙증맞은 춤사위에 얼굴엔 평온함까지 묻어나고요. 난데없이 흥겨운 춤을 추는 아빠. 다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는데요.
3: 아무도 내가 힘들어도 자꾸 가족들한테 생각하고 이러고 안 힘들어요. 괜찮아요. 생각하고 있어. 가족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나 생각 그렇게 올려요.
2: 아빠가 틈틈이 찍어 올린 SNS 속 영상들. 그 속엔 가족의 웃음을 지키기 위한 아빠의 노력이 담겨 있는데요. 오늘도 흥겨운 춤사위로 멀리 있는 가족들에게 안부를 전하는 아빠입니다. 흥겨운 음악 소리가 머나먼 네팔에까지 울려 퍼집니다. 역시 피는 못 속이나 보죠. 아빠의 밝은 모습에 아이들까지 즐거워지는 시간. 마냥 신이 난 아이들을 바라보는 웃음 뒤로 엄마의 마음은 어느새 한국에 있는 남편에게 닿습니다.
0: 게 뭐이라죠?
4: 뭐시라삼?
0: 괜찮니?
4: 괜찮아 보시라 참.
0: 비르친다다 가려 해나오니?
4: 비르친다다 보여야 하니.
5: 보일라면 나분이 눕라우노 마차니 가라보고라 길거 노라무샤마.
6: 아수다 니갈래 봐야니. 그래서 비르만나 보려나 아수다 니갈래 봐야니.
0: 티비어로 एकदम 몸 कमजोर 봐요. 보니 메로니 몸 कमजोर 혼자. 일 거다리 대리 섬지니 섬지라니 몸 라서 대리 몸 कमजोर 혼자. 테스트 몸 कमजोर 봐요. 보니
4: 아벨 오건 혼자. 비라 왜니야? 내가 혼 혼나 봐야 되니.
2: 힘든 내색 한번 하지 않던 남편. 웃음 뒤에 가려진 남편의 고단함을 알기에 엄마는 마음이 먹먹해집니다. 혼자가 되는 슬픔보다 가족의 행복이 늘 먼저였던 아빠. 그런 아빠를 향한 그리움을 삼켜온 가족.

0: 떨어져 있는 시간만큼 서로를 향한 마음도 깊어졌습니다. 쉽지 않은 시간을 견뎌온 가족에게 특별한 선물이 찾아왔는데요.
1: 이런 게라 있어요, 바보. 아니, 바보상은 베르나단에 찍어라야라니.
2: 어릴 때부터 바보상은 베르나와이니 뭐니?
1: 아니, 어째 시대
0: 꿈만 같은 순간.
1: 아니.
2: 아니야,
1: 아직아. 빨리. 우타 열었다. 아니다, 코리아자니 우리저 이 마마 생각 베르나 바오니 뭐니 아니 열었다 소리 열었다 지금.
0: 신이 난 두 사람과 달리 비몽사몽인 둘째 잠 앞에선 장사 없죠.
2: 만 데레 고시바이라서 비틀어 와라 에티 데레 고시바이라서.
0: 손꼽아 기다려온 순간이 어느새 눈앞에 성큼 다가왔습니다. 한편 하루 일과를 마치고 숙소로 돌아온 아빠. 가족에게 연락이라도 받은 걸까요? 웃음이 새어나옵니다. 코미디 프로그램을 보고 계셨구나. 이게 아빠의 유일한 낙이랍니다.
3: 가족들이 생각이 나와요. 힘들어도 있어요. 나 알아요. 저거 코미디 영화 저거 이거 뭐예요? 저거 이거 우리 기본이 딱 코미디 영화로만 가야 돼요. 저도 가는 지금 다 잊어버렸어요. 아, 잘 쳤어요. 그렇게.
0: 오늘 하루도 잘 버텨낸 자신에게 허락하는 아빠만의 작은 사치인셈인 거죠. 한국으로 떠나는 날이 밝았습니다. 이건 뭐 세수가 아니라 물 세례 수준인데요. 날이 날인 만큼 때 빼고 광도 내는 아이들. 짐을 챙기자는 엄마의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첫째 하르딕이 향한 곳은 높은 곳에 매달린 가방을 챙기더니 먼지를 털어내고 샤워까지 시키는데요.
4: 듣기는 부지라고?
0: 아빠를 만난다는 생각에 아빠 물건이 제일 먼저 떠올랐구나. 떠날 채비를 하는 딸의 얼굴엔 미소가 절로 번집니다. 만반의 준비를 마치고 드디어 떠날 시간. 먼 길 가는 엄마와 아이들을 위해 온 동네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무사히 잘 다녀오길 기원하는 동네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이 느껴지는데요. 가족의 오랜 기다림을 지켜봐온 이웃들의 응원 물결. 마치 자기 일처럼 기뻐하는 동네 사람들의 뜨거운 배웅 속에 가족들도 차에 몸을 씻습니다.
1: 라라라 땡큐.
0: 수도 카트만두 공항까지는 차로 12시간 거리, 그리고 비행기를 타고 장장 9시간여를 날아야 도착하는 머나먼 여정인데요. 험한 여정이 될 테지만 아빠를 만난다는 사실만으로 콧노래가 절로 나옵니다. 하르딕, 네팔에서 한국어 공부한 걸 떠올려봐.
5: 군산 어떻게 가나요?
2: 군산 어떻게 가나요?
5: 안녕하세요.
0: 과연 하르딕의 영리함은 한국에서도 통할까요?
2: Excuse me. 군산 어떻게 가나요?
6: 잠깐만. We have done.
0: 외국인인 것 같죠? 언어 장벽의 높이를 실감하는 순간.
2: 감사합니다.
0: 일단 부딪혀보는 거지 뭐. 초롱초롱한 눈망울로 티켓 발매기 앞에선 하르딕.

0: 세나 여긴 잔다.
1: 응? 무슨 소리? 목적지까지 맞게 찾았는데? 아, 버스 회사 이름이랑 목적지를 혼동했구나.
0: 아, 지금 가려면은 다행히 와야
1: 당황하면 보이던 것도 안 보이죠. 하지만 이대로 물러설 첫째가 아니죠.
2: 내 혀서라?
1: 엄마와 동생을 대신해 용기 있게 나서보는 하르딕. 자, 다시 각오를 다지고.
0: 아, 군산. 아, 군산.
3: 아, 군산.
1: 어? 동양인?
3: 어디 가자고 했어? 저 이걸.
0: 이거를 타요.
3: 이걸 타고요? 이때 또 그 ATM 치료하러 가는 거지.
0: ATM 치료하러?
3: 내가 가리 야우 나한테 그게
1: 투정도 잠시뿐 다시금 총대를 맨 듬직한 하르딕.
0: 군산 가나요? 티켓 주세요. 군산 가나요? 티켓 주세요.
4: 군산 가세요? 전라북도 군산? 오늘날 전라북도 군산 12시 45분에 출발하고요. 타시는 곳은 13A-11번. 13번 출구로 나가시면 돼요. 안녕하세요.
1: 드디어 매표 성공!
0: 감사합니다. 인정. 바로 부디 말마음 저리 몸이.
1: 티켓까지 끊었겠다. 마음이 가뿐해졌습니다. 아빠를 찾아가는 길, 군산까지 가는 직행버스를 탄 후 아빠 회사까지 가는 시내버스로 갈아타기만 하면 되는데요.
0: 같은 애우.
2: 애요?
0: 예, 오케이.
2: 예, 어라?
5: 어디 가니?
6: 아, 군산. 오케이.
0: 보내주기네.
6: 들어오세요, 군산.
1: 우쭐우쭐, 기세가 등등하죠?
6: 네, 오케이. 아까 내 티켓. 오, 두 개. 예.
1: 타국에서도 빛을 발하는 첫째의 활약 덕분에 엄마의 긴장도 서서히 풀어집니다.
0: 아이들은 이봐,
1: 드디어 군산행 버스에 무사히 탑승한 가족. 꽤나 순조로운 출발입니다. 차창밖 풍경에 설렘까지 더해지는데요.
7: 마을 한대 오는데니 거기 사마사 거리에 오는데니 연락하고 5분 내서니 정우들하니 와우, 사람들 밑으로니 걷다가 힘든겨.
8: 나는 맨나. 네, 맨친나고.
7: 마발에 가고 벌러 가리 벗어라겐. 애쓴 버지 뱃쓴 몰라니. 딘자르 간다 버지.
1: 이제 3시간 후면 아빠를 볼 수 있다니 감회가 남다른 순간입니다. 가족들이 아빠에게로 가까워지고 있을 무렵. 아빠는 오늘도 주말 특근 업무로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곧 가족들을 만난다는 사실도 모른 채 말이죠.
9: 가족들이 많이 보고 싶으세요?
10: 네, 많이 보고 싶어요. 많이 보고 싶어요. 어떻게 해요? 많이 몰아요? 알 수 안 돼요.
1: 멀긴요. 이제 정말 코앞인데요. 아빠, 조금만 기다려줘요. 때마침 군산 시외 버스 터미널에 도착한 가족. 아빠의 공장까지는 10여 킬로미터만을 남겨두고 있죠.
0: 길이 군산 어떻게 가나요?
10: 응?
0: 길이 군산 어떻게 가나요?
10: 길이 군산?
0: 응.
1: 살짝 회사 이름이 변형되긴 했지만 아빠의 일터 주소가 담긴 지도를 건네보는 하르딕.
0: 아빠를 만나러 왔어요.
10: 흔쾌히 만나러 왔는데.
11: 여기는 버스 시간이 1시간에 한 대, 2시간에 한 대. 그렇기 때문에 택시를 타고 간 것이 제일 낫겠어. 어쩔 수 없어. 확실히 모름께. 자, 저쪽으로 가세요. 저쪽. 저쪽.
0: 감사합니다.
11: 예, 예. 미안해요.
1: 배차 간격이 장난이 아닌데요? 다행히 택시는 알아들었는지 일단 택시 승강장 쪽으로 발길을 돌리는 가족입니다. 다시 한번 목적지를 꼼꼼히 체크해보는 두 사람.

0: 너희들 간다고 그래.
1: 방황하던 가족을 택시기사님이 눈여겨보셨나 봅니다.
0: 와로 여기 돌아다녀? 아빠 응. 찾으러 왔어?
2: 응. 아빠를 만나러 왔어요.
0: 응. 아빠 찾아줄게. 가자. 일로 타.
1: 선뜻 아빠가 있는 곳까지 태워주시겠다며 친절을 베풀어주십니다. 와, 횡재했네, 횡재했어.
3: 네팔.
2: 아빠를 만나러 왔어요.
4: 아빠 찾으러 왔어요?
2: 아빠를 만나러 왔어요.
4: 아빠 만나러 왔어요? 아빠 보고 싶어요?
2: 응.
4: 응.
3: 남번에 왔네.
2: 제 이름은 아르딕입니다.
1: 네. 긴 여정에 지쳤을 아이들을 위해 달콤한 선물까지 챙겨주는 기사님.
2: 나도 마젤라 가다워요.
1: 그래 얘들아, 당 충전하고 기운내 보자고. 설레는 재회만을 남겨둔 그 시각.
5: 퇴근했어요, 오늘.
1: 에? 퇴근이라뇨? 어쩌죠? 아이들이 열심히 달려오고 있는데? 주말이다 보니 평소보다 일찍 업무를 끝낸 아빠인데요. 모처럼 만의 여유가 찾아왔습니다. 동료와 함께 시장 나들이에 나선 아빠. 볼일을 보기에 앞서 출출해진 배를 먼저 달래보기로 합니다. 메뉴는 달콤 짭조름한 족발.
6: 아니, 미니 족발 주세요.
1: 한국 생활 7년에 족발은 처음 마주하는 아빠인데요. 늘 일터랑 집만 오가니 이런 소소한 일탈을 즐길 여유가 있었을까요? 동료의 리드로 족발의 세계에 입문한 아빠.
5: 네, 저거 먹는 거 알아요? 저 안 먹었어요. 아직 안 먹었어요.
1: 아빠, 지금 한가롭게 족발을 뜯고 있을 때가 아닌데. 한편 아빠의 행방을 알 리가 없는 가족은 공장에 도착했습니다.
7: 안녕하세요.
8: 어서 와. 누구요? 네? 누구 찾아왔어?
7: 아빠 만나러 왔어요.
8: 아빠 이름이 뭘까?
7: 아빠 이름은 김.
8: 김. 아빠 오늘 다 쉬어. 이거 공장 봐봐.
9: 아저씨 선조 출지 마라. 아니 까닭 와서 다 봐.
1: 타이밍 한번 기가 막히게 겹쳤네요. 아이고 어쩐다. 금세 풀이 죽은 아이들. 보다 못한 공장장님이 나섰습니다.
8: 혹시 그 아빠 같이 사는 분한테 전화 한번 해볼게. 잠깐. 수바스. 김 어디 있어? 공선시장에 있다고? 알았어. 아저씨가 아빠한테 있는데 데려다 줄까?
9: 나봐. 한번 그래도.
7: 진짜.
8: 야, 엄마 가자고, 가자. 나 가자. 응?
7: 감사합니다.
8: 어이구, 착해, 괜찮아.
1: 아빠가 있는 시장까지 데려다 주시기로 한 공장장님. 택시기사님에 이어 공장장님까지 너희 오늘 의전 제대로 받는구나.
3: 오, 마블라 베르나, 네, 마미, 만나다.
1: 아빠를 위한 특별한 작전을 세우는 가족.
10: 네, 사장님.
8: 저기. 김 모르게 전화 받아.
10: 네.
8: 김 모르게 지금 글로 가고 있거든.
10: 어디 갈 거야? 우리는 못하게 간다요.
8: 못가게?
1: 작전은 이렇습니다. 이벤트를 준비할 시간을 벌기 위해 일단 동료가 시장 밖으로 아빠를 데리고 나오고요. 아빠가 방문할 옷가게에 가족들이 미리 숨어 있습니다. 아빠가 나타나면 서프라이즈 하는 거죠. 아빠가 동료를 따라 시장 밖으로 나간 사이 가족들이 도착했습니다. 태워다 주신 것도 모자라 아이들에게 특별한 선물을 건네는 공장장님.
6: 아빠하고 좋은 거, 맛있는 거 사달라고 그래. 알았지?
7: 감자. 감사합니다.
1: 자,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 대망의 서프라이즈를 향해 가서. 옷가게 옆 비밀 공간에 숨은 가족. 이곳에서 카메라로 아빠의 동태를 살필 예정입니다. 잠시 산책을 마치고 다시 시장 안으로 들어선 아빠.
11: 안녕하세요.
12: 네, 감사합니다.
1: 불과 몇 발자국 넘어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게 꿈인지 생신지.
13: 애기 거 뭐 보러 오셨어요?
14: 애기 거 있네요. 아, 남자하고 여자 거.
13: 아, 네. 여자 몇 살?
14: 여자 몇 살?
12: 이 여자 다섯 살 하고 남자는 12살.
13: 12살? 네.
1: 애들 못 본 지도 2년이나 됐는데 어디 옷 고르는 아빠의 센스 한번 볼까요?
14: 아니, 이건 커요.
13: 지금 새로 나온 거라 얘가 이뻐.
14: 네, 맞아요.
1: 샤랄라, 공주 드레스에 입이 절로 귀에 걸리는 하리디카.
13: 아들은 몇 살?
12: 12살.
14: 네. 12살인데요.
1: 이어서 첫째에게 선물할 옷을 신중, 또 신중을 거듭해 골라보는 아빠인데요.
12: 아니, 이거보다
13: 그보다 커야겠네.
1: 역시 부자는 이심전심. 아빠가 고른 옷이 하르딕도 마음에 드나 봅니다.
13: 아들 거 사주고 싶어서 그지?
12: 응, 맞아요.
13: 예쁜 거 사주고 싶어서 그지?
12: 아들 거 예쁜 거 사주고 싶어서.
15: 이거 왜 애들 옷을 많이 사줘야 돼요?
12: 저거 많이 사랑하고 있으면 그래 사고 있어요.
1: 아이들 생각만으로 절로 미소가 번지는 아빠.
14: 이거 맞아.
12: 이것도 괜찮아요.
14: 이거 조금 가도 뒤져서는 조금 큰
13: 거. 조금 큰 것 가지가. 넉넉한 거.
1: 그렇죠. 넉넉한 사이즈는 국룰입니다.
13: 봤으니까 서비스 해드릴게요.
12: 네.
1: 뜻밖의 횡재에 즐겁게 발걸음을 옮기는 아빠. 콩닥콩닥 긴장되는 순간. 눈앞에 꿈만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2년 만에 기쁨의 재회. 아빠의 품이 얼마나 그리웠을까요? 의젓하기만 하던 하르딕 역시 오늘만큼은 아빠 품을 찾는 어린아이가 됩니다.
12: 엄청 정말 좋아요. 좋다고 했어요. 좋았어요.
1: 2년 만에 하나가 된 가족. 가족에겐 꿈만 같은 이 시간이 평생에 잊지 못할 최고의 순간입니다. 그날 밤 조용하던 아빠의 공간에 흥겨운 음악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축제 같은 밤, 어디 아빠의 흥이 빠질 수가 있나요? 잠자코 있던 엄마까지 가세합니다. 지금 이 순간 가족들은 얼마나 행복할까요? 힘들어도 늘 가족 앞에선 괜찮은 척 웃어 보이던 아빠. 긴 기다림 끝에 행복이 찾아왔습니다. 세상 누구보다 남부러울 것 없는 가족. 지금 가족이 짓고 있는 이 웃음이 진짜 웃음입니다. 오래도록 잊지 못할 선물 같은 밤이 저물어갑니다. 군산 시내로 나온 가족. 오늘의 첫 번째 나들이 코스는?

0: 말 못하고 있었던 아들이 못내 안쓰럽습니다.
1: 여기 보일러에 맞으면 네팔에서 안경을 바꾸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네팔부터 여기 진짜 빨라요.
0: 아들이 한국에 온 김에 아빠는 좀 더 좋은 안경을 선물하려고 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야, 하르딕, 뭔가 좀 더 스마트해졌는걸?
2: 아니,
0: 새 안경까지 장만했으니 공부 더 열심히 해야겠네. 이어서 태안에 위치한 드라이빙 센터를 찾은 가족.
1: 와,
0: 모처럼 말해 가족 나들이에 잔뜩 신이 난 아빠인데요. 태안의 랜드마크를 따라 낭만 가득한 드라이빙 체험에 나선 가족. 아이들도 한껏 들떴습니다. 바람을 가르며 찾은 곳, 탁 트인 바다가 눈앞에 펼쳐집니다. 난생 처음 보는 바다에 몸이 먼저 반응하는 가족들. 경치도 좋고 소중한 가족과 함께라 더 빛나는 순간입니다. 그래, 바로 그거지. 신기한 푸른 바다가 넘실대는데 그냥 가면 섭하죠. 아이들도 아빠, 엄마도 바다를 온전히 만끽합니다. 신명나는 추억의 한 페이지를 채워가는 가족들. 아빠의 휴대전화 속엔 외로운 기록 대신 가족과의 행복한 추억들이 차곡차곡 쌓여갑니다. 함께라는 행복을 마지막까지 온전히 즐기는 흥부자 가족. 이 순간이 영원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꿈같은 7일간의 시간이 쏜살같이 흘러갑니다. 그리고 다시 찾은 공항. 아이의 해맑은 웃음 뒤로 어느덧 이별의 시간도 다가왔습니다. 또다시 맞닥뜨린 이별이 좀처럼 익숙해지지 않는 엄마. 아빠는 그런 엄마를 다독입니다.
1: 눈에는 다 놀아.
0: 얼마의 시간이 지나야 가족은 또다시 함께할 수 있을까요? 붙잡을 수 없는 시간이 야속하기만 합니다.
1: 대응으로 믿으셨네.
0: 이제 정말 인사를 해야 할 시간입니다.
3: 사랑해요.
0: 아빠는 가족을 떠올리며 다시 묵묵히 앞으로 나아갈 겁니다. 아빠에게 가족은 오늘을 견디게 하는 큰 힘이니까요. 걱정 말아요. 나의 사랑, 나의 가족.

0: 같이 한번 가보시죠.
1: 깨짱아가 나한테는 큰 선물이지.
2: 아이고, 아이고.

0: 직함이 딱 걸리면 걸그룹 걸그룹 백아
1: 여름 고향식으로는 세리입니다.
2: 아주 그냥 튀겨줘요.
3: 다큐와 함께 떠나는 문화예술 기행. 문화예술을 일상에 더 가까이. EIDF에서 만나보는 특별한 세상. EIDF 아트앤컬처 섹션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여러분 곁을 찾아갑니다. 예술의 다양한 모습을 다큐 영상으로 만나보는 시간.

0: 제가 아파서 대신 할 수도 없고, 주사 대신 맞아줄 수도 없고, 모든 게 엄마 때문인가 싶기도 하고, 그때가 가슴
1: 평생을 온몸이 굳어가는 희귀 질환을 앓고 있는 첫째 수연이. 수연이의 병세가 깊어질 무렵 세상을 떠난 남편. 아빠의 빈자리를 홀로 채우는 엄마 곁에서 9살 예진이는 일찍 어른이 되어버렸습니다.
2: 오빠는 징그러워서 엄마한테 짜증을 낸 적이 있어.
1: 오직 서로만 생각하며 버티는 예진이네 가족이 오래 함께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0: 남반구는 북반구와
1: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2: 쉽고 듣고 맛보고 즐기고 쉽고 듣고 맛보고 즐기고.
3: 이게 바로 행복이죠. 붓고 피나는 잇몸을 튼튼하게. 이가탄 튼튼한 잇몸.
4: 먹는 즐거움.
3: 잇몸 튼튼 이가탄.
5: 이 나이가 돼도 새 대본 받으면 여전히 떨리고 두려워.
6: 나도 대본을 100번 이상 읽었는데도 그래도 실수합니다.
5: 괜찮아. 사람이니까 그런 거야.
7: 있는 그대로의 당신을 사랑합니다. 사랑의 열매.
8: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9: 이상한 과학의 나라 에이스.
10: 어? 자고 일어났더니 몸이 가벼워졌어.
9: 에이스에선 중력이 다르니까요. 몸이 가벼워지는 중력을 이기는 과학 에이스 침대.
11: 그만해. 슈다미.
12: 새로운 삶의 방식. 파크러시 서울원.
13: 바다와 함께 걷는 길. 시선이 머무는 풍경. 그 모든 순간을 걷고 보고 느끼는 화성 황금의 한길.
14: 고혈압 환자.

0: 그러면 대상 포진에 걸릴 위험이 높을 수 있다는 열변에도 귀등으로 듣는 친구. 대상 포진이 날 잡기 전에
1: 병원 가는 날 대상 포진에 대해 의사와 상담하세요.
2: 세라젬은 세라젬을 혁신 중. 척추 견인 기술, 위장 증상 개선 기술, 혈액 순환 개선 기술. 세라젬의 의료기기 기술은 진화한다. 세라젬.
3: 맥없이 살지 말고 하루 하나 진하게. 겉보기만 멀쩡. 몸속부터 환하게. 익수 황진한으로 진하게 환하게. 지금만 특가래요. 지금.
4: 너를 위한 꿈의 조합. 짜릿함은 믹스. 강렬함은 맥스. 드디어 만나는 꿈의 조합. 오늘따라 얼박사. 한 캔 더. 너를 위한 꿈의 조합. 짜릿함을 믹스. 강렬함은 맥스. 드디어 만나는 꿈의 조합. 오늘따라 얼박사. 얼박사. 한 캔 더.
5: 우와. 야크가 이게 몇 마리예요? 아니, 되게 부자시구나. 오, 최고 최고 고수의 손놀림.
6: 초원의 삶은 뭐든 오, 상상 그 이상.
5: 이게 1인분이에요?
6: 발밑에서도 별천지가 펼쳐집니다.
5: 초원의 폭포가
7: 완전 절벽이에요.
6: 길들여지지 않아 더 숨막히는 혈투.
5: 긴장감 스릴이 넘치는데요.
6: 야생의 방랑자들이 사는 그곳으로 갑니다. 한반도의 7배 크기인 몽골. 몽골 중남부에 자리한 우브르 한가인은 몽골 지형의 축소판으로 불리죠. 산과 물, 비옥한 초원이 있어 예부터 유목국가들이 성지로 여겼다는 오르온 계곡으로 갑니다. 13세기, 칭기즈칸이 제국의 수도를 세운 곳. 물줄기가 실핏줄처럼 뻗어가는 이 너른 초원 위에 거대한 폭포가 있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가는 중입니다.
5: 아무리 봐도 푸른 초원뿐이라 폭포가 있으려면 저 산속 깊숙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6: 소문이 사실일까 싶던 그때, 거짓말처럼 초원 한가운데 땅이 쩍 갈라진 협곡이 나타났습니다. 협곡 아래로 흐르는 오르온 강줄기를 따라가다 보니 보란 듯이 폭포가 있네요.
5: 와! 폭포가 여기 있는 거구나!

0: 몽골에서 가장 큰 폭포라는 오르온 폭포입니다. 고대 유목민들은 이곳을 지배하는 자가 세상을 지배할 수 있다고 믿었다죠. 비가 집중되는 여름이면 더 크고 거세게 흐릅니다. 그 물줄기를 보니 고대 유목민들의 굳은 믿음이 이해가 되는데요.
1: 완전 절벽이에요. 소리만 들어도 너무 시원해요.

0: 2만 년 전 화산 폭발로 생긴 오로온 폭포.
1: 여기서 폭포 아래로 내려갈 수 있나 봐요.
2: 와.
1: 오.
0: 가파른 바윗길입니다. 그래도 제겐 일도 아닌데요. 저는 10년 넘게 탐험가로 살았습니다. 야생에서 낯설고 거친 것들을 마주할 때 인생

0: 야생의 참맛을 느끼죠. 그래서 야생인 소리 좀 듣고 삽니다.
1: 우와! 폭포다! 우와!
0: 가까이서 본 오로온 폭포는 우와. 웅장하기보다 친근합니다. 멀찍이서 바라만 보는 풍경이 아니라 누구나 그 풍경에 들어가 쉬어갈 수 있죠.
1: 센베노! 센베노! 가족 여행 오셨어요?
0: 무더운 여름이 찾아오면 오로온 계곡의 우렁찬 물소리가 더 그리워질 것 같습니다. 오로온 계곡 일대는 서늘한 산과 비옥한 초원, 그리고 물과 먹이가 풍부해 이 녀석들의 천국입니다. 어딜 가나 쉽게 볼 수 있죠.
2: 우와, 야크가 진짜 많아요.
0: 멀리서 보면 웬 소떼인가 싶지만 가까이서 보면 확연히 다릅니다. 야생 야크는 몸무게가 무려 1톤 넘게 나가는 경우도 있다는데요. 우브르 한가에는 몽골의 야크 주요 서식지 중 한 곳. 해마다 여름이면 야크 축제도 열립니다. 운 좋게도 축제 구경을 하게 됐죠. 어여쁜 자식 자랑하듯 전통 장신구로 한껏 장식한 야크들이 눈에 띕니다.
1: 축제가 시작된 것 같아요.
0: 축제의 무대는 너른 초원. 온 동네 야크들이 죄다 모인 것 같은데요. 묘한 긴장감이 흐릅니다. 숨죽여 지켜보는 사람들. 모르긴 몰라도 대단한 볼거리가 있나 본데요.
1: 지금 이번 야크 축제 하이라이트인 야크 길들이기를 재현하고 있어요. 와, 지금 야크를 몰고 있는데요. 와. 오, 야크들이 옵니다.
0: 우왕좌왕 아직 길들여지지 않은 야크들입니다. 바로 그때 한 남자가 밧줄을 던져 무리 중에서 가장 큰 야크를 잡았습니다. 타고나길 야성이 강한 야크. 사람과 함께 살아가려면 길들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1: 야크를 탔다.
0: 이번 경기는 야크 로데오. 야크에서 떨어지지 않고 경기장 끝까지 가는 게 규칙입니다. 긴 거리가 아닌데도 다들 얼마 못 버티죠. 성난 야크를 제압할 용자는 정령 없는 걸까요?
1: 우와! 오! 긴장감 스릴이 넘치는데요? 와! 방금 이분은 야크에서 떨어지지도 않으시고 거의 로데오, 야크 로데오예요, 야크 로데오.
0: 잠시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습니다.

0: 이 위험천만한 경기를 대체 왜 하는 걸까 싶지만 유목 생활을 하려면 반드시 배워야 할 기술이라네요. 이번엔 기대해봐도 될까요? 맨몸으로 벌이는 야크와의 사투. 드디어 성공입니다.
1: How is it? Looking at the yak festival.
2: It's strange and fun at the
1: yeah,
2: same time.
1: Yeah, strange. Do you know the rule?
2: I have no clue.
1: No, I have no,
2: no clue at all.
1: But it's fun, right?
2: It's fun.
0: 야크 로데오는 그저 단순한 스포츠가 아닙니다. 수천 년 야크를 길들여온 전통 기술의 경연이고 척박한 자연을 극복해온 유목민들의 용기와 남다른 생존력을 보여주는 무대죠. 야생의 사나이들은 짧아서 아쉬운 이 여름을 치열하게 즐기고 있습니다.

0: 야크를 잘만 길들이면 유순한 소처럼 이렇게 타고 다닐 수도 있다네요. 느리지만 지구력은 최고라는 야크. 고지대를 가거나 무거운 짐을 나를 땐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축제에 흥을 돋는 데는 음식이 빠질 수 없습니다. 요즘 몽골에서는 K푸드가 최고 인기. 몽골 대초원에서 만난 한국 음식이 눈물 나게 반가웠지만 아직 먹어보지 못한 궁금한 몽골 음식이 많습니다.
1: 와, 여기 맛있는 게 많네요.
0: 그런데 어딘가 익숙합니다. 우리네 튀김만두와 닮은 몽골식 튀김만두 호쇼르. 갓 튀겼으니 오죽 맛있을까요? 하지만 저는 이걸로 정했습니다.
2: 아까 이게 더욱더 아 되게 되게 열심히 차는 이게 또 고를 때 왜 너가 이게 뭘지 아 너가 고를 때 어떻게 속속 뜨고
0: 축제나 명절엔 꼭 상에 오른다는 음식.
1: 와, 이게 1인분이에요? 뭔가 몽골의 정이 느껴지는데요?
0: 몽골의 전통찜 허럭입니다. 유목민의 전통 방식대로 뼈째 잡고 뜯어봤는데요.
1: 생각보다 굉장히 부드러운데요? 질길 줄 알았는데 푹 삶아서 그런지 진짜 잘 부드러워요. 우리나라 갈비찜처럼 막 그렇게 진한 양념을 하지 않고 그냥 담백합니다. 암투테벤.
0: 이제 축제가 끝나고 다시금 일상으로 돌아가야 할 시간. 초원의 일상은 야크 때로부터 시작합니다. 저기 보이는 저분이 이 많은 야크 때의 주인. 이 지역에서 야크를 가장 많이 키운다는 프랩스렌 씨. 하룻밤 묵어가라며 흔쾌히 집으로 초대해 주셨습니다. 야크떼의 귀갓길에 동행하는 행운을 얻었는데요.
1: 우와, 야크가 이게 몇 마리예요? 와, 진짜 야크가 수백 마리예요. 아저씨 되게 부자이신가 봐요. 아저씨 되게 부자시구나. 어쩐지 여유가 넘치시더라. 그냥 자고 가라고. 오늘 몽골 부잣집 유목민 집에서 잘 것 같아요.

0: 푸른 초원에서 하룻밤 보낼 생각에 신이 납니다. 하지만 미처 몰랐습니다. 집까지 가는 길이 산 넘고 물을 건너는 대장정이라는 것을요. 물과 풀을 찾아 날마다 초원을 떠도는 게 유목민의 숙명. 유목민에겐 계절을 따라 달라지는 바람과 햇빛이 그들의 달력이고 시간표입니다.
1: 이제 저 밤통화는 저기 우리에 있나 봐요.
0: 한 시간 반을 걸어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낮에는 드넓은 초원에서 방목하고 밤에는 포식자의 위협을 피해 게르 근처에서 야크를 돌본다죠. 이제야 안심이 된다는 듯 어미품을 파고드는 새끼. 정겨운 상봉이건만 아주머니는 어미로부터 새끼를 떼어냅니다.
1: 왜 아기 야크들을 왜 이렇게 묶어두는 거예요?
2: 아, 인기 사대 인기죠. 오글려 인기 사대 오글려.
0: 유목민에게 야크 젖은 귀한 양식. 소중한 양식을 얻으려면 밤 동안에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네요. 야크 어미들은 익숙하다는 듯 자리를 뜹니다. 유목민과 오랜 세월을 산 야크들은 사람들이 자신의 새끼를 안전하게 지켜줄 거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1: 아, 저기가 집인가 봐요? 아, 바로 앞이구나. 잘 도착했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잡니다.
0: 하룻밤 쉬어갈 곳이 있다는 것.
1: 아, 실례하겠습니다.
0: 긴 여행을 하다 보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집안에 웬 메달이 이렇게 많은 걸까요? 알고 보니 집주인 프랩스렌 씨가 활 쏘기 능력자시라네요.
3: 아,
1: 세노, 센베노. 아, 손녀들도 있구나. 와, 손주들만 봐도 마음이 든든하겠어요.
0: 아들네 가족도 프랩스렌 씨 부부와 함께 가축을 돌보며 삽니다. 유목민 3대 가족이죠. 오랜 게르 생활을 알려주듯 사진들이 빛발했습니다. 살면서 단 한 번도 초원을 떠나지 않았다는 집주인. 그의 자식과 손주들도 초원에서 태어났죠. 이 드넓은 초원이 가족의 집이고 고향입니다.
1: 아, 샌베노. 애들이 너무 예뻐요. 아, 지금 뭐 하고 계세요?
4: 알아왔습니다.
1: 제가 좀 도와드릴게요.
0: 하룻밤 신세 지는데 밥값이라도 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안 될 것 같아요. 아니, 새우들!
5: 얘 놔둬야 돼요? 오.
1: 안 되는데, 이게 힘으로 하는 게 아닌가 봐.
0: 결국 선수 교체.
1: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제가 도와드린 게 아니네, 제가! 도와드린 게 시간만 뺏었네!

0: 웃음의 손놀림. 초원에서 일생을 보낸 야생 전문가를 제가 몰라봤네요. 가족이 사는 이곳은 한여름밤에도 10도 아래까지 기온이 떨어집니다. 여름에도 불을 지펴 난방은 필수.
1: 아, 이런 장작으로 요리하면 뭘 해도 맛있겠어요. 아, 벌써부터 나무 향이 확 올라와요.
0: 며느리 가족이 산다는 게르. 찬찬히 둘러보면 두고두고 먹을 일용할 양식이 가득합니다.
1: 아, 여기에 아롤이 걸려 있어요. 이렇게 말리고 있네요. 이게 야크 아롤인가 봐요.
0: 씹을수록 깊은 맛이 난다는 유목민의 주전부리 아롤.
1: 어, 여기는 고기를 말리고 있네요. 양고기인가? 어, 양고기 냄새가 확 나요. 여기 완전 고기 저장 창고네요. 와, 지금 갓 잡았는지 아직 핏물이 남아있어요. 와.
0: 갓 도축한 고기는 선도 유지를 위해 이렇게 천장에 걸어서 보관합니다. 게르 안에는 작지만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게 있습니다. 바짝 말린 야크 고기도 있죠.
1: 다 찼다네 또.
0: 잘게 잘라서 물에 넣으면 몇 배로 불어난다는 고단백 비상식량.
2: 이리 갔다 이렇게 갔다 가라 니 사로울떡 길에 길때 갔다 가 나란 갔다 살힌 날 살힌 갔다 가 되게 니 사람이 없잖.
0: 오늘 저녁 메뉴는 고기국수. 말린 야크 고기와 면을 넣고 푹 끓여내면 누구에게도 호불호 없는 고기국수가 완성되죠.
1: 와, 맛있겠다. 고기가 촉촉 빠져주시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바랄라.
0: 겉모습은 우리나라 칼국수와 비슷합니다.
1: 고기가 말린 고기라서 굉장히 쫄깃해요. 네팔에서 여러 번 먹어봤는데 이렇게 말린 야크 고기는 처음이에요. 훨씬 더 맛있어요. 약간 소세지 같은 느낌도 나고.
3: 와, 우리 어머니 음식 잘하신다.
4: 나는 지금 거의 하지 지금 참 다다르지다.
1: 매일 매일이 맛있겠다.
4: 울트라스 가는 듯할 때가 갑자기.
5: 예.
1: 베리 럭키.
4: 스타트 되죠.
1: 아무튼
0: 동선의 아이들도 잊지 않고 챙기는 며느리. 몽골 유목민들은 가족이 다 함께 공동 육아를 합니다.
6: 변비 제대로 된 한방이 필요해. 메이킨 변비 복부팩만 식욕부진 한 번에 싹 메이킨 변비 스트라이크 유쾌
7: 상쾌
6: 통쾌 변비엔 메이킨.
8: 아빠 고개 조금만 숙여보세요.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
9: 그래, 아들. 어버이날 카네이션 대신 하늘을 선물했습니다. 당신만 모를 뿐이지 뼈는 알고 있습니다. 뼈는 챙기지 않으면 소리 없이 무너진다는 사실. 기능성 원료 MVP, 인체 적용 시험 결과, 골밀도, 골강도 증가 확인, 뼈 건강, 아는 만큼 단단해진다. 뼈엔 MVP.
0: 어느덧 초원에도 밤이 찾아왔습니다.
1: 우와!

0: 처음엔 공깃돌인가 싶었는데요. 실은 이게 양과 염소의 복숭아뼈입니다. 아이들의 놀이도구 샤가인데요.
1: 이 네 면이 다 모양이 달라요. 그래서 그 면을 보고 요 똑같은 모양이 요렇게 되어 있는 것들은 요렇게 쳐서 하나를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와우!
0: 초원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는 동물의 뼈가 장난감이 됐습니다.
1: 초보가 와 있는데 봐주지도 않네요.
0: 막상 해보니 규칙은 어렵진 않네요.
2: 아, 이렇게 한 번당 판을 이렇게 다시 까는구나.
0: 이번엔 저도 성공!
1: 이렇게. 그래도 이만큼이나 얻었어요.
0: 졸지에 뼈부자가 됐습니다.
1: 따.
0: TV나 게임기가 없어도 초원의 기나긴 밤이 무료하지 않죠.
1: 네, 세 개. 세 개, 한개 더.
0: 어느 틈에 야크대 주인이자 아이들의 할아버지가 신기한 물건을 챙겨 오셨습니다.

0: 운명을 좋지 않아도 얼마든 풍요로울 수 있습니다. 초원의 사람들은 단순하지만 그 엄청난 비밀을 오래전부터 알아왔죠. 다시 초원의 하루가 밝았습니다. 유목민 며느리와 함께 1일 유목민 체험에 나섰는데요.
1: 이 네 통을 다 채울 수가 있을까요?
2: 아, 작은.
1: 아.
0: 이렇게 호언장담하는데 우선 믿고 따라가 보기로 했죠.
1: 가자. 안돼 그쪽 안돼 그쪽. 일로.
0: 도와드리려 했는데 야크를 쫓아내고 말았네요. 결국 야크 떼 주인이 나섰습니다. 녀석들도 주인을 알아보는지 마지막 어미 한 마리까지 우리 안에 다 들어왔죠.
1: 네.
3: 지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좀 예민한 상태래요.
1: 아 묶어.
0: 먼저 저재임자인 새끼 야크부터 배를 채우게 합니다. 아무리 급해도 사람은 그 다음 순서. 손놀림이 경쾌합니다. 벌써 한 통을

0: 채웠네요. 저도 도전해보기로 했습니다.
1: 야, 아, 물을 좀 묻혀야 되는구나.
2: 잘한다.
1: 어, 저... 전화 안 나오는데? 아, 나왔다! 나왔어요! 오, 물총처럼 나와요. 야! 이렇게 짜가지고는 오늘 하루 종일 짜도.
3: 깝지는 해야겠다.
0: 찔끔찔끔. 지켜보는 사람은 얼마나 애 같을까요?
1: 이거는 그냥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쭉쭉 짜면 될 줄 알았는데. 아, 이게 손놀림이. 네, 프로페셔널한 손놀림이 따로 있습니다. 저는 이거 한 매일 여기서 한 달간 강습을 받아야 제대로 짤 수 있을 것 같아요.
0: 이럴 땐 얼른 물러나는 게 도리.
1: 도움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와.
0: 역시나 세월이 내공입니다. 야크저 짜는 일에도 지대한 정성과 시간이 필요하죠. 초원에서 거저 주어지는 건 없습니다.
1: 이제 우유도 짜고 다시 풀 뜯어 먹으러 초원으로 떠나고 있습니다.
0: 이제부턴 야크들의 시간입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초원을 향해 끝이 보이지 않는 가축의 대열이 이어집니다. 유목민의 한 식구, 야크가 떠난 우리엔 일거리가 남아있죠.
1: 우와, 똥 진짜 많네.
0: 비록 야크 젖 짜는 데는 실패했지만 요건 자신 있습니다. 야크 똥을 말리면 귀한 연료가 됩니다. 유목민 남자들이 초원에서 가축을 돌보는 동안 여자들은 집안일을 도맡습니다.
3: 초호.
0: 갓 짜온 신선한 야크젓. 이걸로 몽골 전통 유제품을 만든다네요. 야크젓을 큰 솥에 넣고 천천히 끓여줍니다. 이때 그냥 끓이는 게 아니라 야크젓을 들어 올려서 높이서 떨어뜨리는 게 핵심.
1: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3: 아, 우름 가라. 되게 때려 샤르갈 넣고 샤르트 요는 가라. 찬란 힘무 대우름을 쓰거든. 되게 뭘 호스트스 많이 쓰고요.
0: 거품이 많이 생길수록 유지방이 응집돼 두꺼운 우름을 얻을 수 있죠.
3: 자, 암스.
1: 와, 따뜻한 야크 우유예요. 와, 진짜 맛있다. 이거 한국에 가져가면 매일 아침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3: 너무 맛있어요. 암스 때 밴. 아, 저 암스 때 와가지고. 암스 때.
4: 암스때 이 소가 말가시 호를 때 말가시 울미는 그 자왔 이게 들어가 이게
1: 아
4: 들어가 이 보셋 되게 갈달 하게 지지 니렛 되게 몽골달 하게 가라
1: 여기도 끓인 다음에 여기도 보관을 하는구나
4: 이게 내가 못쓰라 아르차르 나롤 타임
1: 아롤
4: 아 아롤 타임
1: 여기는 완전 전체 공간이 우유 생산 공장이네요. 야크 우유 생산 공장.
0: 여름에

0: 그 저주로 다양한 유제품을 만들어 이듬해 봄까지 먹는다는데요. 끓여서 10시간쯤 식히면 표면에 이렇게 노란 크림층이 생깁니다.
1: 거르신에 따라 가시성 얼음은 니네 감사.
0: 아, 이게 버터구나. 버터보다 훨씬 더 부드럽고 폭신폭신합니다. 빵에 발라 먹거나 차에 녹여 먹는다는데요.
2: 와, 제가 먹어본 버터 중에 진짜 최고의 버터예요. 너무 부드러워요. 고소하고. 와, 집에 가져가고 싶어요.
0: 자꾸만 손이 가는 고소한 단맛. 집에 가져가고 싶다는 말은 제 진심입니다.
2: 너무 맛있다. 저 여기서 살래요.
0: 혹독한 겨울을 이겨내는 데 꼭 필요한 고열량 영양식입니다. 불편을 불편으로 여기지 않고 자연에 순응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인생이 어느덧 야생이 됐죠. 다시 길을 나섭니다. 한반도보다 7배나 큰 나라. 사람 구경은 귀해도 이 녀석들은 심심치 않게 만납니다. 차가 오거나 말거나 제 속도대로 제 갈 길을 가는 양떼. 양은 환경 적응력이 뛰어나 몽골 전역에서 키운다네요.
2: 이건 뭐죠?
0: 우연히 들른 마을에서
2: 양털인 것 같아요.
0: 산처럼 쌓인 양털을 발견했습니다. 여름이면 유목민들은 양의 두꺼운 털을 깎아 필요한 물건을 만들죠.
2: 샘베노.
3: 바슬롭 다인 몰축한 기기자 인와시대 테리.
0: 양털로 만들었다는 펠트입니다. 개를 지붕이나 벽에 얹어 천연 단열재로도 사용한다네요.
2: 아, 개를 만들 때 쓰이는구나. 보온재로. 아, 그러면 이쪽 지방에서는 필수 재료겠는데요?
0: 본인이 양털 펠트 공장을 운영한다며 공정을 보여주시겠답니다. 양털을 미세한 바늘이 붙어있는 이 기계에 넣고 돌리면 뭉친 털은 풀리고 섬유결은 정돈된다네요. 정리된 양털은 한 대 모아 다음 공정에 들어갑니다. 견학이라도 온 것처럼 새로운 걸 알아가는 재미가 쏠쏠한데요. 커다란 천 위에 양털이 고르게 펼쳐져 있습니다.
2: 진짜 폭신하다.
0: 그런데 물을 받아오신다더니 주전자에 받아오셨네요. 참 정겹습니다. 담아온 물을 양털 위에 고루 뿌려 적셔줍니다. 이렇게 하면 양털이 갈고리처럼 서로 얽혀 단단한 펠트를 만들 수 있다네요. 마지막으로 햇빛과 바람에서 하루 이틀 말려주면 활용도 만점의 넓적한 펠트판 완성! 몽골 게르에 방문하면 흔하게 볼 수 있는 카펫도 양털 펠트로 만들었습니다.
2: 와, 여기 침대 앞에 이렇게 방금 만든 카펫들이 깔려 있네요.
0: 서로 다른 색으로 염색한 펠트를 이어붙여 색감과 문양이 화려합니다.
2: 와, 너무 부드럽다. 집에 하나 가져가고 싶어요. 와, 정말 생활 깊숙이 사용하고 있는 양털 카펫네요.
0: 사람은 힘껏

0: 양을 돌보고 양은 사람에게 많은 걸 내어줍니다. 초원의 삶이란 서로 생명을 맞대고 의지하는 일이죠. 철새들의 낙원이라는 이으스 호수를 만났습니다. 물이 넉넉하다는 건 살만한 땅이라는 뜻. 작은 집들이 모여 마을을 이루고 있네요.
1: 어? 저기 호숫가에 양떼가 있어요. 저기 가면 방카르가 있을 것 같은데요?
0: 사실 여행 내내 가장 만나고 싶었습니다. 몽골 초원에서 유목민과 함께 수천 년 동안 살아온 존재. 가축을 지키는 파수꾼이자 유목민의 수호신으로 불리는 몽골의 전통 토종견 방카르입니다. 설마 했는데 이렇게 만날 줄은 몰랐네요.
1: 아, 이게 방카르구나. 얘 이름은 뭐예요? 꺼꾸. 아, 걔 이름은 꺼꾸래요. 몇 살이에요?
0: 사람으로 치면 혈기왕성한 청년입니다.
1: 이 방카르의 특징은 요 앞에 요 갈색 점이 두 개가 있어서 네 개의 눈을 가졌다고 한대요.
0: 몸무게가 최대 60kg까지 나간다죠. 덩치는 커도 아주 재빠릅니다. 방카르는 굶주린 야생동물로부터 가축을 지켜내는 용맹한 개로 알려져 왔습니다. 사나운 늑대 앞에서도 절대 물러서는 법이 없죠. 포식자가 지칠 때까지 거세게 몰아치기만 할 뿐. 결국 늑대가 줄행랑을 칩니다. 1만 년도 훨씬 전부터 방카르는 유목민의 곁을 지켜왔죠. 몽골에는 방카르 없는 게르는 늑대 소굴이란 우스갯말도 있다네요. 방카르 덕에 가축도 사람도 평화롭습니다. 일당백을 하는 방카르에게 유목민 가족도 아낌이 없죠.
2: 언니 줄.
0: 방카르가 제일 좋아한다는 특식은 양의 심장. 가축의 내장과 부산물은 늘 방카르 몫으로 남겨놓습니다. 유목민 아이들에게 방카르는 둘도 없는 초원의 친구. 맹수에 맞서던 용맹함은 온데간데 없고 아이들 앞에선 세상 온순하죠.
3: 만약 전 일부 일부에도 나하 있는 가지를 들고
1: 그럼 방카르 새끼 때 언제 내려왔어? 요만했었어?
3: 만아 마가 어떤 샤르타스 터슬라 이거야 만아 기르기니 기셨어.
0: 꺼끄라는 이름도 남매가 직접 지어줬다는데요. 방카르가 죽으면 무덤도 써줄 만큼 유목민과 방카르의 우정은 유별납니다. 게다가 꺼끄는 여느 방카르와 달리 가축몰이도 척척. 꺼끄가 없었다면 이 많은 녀석들을 감당치 못했을 거라는데요.
1: 보통 방카르는 초원의 수호견이라고 이 양들이나 가축을 보호한대요. 이렇게 모는 일까지는 안 한다고 알고 있었는데 이 방카르는 정말 대견하네요. 양도 몰고 양을 지키기까지. 꺽꺽꺽 일 잘한다. 꺽꺽꺽꺽꺽꺽꺽.
0: 무분별한 남획 때문에 순종이 거의 사라졌다는 몽골 전통견. 다행히

무엇에도 얽매이지 않고 자연의 일부가 되어 자유로이 살아가는 사람들. 거칠지만 순수한 야생의 땅에는 유목민의 삶이 바람처럼 흐르고 있었습니다. 대자연을 찾아 떠난 몽골 여름 탐험. 야생의 방랑자들을 초원으로 이끈 무한한 해방감을 만나고 돌아갑니다.

노후 준비란 모으고 쓰고 불리고다. 많은 분들이 불리고에만 지금 거의 모든 신경이 다가 있거든요. 먼저 모으셔야 불릴 수 있고요. 노후 준비는 거창한 투자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라 절제라고 하는 돈 관리의 근육을 장착을 했을 때 비로소 시작되는 겁니다.

0: 제23회 EBS 국제 다큐 영화제 EIDM 시대의 초상 한국 다큐멘터리의 현주소 코리안 웨이브 전국을 제패했던 형들이 모두 떠난 자리 이젠 우리가 모래판을 책임진다 으라차차 씨름 소년단 AI와 다큐멘터리의 공존을 모색하는 비전 오브 AI AI가 그려낸 초단편 작품 6편 다큐멘터리의 새로운 가능성을 실험하다 AI 단편극장 8월의 마지막 주 다큐멘터리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1: 제가 아파서 대신 할 수도 없고 주사 대신 맞아줄 수도 없고 모든 게 엄마 때문인가 싶기도 하고 그때가 가슴 아픈데
2: 평생을 온몸이 굳어가는 희귀 질환을 앓고 있는 첫째 수연이 수연이의 병세가 깊어질 무렵 세상을 떠난 남편 아빠의 빈자리를 홀로 채우는 엄마 곁에서 9살 예진이는 일찍 어른이 되어버렸습니다
3: 오빠는 징그러 엄마한테 짜증내는 적이 있었는데 미안했지
2: 오직 서로만 생각하며 버티는 예진이네 가족이 오래 함께

0: 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1: 어? 이거 실화야?
2: 에이, AI 같은데.
1: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0: 몇 달 전 엄마가 세상을 떠난 뒤 아직 분유를 떼지 못한 동생을 돌보는 10살 예진이. 아빠가 새벽일 나갈 때마다 매달리는 동생을 달래며 엄마의 빈자리를 채워갑니다. 학교에서 돌아와 집안일을 하고 서툰 글씨로 적어둔 육아 메모를 보며 동생을 챙기다 보면 끼니를 거르거나 조촐한 반찬으로 배를 채우는 날이 많습니다. 엄마의 따스한 밥상이 그리운 아이들. Save the Children은 저소득 가정 아이들에게 영양이 고루 담긴 도시락을 주 2회 배달합니다. 급식카드 잔액을 걱정하던 아이들의 식탁을 채워주고 생업으로 집을 비워야 하는 보호자의 역할도 대신합니다. 혼자 먹는 컵라면 대신 따뜻한 기억을 선물하는 도시락. 아이들에게 사랑이 담긴 한 끼를 전해주세요. 1899-0218 Save the Children.
1: 해남반도의 바다와 육지가 만나는 볼거리 가득한 오일장. 네?
2: 닭기 좋지요? 맛있겠지요? 닭기 사러 오세요. 해남 오일장으로.
1: 싱싱한 장터 낙지는 최고의 보양식.
2: 아주 그냥 튀겨줘요.
1: 그런가 하면 갯벌엔 아주 근사한 바다의 맛이 숨어 있답니다.
3: 신기해요. 물고기인데 뻘 위에서 뛰어요.
1: 바로 짱뚱어랍니다.
4: 짱뚱어 탕을 먹어야 여름 난다고요.
1: 여름 갯벌의 선물 짱뚱어랑 낙지 만나러 떠나보시죠. 한반도의 최남단 땅끝마을로 잘 알려진 해남반도입니다. 멀리서 볼 때는 그저 조용해 보이는 땅끝 반도. 하지만 가까이 들여다보면 시끌벅적한 곳이 있습니다.

0: 하남에서 가장 크다는 해나무 오일장. 장바닥에 펼친 난전 속에 어머니들의 구수한 입담이 가득한 곳이죠.
1: 안녕하세요, 어머니.
2: 딸에서 오면 나 찍지 마라 말이요. 우리 아들로 가면 태양 간다더만 또 세림이 나온다.
1: 여기가 어머니 옛날부터 있던 곳이에요?
2: 그때는 어떤 우리 어려서부터 있었나, 우리 없어서부터 밀장이 있었을 때. 그러니까 100년이 넘었겠죠.
1: 100년이 넘었어요? 응,
2: 내가 나이가 100살, 다 100살은 안 먹고 네. 80인데.
1: 어머니는 언제부터 이렇게 장에 다니셨어요?
3: 오래됐어요.
1: 그래요?
3: 한 40년 됐어요.
1: 40년?
3: 옛날에 장사했지. 지금은 나 장사만 늘어나고 안 돼. 안 돼, 안 돼.
0: 새벽부터 장사 준비한다고 바지런을 떠는 장터 어머니들.
1: 어머니, 이게 뭐예요?
2: 해파리.
1: 해파리?
2: 바지락.
1: 바지락.

0: 이 싱싱한 해파리는 어떻게 먹나요?
1: 설탕, 깨가리, 마늘, 청양고추 딱 요것만 들어갑니다. 요거는 뭐지 할 것이 없어. 양념할 것을 하고 간을 안 해도 돼. 지가 갖고 있을게.
2: 맞나요?
1: 엄청 맛납지. 새콤달콤해. 얼마나 맛있는 건데. 커피 하루에 두 잔만 먹으면 보약이. 먹어. 먹고 건강하면 돼. 골라면 잘 돌면 건강한 거 쉽게 아무거나 먹어. 게리지 말고 젊었을 때는.
0: 음식은 나눌수록 맛있다고 커피 한 잔을 타주십니다.
1: 자, 답사.
2: 예, 아유, 감사합니다.
1: 건강하고는 하루를 될 수 있게. 예. 좋은 일만 있기 바라고.
2: 감사합니다.
0: 장터에서 만나는 따뜻한 인심과 함께 5일장이 열렸습니다.

0: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세요. 저 나는 뜨겁고 죽게 생겼어. 갈치도 사람 얼굴 화장하되 이렇게 이쁘게 나야 손님 사거든. 어째 내 말 틀렸는가?
2: 이곳 오일장에서 30년째 수산물을 팔았다는 김덕예 씨. 가장 인기 있는 건 단연코 낙지랍니다.
1: 이 우수가 뻘낙지라 이렇게 발이 길고 맛있어요. 이 낙지에 발이 짧은 낙지는 뻘낙지가 아닙니다. 낙지 좋지요? 네. 맛있겠지요? 닌기리가 필요 없어. 소가 일하다가 자빠지면 낙지 하나를 딱 먹이면 빨딱이 나서 챙기지를 해. 그 정도 낙지 힘이 좋다 이 말이야. 지금 낙지 최고 약이. 이 약이 별로 귀해. 1년 중에 최고 귀해 낙지가 지금.
3: 박수
1: 내가 열심히 살게.
3: 그래 맞아.
2: 해남 갯벌에서 잡은 낙지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팔린다는데요.
1: 꽃낙지가 겁나 부드러워요. 15,000원, 20,000원.
4: 현장에 해갖고 드신대요.
2: 덕리 씨의 유쾌한 입담까지 더해지니 사는 사람도 즐겁습니다.
1: 야, 할머니 감사합니다. 봐봐. 오늘 재수 됐어. 장사 잘해갖고 시장은 아줌마를 한 땅 사야 돼.
5: 장사를 잘해. 아, 그런 맛 써가면 사니까 또 분위기도 나고 진짜 재밌어요.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재밌어요.
1: 알게요. 아, 나 2만 원짜리 많아요. 우리 어디요? 총기에서 최고 식당 크기예요. 우리 언니가 민호 식당.
6: 아주 그냥
1: 치겠어요.
6: 언니, 우리 오빠들 뭔 이런 멋진 것을 했나요? 나 성계 코미디에라.
1: 아주 그냥 죽여줘요.
6: 아이고. 오빠들 뽕게만 한 장.
1: 아니, 한 말로 잘 놀아. 멋쟁이야. 그러고 성계에서 최고급 민어 장사를 했지. 아.
6: 10만원치 좀 올려라.
1: 10만원치?
6: 알맹이.
1: 야, 저울이 맞아. 11kg야. 툭툭.
2: 흥 많은 덕예 씨와 흥이 제대로 오른 손님.
1: 툭툭. 그래.
6: 오면 내 새끼가 또 왔네.
1: 여기 와야지.
2: 이 맛에 오늘도 오일장을 찾는답니다. 오일장 흥부자 덕예 씨의 손이 바빠졌습니다.
0: 오늘 메뉴가 뭐예요?
1: 오늘 꽃게. 네. 자, 반지라. 네. 낙지. 네. 이래갖고 밥을 먹으면 기가 막혀.
2: 덕예 씨가 만드는 비장의 여름 보양식 꽃게 낙지탕입니다. 기력이 떨어진다 싶을 때 이만한 음식이 없다죠.
1: 움직여봐요 이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삼촌 낙지가 이런 맛이야. 낙지가 그렇게 부드러워 낙지가. 하나 먹어봐. 아주 맛있어.
7: 왜 그러고
1: 싶어?

0: 언누아 밥 먹어.
1: 30년을 함께 보낸 덕례 씨의 또 다른 가족. 장터 사람들을 위해 준비한 여름 보양식입니다.
0: 국물 다 언니야 많이 드셔.
1: 판매. 소박하지만 든든한 장터 밥상.
2: 아, 딱 국물이. 소고밥.
1: 이만하면 여름 더위도 걱정 없겠죠?
0: 와, 딱 좋다. 오늘 좋은 놈 잡았다. 오늘 역시 좋대.
3: 짱뚱아는 이거는 어디서 잡아온 거예요?
0: 진이도.
3: 진이도?
0: 황산면 한 자리. 아. 황산면 한 자리.
3: 여기서 뻘에서, 갯벌에서?
0: 갯벌 구름 둘, 빻고 못얻까 너무 썰매타고 한게 뻗고 하지 마라.
3: 예, 예.
0: 뒤져.
1: 갯벌에서 막 잡아왔다는 짱뚱어.
0: 하나 씹어 먹어줘.
3: 이걸 그냥 먹어요?
0: 안 해. 이 양이 막 큰 놈을 싹 잘라서.
3: 이걸 생으로 먹어요?
0: 생으로, 이거. 땅속에 산 거이라 자연산 그 비임이나 똑같아. 그 정도 영양가가 있다 이 말이야.
1: 짱뚱어 휘는 버릴 것도 없이 칼로 다져 뼈를 부드럽게 만든 후 뼈째 먹는답니다.
0: 한 잔 먹어봐. 참말로 만나보자.
1: 짱뚱어 휘는 처음 먹어본다는 제작진. 표정으로 맛을 가름하겠습니다.
0: 아주 고소해.
3: 고소해요?
0: 아니야. 뭐. 이렇게 만나고 짱뚱이.
4: 아, 뭐라?
0: 막 잡은 놈이야. 또 이것도 집에 살려놓으면 덜 만나요.
1: 짱뚱어를 회로 먹는 건 막 잡아온 걸 파는 오일장만의 특권. 흙 넘치는 오일장을 뒤로 하고 이번엔 갯벌로 갑니다. 수많은 생명이 얼굴을 내미는 생명의 땅 갯벌.

0: 안녕하세요, 어머니.
1: 예, 반갑습니다. 네.
2: 갯벌에서 짱뚱어를 잡는다는 이인주 씨를 만났습니다.
0: 이게 뻘배예요?
1: 예, 이게 뻘배입니다. 이걸 안 타면 짱뚱이를 못 잡아요. 짱뚱이가 소리에 엄청 민감해서 될 수 있으면 소리를 안 낼 수 있도록 하는 게 이 뻘배입니다. 예. 아, 여기 앞에 저 뛰고 막 저 뛰잖아요. 신기해요. 물고기인데 뻘 위에서 뛰어요.
2: 오염되지 않은 갯벌에서만 서식한다는 짱뚱어. 녀석들은 지느러미를 발처럼 이용해 갯벌을 기어다닌답니다.
1: 고기는 다 물 바깥에 나오면 죽잖아요. 예. 근데 짱뚱이만큼은 이게 물 바깥에서 먹이 활동을 해요. 네. 그래서 참, 참 이해할 수 없는 고기입니다.
2: 그 이해할 수 없는 녀석들을 잡으러 떠나볼까요?
3: 꽤 무겁네요.
2: 뻘배는 처음 탄다는 제작진.
4: 여기 서서 이렇게 마음이 듭니다. 바로
2: 머리로는 알겠는데 몸은 어떨는지. 과연 뻘배 고수 따라 이 드넓은 갯벌을 달릴 수는 있을까요?
5: 잘 안 밀어지는데요.
2: 뻘배와 사투를 벌이는 제작진.
6: 저는 벌써 땀으로 모욕 중입니다.
7: 또 여, 저 몸 사람 어째요?
8: 그래도 혼자 잡은 것보다는 둘이 옆에 있는 게 안 심심하고 좋은데요?
2: 그렇게 그늘 한 점 없는 갯벌 한가운데서 짱뚱어 낚시가 시작됐습니다.
1: 우와, 홀치기 낚시입니다. 미끼 없이 짱뚱이 앞에다 던져서 이렇게 채면 짱뚱이가 거기 걸려서 나오죠.
9: 이게 사부가 만든 건데 이게 완전히 그 장인이 만든 겁니다. 장인.
2: 마치 묘기를 부리듯 낚싯대를 던져.

0: 있죠. 짱뚱어를 잡아채는 이인주 씨. 잡고 또 잡고 15년 경력이 무색하지 않죠?
1: 백발백중인데요?
2: 아직 부족합니다.
0: 낚싯대와 줄의 길이가 각각 3m. 그러다 보니 짱뚱어를 정확히 조준하는 것이 기술이랍니다.
2: 이게 보호색입니다. 이게 천적이나 갈매기가 짱뚱어를 많이 먹거든요. 그런데 뻐라와 같은 색이어서 잘 찾기가 힘듭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이거 진짜 먼디 한번 이렇게 한번 쫙 불러서 한번 비춰보십시오. 이제 산하고 아주 바다하고 그 풍광이 아주 이런 풍광을 즐기고 산다는 게 복이죠.
0: 아름다운 풍광의 갯벌에서 서두르지 않는 법을 배웠다는 이인주 씨. 갯벌이 주면 주는 대로 성실하게 하루를 길어 올린답니다.
3: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4: 네, 많이 잡으셨어요?
3: 네.
4: 얼마나 잡으셨어요?
0: 오늘도 바구니는 한가득입니다.
5: 이 더위를 이기려면 짱뚱을 이렇게 꼭 여름에 먹어야 됩니다. 제가 이 더위 속에서 이렇게 작업을 잘하잖아요. 아이고, 튀어나가보네요. 힘이 좋아.
0: 갯벌의 소고기라 불리는 짱뚱어는 해남반도 최고의 여름 보양식. 잡기만 하면 찾는 사람들은 많답니다.
6: 왔어요?
7: 네. 뭐냐, 조준이라 짱뚱이가 좀 안 봤어요. 응, 저는 잡아왔어요.
6: 많이 잡았어요.
0: 즉석에서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4: 오늘 얼마 용돈벌이 하셨어요?
7: 오늘이요?
4: 네.
7: 오늘은 감자기 30만 원 했습니다.
0: 이제 짱뚱어 탕을 맛볼 시간.
6: 여름에는
0: 짱뚱어를 푹 삶아 뽀얗게 육수를 내고 거기에 양념장 풀어 살만 발라낸 짱뚱어를 통째로 넣으면 여름 보양식 짱뚱어탕이 완성됩니다. 귀여운 짱뚱어의 대반전 이런 걸까요?
5: 꿀맛이네요.
6: 낙지 한 마리 먹으면 소가 뻘딱 일어난다 하잖아요. 쓰러진 소가. 근데 이것도 버금갈 거예요. 그렇게 좋아요.
5: 최고.
0: 뜨거운 여름, 특별한 보양식이 필요하다면 해남반도로 떠나보는 건 어떨까요?
8: 아침 안 드시고 오신 분들 식사 준비돼가지고 같이 드셔요.
9: 손으로 찢으면은 더 맛있어요.
8: 그런 것도 안 하고 살았는데.
9: 아이, 며칠 안 지가 몇 년인가. 승부가 된 지금도
10: 아름다운 노래 남아. 제가 아파서 대신 할 수도 없고 주사 대신 맞아줄 수도 없고 모든 게 엄마 때문인가 싶기도 하고 그때가 가슴 아픈데.
11: 평생을 온몸이 굳어가는 희귀 질환을 앓고 있는 첫째 수연이. 수연이의 병세가 깊어질 무렵 세상을 떠난 남편. 아빠의 빈자리를 홀로 채우는 엄마 곁에서 9살 예진이는 일찍 어른이 되어버렸습니다.
12: 오빠는 징그러워서 엄마한테 짜증을 낸 적이 있었는데 미안했지.
11: 오직 서로만 생각하며 버티는 예진이네 가족이 오래 함께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1: 이어서 EIDF 2016이 방송됩니다.
11: 몇 달 전 엄마가 세상을 떠난 뒤 아직 분유를 떼지 못한 동생을 돌보는 10살 예진이. 아빠가 새벽녘 나갈 때마다 매달리는 동생을 달래며 엄마의 빈자리를 채워갑니다. 학교에서 돌아와 집안일을 하고 서툰 글씨로 적어둔 육아 메모를 보며 동생을 챙기다 보면 끼니를 거르거나 조촐한 반찬으로 배를 채우는 날이 많습니다. 엄마의 따스한 밥상이 그리운 아이들. Save the Children은 저소득 가정 아이들에게 영양이 고루 담긴 도시락을 주 2회 배달합니다. 급식카드 잔액을 걱정하던 아이들의 식탁을 채워주고 생업으로 집을 비워야 하는 보호자의 역할도 대신합니다. 혼자 먹는 컵라면 대신 따뜻한 기억을 선물하는 도시락. 아이들에게 사랑이 담긴 한 끼를 전해주세요. 1899-0218 Save the Children.
13: 와, 이거 진짜야?
14: 에이, 설마. AI겠지?
13: 오, AI로 만든 거네.
1: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0: 제가 아파서 대신 할 수도 없고, 주사 대신 맞아줄 수도 없고, 모든 게 엄마 때문인가 싶기도 하고, 그때가 가슴 아픈데.
1: 평생을 온몸이 굳어가는 희귀 질환을 앓고 있는 첫째 수연이. 수연이의 병세가 깊어질 무렵 세상을 떠난 남편. 아빠의 빈자리를 홀로 채우는 엄마 곁에서 9살 예진이는 일찍 어른이 되어버렸습니다.
2: 오빠한테 징그러워서 엄마한테 짜증내는 적이 있어.
1: 오직 서로만 생각하며 버티는 예진이네 가족이 오래 함께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3: 남방구는 북방구와
4: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6학년 읽기전략교육원 큐미르.
5: 몇 달 전 엄마가 세상을 떠난 뒤 아직 분유를 떼지 못한 동생을 돌보는 10살 예진이. 아빠가 새벽열 나갈 때마다 매달리는 동생을 달래며 엄마의 빈자리를 채워갑니다. 학교에서 돌아와 집안일을 하고 서툰 글씨로 적어둔 육아메모를 보며 동생을 챙기다 보면 끼니를 거르거나 조촐한 반찬으로 배를 채우는 날이 많습니다. 엄마의 따스한 밥상이 그리운 아이들. Save the Children은 저소득 가정 아이들에게 영양이 고루 담긴 도시락을 주 2회 배달합니다. 급식카드 잔액을 걱정하던 아이들의 식탁을 채워주고 생업으로 집을 비워야 하는 보호자의 역할도 대신합니다. 혼자 먹는 컵라면 대신 따뜻한 기억을 선물하는 도시락. 아이들에게 사랑이 담긴 한 끼를 전해주세요. 1899-0218 Save the Children.

0: 농장 청각들이 미양이한테 활짝 화난 것 같아. 정말.
1: 너 올해만 잘하면 뭐래? 아, 진짜 농촌에 시집오라면 오지도 않을 것 같지고.
2: 사실 우리가 투집을 걸자는 건 아니지만 털어놓고 말해서 동무들이 농촌에 시집오라면 오겠어?
1: 그러게 말이야.
0: 올 수도 있지요. 하지만 농장 청년들이 모두가 동무 같은 사람이라면 안 오겠어요.

0: 하면 돼요? 아, 네, 저는 어딜 봐야 돼요?
1: 네번 잡혔어요. 네번 잡혔는데 이제 처음에는 그냥 뭣도 모르고 이제 그냥 넘었다가 잡혀서 이제 들어가고 그다음부터 2회 차부터는 이제 의도적으로 가야 되겠다. 왜냐면 이제 좀 그런 맛을 좀 봤잖아요. 북한하고 다른 이런. 저는 이제 밤이 되면 밝은 게 좋았던 것 같아요. 북한에 이제 불이 없잖아요. 전기가 안 들어오니까. 네 번째 넘었을 때 이제 어떻게 보면 마지막 이제 탈북 이제는 접어야 되겠다. 이번에는 이제 내가 혹시라도 잡히면 뭐 자살도 생각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넘었거든요.

0: 대한민국에 이제 딱 발을 들여놓으면 그때부터 한 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한 살. 한 살짜리 아기가 모르잖아요. 3년 살면 3살인 거예요. 뭐 10년을 살았으면 10살이 되는 거잖아요. 저하고 한기수예요. 이 친구가.
1: 아.
0: 133기세요? 네.
1: 너무 싫은데.
0: 잘한다. 저하고 같이 있었던 친구라. 그래서 와서
2: 안녕.

전 얼마 전 우리 TV를 보던 뉴스를 통해 고 한성호, 김동진 보좌가 아사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순간 저는 너무나 충격받는 나머지 제 두기를 의심했습니다. 고 한성호, 김동진 보좌의 집안에는 10원짜리 동전 하나, 쌀알 하나 없었으며 냉장고에는 고춧가루가 전부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달간 부패된 곳으로 추정되는 모자의 시시한 방 안에 있었다고 합니다. 저도 같은 할부민으로서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가슴이 찢어지고 누구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목숨을 걸고 가요. 밤이까지 왔는데 굶어 죽다니 정말 말이 안 되고 정말 가슴 아프고 억울했습니다.

저 그런 상황이고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뭐 정부의 탓이다 뭐 이런 지금 이러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제 솔직히 뭐 각자 다 어려운 거기 때문에 뭐 누구의 탓이다 뭐다 그런 것보다는 그냥 이제 서로 이제 자기 운명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저기 계시는 분들은 뭐 이제 뭐 한성옥 씨로 이 일로 인해서 또 다른 한성옥이 나오면 안 된다라고 해서 이제 지금 또 뭔가를 또 규제를 하나 만들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일단은 예, 저는 그런데 이제 관심이 없어요. 규제를 하는 건 이제 어떻게 보게 되면 이제 사람이 만드는 건데 솔직히 저희 같은 경우에는 여기 지금 대한민국에 와서 어렵게 살고 있지만 이제 잘 정착을 하고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착을 못 하고 하는 거의 차이는 개인의 문제지 정부의 문제는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시면 지금 78년생이시고 초혼 맞으세요? 예. 지금 현재 누구랑 사시는 건가요? 부모님하고 사시나요? 아, 네. 혼자 사시고. 그러시면 새터민하고 결혼하실 마음은 있으신 건가요? 아니면 그냥 알아보시는 건가요? 그러시면 혹시 키는 어떻게 되실까요? 172, 몸무게는요? 너무 마르신 거 아니에요? 조금, 한 65. 아, 예. 혈액형은요? A형이시고. 여기 지금 프로그래머 하신 지는 한몇년 정도 되셨나요? 이 직종에서 일한 지. 그러니까 새터민 분들이 원하는 거는 이제 안정된 생활이에요. 뭐이 사람이 뭐 이렇게 뭐 잘생기고 멋있고 이런 것보다는 안정된 생활을 많이 원하시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집이 있으면 반은 먹고 들어가요. 솔직히 집 없는 분들도 제가 많이 보내드리지만 집이 있다 그러면 대부분은 한 50%는 먹고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고 소득이 또 적진 않잖아요. 소득이 좀 많은 편이시라서 그래서 한번 뵀으면 좋겠거든요. 예, 한 시가 좋을 것 같고 안 그러면 일요일이 일요일은 가능해요.

남쪽에 계시는 분들이 북한 분을 볼 때, 처음엔 무섭다. 이제 사상교육을 많이 받기 때문에 무섭다. 그리고 이제 다 그 뒤로는 이제 억셀 것 같다. 셀 것 같다. 이런, 예, 드셀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고. 요즘 대한민국은 조금 이렇게 북한 여성에 대해

0: 이미지가 조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수요가 많아요. 찾는 사람들이 많아서.
1: 한마디로 말하면 모순. 네, 남자들이 이제 이거고 여자들은 이거.
0: 한국의 남성분들은 북한 여성에 이렇게 뭐나 잘하는, 음식도 잘하고 아이도 잘 키우고 그리고 부모님한테도 잘하는 그런 거에 되게 많은 매력을 느끼는 것 같아요.
1: 좀 모든 일 다 여자들이 해야 되고 뭐 맛있는 거 있어도 먼저 남자를 주고 나머지가 있으면 이제 내가 먹고 남자는 쌀밥, 여자는 옥수수밥.

0: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앉으세요. 마지막 연애 언제 해보셨나요?
0: 마지막 연애요?
1: 좀 되셨겠네요.
0: 네.
1: 네. 저희 이런 것도 많이 물어봐요. 네. 궁금한 거 있으세요? 세터민들한테 이제 세터민 여성이다 하면 뭐 궁금한 것들이 있을 거잖아요.
0: 아, 궁금한 거요?
1: 네.
0: 뭐 그분들이 남자 쪽에 바라는 어떤 주로
1: 아, 중요하죠.
0: 네, 중요한 부분들이 뭔지.
1: 부모님을 싫어하지는 않아요. 되게 좋아해요. 잘 따라요.
0: 아.
1: 이제 뭐 시부모가 이제 이 사람을 이렇게 뭐 괴롭히거나 힘들게 하지 않는 이상은 정말 잘해요. 왜냐하면 부모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내 부모다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잘하는 편이에요. 의지할 데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 또한도 이제 남편분이 중간에서 어느 만큼 이렇게 이런 컨트롤을 해주시는가에 따라서 잘 지내거나 뭐 지내거나 네. 그런 것 같아요.
3: 내 뜻은 뭐든지만 저 한국에 와서 그냥 남북은 남자도 잘생기고 그냥 그래 북한 여자들은 그래서 미녀다 그런 소리 한국 와서 저도 들었거든요.
4: 한국 사람은 이제 좀 어릴 때부터 많이 배워서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 남자들을 좀 선호해요.
3: 너무 깔끔하고 그 다음에 걔 마누라 아프면 밤늦게라도 맛있는 거 사주고 약 사주고 그 다음에 잠도 안 자면서 자식 보면서 다음날 아침에 또 열심히 나가서 일하고 너무 남자들도
4: 매너남 매너 우린 내일이 없고 오늘만 살아요. 그냥 오늘 하루 살아도 그냥 행복하게 누구보다 행복하게 즐기면서
3: 네 그냥 인생을 즐기면서 살자 네 그렇게 살고 있으면 더 재미나게

0: 1시간 50분이나 2시간이나 있었다.
1: 네. 지금?
2: 네.
1: 엄마 지금 좀 멀리 왔어.
0: 몰라. 빨리 와.
1: 아, 세연이랑 잘 놀고 있어.

아니, 사람 말도 안 끝났는데 끊어버려.

0: 가져가자고 한 것도 이제 신랑뿐이었고 이제 저희 고향이 이북이다 보니까 거기 가면 고향 땅을 바라볼 수 있어서 이 사람이 이제 거기로 가자고 해서 갔는데 첫 데이트가 파주 이북 경계라서 되게 뜻깊은 계기였죠. 기억에 남는 그런 날 좋았어요. 덕분에 고향 땅도 한번 바라보고.
1: 파주에 청통해전망대라는 곳이 있거든요. 한 400m인가 500m 위에 전망대가 하나 있는데 그게 아마 북한 땅까지 볼 수 있는 곳일 거예요.
0: 그때가 7년 만에 처음 고향 땅을 바라봤어요. 중국에서 이제 6년을 있었으니까 고향 땅을 한 번도 바라본 적도 없어요. 근데 이제 파주에 갔다가 망원경으로 이제 봤어요.
1: 자기 고향 땅을 보면서 조금 약간 눈물이 슬쩍슬쩍 하는데

0: 그냥 쭉 가면 몰라. 가다다다 10시간 해봐. 쥐나는 줄 알았어. 다리 쥐나는 줄. 그런데 또 처음, 지금이야 그렇지. 그때 또 첫 데이트니까 웃으면서. 아니야, 안 힘들어요. 여기 피멍 돌아가면서. 저요? 전 일단은 전 힘들어가지고 맥주 캔을 진하게 그 블랙 스타우트 긴 스타우트 블랙이랑 기네스 진한 흑맥주 두 개 딱 마시고 잤어요. 힘드니까.
1: 잤다는 얘기를 왜 해?
0: 얼마나 힘들었는데. 네 운전해봐라 그렇게.
1: 야, 나를 데려가려면 그런 고생은 해야지.
0: 그럼 고생했으니까 데리고 왔지.
1: 그래.

0: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힘 누르지 말고.
1: 아, 그렇지. 우리 팝을 좀 내려주고 오세요. 아, 한 번 더? 신랑님 우리 왼손 있잖아요. 주머니 한번 쓱 넣어볼까요? 이 오른발을 탁 그냥 꺼버려. 일단 다리 그렇지. 신부님 보면서 갈래? 그렇지. 오케이. 좋아요. 하나, 둘, 셋. 오케이. 아, 꺾기. 반대로. 그렇지. 아니, 너무 꺾으셨다. 코만 비낀다 생각하고 쭉 가서 입맞춤. 눈 감고, 시부님도 조금 가져요. 오케이. 그대로 있어요, 어른. 땡큐.
2: 어휴, 고생하셨습니다.
1: 잘하셨습니다.
2: 어휴, 고생하셨어요.
1: 그, 맞아. 아, 와, 왜 그래. 그렇지. 아, 오케이. 아, 잘한다. 잘한다. 그렇지. 어, 오케이. 아, 잘한다. 잘한다. 그렇지. 오케이.

0: 땡큐. 땡큐. 잘했습니다. 너무 잘하셨고, 우리 바깥으로 한번 나가볼게요. 그러세요.
1: 아이고, 아이고, 이 사진이 가장 마음에 드는 것 같아, 난.
2: 나 아닌데.
1: 그래.
2: 원래 이 몸매였는데 너 때문에 내가 지금 돼지가 돼버렸잖아.
1: 아니, 말은 제대로 하자. 서로 관리 안 해, 서로 몸에 대해.
2: 아니, 나 애기 낳았으니까 여보 애기 안 낳았잖아.
1: 이야, 네, 네, 내가 살만 빼면 정우성 된다니까? 살 빠지면, 니 도망, 어디 뭐 바람 날 것 같고, 불안할 것 같아가지고 내가 살 안 빼가는 거야.
2: 어? 제발, 네? 제발.
1: 아이고.
2: 이 못생긴 건 빨리 지나가자.
1: 에이.
2: 이렇게 예쁜 거는 오래 두고 봐야지. 오래 펼쳐놓고 봐야지.
1: 야, 이거 포토샵 좀 과하게 한 것 같다. 응?
3: 애기 엄마 처음 봤을 때, 우와, 요정이 말을 하네. 조그만, 자, 지금보다 좀, 야, 슬림, 사이즈가 슬립하고 예뻤거든요. 아, 물론 나이가, 어릴 때니까, 지금보다도. 아, 처음 봤을 때 뭐, 와, 요정이 날아다니지 않고 걸어다니면서, 그리고 요정이 사람 말을 하는 그런 느낌이었고요.
4: 둘이 소개를 했어요. 근데 좀 몇 번 만나다가 별로래. 그래, 혀주가. 별로라 그래서. 그래, 그럼 내가 다른 사람 소개해줄게. 해서, 혀주도 다른 사람 몇 명 만나고, 그 남편도 이제 몇 명 만났는데, 그렇게 하고 이제 안 됐어요. 이렇게 하고 이제 안 되고, 지금 각자 지금 만나고 있다가, 어느 날 이제 혀주가 이제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이제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잘 찾기가 쉽지가 않다. 근데, 그래서 이제 그때 얘기를 했죠. 다시 만나봐. 라고 했더니, 어느 순간 애기가 생겼다는 거야. 애기가.
2: 돼지같이 생겨가지고.
1: 이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순수한 사람인 줄 알았지.
2: 야, 내처럼 순수해 봐.
1: 어이구, 더 순수하면 난리 나겠다.
2: 어디 가서 이렇게 예쁜 마누라 찾아오는데.
1: 하, 이때는 천사였는데. 지금은?
5: 아, 아야, 아프잖아.

0: 선생님 씻으세요 이거. 매울 것 같아.
1: 씻어도?
2: 야, 여기는 고기.
1: 그냥 먹어도 될 것 같은데? 안 매울 것 같은데?
0: 네. 너, 잠깐만, 잠깐만. 이거 먹지 말고 사놨어.
1: 그러니까 내가 아까 끓이지 말라고 했지. 힘들어.
0: 근데 고기가 다 올렸어.
1: 고기가 수안 들어갔어.
2: 여기.
0: 안 먹어?
1: 지금 많이 먹어.
2: 응.
3: 저희가 이제 낙남풍경 커플이지만 저희가 이렇게 같이 살면서 트러블이나 이런 힘든 먹고 살기 힘들거나 싸우거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서로 잘 맞춰서 살거든요.
4: 북한이라는 나라랑 북한 사람을

만나본 적 자체가 없었어요, 북한 사람을. 근데 제가 북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가 2012년도에 캄보디아 제가 여행을 갔는데 프놈펜에 북한 식당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연한 기회에 그 식당에 갔는데 거기 계신 종업원 분들이 다들 너무 예쁘시고 이렇게 노래도 하고 이렇게 공연 같은 것도 하시는데 진짜 너무 다들 선녀 같으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저런 분들이라면 내가 한번 만나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그래갖고

0: 한국에서 이렇게 남남북녀 결혼정보 회사를 찾아봤는데, 우연한 기회에 저희 와이프가 일하는 그 결혼정보 회사에 제가 이렇게 알게 돼서 이렇게 상담을 받으러 갔어요.
1: 사실 저희 남편이 제 스타일은 아니었어요. 염색한 남자 일단 싫고, 얼굴이 하얀 남자도 싫고, 저보다 일단은 하얀 안 되고.
2: 아니, 조동무가 여기에?
1: 회원이니까 그래도 맞춰줘야지. 아무래도 이게 우리는 서비스업이다 보니까 잘 맞춰준다고 맞춰주다가 어떻게 넘어간 거거든요.
0: 힘든 부분이요. 북한 사람이나 한국 사람이나 사실 외형적으로는 똑같잖아요. 같은 한민족이니까. 근데 성격은 조금 달라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좀 직설적인 부분이 있어요. 어우, 제가 아직도 좀 적응, 그런 부분은 좀 적응이 안될 때가 있어요.

0: 결혼 정보는 사실 돈이 안 돼요. 결혼 정보는 거의 뭐 생활비 정도? 부동산이 맞았던 거죠, 저한테는. 3,500만 원으로 시작을 해서 참 동네에서 쏠쏠하게 벌었어요. 많이 벌 때는 1년에 뭐몇 억씩도 나오고 그랬었어요. 그리고 또 제가 돈을 벌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던 게 아버님이 항상 저를 혼내실 때 야, 나 자수성가한 사람이야. 웃기지 마, 이 말을. 굉장히 많이 했고 저를 거지 취급을 했어요. 제가 인터넷에 쳐봤다니까요. 국물도 없어. 무슨 뜻이냐. 모르니까 그때는. 근데 지금은 저도 안 받습니다. 제가 그냥 죽기 살기로 일을 했던 것 같아요. 닥치는 대로 했어요. 일이 되는 건 닥치는 대로 했어요.
1: 이제 옆에 보면 저쪽 안쪽에는 보면 좁잖아요. 여긴 좀 넓고.
2: 저쪽이.
1: 그쵸? 네, 미술이. 이쪽이 좀 넓고 저쪽이 좀 좁고.
0: 근데 이제 2016년도에 이제 루스토리아 이제 창업하고 그때부터 이제 이게 2018년도를 이 땅을 산 거거든요, 이 땅을. 이 땅을 사고 집을 짓는 과정에 남편이 1도 개입을 안 했어요. 와서 보지도 않았고.
3: 집사람은 너무 좀 생활력이 너무 강해서 그렇게 어디 놀러 가고 이런 거를 잘뭐못 못해요. 아무튼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습니다. 저는. 네.
4: 구경아 잠깐만 잠깐만. 예. 제가 저기 여자는 안 온다 그러고 그래서 뭐또 예, 또 완전 또내 스타일하고 다른 또 어떤 여성을 또 소개해주겠다 뭐 이런 데도 있다고는 하는데. 예. 저도 한번 드릴게요.
5: 뭐 최종 목표를 할건 없어요. 어차피 여기가 자본주의잖아요. 자본주의라서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일은 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 목표라기보다는 그냥

저희 할머니가 워낙 또 음식 솜씨가 좋으셔서 항상 된장을 담그면 가르쳐 줘야지. 가르쳐 줄게, 나중에. 할머니,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 그러면 지금 말고 좀더 크면 계속 이랬던 것들이 밀려고 밀리고 밀리고 해서 못 배웠는데, 어깨 너머로 배웠지만은 디테일하게 배우진 않았거든요. 나중에 좀 장인이다라고 들을 정도로 제가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만들어서 이렇게 독을 하나하나 채워가는 그게, 모르겠어요. 뭐 보기만 해도 배가 부르다고 해야 되나?

0: 사실 펜션에서 제가 이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여름에는 손님이 있는데 겨울에는 손님이 없고 그 공백을 비우자라고 했을 때 여기서 가장 제가 서울을 안 가고 할 수 있는 일이 된장을 담그는 게 그리고 또 된장은 또 시즌이 또 겨울에만 담그잖아요. 그 20대 때 된장을 담그겠다고 제가 했었어요. 20대 때. 어렸을 때부터 할머니하고 된장을 많이 담궜어요. 우린 다 담궈서 먹으니까. 근데 한국에 와서 그 맛을 못 느껴요. 그 고향의 된장 맛.
1: 굉장히 맛있어. 근데 이게 짜지잖아. 그냥 기분 좋게 짠맛 있잖아요. 그런 맛이야. 저기 다니고 또 옮겨가?
2: 야야 유교 난리 난리 나 이제
0: 빨리 유교 난리 난리 아니요 아 저 배우면 안 돼
2: 하나
0: 하나
2: 둘 우유 아 이거 또 먹어봤었네
0: 아까보다 더 먹어봤었지
2: 가자 가자 가자 아까 아까
0: 어제 이름 돌아섰네
2: 아 또 왜 돌아섰어 아 잠시만 쉬는데
3: 거의 거의 하고 내가 아래 풀리도 날이 뛰어온다더니야
0: 이렇게
2: 들이가자
0: 그래 천천 천천히 가자
3: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넘기지 마
4: 천천히 천천히
3: 허리를 쭉 펴고
0: 아 결혼 정보도 안 하고 싶은데 여기서 둘이 맨날 싸우잖아요
3: 부부가
0: 그리고 사주상에 우리는 떨어져 살아야 된대. 아. 그래갖고 아예 떨어져 있으니까 서로 좋아. 나도 안
3: 좋아. 조금 아쉬운.
0: 예. 나도 스트레스 안 받아 좋고, 이 사람도 또 내 잔소리 안 들어서 좋고, 대로 대라! 이러고 그냥 던져놓고.
3: 맞아, 서로 편한 대로.
0: 여기서도 바베큐 하는 거, 추가해놓은 그런 거 다 지가 가져가고, 나도 맨날 돈 달라고 그래. 씀씀이가 아버지 엄마가 생활력을 안 만들어줘갖고, 양말장을 시켜도 야 나도 통이 큰데 나 양말장 시켜도 이런 마대를 하나씩 시켜요. 지가고 씻는데 나 이거 뭐 어디 기부할 거야? 아니 자기 씻는데. 그러니까 돈이라는 개념이 없는 거야. 그리고 여름에 돈 벌어가 여름에 돈 많이 벌었잖아요. 시아빠가 돈 많이 벌었거든. 몇백씩 주머니에다 지 돈. 그래서 내가 겨울에 손님 없을 때는 이거 써야 되니까 뭐 아껴서 쓰라는데 다음 달 가갖고 저 제주도 가고 500만 원 다 써봤어. 할 말이 없지.
3: 그들 일이 진짜.

0: 어떻게 조립해야 되지?
1: 몰라요. 몰라요.
0: 형부, 언니, 저기 아저씨 어디 갔어요?
1: 위에.
0: 위에 좀, 나 좀 불러줘요. 이거 우리 신랑 조립 못해갖고 못 쓰고 있어.
2: 나도 그 처음이지만은.
0: 네, 여기 남자들 뭐 하잖아요. 내가 봤을 때는 여기인 거예요, 여기.
2: 거기 맞는데? 네. 아, 알았어. 한번 보면 알아.
0: 그쵸. 아, 야, 야, 야. 오. 이거 여기 남자 있으니까 이게 되잖아, 이거.

0: 어머니가 저는
1: 나이사장 이거 한번 타봐도 됩니까?
2: 타요.
3: 또 이거 도시처녀 시집 아니야? 이거 가요? 가요? 안 주면 안 돼. 풍덩 안 주면 안 돼. 여기 앉아.
0: 여기. 천천히 가. 여기 앞에서. 응. 자, 고! 손을 들어.
3: 도시처녀 시집 아요.
0: 시우 손을 들어.
3: 시우 손 들어. 도시처녀 시집 아요.
4: 같이 들자요.
5: 아, 일 없습니다.
4: 없어요. 하나, 둘, 응.
5: 힘들죠?
4: 아니, 일 없어요. 자, 가자요.
0: 전동차. 결입하고 시운전 한다고. 그래.
3: 전동차.
0: 네. 전동차. 네. 전동구루마?
3: 전동구루마.
0: 좋죠?
3: 이거를 시켜준 지가 반 년이 넘었는데 결입할 줄 몰라서 못 쓰는 거예요.
6: From November until March, there is not many guests. So 2 months ago, I started YouTube. So I have my YouTube channel because I feel bored if there is nothing to do here. So I started it just for my hobby.
7: 잠깐만.

0: 되니까 뭐 제 월급도 그렇고 뭐 그렇게
1: 아니
0: 용돈을 다시 얼마를 달라고 하기도 그렇죠. 아,
2: 그래서 3만원 받으셔서 얼마 내셨어요? 그,
0: 보통 2만원
3: 그 말은 이제
2: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용돈
4: 3만원 용돈 한 달에 2만원이라고
5: 기름 넣는 거 아. 한 번 기름 넣는 거 3만원 달랬으면 기름 얼마에 넣냐고.
6: 직무들이 없어요.
0: 와이프한테 전화해서 무슨 일이 있으니까 얼마가 필요한 것 같으니까 보내달라. 그렇게 또 얘기를 하죠.
4: 제가 아직 모르는 게 많아요. 언니지만 아직 좀 집에서 우울증 왔댔고 애 육아하면서 너무 힘든 시기 많았어요. 그래서 동생 만나면서 이렇게 물으면 동생 보고 이런 거 이런 물어보면 동생이가 그래도 아는 것도 많고 그러면 이건 이렇게 돼서 더 좋고 그러면
5: 괜찮아 머리? 뭐 보지도 않고 응응 하니
7: 네 봤어.
8: 안녕하세요. 응, 잠깐만, 잠깐만, 잠깐 사람 있어, 사람 있어. 저희가 잡을게, 나. 아, 사람 있어. 어? 웬 카메라까지?
5: 아, 지금 촬영 중.
7: 되게 다 제대로일까요?
8: 아니요, 고맙습니다.
7: 먹을 거 같아. 아, 지금 이거 치워야 되겠어요.
5: 그럼 지금 이거 끝나면 입금해야 되죠? 입금이에요? 현금이에요?
8: 현금이랑 입금이랑 똑같아요.
5: 야 근데 저 돼지 아직도 자고 있으면 어떡해.
8: 아 자, 저 나중에 붙여주면 돼.
5: 아 그래.

0: 저는 그냥 남자라면 그냥 없어도 그냥 진 앞에서 다 말하고 진실한 남자 더.
1: 야, 인물 보잖아. 키 커야 되고, 잘생겨야 되고, 맵짜야 되고, 까탈스러워야 되고, 막 이랬잖아요. 편하게 하세요.
0: 남자라면 일단 여자를 제가 가서 끝까지 책임져야 되잖아요. 네, 여자를. 저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0: 카드 주고 가? 아, 이제 이거 후에 입금해줘도 된대.
1: 어.
0: 그럼 내가.
1: 여보가 카드 갖고 왔고. 응. 나 이거 설치된 거 보고.
0: 응. 그리고 이제 집안 청소 좀 해. 이거 설치 다 끝난 다음에. 어차피 이제 우리 거기 강명원 갔다가 바로 여기 와서 너만 촬영할 거니까. 가자, 그랬어, 얘기. 사장님, 저희 먼저 갈게요. 네. 빨리 가자고, 시간 됐다고.

0: 비밀이 있는데 되나? 이런 거 나가도 되나? 가슴 아픈 얘기가 있어서 오게 됐는데 이제 그거를 얘기해야 되나?
1: 저희가 이제 사용하면 안 되는 그런
0: 아니,
1: 것들이
0: 그런 거 비밀은 없어요.
1: 있어요.
0: 지금 얘기해야 돼요?
1: 네, 말씀하세요.
0: 오케이. 제가 고향에서 살때 아빠가 저희가 한 10살 때쯤 사고를 하다가 그 굴에서 떨어졌는데 이제 이 신경통을 다쳐서 아빠가 좀 많이 예민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아빠가 아프다 보니까 계속 이제 화는 우리한테 애들한테 하니까 이제 저는 아빠가 너무 싫었어요. 계속 욕하고 무섭게 하고 해서 그래서 아 시집을 빨리 가야 되겠다 해서 20살 딱 되는 해 백두산에 나가서 알게 된 사람하고 연애를 해서 시집을 갔어요. 20살에 가서 이제 아기를 20살에 낳는데 첫 애기인데 걔가 생활이 너무 힘들어서 쪼달리면서 살다가 그 시엄마가 정신이 좀안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 나를 계속 욕했어요. 밥도 할줄 모른다, 일도 할줄 모른다 하면서 이제 계속 욕하는데 저는 철이 없어서 정신인 환자한테 이제 욕먹는 거는 도저히 막 너무 참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시엄마랑 부딪히면서 살다 보니까 이제 저도 어린 나이에 이제 막 섣불리 생각해서 시집 갔고 애를 낳고 하니까 시집 간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아,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아기 낳고 딱돌 세고 헤어져서 집으로 왔어요. 친정으로 아기를 데리고. 아기가 그때 돌 지났으니까 뭐한두 살? 그때 이제 데리고 집에 갔는데 이제 친정도 보다시피 엄청 힘들게 살았거든요. 그래서 아기는 이제 쌀밥을 먹여야 되잖아요. 근데 생활은 그렇게 안 되고 해서 바다에 개잡이를 나갔어요. 제가 아기를 친정엄마한테 맡기고 나가서 4개월을 일했는데 거기는 이제 통신이 없잖아요. 핸드폰 연락처 이런 거. 나가서 7월에 나갔다가 12월에 들어왔거든요. 근데 이제 일다 끝나고 들어왔는데 집에 가는 도중에 우리 집 근처에 사는 사람을 만났어요. 만났는데, 이제 오네? 소식 못 들었어? 그래서, 뭐, 무슨 소식이야? 하니까, 너 아들 죽었어. 이제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나는 믿기지는 않았는데, 그냥 설마. 반 믿고 이제 반은 안 믿고 해서, 설마, 설마 했는데, 집에 도착하니까 아빠가 술을 먹고 왔더라고요, 미리.

이제 내가 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래서 나는 이제 애부터 찾았는데 애기가 죽었다 하더라고요. 세상이 막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하늘이 안 보이고 너무 상상도 할 수 없는 태어나서 제일 처음 겪어보는 그런 막막함. 그래서 한 1개월 정신없이 그냥 제정신으로 산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지인 언니가 그냥 저기 해산 쪽에 가면 밀수하는데 중국이랑 밀수하는 데 있는데 그냥 거기 가서 장사 돈 벌어 오자 해서 나는 이제 애도 어차피 죽었고 북한에 이제 살아 고향에도 이제 집에 있기가 힘든 그런 마음이라서 그냥 오케이 해서 이제 가자 했는데 이 언니가 부모한테는 거짓말하라 그냥 바다에 다시 나간다고 하라 그래서 뭐 이미 뭐 한 번 나갔다 했으니까 부모한테 이제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해산에 가는데 바다 나간다고 이제 거짓말을 하고 떠났어요. 떠나서 기차를 탔는데 그 소개시켜준 언니가 중국에 갈 거야. 중국에 가서 그냥 인삼 씻는 일을 하는데 그냥 그건 네 돈 벌고 네가 오고 싶으면 와도 된다. 그래서 아 그래 뭐 근데 일단 숨기고 떠났으니까 그냥 가는 길이니까 가자 해서 이제 해산으로 해서 중국에 왔는데 이제 우리를 이식하는 게 아니고 이제 사람을 찾아서 임신매매로 이제 파는 거지. 네. 그래서 이제 팔려갔어요. 근데 이제 아기가 이제 나를 떠나서 그래서 도저히 집에 있을 수가 없어서 그래서 이제 고향을 떠나게 된 계기였고 그리고 중국에서 이제 6년 동안 살면서 그냥 나는 혼자 그래서 나는 내가 지켜야 되겠다 해서 진짜 강하게 살아왔어요. 6년 동안. 6년 동안 살았는데 오기 전 해에 오토바이 사고 났거든요. 그래서 이빨 다 나가고 여기 막 다 트이고 다리랑 근데 이제 중국 사람이 잘못했는데 나는 북한 사람이니까 호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이제 북송시키겠다. 그러니까 아 얘네가 이제 잘못해서 내가 손해배상을 받아야 되잖아요. 돈 달라고 하니까 내가 우리한테 돈 받겠으면 너를 그냥 북한에 북송시키겠다. 근데 이제 저는 중국에도 이제 아기가 있었거든요. 팔려가서 이제 난 아기. 근데 이제 아기 나는 하나를 잃었으니까 이제 아기를 떨궈 놓는다고 이런 생각하면 도저히 막 힘든. 그래서 어떻게든 살아야 되는데 가면 안 되는데 근데 이제 오토바이 사고 나서 그 상대방이 3일 동안 깨어나지를 못했어요. 너무 세게 부딪혀서 혼수 상태 3일.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여자가 못 깨나면 저는 북송당하고 이 사람 죽은 손해배상을 저희 중국 집에서 물어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아 그럼 그냥 이 여자 깨나지 못하면 그냥 나는 여기서 죽어버리자. 도저히 뭐 잡혀가면 내가 이제 뻔히 어떻게 된다는 걸 아니까 그냥 무서워서 막 진짜 하루 24시간 쿤병원에서 내 몸은 말이 안 해 사고 나서 근데도 이제 그냥 애기 못 본다는 생각에 깨어나기 전까지는 진짜 한숨도 못 자고 그냥 막 울면서 지냈는데 3일 만에 다행히 이 여자가 깨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 내 목숨줄은 붙어 있는데 내가 이제 다쳤으니까 이게 병원비가 문제거든요. 하루하루 나가는 게 중국 돈으로 그때 하루에 4,000원 나갔어요. 큰 병원에서. 4,000원이면 진짜 큰 돈, 중국에서는. 근데 저희 중국 팔려간 집에는 사회 생활이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저기 돈 꿔야 되는데 제가 북한 여자다 보니까 주변에서 이제 잘 꿔주지도 않고. 그래서 이제 너무 무서워서 그때 이제 아 한국에 가야 되겠구나 해서 아는 언니를 통해서 한국 브로커 이제 손을 잡아서 그때 이제 한국에 오려고 결심했던 계기였던 것 같아요.

0: 그거?
1: 어.
0: 지성이 간식, 지성이 장난감. 야, 이 집안 누가 이렇게 놨어? 아들? 너무 맛있어. 간 딱 맞아. 지성아, 지성이 농구는 치워야지.
2: 자, 여보가 좋아하는 술 한 잔 할래?
0: 됐어.
2: 먹어, 마시면 마실수록, 어? 돈복이 들어온다고.
0: 지성이 숟가락 먹어야지. 지성이 먹을래? 밥 쳐?
3: 나도 먹을래.
0: 어?
3: 사이다.
0: 먹을래?
3: 사이다.
0: 사이다?
3: 네.
0: 사이다 먹으면 살쪄.
2: 지성아, 아빠 이거 고깃국 하려고 얼마나 애썼는데 안 먹어? 지성이?
3: 네.
2: 고깃국 맛있어. 지성아, 고기 많이 먹어야지 키 쑥쑥 커. 아우, 포토샵 봐라.
0: 포토샵 안 했거든.
2: 기본 포토샵 들어간 거 봐.
3: 그래. 여기 가고 싶어.
2: 아, 여기 가고 싶어?
3: 네.
2: 내일 그 좀 넣어주고 에어컨 소리기 넣어주고 어? 나 진짜 노트북 230만원짜리 지른다.
0: 그럼 나는?
2: 너 그동안 뭐 어?
0: 뭘?
2: 백 사둔 거 생각을 해봐라 그러면.
0: 내가 언제 백 샀어?
2: 어머나 저 저걸 저 백 아니고
0: 일단 내 용돈으로 샀거든. 나도 옷 한 번 살봐야지.
2: 안 돼.
0: 살자.
2: 돈 없어 우리 집.
0: 그럼 노트북.
2: 그건 프리랜서로 일하기 위한 기본적인 조건이야.
0: 돈 없는데 왜 숨어?
2: 돈 없는데 그럼 왜 먹냐고? 어? 야 이게 어? 노트북 값에 1000분의 1이다. 1000분의 2300원.
0: 하지 마라.
3: 아빠.
2: 응.
0: 그거 서울에 안 올라가 봐도 돼? 이제 며칠 안 있으면 일하는데.
2: 다음 주에 할까?
3: 딸
2: 방금. 아유, 음식이 그냥 고기 안 먹고 가려면 이거 내릴 때 그 생각 들거든. 아 비싼 한우 말고 그냥 순대구라 할까. 뭐 거의 안 먹었냐 고기를.

0: My father, especially father, pushed me. You are getting old. You need to get married.
1: 4월 26일 날 결혼식 하고 한달 신혼여행 갔다 오고 바로 아기가 생겼거든요, 저는. 먼 친척이 된다 하더라고요. 저희 남편하고 저를 앉혀놓고 너는 왜 외국 여자를 데려다가 가정을 이렇게 불화를 만드냐. 근데 옆에서 질질 짜고 있는 거예요, 남편이.
0: It's difficult. Before I got married, I didn't have this kind of experience, so I didn't know it would be hard like this. But now I know how hard it is. Now I know.
1: 욕을 많이 먹었어요. 니네 나라 가라,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했고, 너네 무임승차 했다라는 분들도 계시고, 우리가 낸 세금으로 니네가 먹고 산다, 양심이 있어야지 이런 얘기도 많이 했어요. 근데 세금을 제가 더 많이 내거든요.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보다. 그때마다 저는 그 사람들의 맞서기도 했지만 속으로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정말 힘들었고 내가 이런 얘기를 들으려고 목숨 걸고 여기까지 왔었나. 근데 그걸 저는 잘 버텼다고 생각을 하고 다른 분들은 아예 그걸 놔버리고 사시는 것 같아요.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반세기가 넘는 우리 조국의 위대한 전전의 역사는 출생의 위인들을 높이 모시고 천만 국민의 불굴의 전신력으로 승리와 영광만을 떨쳐온 열심 단결의 성스러운 역사입니다.

0: 이렇게 나와요. 에이구. 천천히 내리려는데 너는 또 그렇게 쏙 떨어지네. 막.
1: 내가 다 죽게 다 따라나치지 마. 올라가라고. 올라가라고. 한 명 안 주나.
0: 따라나치지.
1: 빨리 와라, 빨리, 빨리. 응. 애기 옆에서라. 응. 자, 하나, 둘.
2: 좀 낮춰.
3: 이렇게?

0: 됐어요.
1: 한번 여기서 아니 우리 여기서 여기 땅에서 한번 뛸까요?
0: 아 내가 저기 가서 찍을게.
1: 아,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0: 서서.
1: 자, 우리 아니요 우리 여기 우리 아니 우리 여기 여기 서자 여기 여기 서자. 아 오케이 오케이. 야, 아 날씨. 아니 들어와. 얼마예요?
2: 1인당 만 원입니다.
1: 헐!
3: 1인당?
2: 많이, 많이 배는 것 같은데.
4: 많이 있으네?
1: 오,
4: 맞아.
1: 오, 들고 있네. 오!
5: 싸가지 말.
6: 박사님, 박수 지르잖아. 어?
0: 집이 그 바다 옆이야?
1: 그럼요. 우리 항구 도시니까. 집 생각
0: 없으셔서. 아, 없어서.
1: 아 진짜요?
0: 무감각이야, 우리.
1: 재현 씨 바다를 별로 안 좋아해요. 어.
0: 집 생각나서.
1: 아니, 나 동해 바다를 여기.
0: 동해 바다 처음 봤어요, 언니가. 울지 말자! 울지 말자, 울지 말자. 아, 이게 저 건너편에 북한이야, 북한.
1: 그럼요.
0: 어, 저 건너편이 북한입니다, 북한. 우리가 살던 고향이에요.
1: 같은 바다죠.
0: 친구들이 이 바다만 오면 눈물의 침을 부르짖고 있어요. 여기가 북한이에요, 북한. 여기가 북한이에요.

0: 오늘은 수업 2시 시작할까요?
1: 2시까지요? 어제 2시까지 했으니까 오늘은 1시까지만 하자고.
0: 오늘 거기서 헤드 먹어 버려야 돼.
1: 오, 맞다. 헤드 먹. 아이다가 가리비도 한 박스예요. 10kg 시켰거든, 내가.
0: 아주 빨리 와. 아바이 돼갖고 저 길에. 예, 아바이 저 사진 저상 저 없어. 쌀 돈 벌려. 뭐 빨리빨리 해야지.
1: 살랑. 아바이 뛰어오잖아.
0: 빨리 뛰어. 더 줘.
2: 더 줘.
1: 많이 줄 거. 아, 그 다음에 냉이도 줘요, 냉이도.
0: 예, 냉이. 더 줘.
2: 얼마나 줘요?
1: 냉이를. 예.
0: 더 줘. 얼마에 줄래?
2: 5,000원이요.
0: 5,000원만 해요.
2: 안 돼요.
0: 아, 오빠 깍지야.
2: 야, 잘해 주려. 아유,
0: 그렇지. 결혼하려고 했더니 틀렸네. 사고 싶은 거 다 산 거야, 그러면?
1: 가장 중요한 게 남았습니다.
0: 뭐?
1: 술.
0: 술. 아, 술.
1: 왜?
0: 저주수가 떨어져.
1: 언니는 뭐 술도 먹지도 못하고. 술도 먹지도 못하는.
0: 강제 알콜 포화. 잠깐, 사전.
1: 아, 이거 눕히면 이렇게 불러요.
0: 눕히면.
1: 시아빠, 나 장갑 새 거 하나 줘. 고기 줘, 고기.
0: 오! 너 이거 하는 거야?
1: 네, 오늘 바베큐 해야죠, 바베큐.
0: 아싸! 많이들 사왔다. 아유, 손 넣고 왔더니.
3: 야, 시아빠, 뭐야? 어디?
1: 아니, 그릇을 줘야지, 그릇을. 국수 그릇을.
4: 저기 뒤에 있어.
1: 그러니까 빨리 해야지. 차 전화를 계속해. 전화를 안 받잖아.
4: 화장지.
0: 화장지.
1: 화장지, 화장지가 없대.
4: 화장지 저쪽에 있어.
0: 어디 봐.
1: 어디, 어디? 아, 여기? 바빠 죽겠는데 이제 와서 면도하고 그러냐?
4: 아니, 끊으려고 그러니까.
1: 진토장의 미래를 위하여!

0: 오케이 됐어.
1: 됐어.
2: 아, 술 그리고 전 냉장고에도 있어. 응. 저기서 먼저 먹어. 다 그래.
3: 감도 진짜 맛있다. 응, 제가.
4: 이거 진짜 칸에서 먹던 그 맛이네. 응.
5: 그렇죠. 저희는 자랄 때 어려서부터 게를 많이 먹었어요. 북한에는 대게도 많아요. 털게도 많고 대게도 많고. 근데 어느 순간부터 없어졌어요. 세대되니까. 90년도 그 고난의
6: 국가. 근데 고난의 국이 언제부터 언제예요?
7: 1994년도, 94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3: 김일성의 죽고부터.
5: 김일성을 처음에 바로 권한에 한 거 딱 들어간 거예요. 진짜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8: 아니, 죽었죠?
5: 기름을 부었잖아.
7: 300만 굶어 죽었어.
5: 아, 기름 냄새.
9: 말 300만. 이제 지금.
3: 기름에다 안 구웠어요.
9: 술을 놓고 나 전쟁이나 그냥 죽어요. 참.
5: 아니, 그때 나는 군에 있을 텐데, 우리는 이제 멋을 부리느라고 아가씨니까 막 안 먹고 이랬던
3: 기름 내.
5: 관계들이 나갔다 와가지고, 이제 너네 사회 나가봐라. 사회에서 사람 굶어 죽는다 했으면 순천은 거짓말 쓰는 거 했어요. 제대 되고 보니까 진짜.
10: 그게 잘
5: 갑자기 나라, 이게 국가에서 배급제를 주다가 안 주잖아요.
10: 그랬어요. 저기서 먹었어요.
5: 장사는 또 못하게 해요. 왜냐하면 장사는 자본주의. 자본주의 시장 경제다 해가지고 못하게 했어요.
9: 공산주의라는 건 뭐 이 세상에.
5: 그래가지고 지금은 자본주의 됐어요, 거기. 근데 그때는.
11: 근데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내가 만약에 한국에서 태어났어. 그럼 나는 이렇게 안 살았을 것 같아. 그냥 평범하게 일상 그냥 이렇게 살았을 것 같아.
12: 게을러지는 거지.
11: 나도 북한에서 태어나서 여기 왔으니까 아 2판 4판 이미 한번 왔는데 그냥 뭐 해보자 이렇게 있을 것 같아.
12: 절실함이 덜한 거죠. 그렇죠. 여기 남자들은 절실함이 덜하고 이북에 있었던 사람들은 모든 게 다 절실한 거고.
11: 그렇죠.
12: 남자보다 여자 수가 훨씬 많잖아요.
11: 여자가 쉬우니까요. 남자는 못 도망쳐와요.
7: 적응도 못해서.
11: 적응 못하잖아요. 탈북할 때 이제 만약에 여자가 넘어오면 잡혀도 막 한 번만 살자 이러면 보내주는데 남자가 잡히면 안 돼요. 그리고 북한은 남자가 살만해요 그래도.
12: 아 살만해요?
11: 여자가 거기는 이렇게 하고 남자들은 다 뭐 이 밥상 젓가락 놓는 것도 할 줄 몰라요 거기는. 그냥 남자들이야 살만하죠.
12: 아, 나 북한 생활.
11: 북한 보내줄까요?
7: 오,
11: 야, 저기, 저기.
5: 가부장 쪽에.
11: 기쁨 저 쫙 세워놓고.
7: 어, 남자가 다 넘어가요.
12: 여기는 남자가 설거지 못하면 안 돼요.
7: 어, 여기 다 넘어가요.
5: 북한에는 남자가 보게 들으면 떨어진다 그래. 아,
11: 장작을 패는 여자들이 패지 남자들이 안 패요.
12: 아, 그건 좀 심했다.
11: 심하죠. 아유, 심한 게 뭐 안 좋아지라고.
2: 월보가 같이 할까요?
10: 저요?
5: 한 번인데 한국어다가 잡혔죠.
7: 8번. 10년 동안 8번. 8번 북송 나가고 9번째 만에 왔어. 언니가. 그게 10년 걸렸어.
3: 언니가.
7: 그래.
5: 8번째만 해도 그래서.
2: 기도는 무슨?
5: 아닙니다.
12: 말이 8번.
5: 난 너 철조망 몇 개 넣는 거서.
7: 이제 봐.
5: 우리는 중국 꿀 써먹은 걸랐지만.
7: 이거. 이거. 코바늘로 다 찢어낸 거야, 이거. 코바늘로. 아. 감방에서. 그런데 있잖아, 이렇게 또 여자들 교정 시간이 있어. 감옥에 들어가면 교정 시간에서 제일 찌떨리는 교정이 뭔지 알아? 여자들 세워놓으면, 여자 세워놓으면 이 뒤에 시계가 있어. 북한 시계는 이만하고 이렇게 되고 시계 왔다 갔다 하잖아.
12: 교정 시계.
7: 근데 그래, 12시 땡땡 12개 치고, 11시면 11개 치고 그러잖아. 자, 9시 10분이야 그러면 9시 10분. 이렇게 딱 이렇게 하고성이 발 딱 이렇게 하고 머리를 돌려야 돼. 이렇게 하고 시계처럼 똑딱 소리를 안 하고 이러면서 발로 발은 시계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고도
10: 아니
7: 근데 내가 여기 지대서 그러지. 여기 지대서 그러지. 그냥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넘어가잖아. 넘어가면 옷으로 각목 있어. 그 각목으로 익 달려드는 거야. 그러면서 다리 멍멍이 부러뜨린다고 여기부터 까는 거야. 그러니까 엄마들은 그까지 까는데 내 딸 같고 내 동생 같은 여자애들이 퍽퍽 쓰러지는 거야. 그러면 쓰러졌다고 알바되는 거야. 막 이렇게.
3: 아니 그 회사는 진짜 잔인한 것 같아.
7: 야 회사는 1등이야 1등.
13: 그건 다 똑같다고 이거.
7: 야, 그러면 막 눈물이 쏟아지는 거야. 그러면 울면 우는 사람들 채워가지고 뺀뜨기 치는데 고막이 터져, 고막이. 이렇게 치면 저기 가서 날아가. 야, 허, 나 지금도 생각하면 막 미치겠어. 언니 언니 이제 그 이게 막 이게 북받쳐 오르잖아 막.
5: 나도
7: 그게.
5: 웬만하면 말 안 해 근데.
7: 개 같은 새끼들, 새끼들. 에이.
5: 꿈을 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조만간을 넘어야겠는데 이게 브로커가 안 오는 거야. 그러다가 지금 막 혼자 저 뒤에서 날 잡으려고 하면 막 그냥 막 달아날라고 뽀등뽀등하다가 깨면 온몸이 그냥 땀을 흠뻑 젖는 게 그게 바로 드라마예요. 그래서 그거를 악몽을 아직 한 13년 동안
7: 나는 꿈에서
5: 근데 이번에는 악몽이 조금 바뀌었어요. 다른 악몽.
7: 꿈에서 공안들이 따라오면 으쌰하면 하늘로 홀홀 날아 불다가 떨어지지 말아야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푹 떨어져. 그러면 아예. 공안대가 딱 보려고 있어. 그러면 다시 성령의 힘으로 성령 올라가서 계속 날개짓하면서 간다. 그러면서 도망가는 꿈을 꾸 내가.
5: 아니 날다보면 떨어지지 말아야지 하는데 밑에 전봇대가 보여.
7: 그래.
5: 전기선이 보여. 막 하고 전기선 밟고 막 하다가 뭐 보면 밑에 보면 막 따라.
7: 그러면 꿈을 꾸는 사람들이 있구나.
5: 나도 그런 사람.
7: 나도 날아다니는 꿈을 꾸.
5: 날아다니는데
7: 우리 밥 먹을 때 저 북한 얘기하면 밥맛이 없어서 지금 바로 분위기 싹 사라지는 거.
11: 이거 시작하질 말아야 되는데 다 없어졌어. 다 도망갔어. 어디 갔어? 이거 다 어디 갔어 이거?

이거 정말 미안합니다.

바뀌었다고 하게 되면 그냥 제 생각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너는 너, 나는 나. 너는 가족이니까, 너는 남편이니까 이렇게 해야지. 야, 내가 이만큼 노력하는데 너도 이만큼 해야지. 이런 생각을 이제 버렸어요. 왜? 그 사람은 그게 안 되는 사람이었어, 처음부터. 엎드려. 엎드려. 엎드려. 아이, 안 된다. 앉아, 앉아. 옳지. 너무 예쁜데? 내가 쉬고 있으니까, 그리고 운동을 좀 하려고 하다 보니까 뭐 요가도 하고, 수영도 좀 배우고. 우리는 이제 물을 건너오기 때문에 트라우마가 있어요. 물에 대한 트라우마가. 그러니까 물만 보면 싫은 거예요. 근데 물에 대한 트라우마도 좀 극복을 좀 해야 될것 같고.

0: 하다 보니까 오, 나도 쉴 수 있구나, 쉴 줄을 아는구나. 그리고 지금 이렇게 사는 삶이 원래 일상 일반인들이 사는 삶인데 나한테는 너무 가분하고 이렇게 놀아도 되나? 가끔은 이렇게 하루를 이렇게 무의미하게 보내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1: 나갔다 와.
2: 아빠 빨리 오세요.

0: 저녁에 저는 여기 앉아서 와인 한 잔을 하거든요. 아, 이것도 중독이 되네요. 먹으면서도 즐거워요. 쟤하고 얘기하면서 먹어요. 쟤랑 짠?
1: 여러분, 이거 귀여운가? 뭐 쓸까? 이거 쓸까?
2: 이거 여기 뿌렸었는데.
3: 괜찮아. 여기 앉아도 돼.
2: 이거 뿌려진 거 틀린데.
1: 아니야, 아니야. 뿌려진 거 아니야.
2: 뿌려진 거 맞는 거 같은데.
1: 아니야. 이거 푹신푹신한 거야.
3: 응. 푹신푹신하잖아. 그치?
1: 자. 네. 벨트는 가방 매듯이 매주시면 되고요.

근데 매일매일 커가는 그 아들을 못 보는 게 주말 부부로서는 좀 아픈 부분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뭐그 직장을 강남으로 옮기게 되면서 뭐 주말 부부

거부가 시작이 됐다? 그런 점이 좀 많이 커졌죠. 내년 4월이나 5월쯤에는 회사에서 좀더 가까운 데로 이사할 계획이에요. 뭐, 주말 부부도 이제 한 1년 정도 남았네요.

0: 언 불어난다고 이리 와.
1: 뭐가 좀 이상하다 보이실
0: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주중에 혼자 생활하는 거 일단 너무 좋아요. 혼자 편해서 좋고 뭐 일단 뭐 설거질 거리가 좋고 뭐 아들하고 단둘이 뭐 어선더선 좋고 신랑 없어서 이제 커보는 사람도 없고 좋아요. 일단 편하고 일단 뭐 한 사람이 없어졌으니까 그래서 재밌어요. 아들하고 또 단둘이 이렇게 지내는 게 재밌어요.
2: 하나 둘. 얼굴 남기. 어이.
0: 사랑 중요하지 않아요. 나한테서 제일 중요한 건 아들.
2: 아차고 지르기.
3: 아차고 지르기.
2: 열받기.
3: 열받기.
2: 지르고.
0: 아들이 제일 나한테는 소중하고 사랑을 포기해도 포기하면 했지 아들을 포기 못해. 우리 이제 북한 사람들 오면 바로 결혼 안 했으면 좋겠어. 왜냐하면 이제 한국에 조금 시간을 한 3, 4년쯤 해보고 그 뒤에 이제 결혼을 하면 좋겠어요. 지금 막 뭐 우리 고향 사람들 만나서 헤어지고 이런 게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제 오자마자 막 모르니까 혼자 사는 게 이제 겁이 나서 또 이제 짝을 찾는 사람도 있고. 제발 오자마자 이런 거 안 했으면 좋겠어. 나는 내가 내 자체가 되게 좀 싫거든.
4: 그러니까 지금 어머님 모시고 오려고 하는데 어느 순간인가 우리 가족 그 우리 가족 어머니 생 그러니까 시어머니 생신이나 아니면은 그 가족 모임 가서는 지 혼자서 그냥 화장실 가서 질질 짜는 거 모르는 것 같은데 나 알거든. 그 울지 말고 어머님 그 어느 순간인가 좋은 기회가 되면은 어머님 모시고 오고 싶어요. 그거는 거짓이라고 하는데 어? 안 된다고 지가 싫다고 하는데 제가 억만금이 들어도 그거는 꼭 하고 싶어요. 그래야지 나도 좀 내가 음식하는 거 말고 내 장모님이 한 음식을 얻어먹고 싶다고. 어?

0: 자, 지그재그 올라오는. 자, 맞지. 자. 언니.
1: 오마이갓, 아버씨. 야, 가수 너무 섹시한 거 아니야?
0: 언니, 다른 사람 됐네.
1: 다른 사람 됐어? 오마이갓, 소윤아. 그래?
0: 얼굴이 이렇게, 뭐랄까? 예전에 좀 덩글덩글 했는데, 전.
2: 약간.
0: 달걀.
2: 어떤 거 같아? 한 게 난 거 같아.
0: 예전이가 더 여성스러웠어. 지금은. 좀 까칠한
2: 원래 까칠해?
0: 아니 하나도 안 까칠해.
1: 저기 어제 버버처럼
3: 이상하다 이거 어필 너무 이상하다.
1: 근데 일반인 집에는 좀 나는 내가 이상하게 나오잖아.
3: 너무 지금 너무 부끄러워.
0: 아퍼씨
4: 간식이 아니고 여기가.
1: 뭐 그렇게 원래 나오는 거 아니야?
4: 왜 막혀? 네.
1: 아니야 막혀 있어야지 압력으로 그게 하지 네? 모지라. 에이 이렇게 하고. 한글을 읽으시오.
3: 잘한다.
1: 못하는 게 있어.
3: 잘해.
1: 못하는 게 있어 내가. 어? 친구처럼 만나서 친구처럼. 아 동생이니까 밥 한 끼 먹어야지 그랬는데 이제 첫날에 그러더라고. 사귀자고 그래갖고 제가 아 전 결혼 생각이 없다고. 그리고 다 어리잖아요. 저보다 이제 5살이 어리니까 아 쬐꼬만 게 뭐 그냥 그런 느낌이었는데
5: 입에다 물어.
1: 아유, 입에다 물고.
4: 아유, 또 뭐 되나
1: 이거. 얼마 재밌는 건데.
4: 엄마 해봐.
1: 엄마 지금 애기 때문에 못하니까. 봐봐. 아빠 하는 거 봐. 저 사람한테도 물어보니까 지금이 제일 행복하대요. 그러면 된 것 같아요, 뭐. 그래서 이제 아기를 이제 그냥, 낳는 걸로 했는데, 제가 뭐 나이가 어린 나이는 아니니까 이제 제 입장에서는 부담은 되죠. 부담이 되고. 또 저 사람은 또 이제 아기를 되게 많이 원하는 사람이고
2: 생각을 네 생각을 솔직하게 얘기해봐. 아무 생각이 없어? 아니지?
6: 네.
2: 그래도 생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뭐 하고 싶어?
6: 돈 세는 거요.
2: 돈 세는 거?
6: 네.
2: 아, 돈 세는데 돈을 글쎄 어디 가서 세냐고. 나는 그 훔쳐서 셀 수는 없잖아.
6: 은행원? 네.
2: 그럼 뭐 공부 잘해야지. 근데 은행 아무도, 나 은행은 경쟁률이 어마어마해. 그러면 하다못해. 어? 대학은 그래도 나와야지 어디가 뭐 하지 않을까? 아니면 어떻게, 펜션 운영할래?
6: 판다면 그럼.
2: 안 팔고. 안 팔고, 임마.
6: 펜션은 너무 힘들어.
2: 어디 힘든데? 그거 안 힘든, 너 인생 살아봐라. 안 힘든 게 어디 있냐?
6: 그걸 너무 힘들어.
2: 그럼 네가 알아서 사는 기다. 졸업하고. 졸업하고 네가 알아서 집도 없고 직장도 없고
6: 알았어요. 펜션을
2: 반항하면 국물도 없다. 알지? 반항하면 국물 있겠어? 없겠어? 없지?
6: 네.
1: 된다.
4: 그래.
1: 여기 올라가. 자기 올라가. 자, 꽉 잡아. 꽉 잡고. 자, 하나, 둘, 셋.
4: 자,
1: 됐다.

0: 벌써 서른 잃었어? 좋은 일 가득하게 해주세요. 그래야지. 와, 너무 예쁜데? 풍선 엄청 많이 올라갔어. 대박. 쟤들 속초 가나 보다. 그치? 속초 방향으로 가지.
1: 바람 따라 가는
0: 거야. 바람 따라 가는 거야. 잘 가. 그래야지. 가자. 가자.

0: 아, 엄마! 아니, 전화를 안 받으셔. 엄마?
1: 어느 날 어머니가 뇌경색으로 쓰러지셨습니다. 긴 간병의 시작이었습니다.
2: 디스크 파열입니다.
1: 아버지의 디스크 수술로 인한 입원과 아내의 갑작스런 손목 골절 사고 때도 누군가의 간병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뇌경색증이 악화된 어머니는 요양병원으로, 아버지는 고관절염에 전립선암 수술까지. 집보다 병원에 계신 날이 늘어났고 간병은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잘 이겨내고 있습니다. 평소처럼 회사를 다니고 있고 사랑하는 가족과 소중한 추억을 쌓고 꾸준히 저축도 하고 있습니다. 간병, 미리 대비한 덕분에 잘 이겨내고 있습니다.
3: 간병의 부담이 시작되기 전에 지금 대비하세요. 라이나 생명, 새로 담는 간편 건강보험. 종합병원이나 일반 의원은 물론 큰 수술 후 긴 시간 간병이 필요한 요양병원 입원 시에도 간병인 비용을 보장해드립니다. 나이 들면 피하기 힘든 백내장, 디스크, 스텐트 수술 등 다양한 질병 수술비를 수술 받을 때마다 보장해드리고, 수술 후 종합병원에 입원하시면 첫날부터 입원비도 지급해드립니다. 게다가 지병이 있거나 큰 병을 알았어도 간편 심사 통과 시 가입 가능하고, 중간에 보장을 몇 번을 받아도 보험료 인상 없이 100세까지 보장해드립니다. 가입 나이도 최대 79세까지. 가족 간병, 필요할 땐 이미 늦습니다. 내일 말고 오늘 전화주세요.
4: 1577-1791.
5: 공통특약으로 가입 후 1년 이내 50% 보장되며 보험 계약 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 바랍니다.
6: 우리 엄마는 집에 없다. 아빠처럼 회사원도 아닌데 맨날 집에 없다. 엄마를 오래오래 못 봐서 엄마 얼굴도 까먹어버렸다. 열 번만 자면 돌아온다 했는데 엄마는 거짓말쟁이라. 엄마 보고 싶은데. 오늘 내 꿈에 놀라워 줄 거지?
3: 사랑하는 자녀의 그 자녀들까지도 가족 모두에게 부담이 되는 간병. 늦기 전에 대비하세요. 라이나 생명, 새로 담는 간편 건강보험. 요양병원, 일반 의원 등 병원 상관없이 입원 시 간병인 비용을 보장해드립니다. 나이 들면 겪게 되는 다양한 질병 수술비도 수술할 때마다 지급. 지병이 있거나 수술 이력이 있어도 간편 심사 통과 시 가입 가능.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 지금 전화주세요.
4: 1577-1791.
3: 상담 예약도 간편해졌습니다. QR코드를 한번 찍어보세요.
7: 우리 아빠는 집에 없다. 자꾸자꾸 계속해서 사라진다. 집만 챙겨서 나가고 잠만 자다가 나가고. 많이 바쁘신 걸까? 그래도 내일 학교에는 꼭 왔으면 좋겠다. 아빠 와줄 거지?
3: 소중한 자녀의 그 자녀들까지도 가족 모두에게 부담이 되는 간병. 가족을 위해 대비하세요.

0: 요양병원 포함하여 병원 상관없이 입원하시면 간병인 비용을 보장해드립니다. 백내장, 디스크 등 크고 작은 질병 수술비를 수술할 때마다 지급. 게다가 중간에 보험료 인상 없이 100세까지 보장. 최대 79세까지 가입 가능.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손자, 손녀를 위해 지금 전화주세요.
1: 1577-1791
2: 공통특약으로 가입 후 1년 이내 50% 보장되며 보험 계약 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 바랍니다.
3: 이어서 EIDF 2026이 방송됩니다.

0: 호랑이가 들어오시는 것 같은 기운을.
1: 천재 소년.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그리고 제시하지도 못한 그네 한 수.
2: 정말 말도 안 되게 강하고 빨리 들면서도 정확하고 또래들이 다 목표로 하는.
3: 이세돌 구단 대 알파고의 대결 일곱 펼쳐지고 있습니다.
2: 인공지능에게 인간이 지는 순간 충격에 휩싸였죠. 하지만 신에게 균열을 일으켰죠.
4: 인간 대표 이세돌의 첫승.
5: 인류사적으로 큰 일을 하지 않았나.
6: 이해하는 건 너무 지금 사실 좀 두려운 부분이 좀 있어요. 그중에서 제가 가장 즐거운 순간이 한참 또 내다본 상황입니다. 이 시대가 이렇게 탁 변하면서 우리가 같이 찾아가는 재미. 너무 좋지 않아요?
7: 서울 드라마 어워즈 대상의 영광은
8: 99.9% 확정이야.
9: 사고 치기 전에 은퇴시켰어야 되는데.
10: 제가 아파서 대신 할 수도 없고 주사 대신 맞아줄 수도 없고 모든 게 엄마 때문인가 싶기도 하고 그때가 가슴 아픈데.
11: 평생을 온몸이 굳어가는 희귀 질환을 앓고 있는 첫째 수연이. 수연이의 병세가 깊어질 무렵 세상을 떠난 남편. 아빠의 빈자리를 홀로 채우는 엄마 곁에서 9살 예진이는 일찍 어른이 되어버렸습니다.
12: 오빠는 징그러 엄마한테 짜증을 낸 적이 있었는데 미안했지.
11: 오직 서로만 생각하며 버티는 예진이네 가족이 오래 함께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13: 구조와 함께하는 채널 TV 국민행동 대결. 비가 과하게 내리는 밤에 비밤 DJ 펭수예요. 갑자기 줄기차게 내리는 큰 비를 호우라고 하는데요. 예측하기 어려워서 더 큰 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호우. 이 나쁜 자연들. 호호 아줌마님께서 사연 보내주셨네요.
14: 아까 외출하려다가 TV에서 호우 예보 듣고 그냥 집에서 풍만 듣고 있어요. 참 잘하셨어요.
13: TV, 라디오, 스마트폰으로 호우 예보를 수시로 확인하고 대피할 때 위험한 하천가, 산길, 전신주, 변압기 주변은 피해주세요. 세이 호우호우님께서 폭우 때문에 도로에 물웅덩이가 너무 많아서 무서워요. 집에 어떻게 가죠? 라고 질문 보내주셨네요. 운전 중 폭우를 만나 불가피하게 물웅덩이를 지나야 할 때는 멈추지 않고 저속으로 한 번에 가로지르면 되는데요. 물의 수위가 승용차 바퀴의 3분의 1, 화물차 바퀴의 절반 이하일 때는 통과해도 괜찮지만 그 이상 물에 잠겼을 때는 이동하지 않습니다. 침수된 도로나 다리는 순식간에 불어난 물에 휩쓸릴 수 있으니 절대 함부로 건너지 마세요. 우리 비밤 청취자분들은 팽디가 알려준 대로 호우에 철저하게 대비하기로 약속!

0: 감사합니다. 제가 원조가 몇 개 있습니다.
1: 감 와인을 최초 개발하고 이제 와인 터널까지 만든
0: 500만 명 이상은 왔다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2: 혹시 이거 뭔가 아십니까?
1: 이거 유명한 스케일.
3: 너무 잘 알죠.
2: 제가 최초로 만들었습니다.
1: 90년대
2: 300억 정도 전 재산을 다 몰빵했습니다.
0: 내 같은 도움이 이 시대에 필요로 하는 그런 사람이구나.

0: 꽃도 뭐
1: 모르겠지? 내가 꽃 설명해봐. 꽃, 예. 무슨 꽃이야 이게? 상어 숙의 향기를 피부에 들어오면 피부가 진짜 좋아져. 으이씨. 으이. 아, 미드름도 하나.

0: 호랑이가 들어오시는 것 같은 기운을.
1: 뭐 천재의 소년.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그리고 제시하지도 못한 그네 한 수.
2: 정말 말도 안 되게 강하고 빨리 두면서도 정확하고 또래들이 다 목표로 하는.
3: 이세돌 구단 대 알파고의 대결 일곱 펼쳐지고 있습니다.
2: 인공지능에게 인간이 지는 순간 충격에 휩싸였죠. 하지만 신에게 균열을 일으켰죠.
4: 인간 대표 이세돌의 첫승.
5: 인류사적으로 큰일을 하지 않았나.
6: AI라는 걸 너무 지금 사실 좀 두려워하는 부분이 좀 있어요. 그중에서 제가 가장 즐거운 순간이 한참도 못 내다본다는 겁니다. 이 시대가 이렇게 탁 변하면서 우리가 같이 찾아가는 재미. 너무 좋지 않나요?
4: 제23회 EBS 국제다큐 영화제 EIBF 시대의 초상. 엄선 등 12편의 다큐멘터리가 작품성을 겨루는 페스티벌 초이스. 후쿠시마 원전 사고 후 새로운 터전을 마련하는 한 가족. 그런데 재난을 계기로 가족 간의 갈등이 드러난다. 삼거리 교차로에서. 핀란드의 깊은 숲에서 돌봄과 공존을 바탕으로 새로운 인류의 가능성을 탐색한다. 마더 에이지. 테러리스트에게 납치되어 살해된 오빠의 마지막 시간을 되짚는 동생의 기록. 골든 스완.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에 맞서 저항한 희생자 2200여 명의 흔적을 찾다. 애쉬. 52년간 시민들의 곁을 지켜온 시립수영장. 철거를 앞두고 사람들이 마주한 상실의 감정을 조명하다. 누막하게 시립수영장. 세상을 떠난 친구의 집을 10년에 걸쳐 미니어처로 재현한다. 나이와 시간을 뛰어넘은 우정 이야기. 요. 사랑은 길들지 않는 새. 아내이자 엄마이고 예술가인 수잔나. 자신의 역할 사이에서 느끼는 감정을 따뜻하고 유머러스하게 보여준다. 비커밍 킴. 폐광을 앞둔 태백의 한 탄광. 생사를 넘나들며 청춘을 함께한 여섯 광부의 삶과 우정 이야기. 이슬이 온다. 제1 조선인의 집단 거주지 이카이노. 이곳에 쌓인 삶과 역사, 그리고 현재의 모습을 만나다. 이카이노 전기. 법무사 사무소에서 마주한 빚의 굴레. 빚에서 벗어나기 위한 해법을 찾는 사람들의 이야기. 회생. 세계 최초 비인간 인격체로 인정받은 오랑우탄 산드라. 이제 산드라는 어디에서 무엇으로 살아야 할까? 시민 오랑. 공장 노동자인 엄마가 부끄러웠던 딸. 서른이 넘어 카메라를 통해 엄마의 삶을 마주한다. 공순이. 8월의 마지막 주. 다큐멘터리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7: 제가 아파서 대신 할 수도 없고 주사 대신 맞아줄 수도 없고 모든 게 엄마 때문인가 싶기도 하고 그때가 가슴 아픈데.
8: 평생을 온몸이 굳어가는 희귀 질환을 앓고 있는 첫째 수연이. 수연이의 병세가 깊어질 무렵 세상을 떠난 남편. 아빠의 빈자리를 홀로 채우는 엄마 곁에서 9살 예진이는 일찍 어른이 되어버렸습니다.
9: 오빠는 징그러워서 엄마한테 짜증내는 적이 있어. 미안해.
8: 오직 서로만 생각하며 버티는 예진이네 가족이 오래 함께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10: 와, 이거 진짜야?
11: 에이, 설마. AI겠지?
10: 오, AI로 만든 거네.
1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4: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0: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화재 띄엄띄엄 화재탈출 넘버원. 이렇게 대처하세요. 방심하는 순간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불. 냉기냐 불을 발견했다면 바로 즉시 불이야! 라고 외치고 야!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알려주세요. 작은 불은 소화기로 끄고 소화기로 진압이 어렵다면 먼저 대피한 다음 119에 신고합니다. 화재 탈출 넘버 2. 소화기 사용법. 뽑는다. 쏜다. 쏜다. 화재 진압 완료. 소화기는 잘 보이는 곳,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 비치해주세요. 10년 이상 지난 소화기는 분말이 굳기 때문에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화기도 제기 년도를 꼭 확인해야 한다는 거 기억해. 화재 탈출 넘버 3. 이렇게 대피하세요. 불길이 커서 대피할 경우 물에 적신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춰 재빠르게 대피해주세요. 출입문 손잡이에 손등을 대보고 뜨거우면 문 반대쪽에 불이 난 겁니다. 절대 열지 마세요. 엘리베이터는 불이 났을 때 갑자기 멈출 수 있고 유독가스가 들어올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계단을 통해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대피가 어려울 경우엔 창문으로 구조 요청하세요. 자연학계냐 불조심, 침착하게 대응하자. 팽팽!
1: 지금까지 저희 교육방송을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교육방송은 창의적 인재 양성에 앞장서겠습니다. EBS 교육방송은 사회적 약자와 교육정보 소외계층을 위한 공적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국민의 올바르고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하겠습니다. EBS 교육방송은 새로운 방송 기술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시청자의 참여와 접근이 편리할 수 있는 방송 환경을 구현하며 대한민국 대표 교육 공영방송으로서 수신료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BS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교육방송을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교육방송은 민주시민 교육의 가치를 강조하고 혁신적 콘텐츠를 통해 창의적 인재 양성에 앞장서겠습니다. EBS 교육방송은 사회적 약자와 교육정보 소외계층을 위한 공적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국민의 올바르고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하겠습니다. EBS 교육방송은 새로운 방송 기술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시청자의 참여와 접근이 편리할 수 있는 방송 환경을 구현하며 대한민국 대표 교육 공영방송으로서 수신료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BS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1: 이어서 왕초보 영어가 방송됩니다.
2: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폭염. 아, 나는 폭염과 맞서 싸우는 비밀요원 펭수. 자, 폭염에 대해 알려주지. 폭염은 열사병, 열경련 등을 유발하며 심하면 사망할 수도 있는 자연재난이다. 체감온도 33도 이상의 기온이 이틀 이상 지속되면 폭염주의보, 35도 이상이면 폭염경보. 폭염과의 사투, 나의 작전은 이렇다. 생존 전략 하나, TV나 라디오를 통해 수시로 기상상황을 파악할 것. 폭염이 발생한 날에는 가급적 야외활동을 차지한다. 생존 전략 둘, 외출할 때는 가벼운 옷차림으로 체온을 낮추고 물을 자주 마실 것.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충분한 수분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생존 전략 셋, 야외활동 중에는 그늘에서 자주 휴식하며 건강상태를 체크할 것. 열사병 증상이 있다면 시원한 곳에서 휴식을 취하고 심하면 병원에서 진료를 받자.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천지차이. 폭염, 행동만이 살 길이다. 미션 컴플리트.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Friday.
1: 유후!
0: 금요일입니다. Yes.
1: 너무 신나요.
0: 한 주 마무리하면서 여행 영어를 해봐야 됩니다.
1: 네.
0: 자, 오늘은요. 과자 몇 봉지 때문에 열차 놓칠래? 라는 질문입니다. 이게 제목인데요. 기차가 잠시 정차한 거예요. 이랬을 때 기차 안에서 뭔가를 파는 기차도 있지만 네. 아닌 곳도 있거든요.
1: 그렇죠.
0: 해외에서. 그랬을 때 앞에 밴딩 머신이라든가 이러니까 자판기나 이런 게 보이는 거예요. 갈까 말까 고민 중. 이 상황을 연출해봤습니다.
1: 와.
0: 여기에 나오는 것으로 다 영어를 우리가 흡수하도록 할게요.
1: 네.
0: 자, 일단 미션을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네, 첫 번째 미션은요. 기차가 여기서 얼마나 오래 정차하나요? 와, 이게 우리말로 굉장히 길어 보이는데,
1: 네.
0: 이거 영어로 우리가 진짜 해낼 수 있을지, 해낼 수 있을 거, 제 생각 그런
1: 예.
0: 예상해 보건데,
1: 네.
0: 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1: 아,
0: 네.
1: 근데 아마 가능하실 것 같은데, 저는 막 이런저런 스탑, how many time, 여러 가지 왔다 갔다 해서,
0: 네.
1: 솔직히 저는 크게 자신은 없어요.
0: 보통 이런 날잘 됩니다, 또.
1: 아,
0: 네.
1: 그래요?
0: 자, 두 번째 미션은요.
1: 예.
0: 빨리 가서 과자 좀 사오고 싶어서요.
1: 오, 쫄깃해.
0: 아, 근데, 오, 진짜 몇분안될 텐데.
1: 시간이 많이
0: 아, 진짜
1: 없는데.
0: 이거, 저도 경험이 한번
1: 그쵸.
0: 있거든요.
1: 막 심장이 갑자기 쪼그라드는
0: I
1: 느낌이에요.
0: know. 자,
1: 네.
0: 영어로 다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1: 좋습니다. 과연 그 짧게 정차하는 그 순간에 과자를 살수 있을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슬기롭게 도전!
0: 도전!
1: 기차가 여기서 얼마나 오래 정차하나요?
2: Can I help you, ma'am?
1: Yeah.
2: Yes. How may I help you?
1: This is 그 스테이션.
2: Yep.
1: Yeah, the train stop this stop.
2: Yes.
1: Yeah. And how much time stop?
2: Oh, how long?
1: How long?
2: It leaves exactly at 10:05.
1: 10:05?
2: Yeah, it leaves exactly at 10:05.
1: 10:05? 10:10?
2: 5 minutes past 10.
1: 10 under.
2: 10:05.
1: 105분? 10:05?
2: 10:05? Yes. 10:05.
1: 10시 5분. 아, 오케이.
2: Okay?
1: 예. 아니, 저 빨리 가서 과자 좀 사오고 싶어서요. I'm hungry, so I want some snack. So I,
2: You want to go
1: yes,
2: buy some?
1: Can I?
2: You've got about 5 minutes then.
1: 5 minutes?
2: You've got about 5 minutes then.
1: Gonna?
2: You've got. You have.
1: Have.
2: So if you go and come
1: Only
2: back,
1: five?
2: 5 minutes, about.
1: Okay.
2: 오케이?
1: 갔다 올게요.
2: All right. Be quick.
0: 네.
1: 아우,
0: 근데 그거
1: 정말.
0: 아세요?
1: 뭐요?
0: 그나마 영어를 빠르게 빠르게 해야
1: 예.
0: 이게 의미가 있지. 영어가 느리잖아요? 이미 기차가 떠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긴박한 순간에 영어가 팍팍 나올 수 있으려면 연습 많이 해야
1: 얼마나
0: 돼요.
1: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0: 아,
1: 정말. 갈 길이 멉니다.
0: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3: How long is the train stopping here?
4: It leaves exactly at 10:05.
3: I want to run and grab some snacks.
4: You've got about 5 minutes then.
0: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자, 오늘의 대화문입니다.
1: 네.
0: 미션부터 갈게요. 지금 딱 섰어요. 문이 쭉 열렸어요. 기차가 여기서 얼마나 오래 정차하나요?
1: 야, 이거 물어보면은 이미 문 닫힐 것 같은
0: 그러니까요.
1: 느낌이에요.
0: 문법, 잠깐만, 이거 어순간 고민하다가.
1: How long is the train? 얼마나 오래 이 기차가 여기서 정차하나요?
0: 네.
1: 여기서 서 있느냐는 거잖아요?
0: 맞아요, 맞아요.

0: 그러면
1: 그러면
0: 여기
1: 일단은 이게 뭐예요?
0: 얼마나 오래?
1: 아, 얼마나 오래?
0: 예.
1: 이거는
0: 기차가
1: 뭐 한다?
0: 여기에 서나요?
1: 그렇죠.
0: 네. 그 여기
1: 비동사 나왔어요.
0: 그죠?
1: 힌트 드린 거예요.
0: 아. 저 동사가 있네요. 그러면은 stopping이겠다.
1: 오케이.
0: 예. stopping here.
1: Alright.
0: 예, 얘는 저기예요. 작은 거예요.
1: 알겠습니다. 소문자
0: 예.
1: 작은 거라고 하는 사람 처음 봤어요. 소문자라고 하죠, 보통. Okay, so how long is the train stopping here? 이라고 했는데 정답 맞습니다.
0: 네.
1: 자, stop이라고 하는 거는 뭐 서다, 멈추다라는 일반 동사가 되겠죠.
0: 예.
1: 그렇죠? 자, 근데 오늘은 시제를 뭐 가지고 따로 입용작은 하지 않겠지만 혹시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 여기 비동사 ing가
0: ING.
1: 나왔어요. 이거는
0: 네.
1: 진행형으로도 쓸수 있어요. 오케이, 스탑하고 있나요? 근데 여기서는 말이 좀 어색하죠?
0: 네.
1: 멈추고 있나요? 이상해요. 그렇죠? 그래서 확정된 미래 사실로 쓴 겁니다. 오케이.
0: 아.
1: 여기 뭐 이미 정해져 있는 거예요. 여기서
0: 그죠.
1: 3분 딱 멈추기로 이미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0: 그쵸.
1: 확정된 미래의 사실에 대해서 뭐뭐 한다. 이렇게 말할 때는 비동사 ing를 쓸 수도 있습니다.
0: 우와.
1: 자, 그래서 처음 오신 분들 헷갈리시는 거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앞으로도 계속 새로운 에피소드에서 해결을 해드릴 거예요.
0: 그럼 만약에 비동사를 안 쓰고 여기서 얼마나 오래 서 있어요? 이렇게 하면은 How long stop the train here? 이렇게 해도 돼요?
1: How long does
0: Ah, does the stop?
1: the train stop here? 이것도
0: 아,
1: 가능해요. 근데
0: 아,
1: 그거는 이제 그렇게 하게 되면은
0: 예.
1: 원래 항상 그런 거예요. 여기서 정확히 서 있는 시간이. 그래서 원래 스케줄이 어때요? 이런 느낌을 조금 더줄 수가 있고,
0: 아, 그러면은 이게
1: 여기서는 뭐 열차마다 그 날짜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근데
0: 네.
1: 그렇게 가면 너무 복잡해집니다.
0: 그러네요.
1: 그래서 forget about it. 여기서는 확정된 미래 사실로 썼다
0: 네.
1: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얼마나 여기에 스탑해요? 이렇게 했고요. 자, 여기서 더 핵심적인 거는 바로 의문사. 앞에 how
0: Long.
1: long입니다. How long은 뭘 물어보는 것 같아요? 딱 봤을
0: 시간이요.
1: 때. 시간.
0: 네.
1: 그럼 직역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How long?
0: 얼마나 오래?
1: 얼마나 오래?
0: 네.
1: 그쵸? So, how long이라고 하는 것에다가 질문 어순을 넣어주면
0: 네.
1: 얼마나 오래 뭐뭐뭐야, 뭐뭐뭐 해? 이렇게 쓸수 있겠죠? 그쵸?
0: 네.
1: 정말 길어지는 시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So, 그 트레인 얼마나 여기서 스탑해요? 이거 한번 해볼까요? 이거 진짜 많이 쓰죠? 너 얼마나 오래 잤니? 얼굴이 엄청 부었어. 막 이러면서 너는 잤니가 뭐예요? 그냥 과거형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너 잤니? 그러면
0: Did you sleep?
1: Did you sleep? 그러면 너 얼마나 오래 잤는데?
0: How long did you sleep?
1: That's it. How long
0: Oh.
1: did you sleep? How about this?
0: Yeah.
1: 이게 약효가 얼마 가거나
0: 네.
1: right? 의지가 얼마 동안 가거나 이렇게 지속된다라고 할때 last라는 동사가 있어요.
0: Last,
1: Last.
0: 지속되다.
1: 네, 지속되다.
0: L-A-S-T.
1: 그래서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어떤 약을 복용을 해야 되는데, 아, 그게 얼마나 오래 가나요?
0: 예.
1: 궁금할 수 있잖아요.
0: 그죠.
1: 그래서 그게 얼마나 오래 last 하나요?
0: Oh,
1: Does it?
0: how long does it lasting? Last.
1: Last.
0: 예.
1: How long does it last? 이런 식으로 쓸수 있다는 거죠. 중요한 거는 이 뒤에 질문 어순. 그냥 일반적인 의문사나 마찬가지예요.
0: 그냥 갖다 붙이면 되는
1: When,
0: 건데요.
1: where,
0: 예.
1: how 이런 거랑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0: How
1: 이거.
0: long이?
1: 오케이?
0: 네.
1: So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How long did you sleep?
0: How long did you sleep?
1: How long does it last?
0: How long does it last?
1: 자, 그리고 참고로 뭐 하나 보여드릴게요.
0: 네.
1: How long is the movie? 이거 무슨 말이에요?
0: 그 영화 얼마나 길어?
1: That's it.
0: 오.
1: 2시간짜리야? 3시간짜리야?
0: 오.
1: 물어볼 때 How long is the movie잖아요.
0: 우와.
1: 그런데 얘는 이상하게 아까 제가 질문 어순 쓰라 그랬죠.
0: 네.
1: 근데 is the movie? 이거
0: 이거
1: 질문 어순
0: 이상한데요?
1: 아니죠.
0: 이거 뭔가, 예, 뭔가 완전하지 않아요.
1: 뭔가 이상하죠.
0: 예.
1: 자, 이럴 때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가 얼마나 길어? 그냥 명사가 얼마나 길어라고 할 때는요. How long is 명사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So how long is the concert?
0: 여기는 how long이 왠지 뭐죠? 의문사가 아니라 그냥 이 문장 전체에 동사를 도와주는 느낌으로 쓰였네요. 예. 영화가 얼마나
1: 어느
0: 길어?
1: 정도는 그렇다고 볼수
0: 그렇죠,
1: 있어요.
0: 그렇죠.
1: 굉장히 흥미로운 분석인걸요. 네, 그래서
0: 예.
1: how long is 그냥 단순하게 명사 길이 물어볼 때는 뭐가 어떻게 됐어? 얼마나 오래? 이런 게 아니라 how long is 명사. 끝. How long is
0: 오.
1: the movie? How long is the concert? How long is the speech? 간단하게 쓸수
0: 이거
1: 있죠.
0: 진짜 제가 물어보고

0: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 항상 어떻게 물어봤냐면, 'This movie how running time?' 'Running time'으로 갔어요.
1: 그놈의 그 러닝 타임이
0: 예.
1: 계속 사실은
0: 못
1: 들어오게 되죠.
0: 알아들으시죠, 근데.
1: 근데 제가 왜이 얘기하냐면 그렇게 쓰는 분들 엄청 많아요.
0: 그래요.
1: 네.
0: 그러니까 가요.
1: 네, 맞아요. 그래서 자
0: 이제는 how long is the movie?
1: 그렇습니다. 자, 이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How long is the train stopping here?
0: How long is the train stopping here?
1: 자, 이랬더니 정확히 10시 5분에 떠나요. 이렇게 얘기를
0: Oh,
1: 합니다.
0: it leaves at 10:05. 잠깐만. 그거는 떠납니다. 10시 5분에 정확히. 정확히가 들어가야 되면은 또 우리가 정확히는 그거잖아요. Definitely 그런 건데. 그죠?
1: 확실히.
0: 확실히 이거 확실히예요. Definitely. 예.
1: Definitely.
0: 예. Yeah.
1: 네. 좀 이상하기도
0: Perfectly.
1: 하지만은요. 이게 아니라 오늘은요.
0: Totally.
1: Exactly. 제가
0: Exactly. 아.
1: 항상 자주 쓰죠. Exactly.
0: 예.
1: 정확히. 그러니까
0: 정확히.
1: definitely를 쓰게 되면은 확실히 그렇다라는 느낌이어서 뭐 나쁠 건 없죠. 나쁠 건 없는데 오늘은 이 단어를 하고
0: 이게 더
1: 싶었어요.
0: 정확하네요.
1: 그쵸, 그쵸.
0: 네.
1: 진짜 exact하네요. 그쵸?
0: 예.
1: So exactly. 이렇게 얘기를 할때 제가 발음하는 것만 들어보셔도 알겠지만 T 사운드가 거의 안 납니다. C하고 L이라는 자음 사이에 샌드위치가 돼서 거의 안 나요. 이게 어떤 경우냐면 여기 강세를 충분히 주면요.
0: 네.
1: 내가 일부러 억지로 틀니를 내야지 하고 마음먹지 않는 이상. 그렇게 하면 이렇게 되겠죠. Exactly.
0: 아,
1: Exactly라고 하려고 노력하는 거잖아요, 이거.
0: 그죠.
1: 그게 아니라 A의 강세를 주고 Exactly. Exactly. T가 나기는 나지만 아주 작게 날 뿐입니다.
0: 아,
1: 자, 한번 해볼게요.
0: 네.
1: Exactly. Exactly.
0: Exactly. Exactly.
1: 이렇게 나야 돼요. Very
0: 오,
1: nice. 자, 근데 몇 시에 떠난다 그랬죠?
0: 10:05.
1: 10:05.
0: 10:05.
1: 그런데 시간 앞에 전치사 뭐 있어요?
0: At.
1: 시간이라고 하는 거는 애매하게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정확한 어떤 수치가 나올 때는 항상 at을 써줘야 돼요. 그쵸?
0: 에스로.
1: 뭐 예를 들어 10시 5.3분 이렇게 쓰지 않잖아요.
0: 그쵸.
1: 333분 이렇게 쓰지 않기 때문에 이걸 at이라고 하는 건 정확한 수치를 얘기를 하거든요.
0: 기차 떠나는 시간은 항상 정해져 있으니까.
1: 뭐 그것도 그렇고
0: 예.
1: 시간을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도 항상 at이에요. 뭐 대략 언제쯤에 하면 뭐 앞에다 뭐 around 이런 거를
0: About.
1: 더 넣죠. 네.
0: 네.
1: 자, 그래서 예를 들면 get up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0: 예.
1: 여러분 자다가 일어나는 건데 나 6시에 일어났어.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0: I got up at 6 o'clock.
1: 그쵸? I got up at 6 or 6 o'clock. How about this? 이번에 이거 해볼게요. 그 회의는 8시 반에 시작합니다.
0: Oh,
1: 그럼 어떻게 할까요?
0: the meeting
1: Starts
0: starts at
1: 8시 반?
0: 8:30.
1: A30. The
0: Yes.
1: meeting starts at 8:30. 이것도 정확한 시간이기 때문에, 시간은
0: 에.
1: 항상 정확하기 때문에
0: 네.
1: at을 써줘야 된다. 자, 읽어볼게요. I got up at 6.
0: I got up at 6.
1: The meeting starts at 8:30.
0: The meeting starts at 8:30.
1: Alright, 본문도 읽어볼게요. It leaves exactly at 10:05.
0: It leaves exactly at 10:05.
1: Alright, 두 문장 했으니까 비트와 트레이닝 할게요.
2: How long is the train stopping here? How long is the train stopping here? It leaves exactly at 10:05. It leaves exactly at 10:05.
1: Alright,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0: 네.
1: 빨리 가서 과자 좀 사오고 싶어서요. 이렇게 돼
0: 어허,
1: 있습니다.
0: 많이 시장하셨네요.
1: 아, 그러니까요. 근데 뭐,
0: 네.
1: 기차에서 먹는 또 낭만이 있잖아요.
0: 너무
1: 뭔가
0: 맛있죠.
1: 뭐 그런 계란,
0: 달걀하고
1: 바다.
0: 사이다.
1: 너무
0: 꼭
1: 맛있겠다.
0: 드셔야 돼요.
1: 근데 여기
0: 네.
1: 없는 거예요.
0: 아이고.
1: 달려가야죠.
0: 그쵸. I want to, and grab some snacks. 여기서 끊어볼까요? 예. 그쵸. I want to 사서, 잡아서 그거를, some snack을 갖고 오려고 하네요.
1: 오케이.
0: 예. 그러면 이걸 사야 되니까, buy로 할게요.
1: Okay. I want to buy
0: buy
1: and
0: and grab
1: grab some
0: snacks.
1: snacks.
0: 예.
1: 오케이. 자, 아쉽지만
0: 어?
1: 일단은 가야 되지 않을까요? Go가 나오든 run이 나오든, right?
0: 아.
1: 왜냐면 buy 하는 거나 grab 하는 거나 큰 차이가 없어요.
0: 아, 그래요.
1: 그렇죠. 사는
0: 아.
1: 거 grab도.

0: 어떻게 보면 사오는 겁니다. 왜냐면 훔쳐오진 않을 거잖아요.
1: 그쵸, 그쵸, 그쵸.
0: 네. 자, 일단은 여기 지금 run을 넣었어요. 그래서 달리다, 뭐 빨리 가다란 뜻을 주기 위해서. 사실은 I want to go and grab some snacks. 이러면 틀린 건 아닌데, 마치 안방에 들어가서 뭐좀 가져올게. 여유
1: 오,
0: 있어요.
1: 그런
0: 근데
1: 느낌이구나.
0: run은 급하잖아요. 그쵸?
1: 3분이에요.
0: 야, 어서 한 번, 우!
1: 시간 없어요.
0: So I want to run and grab some snacks라고 얘기를
1: 예,
0: 했습니다. 자, 여기서 run은 달리다 당연하고요.
1: 네.
0: grab이라고 하는 것은 잡다라는 뜻이에요. 원래
1: 네.
0: 기본적으로 잡다. 근데 뭔가를 grab 한다는 거는, 잡는다는 거는 보통 뭔가를 사다란 뜻도 되고요. 뭔가를 먹거나 마신다는 뜻으로도 자주 씁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서는 어떻게 보면 snacks를 grab 한다는 건 문맥에 따라 먹는 게될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그거를 사온다는 얘기가 된 거예요. 자, 그리고 요것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여기서는 grab some snacks라고 했죠?
1: 네.
0: 제일 많이 쓰는 게 뭐냐면요. 커피.
1: 오.
0: grab은 커피랑 거의 뗄래야 뗄수 없는 존재.
1: Grab a coffee?
0: 네, 이거 여러분들 알아두시라고. 아예 snacks는, snacks도 쓸수 없는 거라는 게 아니에요.
1: 네.
0: 제 말은 친구 같은 표현들이 항상 있어요.
1: 그죠.
0: 그래서 저는 이거를 같이
1: Grab a
0: 오늘 좀
1: coffee.
0: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원래 커피는 셀수 없잖아요. 하지만 얼을 넣는다는 게 무슨 뜻일 것 같아요?
1: 한 잔.
0: 맞아요.
1: 오.
0: 우리가 1회분으로 살수 있는 거,
1: 네.
0: 컨테이너에 들어있는 것은 어를 쓸 수도 있습니다. 액체인데도 불구하고. So,
1: 오.
0: grab a coffee, grab a coffee. 저는 이 덩어리 표현 알아두시면 요즘에 솔직히 커피 많이 드시기도 하고.
1: 진짜 다들 그랩하고 있어요.
0: That's right.
1: 예.
0: So, 이거를 맥락에 따라 커피 한잔 사는 거가 될 수도 있고, 한잔 마시는 게될 수도 있습니다. 오케이?
1: 네.
0: So, 예를 들어서 이런 느낌인 거죠. I will 말고 조금 더 부드럽게 내가 뭐 할게 라고 할때뭐 쓰죠, 우리?
1: 할게.
0: Let
1: Let me.
0: me.
1: Yes.
0: Let me. 내가 가서 커피 한잔 마실게. 나 가서 커피 한
1: 아.
0: 잔, 하자.
1: 하자.
0: 할게, 할게, 할게. I'm sorry.
1: 할게.
0: 내가 할게. 가서 커피 한잔 마실게. 그럼 어떨까요?
1: Let me go and grab a coffee.
0: 그렇죠.
1: 아.
0: Let me go and grab a coffee.
1: Yes.
0: 이게 원어민들은 grab a coffee를 빠르게 한단 말이에요.
1: 오, 잘안
0: 그래서 덩어리로
1: 들리겠다.
0: 알아둬야 돼요.
1: 네.
0: 커피 한잔 하자. 커피
1: Go.
0: 한잔 마시자.
1: Let's grab a coffee.
0: That's it. Let's grab a coffee. 엄청나게 많이 씁니다. 네. 자, 엄청 노렸어요. 이 순간 여기를. 한번
1: 네.
0: 읽어볼게요. Let me go and grab a coffee.
1: Let me go and grab a coffee.
0: 네. Let's grab a coffee.
1: Let's grab a coffee.
0: 네. 이거는 지금 보니까 맥락상 이런 느낌이 될수 있겠네요. 커피를 나 가가지고 한잔 사올게. 오케이. 나 지금 커피 오늘 안 마셨거든. 이런
1: 예,
0: 느낌이 될 수도
1: 그쵸.
0: 있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run and grab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냥 단순하게 go and get 하는 것보다 후다닥 갔다 오는
1: 더
0: 느낌이,
1: 긴박한 느낌.
0: 예, 그런 느낌을 줄 수도 있다. And again, 이거 써도 틀린 건 아닙니다.
1: 네.
0: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I want to run and grab some snacks.
1: I want to run and grab some snacks.
0: 네, 그랬을 때 얘기 나옵니다. 그럼 5분 정도 있으시네요.
1: 다행이네요. 5분이
0: 째깍째깍째깍째깍.
1: 있어요. You've got about 5 minutes. 그럼,
0: 그럼
1: then.
0: 오늘은 그냥 이거는 선물이에요.
1: Thank you.
0: 네. 자,
1: Yes.
0: 맞습니다. 자, 여기 지금 보면요. 5 minutes라고 했는데 앞에 뭐가 나와 있어요?
1: About.
0: about 나왔어요. about 나오면 정확한 수치인가요?
1: 아니요, 대략.
0: 그렇습니다.
1: 네.
0: about이라고 하는 것은 대략이기 때문에 about 그다음에 뭐 어떤 수치가 나올지 몰라요. 그거는 뭐몇 분, 몇 시간, 아니면 뭐
1: 그쵸.
0: 몇 미터, 뭐
1: 예.
0: 다양한 게올수 있습니다. 아무튼 뭐가 됐든 간에 정확한 수치가 아니라 대략 어느 정도라는 느낌을 줄 수가 있죠. 그쵸?
1: Yeah.
0: 예를 들어, 이거 어떻게 할까요? 우리 30분 정도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 한번 써볼게요. 여러분들, have got이라고 하는 거가 나왔는데 이거 그냥 have나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좀 이따 또 드리기도 할 건데요.
1: 네.
0: 그냥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We've got, 이렇게 출발해서. We've got, 이거는 결국 we have예요.
1: 네.
0: So, 우리 30분 정도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1: Oh, we have got 30 minutes.
0: 그렇죠. 대략.
1: We have got about 30 minutes.
0: 그렇죠. We've got about 30 minutes. 자, 이번에는 그냥 have 써보세요.
1: 네.
0: 나한 50달러 정도 있어. 정확하진 않은데 나한 50달러를 가지고 있다.
1: I have about $50.
0: That's it. Right? I have $50. 이러면은 정확한 거죠.
1: 네네.
0: about을 좀 활용해 봤습니다.
1: 예스.
0: 그래서 진짜 정확하게 얘기하고 싶다면 exactly 같은 거 쓰면 나 정확히

0: 50달러 있어. I
1: Mm-hmm.
0: have it. I 빼버리는 거죠. I
1: Yeah.
0: have exactly $50. 이렇게 바꿀 수도 있겠죠. 반대로. Alright. 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We've got about 30 minutes.
1: We've got about 30 minutes.
0: I have about $50.
1: I have about $50.
0: 네. 자, 그리고 여러분들. 교재 필기는 해 두시되 이거 당장 외울 필요는 없는 단어가 있는데요. 아마 눈으로는 익숙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1: 뭐예요?
0: approximately 들어본 적 있나요?
1: 아니요. 이게
0: 오케이.
1: 뭐예요?
0: Alright. 자, about과 의미가 같아요. 이거는 대략 약이라는 뜻인데요.
1: 우와.
0: 네, 이게
1: 어떻게
0: 너무
1: 읽어요?
0: approximately.
1: Approximately.
0: monthly에 가깝게.
1: Monthly.
0: approximately.
1: 오.
0: 이게 대략 약이라는 느낌인데 얘안쓸것 같잖아요.
1: 네.
0: 사용 빈도가 장난이 아닙니다.
1: 그래요?
0: 그래서 이거는 글에만 쓰는 단어가 아니에요.
1: 아.
0: 어떤 사람이 얘기를 하는데 조금 전문적으로 얘기를 하고 싶다던가 좀 그런 뉘앙스를 띄고 싶다면 이거 충분히 쓰고요. 뭐
1: 오.
0: 글에는 엄청나게 많이 보이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그냥 넘기면 안될것 같았어요. 그래서 같이 알아두시고요. 어떤 사람들은 여기까지 줄여서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냥 이렇게 쓸 때는.
1: 아프라시.
0: 네. 근데 읽을 땐 그렇게 안 하는데 그냥 글쓸 때는 거기서 딱 멈추는 경우도 많습니다.
1: 와.
0: 알아두시면
1: 예.
0: 좋겠고요. 자, 그리고 마무리입니다. 아까
1: have got
0: 이거 뭐랑 똑같다고요?
1: have
0: 똑같아요.
1: 오.
0: 이 have got이라고 하는 것은 have랑 정확히 똑같습니다.
1: 오.
0: 그리고 has got이 나오면 당연히 has랑 똑같다.
1: 왜 got을 넣어가지고 사람을 헷갈리게 할까요?
0: 그렇죠. 굉장히
1: 예.
0: 헷갈리는데 have got을 쓰면 have보다
1: 예.
0: 장점은 뭐냐면 조금 어감을 강하게 줄 수가 있어요.
1: 오.
0: 예를 들어서 뭐 친구가 너는 돈이 없잖아. 나한테 그랬어. 그랬을 때 I have money 이거보다 I've got money 이러면
1: 다 돈이 있어.
0: 왜냐면 있거든 막 이런 식으로 굉장히 소리 자체가 장음이 강해지잖아요.
1: 그쵸.
0: 그런 효과가 좀 있어요. 네.
1: 오.
0: 그래서 여기서 뭔가 오분이 있다라는 걸좀 강조해주기 위해서 쓴 것도 있고요. 그것도 그런데 원어민들의 습관 같은 거예요, 사실. 오케이.
1: 네.
0: So you've got 이렇게. 근데
1: 예.
0: 결국에는 you have나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얘가 큰 의미는 없다예요.
1: 네.
0: 오케이, okay, so 가보겠습니다. You've got about 5 minutes then.
1: You've got about 5 minutes then.
0: Alright, 또두 문장 했으니까 비트와 트레이닝 할게요.
2: I want to run and grab some snacks. I want to run and grab some snacks.
0: 네, 미션 정리하겠습니다. 기차가 여기서 얼마나 오래 정차하나요?
1: How long is the train stopping here?
0: Alright. 빨리 가서 과자 좀 사오고 싶어서요.
1: I want to run and grab some snacks.
0: Okay, very nice.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들어볼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3: How long is the train stopping here? How long is the train stopping here?
2: It leaves exactly at 10:05. It leaves exactly at 10:05.
3: I want to run and grab some snacks. I want to run and grab some snacks.
2: You've got about 5 minutes then. You've got about 5 minutes then.
0: 네, 입으로 하는 영작, 입영작 시간입니다.
1: 여러분, 이 패턴 잊지 마요. 볼까요?
0: 네, 첫 번째는 how long 하고 나서 질문 어순을 써주는 거예요.
1: 네.
0: Okay, how long, 얼마나 오래.
1: 으흠.
0: 자, 너 얼마나 오래 잤어? 너
1: 오.
0: 얼마나 오래 잤니?
1: How long did you sleep?
0: 과거형이니까.
1: Yes.
0: 그렇죠? Did you sleep? 자, 그거 얼마나 오래 가요? 가다, 지속되다,
1: 네.
0: last입니다. 그거 얼마나 오래 가요?
1: How long does it last?
0: That's it.
1: Ah,
0: How
1: yes.
0: long does it last?
1: 아무래도 생소하다 보니까
0: yeah.
1: 시간이 좀 걸려요.
0: 세 번째는 비동사 ing 써볼게요.
1: 네.
0: 기차가 여기서 얼마나 오래 정차하나요? 자, 그 기차는 여기에 얼마나 오래 멈춰요?
1: 네. How long is the train stopping here?
0: Oh, very nice.
1: Yes.
0: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 How long did you sleep? How long does it last? How long is the train stopping here?
0: 자, 다음은요. Grab something. 맥락에 따라 뭔가를 사거나 아니면 간단히 먹거나 네. 둘 다 될 수 있다고 했죠. 자, 커피 한잔 하자. 어, 커피 한잔 하자.
1: Let's grab a coffee.
0: 그렇죠. Let's grab a coffee. 이렇게. 가서 과자 좀 사올게. 자, let me로 출발해 주세요. 내가 가서 어, 약간의 과자들을 사올게.
1: Let me grab some snacks.
0: 가서.
1: Let me go and grab some snacks.
0: 그렇죠. Let me go and grab some snacks. Go는 사실 빠져도 큰 문제가 되지는 네. 않습니다. 자, 다음은요. 빨리 가서 과자 좀 사오고 싶어서요. 저는요, 달려가서 스낵 몇 개 좀 grab 하고 싶어요.
1: I want to run and grab some snacks.
0: There you go. I want to run and grab some snacks가 되겠죠. 오케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Let's grab a coffee. Let me go and grab some snacks. I want to run and grab some snacks. Oh,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들어볼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4: How long is the train stopping here?
5: It leaves exactly at 10:05.
4: I want to run and grab some snacks.
5: You've got about 5 minutes then.
0: 미션 해결할까요?
1: 좋습니다. 슬기롭게 미션 해결! Excuse me?
2: Yep.
1: How long is the train stopping here?
2: It leaves exactly at 10:05.
1: 10:05? Oh, I want to run and grab some snacks.
2: You've got about 5 minutes then?
1: 5 minutes?
2: 5 minutes.
1: Okay. Thank you.
2: Don't be late.
1: Yep.
0: Alright. 너무너무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
1: 네네.
0: 자, 그렇다면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1: 그는 우릴 오해했어. 아.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He got us wrong.
0: 네. 자, get someone wrong을 쓰시면 되겠죠.
1: 네.
0: 자, 그러면 오늘 배운 이병작 패턴입니다. grab하고 명사를 쓰게 되면 그것을 사거나 간단히 먹는 겁니다.
1: 네.
0: 자, 이것을 이용해서 다음 영작 해주세요. 가서 커피 한 잔 사와.
1: 오호.
0: 이거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1: 좋습니다. 여러 번 영어 문장 완성해 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내 것으로 만드십시오.
0: 네. 좋습니다. 여러분들 그거 알고 계세요?
1: 뭐죠?
0: 오늘이 이번 시즌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1: 와, 벌써 그렇게 됐다니.
0: 아, 스스로 박수 한번 쳐주셔야 될 것 같고요.
1: 아니, 오늘 유독 잘하시더라고요.
0: 네. 어떠셨어요, 이번 시즌?
1: 저는 뭐 역시나 시즌이 지날 때마다 내가 정말 영어가 레벨업되고 있구나라는 거를 전 조금씩 느껴요.
0: 스스로 느끼고 있나요?
1: 맞아요.
0: I like that.
1: 전 특히나 이제 어린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 아이들과 함께 뭐 영어로 짧게나마 대화할 시간이 생기면 이 왕초보 영어를 했던 많은 것들이 스쳐 지나가면서 도움을 정말 많이 받고 있거든요.
0: 아, 너무 좋습니다. 스스로 네. 내가 늘고 있다는 것을 느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여러분들 정말 이번 또 한 시즌
1: 네.
0: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지금 교재가 나와 있거든요. 2026년 왕초보 영어 하편이 나와 있으니까 하나 겟 하셔서 같이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1: 네.
0: 새로운 시즌에서 또 굉장히 또 재밌는 내용을 항상 아시잖아요.
1: 얼마나 재밌을지 감도하나요.
0: 영어 자연스럽게 흡수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시죠.
1: 네.
0: 자, 좋습니다. 자, 새로운 시즌이지만 여전히 월요일에 찾아뵙습니다.
1: 네.
0: See you on Monday.
1: See you every day.

0: 언제부터 이렇게 도와줬어요?
1: 아기 때부터. 엄마 아빠는 불편하고 아빠는 다리가 불편해서.
2: 하반신 마비로 걷지 못하는 아빠와 사고로 한쪽 손을 잃은 엄마. 7살 선호는 엄마 아빠의 손과 발이 되는 법을 일찍 배웠습니다. 망가진 신장에 심장혈관까지 막혀 생사의 고비를 지나온 아빠. 당장의 수술비도 부족한 현실에

0: 무너집니다.
1: 책 가방도 사야 되고 책 노트도 사야 되고 하는데 몸이 그렇게 따라주지 않으니까 속상하죠. 힘들고.
0: 치료비와 생계비로 막막한 선호 가족을 위해 지금 함께해 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2: 와, 이거 진짜야?
3: 에이, 설마. AI겠지?
2: 오, AI로 만든 거네.
4: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0: 이어서 한국 비행이 방송됩니다.
1: 언제부터 이렇게 도와줬어요?
2: 아기 때부터. 엄마 아빠는 불편하고 아빠는 가위가 불편해서.
3: 하반신 마비로 걷지 못하는 아빠와 사고로 한쪽 손을 잃은 엄마. 7살 선호는 엄마 아빠의 손과 발이 되는 법을 일찍 배웠습니다. 망가진 신장에 심장혈관까지 막혀 생사의 고비를 지나온 아빠. 당장의 수술비도 부족한 현실에 마음이 무너집니다.
4: 제 가방도 사야 되고 뭐 책노트도 뭐 사야 되고 하는데 몸이 그렇게 따라주지 않으니까 속상하죠. 힘들고.
3: 치료비와 생계비로 막막한 선호 가족을 위해 지금 함께해 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0: 올여름 연일 이어지던 폭염. 얼음장 같은 차가운 순간이 절실했습니다.
1: 저 시원하고 좋죠. 저 이제 저 장에는 또 장댐이 있잖아. 그러니까는 물이 아주 그냥 넘쳐.
2: 예예. 전국에서 다 오지. 서울 어디 그런데 딱 날도 보니 저 가리면 돼. 가면은
0: 무더위를 피해 찾아온 인파로 들썩거리는 곳. 탐진강변을 가득 메운 이들의 함성 사이로 시원한 물세례가 쉴 새 없이 이어집니다.
3: 얼음장? 근데 그 얼음골 마냥 시원하네. 요렇게 햇볕이 뜨거운데도 시원해. 물 마저 있을게.
0: 쏟아지는 물살에 더위를 잊은 올여름 가장 시원한 순간입니다. 서울 광화문을 중심으로 정남쪽에 있어서 정남진이라 불리는 장흥군. 탐진강이 도심을 흐르는 이곳은 여름 한철 거대한 물놀이장으로 변합니다. 더위가 절정에 달할 즈음 상인들이 내놓은 크고 작은 대야로 요즘 쉽게 보기 힘든 정겨운 풍경이 펼쳐집니다.
4: 선생님, 왜 이렇게 물 담으세요?
1: 물 춥기니까 물 뿌리고 애들 놀고 관광객들와서 물 좀 싸움하고 편하다.
4: 아, 그래요? 야, 근데 서민분들도 이렇게 나오십니다. 네. 왜요?
1: 조금 이제 같이 놀려고. 아.
0: 한낮의 기온이 40도 가까이 치솟아 더워도 너무 더운 올여름 장흥에서 열리는 물축제가 막을 올렸습니다. 기대만큼이나 열정적인 함성. 주민과 관광객은 물론 한국을 찾은 외국인들에게까지 이미 소문이 자자하다고 합니다.
5: 칠레!
6: 여기 참여하는 마음이 어떠세요?
5: 한국 여름에 좋아요. 그냥 날씨 좋고 사람이 너무 따뜻해요. 좋아요.
0: 차량 통행을 차단한 골목 전체가 시원한 축제의 장으로 변하고 사람들의 행렬이 그 시작을 알립니다.

신호탄이 터지자 이내 거침없는 물싸움이 시작됩니다. 쏟아지는 물줄기를 온몸으로 맞으면서 여름을 즐기는 사람들.

0: 가족 단위 피서객은 물론 중장년층의 열기도 못지않은데요. 해마다 이곳을 찾는 단골들이 실전에서 터득한 승리의 비결을 아낌없이 전수합니다.
1: 언니! 언니, 오셨어요?
2: 저희 먹고 있어 왔습니다. 해년마다 저희 이게 저기 뭐야 물축제 퍼레이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몇 년째 해봤잖아요. 총 안 돼요. 물총 아니에요. 바가지가 최고입니다. 우리가 물싸움을 해봤지만 바가지가 최고예요. 바가지. 봐봐요. 여기 올해 처음 참가인데 이렇게 열심히 해요.
0: 곳곳에서 제대로 한판 붙은 이들. 저마다 통쾌한 물 세례를 퍼붓습니다. 그야말로 원도 한도 없이 물을 맞고 쏘며 더위를 날린 사람들.
3: 몇 명한테 쏘신 것 같으세요?
4: 한 수백 명한테 쏜 것 같아요.
3: 수백 명한테? 예. 이런 물담 해보신 거 있으세요?
4: 아, 처음이에요, 여기에서.
3: 그래요? 네. 쏘신 거 어떠세요?
4: 아, 너무 좋죠. 네. 이렇게 사람들한테 많이 물을 쏠 필요 없잖아요. 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3: 지금 아는 사람들 쏘시는 거 아니죠?
4: 뭐, 그렇죠. 당연히 모르는 사람.
3: 전부 다. 모르는 사람. 네.
0: 제작진이라고 예외는 없었습니다. 탐진강변의 중앙 무대로 옮겨가면 축제의 분위기는 한층 더 고조됩니다. 강변 전체가 시원하게 젖어드는 시간이죠. 한낮의 뜨거움을 날려버릴 축제가 시작되고 신나는 음악과 함께 거대한 물줄기가 사방에서 쏟아집니다. 더위는 까맣게 잊은 지 오래. 비트에 맞춰 나만의 춤 실력을 뽐내다 보면 더위에 지친 마음까지 쏟아지는 물살에 실어보내게 됩니다. 더위라는 단어조차 무색해지는 순간입니다. 남녀노소는 물론 반려견까지 축제에 흠뻑 빠졌습니다.
5: 야도 물을 좋아해갖고 물 맞으러 와봤어. 얼음장? 그 얼음골 마냥 시원하네. 요렇게 햇볕이 뜨거운데도 시원해. 물 맞아 있을게. 아유, 그럼, 그럼, 그럼. 내가 몇 살 안 살았어도 시원해, 시원해.
0: 물축제의 열기를 뒤로하고 억불산으로 향합니다. 울창한 편백나무가 장관을 이루는 곳. 빽빽하게 우거진 편백숲이 태양을 가려 종일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냅니다. 덕분에 한여름에도 주변보다 기온이 낮다고 합니다. 수령 60여 년의 고든 나무들이 은은한 편백향을 내뿜는 여름 숲. 자연이 주는 상쾌함과 서늘함을 온전히 느낄 수 있는 곳입니다.
6: 화이팅!
7: 화이팅!

0: 건강하세요.
1: 해발 500m 남짓 정상까지 완만한 산책길이 조성돼 있어 더위에도 부담 없이 걸을 수 있습니다.
2: 너무 좋았습니다.
3: 이거 봐봐.
2: 야, 사진 한번 찍어 가야겠네. 좋습니다.

0: 골짜기마다 흐르는 시원한 물소리에 맞춰 숲이 주는 서늘함을 온몸으로 맞아봅니다.
1: 이곳이 경백숲이 엄청난 나무가 많습니다요. 굴산 이 주위로 해서.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오고 건강 기분입니다.
2: 너무 좋다.
3: 행운 많다. 행복 많다. 기운 많다. 힐링합니다.
4: 폭염 경보인데 이 지금 33도 정도 되는데 이 시원한 걸 보면 한 10도가 팍 내려간 것 같아서 너무 힐링하고.
2: 네. 너무 상쾌한 20년 젊어진 것 같아요.
5: 맞아요. 맞아요.
2: 금방 오래오래 살 거예요.
4: 같이 같이.
3: 너무 좋아요. 최고의 행복한 순간을 만들어 가세요. 정말 잘 나오네.
2: 너무 좋아요.
0: 또 한 번 여름을 이겨낼 힘을 얻어갑니다. 이번에는 장흥의 넉넉한 인심을 느낄 수 있는 장터로 향합니다. 이 땅에서 나고 자란 싱싱한 농산물을 만날 수 있는 곳, 토요시장. 고구마 줄기를 비롯한 여름 반찬거리들이 바구니마다 수북하게 쌓여 있습니다.
6: 아이고, 반갑습니다. 네. 야,
7: 역시 내가 잘 봤다니까, 저기서 온 거를. 네. 그리고 이것 좀 사세요. 우리 장에서 나온 거. 장동에서 나옵니다.
6: 아이, 그래요?
7: 예, 예.
6: 이것이 뭐, 보여주셔야 돼요.
7: 우리 호박을 선전하고 싶거든. 예. 미니 바무바.
6: 아,
7: 그래요? 예, 예. 진짜 쪄서 이거는 막 거시기 한 거에 껍데기 먹으면 맛있어요.
6: 거시기 하시고. 예. 이것이랑
7: 거시기 뭐냐 레몬 참외도 있어요. 응. 여기는 응. 진짜 레몬 같이 맛있어요. 우리가 직접 한 거예요.
6: 아, 그게 뭐라고요?
7: 레몬 참외.
6: 레몬 참외.
7: 사과 참외라고 하고. 아,
6: 예. 진짜 사과처럼 생겼네.
7: 예, 사과 같이 생겼죠.
6: 이게 참외예요?
7: 참외입니다.
8: 겁나 저도 안 줘. 엄청 길어갖고 이렇게 저.
6: 뭐예요?
7: 가지.
6: 가지가 왜 이렇게 길어요?
8: 상품이지.
6: 상품이에요.
8: 상품 좋지.
6: 가지 계속 좋은 거예요?
8: 네. 좋아.
7: 좋아.
6: 아니, 가지가 무슨 팔뚝보다 길어요? 네. 아니, 머리 좀 많이 해봐세요?
9: 아, 고구마 김치 담으려고.
6: 고구마 김치요?
9: 예, 예.
6: 와, 얼마나 하시는 거예요, 지금?
9: 지금 15,000.
6: 아, 그렇구나. 네. 15,000이면 이 정도면.
9: 엄청 많은 거예요.
7: 네, 좋은 나무 사요.
9: 수도권에서는 이게 3,000원, 5,000원. 근데 이거는 이제 이렇게 이르지 하나 5,000원. 싸고 좋아요.
6: 토요시장이 인심을 좋네요.
9: 아, 예.
0: 시장을 걷다 보면 눈에 띄는 골목이 있습니다. 한우 거리입니다. 장흥 한우가 인기 좋다는데요.
6: 한우가 장흥에서 얼만큼 유명해요?
10: 한우가 장흥 인구수보다 두 배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6: 아, 그래요? 네. 두 배나 많아요? 네.
0: 그만큼 유명한 장흥 한우. 마블링에서 우러나는 풍부한 육즙과 연한 고기 결 덕분에 부드러운 맛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6: 사장님, 이거 등급이 어느 정도예요?
10: 투폴 7톤입니다. 그날그날 잡아서 쓰는 건 아니고요. 네. 숙성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6: 숙성?
10: 네.
6: 며칠 정도?
10: 한 보름에서 17일 정도? 그래서 고기가 그래야

0: 더라고요.
1: 여행객의 발길을 이끈 한우와 함께 먹어야 하는 특산품이 있다는데요. 바다에서 건져 올린 키조개. 산자락에서 키운 표고버섯 세 가지가 만나 장흥 삼합이랍니다.
2: 이 버섯은 원래 몸에 좋은 것이고 네, 키조개도 좋은 것이고 네. 이 소고기도 좋은 것이고 그러니까 삼합이 딱 맞는 거예요.
1: 장흥의 풍성한 자연이 불판 위에서 어우러지면서 특별한 맛의 조화를 만들어냅니다.
2: 저는 삼합, 참 맛있겠다. 키조개 맛은 쫄깃거리고 한우 맛은 부드럽고 맛있고 네. 표고는 쫀득쫀득하고 표고 향이 참 좋아요. 끝내줘요. 어떻게 드려야 될까?
3: 귀한 것을
2: 아니 드셔보셔.
3: 또 푸짐하게 너무 주셔가지고 삼합식이나 좀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야 버섯 얘가 아 요거 말론도 요거
3: 말론도 요거 네. 진짜 힘이 세 배로 날 것 같습니다.
2: 예, 힘이 나지요. 와. 맛있다. 끝내줘요.
4: 끝내줘요. 맛있어요. 최고.
1: 더위를 시원하게 얼음 시킨 장흥의 여름이었습니다.
5: 여름이다. 같이 한번 가보시죠.
6: 차를 끌고 가지. 백상어가 나한테는 큰 선물이지.
5: 어디다? 백상.
7: 여름 고양식으로는 체리입니다.
8: 아주 그냥 튀겨줘요.
9: 쿠쿠하세요. 쿠쿠.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쿠쿠 전기밥솥을 무료로 드립니다. 미니멀한 디자인으로 우리 집 주방에 화사함을 더해주며 백미 취사 계란찜, 12시간 보온 등 작은 사이즈에도 알찬 메뉴로 용도에 맞는 요리와 보온이 가능. 밥솥 뚜껑 커버는 손쉽게 분리하여 청결하게 관리도 가능. 가입 아닙니다. 결제 아닙니다.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쿠쿠전기밥솥을 무료로 드립니다.
10: 고품격 상조 전문가 프리드라이프가 알아서 척척 다 해드립니다. 자산총액 1위, 선수금 1위, 소비자 만족도 1위, 신한, 우리, 한화, 수협 등 은행이 지급 보증한 믿을 수 있는 1등 상조, 프리드라이프, 건강검진 특별 우대 등 다양한 멤버십 혜택까지. 만일 장례 서비스를 이용 안 하시면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셔도 되고 웨딩, 크루즈, 장지 서비스로 바꾸셔도 됩니다. 이 모든 걸 3만 원도 2만 원도 아닌 월 15,000원에 다 만기 후 서비스 안 받으시면 100% 전액 환급까지 싹 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9: 쿠쿠하세요. 쿠쿠.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쿠쿠 전기밥솥을 무료로 드립니다. 미니멀한 디자인으로 우리 집 주방에 화사함을 더해주며 백미 취사 계란찜, 12시간 보온 등 작은 사이즈에도 알찬 메뉴로 용도에 맞는 요리와 보온이 가능. 밥솥 뚜껑 커버는 손쉽게 분리하여 청결하게 관리도 가능. 가입 아닙니다. 결제 아닙니다.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쿠쿠전기밥솥을 무료로 드립니다.
10: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월 15,000원에 나중에 가입해도 이 가격일까요? 오르기 전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9: 프리드라이프.
1: 이어서 세계 테마 비행 스페셜이 방송됩니다.
11: 언제부터 이렇게 도와줬어요?
12: 아기 때부터. 엄마 아빠는 불편하고 아빠는 다리가 불편해서.
13: 하반신 마비로 걷지 못하는 아빠와 사고로 한쪽 손을 잃은 엄마. 7살 선호는 엄마 아빠의 손과 발이 되는 법을 일찍 배웠습니다. 망가진 신장에 심장혈관까지 막혀 생사의 고비를 지나온 아빠. 당장의 수술비도 부족한 현실에 마음이 무너집니다.
0: 책 가방도 사야 되고 뭐 책 노트도 뭐 사야 되고 하는데 몸이 그렇게 따라주지 않으니까 속상하죠. 힘들고.
13: 치료비와 생계비로 막막한 선호 가족을 위해 지금 함께해 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4: 소리를 눈으로 볼 수 있을까? 어떠한 환경에서도 자막을 통해 누구나 함께 즐기는 방송을 만들죠. 누군가에겐 꼭 필요한, 누군가에겐 아주 편리한 서비스. 우리는 자막 하나에 진심입니다. 모두가 즐기는 장애인 방송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모두를 위한 미디어 서비스.

0: 변비 제대로 된 한방이 필요해. 메이킨 변비 복부팩만 식욕구진 한 번에 싹. 메이킨 변비 스트라이크.
1: 유쾌 상쾌
0: 통쾌 변비엔 메이킨.
2: See the girl with the diamonds in her shoes. 입을 열면 금이 나올 것 같아요.
3: 그들만의 세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4: 우와 소리가 난다.
5: 상어 상어 잡았대. 상어 잡았대.
6: 오, 너무 대단한데요.
7: 아, 너무나 환상적인 그런 선생님.

0: 인도네시아 발리의 전통을 이어가는 이 모습 정말 대단합니다.
1: 다 왔습니다. 정말 다 왔습니다.
0: 우리나라에서 발리로 가는 하늘길은 빠르고 편리합니다. 태양의 섬 발리 여행은 남서쪽 꾸따에서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여행을 떠나는 이유가 다릅니다. 그 이유와 목적에 따라 선택하는 여행지도 달라지게 마련입니다. 뜨거운 태양, 이국의 낭만이 넘치는 휴양지의 대명사 발리. 전 세계에서 매년 약 30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모이는 발리 관광의 1번지 꾸따 해변입니다. 특히 높고 거친 파도를 즐기기 위해 전 세계 서퍼들이 모이면서 서핑과 젊음의 메카로 불리는 곳인데요. 그러나 아름다운 자연 풍광은 발리가 가진 매력의 일부일 뿐입니다. 이곳은 발리에서도 가장 유명한 쿠다 비치입니다. 세계적인 서핑 마니아들이 이곳에 와서 높은 파도를 즐기곤 합니다. 제가 여기서부터 발리의 구석구석을 이제 탐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리를 발리답게 하는 것은 바로 독특한 힌두 문화입니다. 이슬람의 나라인 인도네시아에서 발리는 좀 특별하게도 인구 90%가 힌두교를 믿습니다. 발리인들은 도처에 있는 각종 신에게 수시로 공양합니다. 자동차 신에게 안전을 기원하고 호텔에선 손님이 많이 오길 기원합니다. 발리인의 하루는 짜낭사리를 바치는 것으로 시작되고 또 끝이 납니다. 신에게 바치는 제물인 짜낭사리 전문시장에 찾아갔는데요. 아, 멀리서부터 풍기는 꽃의 향기. 그런데 줄기나 잎은 없고 꽃 부분만 똑대어 하는 것이 특이합니다. 그런가 하면 다른 쪽에선 완제품으로 만든 짜낭을 팔기도 했는데요. 손에 드니 향긋한 꽃향기가 물씬 풍겼습니다. 이게 차난이라고 불리는 건데요. 이걸로 아침, 점심, 저녁에 조상과 신한테 이렇게 기도드리면서 바치는 겁니다. 꽃이 시들기 때문에 당장 쓸 것만 사는데도 양이 무척 많습니다. 그만큼 재물을 바쳐야 할 신이 많다는 뜻이겠죠.
2: 1 bulan itu sampai 6 kali. 6 kali mesegah tuh keselamatan orang Bali itu. Enggak ada pikiran apa-apa, tenang kita sudah sembahyang pagi-pagi. Nyapu dulu di merajan.
0: 신들과 함께하기에 발리엔 늘 꽃 향기가 감돕니다. 발리의 거리를 걷다 보면 어디선가 들려오는 음악 소리에 자신도 모르게 이끌리곤 하는데요. 거리까지 울리는 음악 소리를 따라가니 아이들이 춤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표정으로 복잡한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압권인 바리스 댄스를 연습하고 있었는데요. 우리 아이들이 태권도를 배우듯 발리 아이들은 춤을 배웁니다. 이 학원에서 춤을 배워 직업 무용수로 일하다가 돌아온 선생님은 무용에 대한 애착과 자부심이 무척 컸습니다.
3: 우리 memang hobi menari, jadi belajar menari. Setelah itu di lingkungan kami di kampung ini memang kita seperti diharuskan wajib bisa menari karena menari itu bagian dari ritual agama kami, agama Hindu.
0: 발리에선 무용수가 인기 직업이라고 합니다. 월급도 직장인보다 많은 데다 춤을 통해 늘 신에게 가까이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0: 저도 이거 한번 입고 저 전통춤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잘할 수 있어요.
1: 춤이라면 저도 뮤지컬을 하고 있기에 부담 없이 도전했는데요. 목, 어깨, 손 등의 미세한 꺾기 동작이 막상 따라하려니 잘 안 되더라고요. 3살부터 초등학생까지 이 춤을 배운다는데 엄지손가락만 치켜들게 되더라고요.
2: 손발이 오그라들고 팔다리가 쑤시고 제가 잠깐 쳤는데 땀 흘리는 거 보이시죠? 너무 힘듭니다. 전통을 이용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친구들 어린 아이지만 인도네시아 발리의 전통을 이어가는 이 모습 정말 대단합니다.
1: 춤은 발리인들에게 생활이자 문화 그리고 종교 그 자체였습니다.

0: 롬보겐 오염되지 않은 해안을 가진 섬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길리 뜨리왕하는 순수를 찾아 떠나는 여행지입니다.
1: 아, 이곳은 롬보게 부속섬 길리 테라왕안이라고 합니다. 원시적인 그대로, 또 자연적인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곳입니다. 물 색깔이 거의 에메랄드빛 그대로 원형이 보존되어 있는 너무나 환상적인 그런 섬입니다.
0: 이곳을 찾은 사람들은 칭찬이 자자합니다.
2: The beach is really great. We love it. We love Gili. It's really nice. A lot of sun, a lot of waves.
0: 길리 뜨리왕안의 또 다른 매력은 아무것도 하지 않을 자유가 통한다는 것. 유럽인들은 한 달씩 머물며 쉰다고 하는데요. 바쁘게 살아온 일상에 쉼표를 찍어주는 섬. 저도 오랜만에 마음 편히 게으른 호사를 누렸습니다.
3: 어떤 맛이에요? 아우,
1: 시큼하고 새콤하고 달콤맛까지. 아우, 정말 시원하고 맛있는데.
0: 누구라도 이런 바다를 보면 그대로 멈춰서게 될 겁니다. 롬보게 중심 도시는 마따람입니다. 인구의 대부분은 사삭족으로 자연을 숭상하고 농경 생활을 합니다. 온순하던 이들은 잦은 외세 침략으로 점차 용맹하게 단련이 됐다고 하는데요.
1: 이 상징물은 사사크족입니다. 사사크란 뜻은 부지런함과 용맹함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0: 묵묵하게 일하는 소를 자신들 부족의 상징으로 삼았다고 하는데요. 사삭족은 수천 년 동안 말을 교통수단으로 삼아왔고 지금도 그 흔적을 마차인 찌도모에서 볼 수 있습니다. 주인들은 자신의 말을 예쁘게 치장에 놓았는데요. 그런데 어른뿐인 마부들 사이에 8살 꼬마 마부가 있었습니다. 아빠랑 나왔다는데요.
4: 아쿠 아마쿠 이나쿠 바쿠쿠 다나쿠 야랑
5: 유성.
1: 저도 찌도모를 타고 한번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0: 아주머니는 생일 잔치에 쓰려고 닭을 샀는데 10만 루피아, 우리 돈으로 만 원이나 줬답니다.
1: 아마
0: 최연소 마부는 아빠의 도움을 받으며 제법 마차를 잘 몰았습니다. 우리 돈 200원 정도면 찌도모를 타고 곳곳을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돌발 상황이 발생했어요. 아줌마의 닭이 탈출을 시도했습니다. 끝까지 쫓아가 결국 잡았는데요.
1: 아, 이런데요. 제가 아주 고생을 합니다.
0: 알고 보니 아줌마가 잠깐 졸다가 닭을 놓친 거였습니다.
6: 마마.
7: 잡혀. I am Sarah Pass. 닭고 티라.
1: 저도 놀랐어, 저도. 이거 진짜.
0: 롬봉 남부의 사대에는 점점 사라져가는 사삭족의 전통을 보존하기 위해 만든 전통 마을이 있습니다.
3: 젠젠. 우야, 젠젠.
0: 하늘에 가까이 닿고자 하는 염원을 담아 높게 올린 지붕에는 통풍이 잘 되고 구하기도 쉬운 볕단을 얹었습니다.
3: mengambil dari gunung. Ya. Tokon dari gunung ya tok tembai teri sak merini. Non.
0: 사상마을 여인들은 전통 직물인 잇갓을 짭니다.
7: 야, 붕어, 야,
5: 벤낭.
7: 붕어, 벤낭.
0: 할머니는 목화에서 직접 실 뽑는 기술을 할머니에게서 배웠다고 하는데요. 사삭족 여인이라면 누구나 전통 직물인 잇갓을 짤 수 있습니다.
1: 우리나라 그 전통 배틀하고 굉장히 비슷한데요. 이 색깔이나 이런 모양이 뭐 우리나라 배틀하는 단순 문양하고 좀 다르게 좀 화려합니다.
0: 볼수록 잇갓 짜는 게 너무 신기해서 저도 배워봤는데요.
1: 아니, 아니. 어? 아까 되게 피곤하던데.
0: 못한다고 자꾸 혼내시더라고요. 몇 번을 연습한 후에야 잘했다는 소리를 들었는데요. 방식을 알게 되니 재밌더라고요. 이렇게 사삭의 여인들은 잇갓을 통해 그들의 전통을 이어갑니다.
1: 어느 나라나 전통을 배운다는 것은 굉장히 가치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지금 잠깐 배워봤는데도 허리도 아프고 눈도 막 왔다 갔다 하고 되게 힘든데 이분들은 이걸 유지하시기 위해서 평생 이렇게 전통을 유지하고 사시네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바구스!
7: 바구스!
0: 롬복이라는 말은 사삭족 언어로 맵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진짜 매운맛은 여기에 있었습니다. 사삭족의 용맹함을 보여주는 회초리 춤인데요.
6: 우복 사드 신의 사파란 빙 사드 예 빠링 한다.
0: 훈련을 할수록 점점 용맹해진다는데 따끔한 회초리 맛이 어떤지 저도 궁금해 대련을 청했는데요. 실천처럼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소가죽으로 만든 방패를 때리는 건 경각심을 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또 공격할 때 방패 밑을 때리면 안 되고요. 스치듯 회초리를 맞았는데 정말 아프더라고요. 하지만 정말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전사들이 하늘을 보며 더욱 유연하게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상대를 공격할 생각이 없는 것처럼 위장하는 것이라는데요. 사삭족의 남자들은 회초리 춤을 통해 선조들의 용맹한 기상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사삭족의 전통 마을 사대를 출발해 오늘은 상화잡이 마을이 있는 딴중 누아라로 향합니다. 스쳐 지나가듯 보는 풍경은 마치 그림처럼 하나의 이미지로 머리에 저장됩니다. 만약 거기에 체험이 곁들여진다면 우린 그 여행을 가슴으로도 기억하게 됩니다. 이 작은 배로 바다를 건너야 한다네요.

0: 워낙 바람이 많이 불어 걱정했더니 문제없다며 안심시킵니다. 하지만 거친 파도를 넘으며 널뛰듯 달려가는데 얼마나 긴장이 되든지요. 한 시간 정도 달리는 사이 롬보게 바다는 쉴 새 없이 저에게 달려들었습니다.
1: 제가 완전히 물에 빠진 생쥐가 됐습니다. 바닷물로 샤워를 했어요.
0: 전통적인 상어잡이 마을로 유명한 섬입니다.
1: 이곳에 지금 바닷물이 빠진 상태여서 더 이상 배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내려서 이게 걸어서 저 마을까지 들어가야 됩니다.
0: 참 힘들게 닿은 섬. 상어마을은 어떤 모습으로 저를 반겨줄까요?

상어잡이로 누렸던 부귀 영화를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무슨 흉내를 내는 걸까요?

0: 그 시절로 돌아간 듯 기운이 풀풀합니다.
1: 오, 오, 우와, 아직까지도 알통이 단단하게 있으세요. 와, 지금
0: 장어잡이에 대해 누구나 한 마디쯤 할 얘기가 있는 마을. 바다에 나가면 어떤 상황이 되는지 아저씨는 배를 들고 보여주었는데요.
2: 내 양인 사랑과 상아 사랑한 그만 미긴 게 아니네.
0: 실제로 마리기네는 상어를 잡다가 목숨을 잃은 섬 주민들의 묘지가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3: 사리아 is someone they die when he cut it from the sack. And every year have one person in everywhere.
0: 하나씩 늘어나던 비석은 어느새 230개가 되어 묘지를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묘지만의 특징 두 가지가 눈에 띕니다. 먼저 길을 걸을 때마다 눈에 띄는 건 산호초인데요. 어부들의 유언으로 깔아놓았다고 합니다. 살아서도 죽어서도 바다와 함께하겠다는 결연함이 느껴집니다.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이들은 바다를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바다 가까이에 이런 묘지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 특징은 비석에 사망 연도가 없다는 겁니다. 죽었다고 생각하지 않고 이곳에서 가족과 마을을 지켜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늙은 아버지는 매일 아들을 보러 와 애틋한 그리움을 가슴에 담아갑니다. 출항 소식을 알리자 다들 반가운 마음에 한 걸음에 달려왔는데요. 거대한 상어잡이에 필요한 도구가 겨우 낚싯줄과 바늘뿐이라니 저에겐 마치 맨손으로 잡겠다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모두의 안전과 성공적인 상어잡이를 기대해봅니다.

0: 얼마나 먼 바다로 나갈지 며칠이나 걸릴지 알 수 없기에 넉넉하게 준비를 합니다. 상어잡이의 특별 선원으로 참여하게 됐으니 저도 열심히 거들었는데요.
1: 어때, 괜찮아요?
2: 네, 좀 무겁고 미끄럽고 차갑긴 한데 아, 들만합니다.
3: 어, 마거스, 마거스. 아, 링인, 링인.
4: 네, 몇 차례 가려.
3: 아, 이또 바나나 알로 바나카래요. 이또 마치 아음 라송 이또 이 심벌레 보통 그게 뭐 반진 살호나 이거 너무 맛 sampai 또 그 tempat. 오케이?
0: 아. 이 얼음 창고를 상어가 가득 채울 수 있을까요? 오랜만에 상어잡이 배가 출항한다는 소식에 배웅 나온 마을 사람들 중에는 전설적인 작살잡이도 있었습니다.
5: 고하토와 구마리 mereka di laut. Oh, sudah ngengal aku. Udah pote ne bulu. Enggak lagi gemar mesi. Ah, kemari ah dia enggak gitu ne ke rumah. Ya.
6: Halirinu. Kanakku melasiko.
0: 18살의 가마르디는 막내 선원입니다. 가족의 생계를 책임진 어린 아들을 보내는 엄마는 벌써부터 가슴을 졸이며 걱정이 앞섭니다. 마을 사람들의 배웅 속에서 상어잡이 배는 바다로 달려갑니다. 얼마나 걸릴지, 상어는 잡을지 어느 것도 확실하지 않지만 바다에 왔으니 이제 모든 것을 이 넓은 바다에 맡겨야 합니다.
3: 이유 또 아무스타킴 아우 바하야 바하야 아우 라디 바하야
7: 아 알겠습니다.
3: 어 아우 바하야
7: 조심할게요.
3: 바하야
7: 이 위험하다는 얘기를 계속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거는 그냥 기존으로 들을 얘기가 아니라 이 조심해야 된다는 것들을 계속 얘기하기 때문에 저 또한 정말 명심에 명심을 하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0: 그런데 저는 상어를 만나기도 전에 무서운 적을 만났습니다. 배도 춤추게 하는 거친 파도. 선장 노베르 씨가 무용배로 보여줬던 상황이 그대로 재현되는데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상어잡이 배를 탄 게 후회된다는 말이 절로 나올 정도였죠. 하늘은 맑은데 바람은 거세고 거칠게 요동치는 바다. 사람에게 고통스러운 이 상태를 상어들은 좋아합니다. 어느덧 붉은 노을이 세상을 물들이고 바다도 잠잠해졌습니다. 항구를 떠난 지 13시간. 비록 쪽잠이지만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거의 뜬 눈으로 밤을 보낸 무하마드 씨가 바다를 응시합니다. 지도나 항법장치의 도움 없이 오로지 경험과 육감으로 상어가 있을 만한 곳을 찾아다니는데요. 갑자기 배의 방향을 틀라고 조타수에게 신호를 보냅니다. 선장이 가리키는 방향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어가 나타나면 근처의 물고기들이 도망가느라 파도의 흐름이 달라지는 곳이 생긴다고 합니다.

0: 아우, 아직도 얼음 때문인지 아주 시원하고 차갑게 아주 싱싱합니다. 자, 너?
1: 참치회를 좋아하는 저는 군침이 돌아 혼났는데요.
0: 사람이 먹어도 굉장히 맛있는 생선인데 상어에 미끼를 쓴다니까 좀 아깝기도 한데 큰 상어를 낚을 거니까 미끼로 쓰겠습니다.
1: 준비하는 밑밥은 20개 정도. 상어가 미끼만 먹고 도망가지 않도록 낚시 바늘에 잘 끼워야 합니다. 300m 정도 되는 낚싯줄에 미끼를 다는데 던질 때 줄이 엉키지 않도록 세심하게 작업해야 합니다.
0: 저도 걸었습니다. 꼭 큰 상어가 잡히길 바랍니다.
2: 오케이, 사도 투아 뛰가. 컴온.
1: 달리는 배 위에서 차례로 던지는 건 생각보다 위험한데요. 미끼를 던지다가 잘못해서 딸려가는 사고가 나기도 한답니다. 미끼를 던져놓고 배는 파도가 잔잔한 만을 찾아갑니다. 우선 닻을 내려 배를 고정시켜 놓습니다. 갑자기 풍랑이라도 불면 위험하기 때문이죠. 본격적인 식사 준비를 하는데요. 물은 현지 조달.
0: 제가 쌀을 씻고 있습니다. 배 위에서. 근데 그 바닷물로 쌀을 씻는 거는 처음 해보는 것 같습니다.
1: 근근히 간식으로 버티다가 무려 30여 시간 만에 하는 밥이 감격스러울 정도였는데요. 배를 세우고 선원들은 본격적으로 식사 준비를 했습니다. 비록 배 위에서지만 집에서 해먹는 식사 못지않게 정성 들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고추토마토 소스의 매콤달콤한 향과 뽀얀 쌀밥에 숨죽어 있던 식욕이 발동했는데요.
0: 많이 좀 봐주세요.
3: 네,
0: 많이.
1: 밥만 먹어도 꿀맛일 텐데 채소 볶음까지. 이 순간에 세상의 어떤 밥상도 부럽지 않습니다.
0: 한국의 가지볶음? 가지볶음 같은 맛도 나고요. 매콤한 맛이 느끼해서 못 먹을 줄 알았는데 굉장히 맛있습니다. 이 야채 프레시한 맛도 있고. 제가 한국에서 고추장을 갖고 왔습니다. 제가 이 고추장으로 한국인의 매운맛을 이분들한테 한번 맛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롬보코츠의 매운맛에 단련된 사람들에게 한국의 매운맛은 어떨까 궁금했는데요.
0: 이번에 매운 걸 못 드시나 봐요.
1: 맛있게 먹던 막내도 갑자기 주전자를 통째로 들고 물을 들이켰습니다. 잠깐의 휴식이지만 먹고 웃으니 지쳤던 몸과 마음도 재충전이 되었습니다. 배는 다시 미끼를 던져두었던 곳을 향해 달려갑니다.

0: 표식으로 부표를 띄워놓았지만 파도에 밀려 떠다니기 때문에 그 일대를 다 찾아야 합니다. 그렇게 헤매기를 2시간이요. 점처럼 떠있는 부표를 어렵게 찾았습니다. 높은 파도, 거친 바람, 맑은 하늘, 상호가 좋아하는 조건을 다 갖춘 날씨라니 은근히 기대가 되는데요. 드디어 미끼를 매달았던 낚싯줄을 걷어올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첫 번째 미끼는 물지도 않았습니다. 뒤따라 올라오는 두 번째 바늘. 이번엔 뭔가가 매달린 것도 같은데, 하지만 역시나 미끼로 꽂았던 다랑어. 기대가 컸기에 실망도 큰 것이겠죠. 선장님의 눈에는 실망의 눈빛이 가득합니다.
1: 아, 상어는 없고
2: 안될까?
1: 손만 너무 아프네요.
0: 가늘고 질긴 낚싯줄에 쓸려 손도 아프고 미끼들이 그대로 올라온 상황은 더 속상했습니다. 이제 남은 미끼는 3개. 갑자기 느슨하던 낚싯줄이 조금씩 당겨지는가 싶더니 베테랑 소란 무함하듯이 입에서 나온 말은
2: 사킷
1: 사킷
2: 당한나 꽛 유 꽛 꽛 꽛.
0: 뱃사람들에게는 손끝의 느낌이 있다고 합니다. 느슨해진 낚싯줄이 팽팽해지면서 실망감은 기대감으로 뒤바뀌고
3: 히우 히우 히우 히우
4: 아구 있대 아구 있대요 아구 좀 있대요
1: 있다고요?
0: 아프고 쓰린 것도 잊은 채 저 역시 더 힘을 내 당겼습니다. 이젠 잘 당겨지지도 않을 만큼 묵직한 뭔가가 가까이 올라온 느낌.
2: 이오
4: 상어 상어 잡았대 상어 잡았대.
2: 이오 이오 이오.
0: 물 속엔 진짜 상어가 있었습니다. 눈으로 보고도 믿기지 않았는데요. 그런데 미끼를 문 상어를 두고 잡았다고 하기엔 아직 이릅니다. 상어는 아직 바다에 있고 빠져나갈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죠. 상어잡이에선 바로 이때가 가장 긴장된 순간입니다. 미숙하게 다루다가 발버둥 치는 상어를 그대로 놓치는 일이 많기 때문이죠. 힘 좋은 상어가 갑자기 괴력을 발휘, 사람까지 끌고 도망갈 수 있으니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됩니다. 상어와의 대결은 그래서 시간과의 싸움이기도 하죠. 상어의 힘이 빠질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0: 조수 영화에 나올 만한 상어가 제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기나긴 상어와의 사투 끝에 우리가 승리했습니다. 하지만 힘이 다 빠져서도 마지막까지 공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1: 이게 상어입니다, 상어!
2: 내 맛에 나와!
0: 흥분과 기쁨은 잠시 뒤로 하고 남아있는 마지막 미끼를 올렸는데요. 그런데 이게 웬일? 배는 또다시 흥분의 도가니가 됐습니다.
1: 하나 더 잡은 거예요? 네, 하나 더 잡았어요!
0: 거짓말처럼 두 번째 상어가 올라옵니다. 선원들의 말에 의하면 한 번에 상어 두 마리를 잡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상어는 해외에 수출하기 때문에 다른 어종에 비해서 비싸다고 합니다. 배를 탄 지 1년 만에 막내 선원 가마르디는 드디어 소원을 이루었습니다. 배는 다음 날 이른 아침에 항구에 닿았습니다. 미리 연락을 받은 선원의 가족들이 마중을 나왔는데요. 개선 장군처럼 상어 두 마리 포에게 영웅담을 전하느라 바빴습니다. 사나운 상어와의 맞대결. 고된 사투리 힘들지만 이들에게 상어 잡이는 숙명입니다. 거기에 가족의 생계가 달려 있으니까요. 딴중 루아르에는 롬봉에서 가장 큰 어시장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후변화 등으로 수산물의 어획량은 예전만 못하다고 합니다. 잡은 상어가 매매되는 곳도 이곳의 경매장입니다. 수십 마리씩 쌓아놓고 경매를 하던 풍경은 이미 사라지고 이젠 한 달에 겨우 몇 마리를 볼 정도라고 합니다. 오랜만에 보는 대형 상어에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됐는데요. 모두가 모여들어 경매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200만 루피아까지 오르자 지켜보던 선원들도 기쁨을 감추지 못합니다. 파격적으로 오른 이날의 경매가는 두 마리에 700만 루피아. 우리 돈으로 약 80만 원 정도 되는 돈은 네 사람이 똑같이 나눕니다. 그동안에 고생했던 시간을 잊을 만큼 외진 섬에선 제법 큰 돈이기에 기쁨의 환호가 절로 나옵니다.

늦은 아침밥을 먹기 위해 식당에 앉은 사람들. 고되고 아찔한 위험이 도사리지만 가족의 생계를 위해 상어를 잡아 식구들과 함께 먹고 살아갑니다. 이들은 또다시 바다로 나갑니다. 식구들의 생계를 이어줄 희망이 저 바다에 있으니까요.

0: 뉴시 진공 밀폐와 압력으로 더 맛있게 원터치 오픈으로 간편하게 저압 압력솥에 전골 냄비까지 저압 압력솥 3종 세트를 모두 무료로 드립니다.
1: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2: 내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1: DB라면 됩니다.
3: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1: 됩니다.
4: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1: 됩니다.
5: 당뇨랑 고혈압이 있어도?
1: 되고요.
6: 지병이 있어도?
1: DB라면 됩니다. DB 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6: 수술비도 된다고요?
1: 됩니다.
7: 암 치료비도?
1: 됩니다.
6: 진단비도요?
1: 되고요.
6: 병원 통원비도?
1: 네, 됩니다.
8: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1: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6: 입원 첫날부터?
1: 됩니다.
8: 1인실에 입원해도?
1: 됩니다.
9: 미끄러진 사고로 입원해도?
1: 되고 말고요.
6: 감기로 입원해도요?
1: 돼요.
10: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1: 되죠.
4: 디스크로 수술해도?
1: 물론 됩니다.
8: 이게 모두 된다고요?
1: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0: 승더발류시 저압압력솥에 전골냄비까지 저압압력솥 3종 세트를 무료로 드립니다.
1: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2: 내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1: DB라면 됩니다.
3: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1: 됩니다.
4: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1: 됩니다.
5: 당뇨랑 고혈압이 있어도?
1: 되고요.
6: 지병이 있어도?
1: DB라면 됩니다. DB 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6: 수술비도 된다고요?
1: 됩니다.
7: 암 치료비도?
1: 됩니다.
6: 진단비도요?
1: 되고요.
6: 병원 통원비도?
1: 네, 됩니다.
8: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1: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6: 입원 첫날부터?
1: 됩니다.
8: 1인실에 입원해도?
1: 됩니다.
9: 미끄러진 사고로 입원해도?
1: 되고 말고요.
6: 감기로 입원해도요?
1: 돼요.
10: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1: 되죠.
4: 디스크로 수술해도?
1: 물론 됩니다.
8: 이게 모두 된다고요?
1: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0: 승더발류시 저압압력솥에 전골냄비까지 저압압력솥 3종 세트를 무료로 드립니다.
11: 이어서 뽀롱뽀롱 뽀로로가 방송됩니다.
12: 공원에도 거리에도 주택에도 합성목재 예스템바 데크, 펜스, 누바, 사이딩 등 친환경 제품으로 생활 속 가까이 합성목재 예스팀바.
13: 어? 이거 실화야?
14: 에이, AI 같은데.
13: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15: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인치 밥상 뜨딱

0: 요술 이불.
1: 모두 잠든 밤. 뽀로로네 집에 아직 불이 켜져 있네요.
2: 알라딘이?
3: 공주님에게 말했습니다. 공주님, 제 손을 잡으세요. 알라딘과 공주님이 양탄자 위에 올라탔습니다. 알았어. 요술 양탄자가 별이 가득한 밤하늘로 날아올랐습니다.
4: 그래.

아우, 그럼. 그래.

0: 어? 크롱의 이불이 움직여요.
1: 크롱은 또 꿈을 꾸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0: 자야지. 크롱 안 자고 밖에서 뭐 해?
1: 빠야야! 크롱! 크롱! 크롱! 크롱!
0: 그 이불이 요술 이불이라고?
1: 크롱! 크롱!
0: 아닌 것 같은데.
1: 크롱!
0: 크롱! 또 이불에 오줌 싸서 몰래 가지고 나온 건 아니야?
1: 크롱! 크롱!
0: 어디 오줌이 있나 볼까? 오! 아하, 오줌은 없네.
1: 크랑 크랑.
0: 혹시 너도 하늘을 날 수 있어?
1: 크랑.
2: 뽀로로와 크롱이 이불을 타고 하늘을 날고 있어요.
0: 벌써 내리는 거야?
1: 크랑크랑!
0: 그래, 조금만 더 놀자. 어? 제발.
2: 이불은 뽀로로와 크롱을 태우고 먼 숲으로 날아갔습니다.
0: 앞이 안 보여.
1: 크랑크랑!
2: 저런, 이불이 찢어졌어요.
1: 크랑크랑.
0: 괜찮아? 이불이 찢어져서 못 나나 봐.
1: 크랑크랑. 크랑크랑.
0: 그래, 우리가 꿰매줄게. 그럼 날 수 있을지도 몰라. 어서 집으로 가자. 우리 집이 어느 쪽이지? 어두워서 길을 잘 모르겠어.
1: 크랑? 크랑, 크랑.
0: 어? 그래, 일단 저기서 잠깐 쉬자.
1: 크랑, 크랑, 크랑, 크랑, 크랑, 크랑, 크랑, 크랑, 크랑,
0: 크랑, 크롱, 뭐해?
1: 크롱, 크롱.
0: 어. 와, 예쁜 실이네. 아, 이걸로 이불을 꿰매주자.
1: 크롱, 크롱.
2: 뽀로로와 크롱은 실을 따라서 동굴 깊숙이 들어갔습니다.
0: 어, 저건, 크롱. 아, 바늘도 있으면 좋을 텐데.
1: 크롱.
0: 어, 저건 또 뭐지?
1: 크롱, 크롱.
3: 다른 실이 필요한데.
0: 혹시 이거 네 거야?
3: 어?
0: 잠깐만. 이야!
3: 괜찮아?
0: 괜찮아.
3: 어?
0: 크랑.
3: 우와, 내 실. 고마워.

0: 근데 너희 누구야?
1: 난 뽀로로고, 얜 크롱이야. 크랑. 아, 저기
0: 어?
1: 우리 이불이 찢어졌는데 혹시 바늘이랑 실좀 빌려줄 수 있어? 크랑크랑.
0: 당연하지.
1: 정말 고마워.
0: 뭘, 너희도 소중한 내 실을 찾아줬잖아.
2: 곰인형은 찢어진 이불을 꿰매기 시작했어요.
0: 됐다.
1: 어때? 이제 날수 있겠어? 크랑. 우와, 잘 됐다.
0: 다행이야.
1: 크랑.
0: 고맙긴.
1: 정말 고마워. 우린 이만 가볼게. 크랑.
0: 벌써 가려고?
1: 맞다. 우리를 도와주느라 네걸못 만들었네. 크랑. 그래. 이번엔 우리가 널 도와줄게.
0: 우와, 정말 고마워.
2: 뽀로로와 크롱은 열심히 곰인형의 솜니불을 만들었어요.
0: 고마워. 정말 멋지다.
1: 다행이다. 크랑크랑. 그래, 이제 집에 가자. 크랑크랑.
0: 잘 가. 또 놀러 와.
1: 안녕. 크랑크랑.
2: 뽀로로와 크롱이 요술 이불을 타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1: 요술이보라 고마워.
3: 크롱. 크롱.
1: 이제 자자 크롱.

0: 들어와.
1: 안녕.
2: 아직 자고 있었구나.
0: 어서 일어나.
3: 낚시하러 가기로 했잖아.
4: 맞아.
0: 아, 참, 그랬었지. 그럼? 연돌잎꽃 크랑크랑.
5: 우와, 다시 깨끗해졌네. 역시 요술이불이야.
6: 무슨 말이야?
5: 어? 크롱 이불은 요술이불이야. 어젯밤엔 하늘을 날았어. 크랑크랑.
3: 말도 안 돼. 이불이 어떻게 날아?
5: 아니야, 정말 크롱이랑 나를 태우고 날았다니까.
6: 크랑크랑. 크랑크랑. 크랑크랑.
3: 에이, 요술이불 무슨.
5: 진짜라니까. 이불아, 빨리 날아봐.
7: 아휴, 둘 다 잠이 덜 깼나 봐.
5: 이불아, 자고 있니?
6: 크랑크랑.
8: 뽀로로와 크롱은 정말 꿈을 꾼 걸까요?
5: 이불아, 일어나봐, 제발. 숲의 요정.
8: 저기 뽀로로와 친구들이 마법의 숲에 놀러 왔어요.
9: 넷, 다섯.
2: 여기 숨자.
5: 좋았어.
3: 여기가 좋겠다.
4: 난 여기.
10: 꾸리꾸리 통통통, 꾸리꾸리 통통통, 변해라. 됐다.
8: 여긴 못 찾겠지.
5: 저기가 좋겠다.
9: 좁을 것 같은데.
5: 같이 숨자.
9: 밀면 어떡해.
5: 미안. 그럼. 저기로 가야겠다.

0: 어디?
1: 어? 뭔가 본 것 같은데?
0: 애들, 로디! 어? 찾았다!
2: 들켰어.
3: 잘 숨었는데.
1: 그러니까 잘 숨어야지. 우린 못 찾겠지?
4: 그런데 패티는 어디 있지?
1: 여기 있는데. 찾았다.
3: 어떻게 찾았지?
0: 척 보면 보이거든.
1: 보비하고 해리도 잡혔잖아.
0: 또 누굴 찾지?
5: 패티다. 어디 가는 거지? 난 절대로 못 찾을걸.
0: 응? 어? 아래를 봐야지. 어? 찾았다.
5: 아, 어떻게 찾았지?
1: 통통이도 찾아냈어.
0: 뭐가 있었던 것 같은데. 어? 이쪽으로 온다.
1: 보인다니까. 루피하고 크롬도 걸렸어. 이제 뽀로로만 남았지. 어, 저쪽이 수상한데. 어, 뭐야? 아닌가? 들켜버리다니.
0: 어? 거기 뽀로로 찾았다.
1: 어떻게 찾아낸 거야?
0: 뭐? 네가 일어났으니까 찾았지.
1: 방금 전 내 뒤쪽에 있었잖아.
0: 내가? 그런 적 없는데.
1: 그럼 뭐였지?
6: 뽀로로, 너도 착했네.
7: 패티, 정말 대단해. 뽀로로도 찾아내다니.
0: 내가 찾아낸 거 아닌데.
8: 그럼 어떻게 잡힌 거야?
0: 그 뭔가 이상한 빛이 보여서 패티인 줄 알았는데.
1: 저거야.
8: 뭐?
1: 없어졌어.
8: 뭐가 있다는 거야?
1: 이상해. 분명히 있었는데.
4: 우리 사진 좀 찍을까? 그래, 여기가 좋겠어. 됐다.
5: 빨리 와, 보비.
4: 사진 나왔어. 자.
6: 고마워.
1: 나도 보자.
6: 응.
4: 자, 뽀로로도.
1: 고마워.
0: 그런데 이게 뭐지?
6: 뭐가?
0: 에디 뒤에 뭐가 있는데?
6: 정말? 뭘까?
1: 크랑크랑. 어? 이게 뭐지?
8: 왜? 사진에 뭐 이상한 거라도 있어?
0: 이것 좀 봐봐.
8: 뭔데?
0: 거기 뭐가 있잖아.
8: 그렇네.
4: 뭐가 있다는 거야?
0: 어, 여기도 있어. 정말 이상한 게 있네.
1: 이게 뭐지?
4: 사진이 잘못된 건 아닌데.
1: 그거 아까 숨바꼭질 할 때도 본 것 같은데.
0: 혹시 요정 같은 건가?
6: 이 근처에 요정이 살아?
5: 잘 모르겠는데.
0: 그러고 보니 요정이 맞는 것 같아.
8: 요정은 무슨? 어? 요정이 어딨어?
1: 사진에 찍혔잖아. 그게 요정이 아니면 뭐냐고.
8: 그냥 잘못 찍힌 거야. 로디, 여기서 요정 봤어?
2: 못 봤어.
8: 너희는?
1: 크랑크랑.
6: 나도 못 봤는데.
9: 나도.
1: 난 봤다니까.
8: 잘못 본 거야. 요정이 있었으면 지금도 여기 보이겠지.
1: 다른 데로 갔을 수도 있잖아.
8: 아이, 그럴 리가.
1: 좋아, 내가 요정을 찾아오면 믿겠지? 기다려, 요정 데려올 테니까.
6: 아, 나도 같이 갈래.
0: 우리도 가보자.
8: 아무리 찾아봐라, 요정은 안 나올걸.
2: 나도 같이 갈게.
8: 어?
2: 같이 가.
8: 다 가버렸네.
10: 뽀로로와 친구들은 요정을 찾아 나섰어요.
0: 요정아!
1: 크랑!
0: 요정아!
1: 크랑크랑!
2: 요정아! 요정아!
0: 숲을 다 둘러볼 거야?
6: 그럼.

0: 너무 넓은데.
1: 우리 모여서 다니지 말고 각자 찾아보자.
2: 누구든 요정 찾으면 알려줘.
0: 이따가.
1: 팬티, 가보자. 요정아.
0: 아니네.
2: 요정님, 요정님. 안 보이는데.
1: 내가 높은 데로 가볼게.
0: 어디 보자.

0: 못 찾았어.
1: 나도. 그 참. 요정 나와라. 요정 나와라. 요정 나오라고.
2: 그럼 그럼.
1: 뭐가? 어? 찾았다.
2: 그럼.
1: 조심. 조심.
2: 그럼.
1: 물 속에 있나 봐.
3: 뭔가 반짝였어요.
1: 가보자.
3: 물고기들이었네요.
4: 오래라, 그럼 요정 찾았어.
2: 크랑크랑,
1: 너흰.
5: 우리도 못 찾았어.
1: 요정 같은 거 없는 것 같아.
6: 뭐지? 모두 돌아왔나? 보라라! 러디! 방금 뭔가 본 것 같았는데? 잠결에 잘못 봤나? 어? 또 숨바꼭질 하나? 좋아, 찾아주지!

살았다. 좀 쉬자.

0: 넌 누구야?
1: 난 리브야 봉피리 봉봉. 이 숲에 사는 유정이야.
0: 리브야 봉피리 봉봉.
1: 손님은 친절하게 대해줘야지. 그럴 수 있지? 악수.
0: 살려줘서 아니 만나서 반가워.
1: 이제 안심해도 돼.
0: 정말 고마워.
2: 뭐가 고마워?
3: 어? 에디가 꿈꿨나 봐.
1: 이제 깨어나는데?
4: 에디, 우리 왔어.
0: 잠깐 잠들었나 봐.
1: 숲을 돌아다녀봤는데 요정을 못 찾았어.
3: 분명히 본 것 같았는데.
0: 본 게 맞아. 너희가 없는 동안 내가 요정을 봤어.
5: 정말?
3: 에디가 잠꼬대하는 것 같아.
4: 그런가?
0: 리브야 봉피리 봉봉! 리브야 봉피리 봉봉 어딨어?
3: 리브야 뭐라고?
0: 리브야 봉피리 봉봉 어딨어?
6: 애들이 구해줘서 고마워요. 리브야 봉.

0: 이어서 나의 비밀 친구 해치가 방송됩니다.
1: 안녕 친구들. 고고다이노가 자가절화 기계로 곤충처럼 작아졌어. 작아진 탐험대가 신비로운 곤충 세계를 발견하게 되는데 엄청난 위기들이 끊임없이 찾아오고 있어. 안키, 스톰, 해리, 레스큐킹으로 합체해줘. 작아진 고고다이노 곤충 탐험대와 함께 신비로운 곤충 세계 대탐험을 시작해보자. 자, 모두 준비됐지? 고고다이노 곤충 탐험대, 고고!
2: 새로 리뉴얼된 크리스탈 레진 아트. 투명 레진을 넣은 다음에 이 스티커만 넣기만 해도 뚝딱 만들어지는 거지. 경화시켜주겠습니다. 와, 캔디 귀엽다. 디저트 악세서리를 만들 수 있어.
3: 아, 불이 났어요.
4: 그랬대.
5: 무슨 소리지?
3: 비상벨이 울리면 불이 난 거예요. 작은 불이어도 스스로 끓여하지 말고 바로 대피해요.
5: 빨리 가자! 토끼야, 잠깐만!
3: 대피할 때는 코와 입을 가리고 최대한 낮은 자세로 빠르게 움직여요.
5: 어디로 가야 하지? 어? 저기야!
3: 초록색으로 빛나는 유도등을 찾아서 화살표를 따라가요.
5: 우리 빠르게 내려가자!
6: 안 돼!
3: 엘리베이터는 안 돼요. 계단으로 나가요.
5: 길이 막혔어. 어떡하지?
3: 계단이나 복도에 연기가 차 있다면 다시 집 안으로 들어와 문을 잘 닫고 창문 쪽으로 가서
5: 도와주세요!
3: 외쳐요. 화장실이나 옷장에 숨는 것은 더 위험할 수 있어요.

0: 전쟁 또는 평화.
1: 하라리요? 너 누구야?
2: 바베레베레 바베레.
3: 응? 무슨 일이야?
4: 혹시 외계인?
0: 외계인? 그럼 다른 별에서 왔단 말이야? 가봐야겠어.
4: 뭐?
3: 나도 같이 갈게.
0: 아니, 혼자 다녀올게. 넌 부상자들을 돌봐줘. 다녀올게.
3: 나도 가야겠어. 뭐? 다녀올게. 삐요삐요.
1: 모냥을 이 꼴로 만들어 놓다니!
0: 어? 저건 뭐야? 엄청나잖아!
2: 바라삐삐, 베레베레.

0: 비리바라바라비.
1: 아라리오?
0: 바라비.
2: 바라뿌?
1: 어?
2: 비리베베 바라빠빠.
3: 이런.
2: 바라빠!
1: 난 싸우러 온 게 아니야.
4: 삐어삐어. 삐어삐어.
0: 삐리빼빼 빠락뽀부.
2: 삐리린?
0: 빠리리빼.
2: 빼린 삐리빼빼.
1: 뭐라는 거야?
2: 빼린 삐리빠빠뿌뿌. 너 뭐라고 한 거야?
1: 난 싸우러 온 게 아니야. 너희도 지구를 건드리지 말고 돌아가.
2: 돌아가라고? 싫은데.
1: 그럼
2: 이래라 빠른
1: 바라리오.
2: 베베베
1: 바라리오.
0: 바라리
2: 바라바라비 이래라 빠른파
0: 베베베
2: 바라. 바라베베
0: 베베.
3: 뭐야?
4: 나 미아야. 너도 외계인으로 변신해.
1: 하라리오. 안되겠어 피해! 바라리오!
4: 삐어삐어!
2: 오빠! 바라베베!
1: 인간계!

0: 저기!
1: 에? 뭐가 저렇게 커?
0: 이거 어떻게 들어가지?
2: 뭔가 열렸어!
3: 함정일 수도 있어.
0: 그래도 들어가야 해.

0: 보자마자 이게 뭐냐? 에? 응?
1: 아니요!
2: 저 미안하다!
3: 걸레리오!
2: 걸레리오!
0: 응?
1: 바람일구! 바람뿌!
0: 뭐냐? 밀리리오!
1: 베베뿌!
0: 바람뿌!
3: 바람이요!
2: 삐요삐요!
3: 걸레리오!
2: 걸레리오!
4: 여기로 어떻게?
0: 응? 여긴 뭐냐? 우와!
3: 네? 베리베리!
0: 아우 깜짝이야! 안녕! 베리베리! 자! 자! 베리베리야!
3: 베리베리! 베리베리! 베리베리!
0: 베리베리야!
3: 봐봐!
0: 안 되겠다, 밀리비야!
4: 어? 방음하기!
0: 이 녀석들! 밀리비야! 밀리비야! 다들 덤벼라!

0: 어서 타!
1: 미들리야!
2: 문양!
1: 어서 타라! 미들리야!
2: 문양!

0: 그런데 두목님이 없는데.
1: 정말.
2: 모냥이.
0: 안 돼.
3: 나 여기 있어. 왜 울고 난리야?
0: 두목. 어떻게 된 줄 알았잖아요.
3: 야야 너 안 내려와.
4: 얘들아.
1: 아빠.
3: 어, 태형.
5: 수고들 했네.
4: 모냥, 말썽꾸러기가 마지막에 고생했네.
3: 뒤늦게 제가 잘못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죄송합니다.
6: 선계로 데려가겠습니다.
3: 벌받으며 근신하겠습니다.
5: 정말 반성하는군.
4: 모냥, 벌을 인간계에서 받는 건 어떠냐?
3: 네? 인간계에서요?
4: 인간계에서 누군가 또 너처럼 말썽 부리는 걸 막는 일을 하거라.
5: 아, 좋은 생각이세.
3: 좋아요, 태아. 고맙습니다.
6: 잘 됐다.
1: 아빠, 저도 좀 더 있어도 되죠?
4: 넌 혹시 몽박사가 돌봐줄 수 있다면 허락하마.
7: 아니, 제가요? 아니, 그럼 딸처럼 생각하고 잘 돌보겠습니다.
1: 됐죠?
4: 그러거라.
5: 너 많이 너그러워졌다.
4: 어?
5: 발끈하게.

0: 지하왕국의 왕 땅강아지.
1: 안개가 짙으니까 조심해.
2: 하하, 이 정도는 나한테 아무것도 아니라고. 어?
3: 누가 일부러 파놓은 것 같아.
0: 구멍에 안 빠지게 조심해.
2: 야하, 정말 재밌다.

0: 얘들아, 스톰을 구하러 가자.
1: 응?
2: 예?
1: 예?
2: 예?
0: 스톰, 괜찮아? 어?
3: 땅속에 이렇게 많은 굴이 있었다니.
4: 멋지다. 누가 만들었지?
5: 그야, 지하 왕국의 왕이 만들었지.
0: 지하 왕국의 왕?
3: 왕이 누군데?
5: 바로 나, 땅강아지지.
3: 땅을 파는 왕이 어딨어?
5: 난 백성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매일 땅굴을 파고 있어. 땅속을 전부 잇는 지하 왕국을 건설하는 게 나의 꿈이거든.
0: 고고 스캔. 땅강아지는 단체 생활하는 곤충이 아니야. 개미나 벌처럼 여왕이 있는 것도 아닌데. 왜 왕이라고 말하는 거야?
5: 에이, 나 못 믿어? 저기 동물들이 백성들이라니까.
6: 누가 네 백성이야?
5: 안녕, 땅 노린재와 코뿔소 바퀴구나.
7: 안녕은 무슨, 여기저기 땅굴 그만 봐.
0: 응, 흙먼지만 날리고 길도 헷갈린다고.
4: 왕한테 저렇게 말해도 돼?
0: 왕? 무슨 왕이야? 왕자 뿅이겠지.
5: 아니, 그게...
8: 우린 잘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제가 나타나서 왕이라는 둥, 굴을 파자는 둥 귀찮게 해.
5: 하지만 난 백성들이 어디든지 갈 수 있게.
6: 아니, 됐거든. 흥!
5: 이럴 수가, 백성들이 날 버렸어.
9: 저기, 이 많은 땅굴을 혼자 다 팠다니 대단해.
4: 그래, 나도 땅 좀 파지만 너야말로 땅 파기 대장인걸.
5: 그래? 그렇지? 내가 땅 하나는 잘 파거든. 너도 땅을 잘 판다니 잘 됐다. 마침 땅 위로 이어지는 새로운 굴을 파고 있었거든. 같이 파자.
3: 좋았어. 그럼 내 실력을 보여주지.
10: 이래도 되는 거야? 아까 다들 싫다고 했는데.
3: 야호! 재밌겠다!
0: 정말 못 말린다니까.
5: 여기로 가면 지상으로 연결되는 거야.
10: 이게 대체 무슨 소리야?
0: 땅강아지는 힘을 과시하려고 날개를 비벼서 땅굴을 울리는 소리를 낸대. 힘센다는 걸 보여주는 거야.
11: 시끄러워! 그만 하라고 내가 몇 번이나 말했지. 시끄러워서 잘 수가 없네.
5: 하지만 이건 지하 백성들을 위해서.
11: 난 네 백성이 아니야. 넌 왕도 아니고. 더 이상은 못 참아. 혼내지 마.
0: 잠깐만. 큰일 났다. 얘들아, 레스큐 킹으로 합체해서 도와주자.

0: 레스큐 킹! 렉스, 레드 파워 변신! 가자!
1: 잡았다! 아니잖아.
2: 두더지는 땅속에 살아서 눈이 잘 안 보여.
0: 맞아. 오랫동안 땅속에서 살아서 강한 빛을 두려워해. 그래, 레스큐 킹, 빛을 이용해봐. 알았어.
1: 이번엔 진짜로 잡았다.
0: 반짝반짝 구강등.
1: 안동부상.
0: 땅강아지야, 괜찮니?
3: 뭐지?

0: 어서 타, 깜깜하지 않고.
1: 무슨 일이야? 안 보여! 도와줘!
0: 아! 땅굴이 무너진다!
2: 어디로 가야 돼?
0: 얘들아, 진정해! 도와줄게! 지진 때문에 겁을 먹어서 내 이야기를 못 듣는 것 같아.
3: 모두들 진정해! 이럴 때를 대비해서 올라갈 수 있는 터널이 있어. 모두 날 따라와. 고고다이노, 이쪽이야.
0: 알았어.
3: 백성들이여, 나를 따르라!
4: 아까 우리가 팠던 굴이구나, 맞지?
3: 응, 지상으로 연결되어 있어.
0: 서둘러! 저기 출구가 보여! 야! 아, 공룡부리가 지나갔구나. 그래서 땅굴이 무너진 거야.
2: 땅강아지가 땅굴을 파두지 않았으면 큰일 날 뻔했어.
5: 맞아, 다 땅강아지 덕분이야.
0: 지하왕국의 왕 땅강아지야. 어? 정말로 고마워. 우리 다 같이 만세하자. 땅강아지.

0: 이어서 도레미 프렌즈가 방송됩니다.
1: 취미 같은 건 질색인 고드리 부장의 도토리 문화센터 잠입기. 취미의 성지 도토리 문화센터를 지키는 고인물 사인방 할머니들. 그리고 이를 파괴하려는 유니버스 부장 고두리가 펼치는 육회발랄 감동 이야기가 시작된다.
2: 한번 문을 여는 방법을 알게 되면 세상의 모든 문을 열어보고 싶어질 거야.
1: 업무의 일환일 뿐! 을 외치던 고두리 부장. 그러나 점차 취미의 세계로 빠져드는데 과연 유니버스 그룹은 쇼핑몰 더 유레카를 완공할 수 있을까? 또한 고두리 부장은 취미의 성지 도토리 문화센터에서 인생의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

0: 얜 집 없어? 뚝딱뚝딱 아기 토끼지. 내가 뚝딱 예쁜 집 만들어줄게. 물통에 침대 이름표도 뚝딱. 여기가 아기 토끼지.
1: 새 집 생겨서 좋겠다.
2: 좋아 좋아.
0: 뚝딱뚝딱 아기 토끼지.
2: 병원 놀이.

0: 약이에요. 이 약을 먹으면 나을 거예요.
1: 고마워요, 데니 선생님.

드세요. 선생님 고마워요. 야,

0: 머리가 아플 때는 이 약을 드세요.
1: 고맙습니다.
0: 그럼 다시 들어오세요.

0: 이어서 페퍼 피그가 방송됩니다.
1: 안녕 지구인 여러분, 화성 TV의 제이입니다. 우린 화성에 정착해 테라포밍을 하고 있어요. 매일매일이 사건 사고의 연속이죠. 그런 우리를 도와줄 최고의 건설팀 소개합니다. 기가빌더! 기가빌더 출동!
2: 저 중장비들 좀 봐!
3: 정말 멋져!
1: 그럼 건설 현장을 구경해볼까요? 기가빌더 팀의 멋진 중장비도 함께요.

0: 기가 밀던 팀들이 어떤 것들을 만들까요?
1: 기가 밀다 임무 완수!
0: 멋지다! 너희는 정말 최고야!
1: 기가 밀다 준비 완료!
2: 기다릴게! 화성에서 만나! 남동생 조지고요. 이분은 제 엄마예요. 그리고 제 아빠고요. 페파 피그.
3: 레오미.
4: 네, 주인님.
5: 제스처로 교감하고 기능을 코딩해요. 내 말을 알아듣는 AI 로봇 레오미.
4: I'm so happy to see you. 3 더하기 8은 11. 정답입니다.
5: 똑똑한 AI 로봇 레오미 원앤원
6: 옥스포드 타운 스와트 성공이다.
4: 잠깐만 쌩
6: 도망쳐. 나 잡아봐라.
7: 보드로 확인. 스와트 출동. 기동전투차 진입. 야! 꼼짝마. 사건 종료. 스와트 옥스포드.

0: 페파 가족 음악대.
1: 페파 엄마 아빠가 다락에서 상자를 가져왔습니다.
2: 엄마랑 아빠가 다락에서 이 상자를 찾았단다.
0: 오!
2: 여기 뭐가 들었을 것 같니?
0: 몰라요.
3: 여긴 악기들이 들어있단다.
2: 이런 먼지가 꽤 쌓였군. 와.
3: 이건 엄마가 어렸을 때 켰던 바이올린이야.
0: 엄마가요? 지금 한번 연주해 주세요.
3: 너무 오랫동안 해보질 않아서.
0: 얼른요, 엄마. 연주해 주세요.
3: 잘 될지 모르겠구나.

0: 이렇게 잡는 거야.
1: 네, 알았어요.
2: 저런, 바이올린 소리가 좀 이상한 것 같죠? 조지도 해보고 싶었어요.
1: 이렇게 잡는 거야, 조지.
2: 조지가 내는 소리 또한 이상했어요.
1: 바이올린 연주하는 건 너무 어려워요.
3: 페파, 이 북을 쳐볼래? 이건 쉬울 거야.
1: 네, 아빠.
2: 북소리는 그럴듯하죠. 페파는 신나게 북을 쳤습니다.
0: 잘하는구나.
3: 그래, 소리가 제법 나는군.
0: 당신이 연주하던 아코디언도 있네요.
3: 당신을 처음 만났을 때 이 곡을 연주했었지.
0: 네, 맞아요. 이 곡 기억나요.
2: 조지도 연주해보고 싶었습니다.
3: 해보고 싶다고? 아코디언 연주는 어려운데.
1: 조지, 아코디언 연주는 어려워. 아코디언 연주는 북치는 것만큼 어려워.
3: 알았다, 해봐.
2: 아코디언을 연주하기에 조지는 너무 어립니다.
1: 아빠, 상자 속에 다른 악기는 없어요?
3: 불나팔이 있구나.
1: 불어볼래요.
3: 그건 아주 세게 불어야 해.
2: 불나팔은 소리가 안 났어요.
1: 소리가 안 나요.
0: 예전엔 불 수 있었는데.
2: 엄마가 불어도 소리는 안 났죠.
3: 내가 불어볼게. 나처럼 힘이 센 어른은 불 수 있을 거야.
2: 역시 소리는 나지 않았습니다.
3: 도저히 안 되는구나. 이걸 부는 건 불가능해.
0: 신경 쓸 거 없어요. 아코디언을 연주하면 되잖아요. 당신 솜씨는 최고예요.
3: 그래, 내가 아코디언 연주는 좀 하지. 내 자랑 같아 뭐하지만.
0: 난 바이올린을 연주할게요.
1: 그럼 전 북을 칠게요.
2: 엄마는 바이올린을 연주했습니다. 아빠는 아코디언을 연주했고 팔판은 북을 쳤죠. 그런데 조지가 연주할 악기가 없네요. 조지가 뿔나팔을 불었습니다.
1: 엄마도 뿔나팔을 못 불고, 아빠도 뿔나팔을 못 불고, 그리고 나도

0: 개구리와 벌레와 나비.
1: 파파랑 조지가 할아버지네 놀러 왔습니다.
2: 와,
1: 예쁜 나비가 날아왔습니다.
0: 할아버지, 나비는 왜 꽃을 좋아해요?
3: 꽃에서 먹이를 얻어가기 때문이지.
0: 어떻게 해요?
3: 나비는 혀가 아주 길거든.
0: 제 혀보다 더 길어요?
3: 그럼 길지. 나비 혀는 배파 혀보다 훨씬 더 길단다. 나비는 그 긴 혀로 꽃에 있는 꿀을 마시지.
0: 와.
3: 나비가 우리 배파가 꽃인 줄 아는 모양이구나.
0: 난 꽃이 아니야. 나는 페파야. 진짜 예쁘다. 나도 나비가 되고 싶어.
1: 페파는 나비 흉내를 냈습니다.
0: 난 예쁜 나비야.
1: 조지도 같이 놀고 싶었죠.
0: 조지, 나비는 내가 할 거야. 그러니까 넌 다른 거 해. 생각났다, 조지. 넌 꿈틀꿈틀 벌레 해. 나 봐라, 난 나비다.
1: 저런, 조지도 벌레 말고 나비를 하고 싶었습니다.
3: 조지, 할아버지가 어렸을 때는 벌레 흉내를 내면서 아주 재밌게 놀았단다. 벌레 흉내를 내는 건 아주 쉽거든. 할아버지가 가르쳐주마. 맨 처음엔 어떻게 하냐 하면 이렇게 땅에 엎드리는 거야. 그런 다음 꿈틀꿈틀 기는 거지. 난 꿈틀꿈틀 벌레다.
1: 조지는 할아버지하고 꿈틀꿈틀 기어다니는 게 좋았습니다.
0: 난 예쁜 나비, 난 예쁜 나비. 할아버지, 전 나비예요.
3: 그래, 페파. 아주 예쁬 나비 같구나.
0: 할아버지, 조지랑 뭐 하시는 거예요?
3: 우린 꿈틀꿈틀 기어다니는 벌레란다.
0: 나도 꿈틀꿈틀 벌레 할래요. 꿈틀꿈틀 벌레.
3: 난 꿈틀꿈틀 벌레다.
0: 꿈틀꿈틀 벌레. 꿈틀꿈틀 벌레. 꿈틀꿈틀 벌레. 난 네가 좋아. 난 꿈틀꿈틀 벌레.
3: 재밌구나. 이번엔 어떤 동물 흉내를 내볼까?
0: 모르겠어요. 할아버지, 아기 개구리예요.
3: 그럼 이번엔 개구리 흉내를 내볼까?
0: 개구린 나비처럼 예쁘지 않잖아요. 벌레처럼 꿈틀거리지도 않고.
3: 개구린 너희들이 좋아하는 놀이를 잘하지.
0: 개구리도 소꿉놀이 좋아해요?
3: 그런 건 말고. 네가 제일 좋아하는 놀이가 뭐냐?
0: 진흙 웅덩이에서 뛰는 거야.
3: 그래, 개구리도 그런 데서 노는 걸 좋아해요.
0: 조지, 우리 개구리 흉내 내자. 나는 개구리. 나는 개구리.
1: 개구리들이 큰 진흙 웅덩이를 발견했습니다. 페파와 조지는 훌쩍훌쩍 신나게 뛰어놀았죠. 진흙 웅덩이에서 뛰는 걸 모두 다 좋아하는군요.
0: 나비 흉내랑 벌레 흉내도 재밌지만 개구리 흉내가 제일 재밌어요.

0: 엄마, 아빠, 놀이.
1: 페퍼랑 조지가 침대 위에서 뛰어놀고 있네요.
0: 이게 뭐지?
1: 페퍼가 옛날 옷상자를 발견했습니다.
0: 와, 이건 아빠 모자다. 이건 엄마 옷이고. 조지, 우리 엄마 아빠 옷 입고.

0: 모자놀이 할까? 자, 아빠 모자 써. 아빠 코트도 입고. 여보 멋져요. 이제 내 차례다. 엄마 옷을 입었어. 엄마 모자도 써야지. 여보, 신발은 어디 있어요? 나도 엄마 신발을 찾아야지. 이제 예쁘게 화장만 하면 돼. 엄마처럼.
1: 팔팔은 엄마 화장품을 찾았어요.
0: 아하! 분을 발라야지. 예뻐졌다! 이제 립스틱 발라야지. 예쁜 우리 엄마 같다. 여보, 나가요. 이제 일하러 가야죠.
1: 엄마는 일하느라 바쁩니다.
2: 어서 오너라, 페파, 조지.
0: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2: 너희들한테 어서 오라고 했어.
0: 난 페파가 아니에요. 페파 엄마예요.
2: 아, 네. 안녕하세요, 페파 엄마.
0: 안녕하세요. 이분은 페파 아빠예요. 조지.
2: 페파 아빠도 안녕하세요.
0: 잠깐 실례할게요. 할 일이 아주 많거든요. 여보세요? 네, 이것도 하고 그것도 하세요. 아니요, 됐어요. 끊어요.
1: 팔팔은 엄마 역할을 하는 게 재미있었어요. 하지만 조지는 재미가 없었죠.
0: 미안해요, 여보. 조금만 기다려요. 이제 다 됐어요. 여보, 이제 당신이 할 일을 하러 갈까요?
2: 잘 가요, 페파 엄마, 페파 아빠.
0: 안녕히 계세요.
1: 페파 아빠가 땅을 파고 있습니다.
3: 어서 오너라, 페파. 어서 오너라, 조지.
0: 전 페파가 아니에요. 페파 엄마예요. 이분은 페파 아빠고요. 페파 아빠도 일하러 왔어요.
3: 아이고, 고맙습니다, 페파 아빠. 근데 조심하세요. 흙웅덩이가 깊으니까요.
0: 제일 좋은 옷을 입고 땅을 파면 어떡해요? 옷을 버리잖아요. 나도 소리가 울리게 하고 싶어요.
2: 아이스크림 먹자.
0: 아이스크림이다.
2: 페파, 조지, 옷이 그게 뭐니? 아이스크림은 그 옷 벗고 먹어.
0: 난 페파 엄마예요. 이분은 페파 아빠고요.
2: 그러세요?
0: 네.
2: 그럼 예쁜 페파랑 조지는 어디 있어요?
0: 우리도 몰라요.
2: 어쩌나? 이 아이스크림은 페파랑 조지가 제일 좋아하는 건데. 둘 다 없으니까 이건 나중에.
0: 우리 여기 있어요.
2: 페파? 조지, 여기 있었구나.
0: 네, 엄마. 우리가 엄마 아빠인 척 했던 거예요.
3: 그걸 감쪽같이 몰랐구나.

0: 신발.
1: 밖에서 놀던 펄펄한 조지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2: 펄파, 네 신발은 어디 있니?
0: 어, 잃어버렸어요.
3: 찾아보면 어디 있겠지. 같이 나가서 마당을 한번 찾아볼까?
0: 네.
1: 모두 펄파 신발을 찾으러 나왔습니다. 펄파 엄마는 꽃밭을 찾아보지만 꽃밭엔 없죠.
3: 없네.
1: 펄파 아빠는 손수레 속을 찾아봅니다. 하지만 거기에도 없습니다.
2: 없네.
1: 펄파와 조지는 화분 속을 찾아봅니다.

0: 하지만 거기에도 없죠.
1: 아무리 찾아봐도 페파 신발이 영 보이지 않는군.
0: 페파의 신발은 어디로 간 걸까요?
2: 이제 난 뭘 신고 다니지?
3: 걱정할 거 없어. 어차피 네 신발이 많이 낡아서 새로 사주려고 했어.
2: 그럼 빨간색으로 사주세요, 엄마.
3: 그래, 그렇게 하자꾸나.
2: 조지, 난 새로 빨간 신발 살 거다.
0: 팔팔한 엄마가 신발 가게에 왔습니다.
3: 안녕하세요.
4: 어서 오세요.
3: 우리 페파 신발을 새로 사려고 하는데요.
2: 빨간 신발이요.
4: 그래, 페파. 예쁜 새 신발을 찾아줄게.
2: 빨간색으로요. 아셨죠?
4: 알았어. 이런 거 말이지?
2: 우와. 새 신발이다.
0: 조지는 아빠하고 체스를 두고 있습니다.
1: 아이쿠, 우리 조지 잘하네.
2: 아빠, 아빠. 새 신발 샀어요. 빨간색이에요.
1: 그래, 빨간 신발이구나.
2: 엄마, 제 새 신발 예뻐요?
3: 그래, 예뻐. 너한테 아주 잘 어울리고.
2: 조지, 누나 새 신발 예쁘지?
0: 모두 파파의 새 신발이 마음에 들었어요.
2: 전 새 신발이 정말 정말 좋아해요. 절대로 벗고 싶지 않아요.
0: 목욕을 할 때도 팔팔한 새로 산 빨간 신발을 벗지 않았습니다. 잠옷으로 갈아입은 후에도 팔팔은 새 신발을 벗지 않았죠. 팔팔은 잘 때도 새 신발을 벗지 않았어요.
3: 페파? 그래도 잘 땐 신발을 벗어야지.
2: 그냥 신고 잘래요. 새 신발 벗고 싶지 않아요.
3: 알았다. 잘 자라, 페파, 조지.
2: 엄마, 아빠. 안녕히 주무세요.
1: 잘 자라, 우리 예쁜 아기들.
0: 밤새 비가 왔습니다. 그래서 마당이 다 젖었죠. 팔팔 엄마는 장화를 신었습니다. 아빠도 장화를 신었고 조지도 장화를 신었습니다. 그런데 팔팔은 새 신발을 신었네요. 조지가 풀밭 사이로 뜁니다. 팔팔도 풀밭에서 뛰노는 걸 좋아합니다. 하지만 새 신발이 젖는 건 싫었죠.
2: 난 젖은 풀밭에 들어가서 놀 수 없어.
0: 조지는 진흙 웅덩이에서 뜁니다. 팔팔도 같이 놀고 싶었지만 새 신발이 더러워질까봐 걱정이 됐죠. 엄마와 아빠까지 진흙 웅덩이에 들어가 즐겁게 진흙 튀기기를 합니다. 팔팔가 어디 가는 걸까요? 팔팔도 장화를 신는군요.

0: 진흙웅덩이에서 놀 때는 꼭 장화를 신어야 해요. 유치원 잔치.
1: 유치원에서 행사를 하는 날입니다. 파파 가족도 초대를 받았죠. 파파 친구들도 있네요. 고양이 캔디, 양수지, 강아지 데니, 토끼 레베카, 조랑말 페드로.
0: 친구들아, 안녕.
2: 안녕, 페파.
0: 유치원 행사가 열려서 신나.
3: 나도.
0: 넌 뭐가 제일 좋아?
3: 네.
0: 얼굴에 그림 그리는 거.
4: 난 풍선이 제일 좋아. 난 점프성이 제일 좋아.
0: 난 전부 다 좋아.
5: 페파 말이 정답 같구나.
4: 나중에 봐, 페파.
0: 나중에 만나.
5: 조지, 넌 뭐가 제일 좋으냐?
6: 공룡.
7: 저런, 어린이 유치원 잔치엔 공룡이 없어, 조지.
5: 아마 공룡 풍선은 구해줄 수 있을 거야.
7: 공룡 풍선을 불어주는 데가 있을까 몰라요.
5: 물론 있을 거야.
0: 조지랑 얼굴에 그림 그려주는데 가도 돼요?
5: 그럼.
1: 이모 토끼가 호랑이 얼굴을 그려줬습니다.
7: 자, 수지, 너도 이제 호랑이 같구나.
0: 고맙습니다.
3: 네.
0: 와, 수지, 네 얼굴 멋있다. 고양이 얼굴이야?
3: 아니야, 난 호랑이야.
6: 네.
7: 페파, 얼굴에 그림 그리러 왔니?
0: 네, 맞아요. 저는 코끼리요.
7: 어쩌나? 코끼리는 잘 못 그리는데? 호랑이는 안 되겠니?
0: 네, 좋아요. 호랑이요.
7: 자, 페파, 너도 이제 호랑이야.
0: 난 호랑이다.
7: 조지, 넌 뭘 그리고 싶니?
6: 공룡.
7: 공룡? 공룡 대신 호랑이 얼굴을 그리도록 하자.
0: 난 호랑이야.
4: 나도 호랑이다.
8: 미야오.
0: 호랑이는 그런 소리 안 내.
4: 네가 어떻게 알아?
0: 호랑이는 아주 큰 고양이거든.
8: 미야오.
0: 나도 고양이고. 캔디, 호랑이는 어떻게 하는지 가르쳐 줄래? 좋아.
6: 호랑이는 어슬렁어슬렁 기어다니다가 갑자기 뛰어올라.
0: 호랑이는 몸을 깨끗하게 하는 걸 좋아해. 그리고 호랑이는 기분이 좋을 때 이런 소리를 내.
7: 여기들 있었구나. 어머나, 모두 호랑이들이네.
0: 호랑이가 어떻게 하는지 제가 가르쳐줬어요.
7: 호랑이들아, 다음엔 뭘 하고 싶니?
6: 공룡.
5: 맞아. 조지한테 공룡 풍선을 찾아줘야지.
7: 너희들도 모두 같이 가자.
2: 맞아!
7: 선생님, 안녕하세요. 아이들이 풍선을 받으러 왔어요.
9: 어서 와요. 여러 동물 풍선이 많이 있어요.
0: 저는 코끼리 풍선 주세요.
9: 여기 있다, 페파.
0: 전 캥거루 풍선이야.
4: 전 사자 풍선이야.
0: 원숭이 풍선이야.
4: 앵무새 풍선이에요.
9: 그래요, 여기 모두 있어요.
5: 제일 중요한 게 하나 남았어요. 조지는 공룡 풍선을 원하는데 있나요?
9: 아유, 저런. 공룡 풍선은 하나도 없는데 어쩌면 좋죠?
5: 조지, 걱정 마. 아빠가 만들어줄게. 기다란 풍선 두 개만 주시겠어요? 모두들 잘 봐요.
1: 아빠가 긴 풍선 두 개로 뭘 만들려는 걸까요?
5: 됐군. 이게 뭔지 누가 맞춰볼래?
0: 캥거루 아니에요?
5: 아니에요. 이건...
6: 공룡.
5: 맞아요. 공룡이에요.
1: 아빠가 풍선으로 공룡을 만들었어요.
6: 공룡.
0: 이제 장난감 섬에 가요.
1: 팔팔한 장난감 성에서 즐겁게 뛰어놀았어요. 모두들 즐겁고 신나게 뛰어놀았죠.
0: 이렇게 재밌는 어린이 행사는 처음!

0: 냠냠시티 외곽에서 레시피스톤이 발견됐어요. 악당이 시민들 틈에 숨어 레시피스톤을 노릴 수 있으니 조심해요.
1: 맡겨주세요. 그동안 냠냠 카드도 잔뜩 모았거든요. 슈퍼젯 메카탄타 미라클 루나 냠냠시티 위기가 오면 영웅이 나타난다.
2: 이제 레시피스톤만 있으면 악당이 왕이 될 수 있다. 뚱뚱치킨 슈퍼젝을 잡아! 빨리 레시피스톤 내놔!
1: 메카탄탄! 레시피스톤을 가져와야 해! 어떤 악당도 우리한테는 어림없다! 슈퍼히어로는 어떤 상황에도 겁먹지 않아!

0: 섬세한 암흑 보석이 7살 어린이 손에?
1: 그 보석 번개맨한테 돌려줄래?
0: 보석을 되찾으려는 번개맨과 악동 사랑이 좌충우돌 코믹 성장 드라마 친구영웅 번개맨. 스스로 생각하며 단단하게 자라나는 시간. 매주 새로운 질문 속에서 피어나는 아이들의

0: 아니야? 그럼 운동해야지. 그거? 햇지 하우스에서 햇지 넓어주세요. 자니?
1: 지구 영웅 헌개맨.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0: 안녕 여러분. 기가빌더 팀이 열심히 노력해준 덕분에 학교가 완성됐습니다. 드디어 오늘 테라 초등학교가 문을 열게 됐네요. 그래서 아주 특별한 선생님을 모셨어요. 기가빌더 팀입니다.
1: 안녕 여러분. 만나서 반가워.
2: 너무 기대돼. 뭘 가르쳐줄까?
3: 안녕, 난 루루야. 오늘은 재밌는 과학을 배울 거야.
2: 과학은 재미없고 너무 어려운데.
3: 어? 그렇지 않아. 과학이 얼마나 재밌는데.
0: 아직 우리 학생들에겐 살짝 어려웠나 보군요. 여러분, 일어나요.
3: 내 수업이 그렇게 지루했어?
4: 이제부턴 퍼버쌤의 과학 시간이다. 우리는 퍼버와 두더지들. 예! 과학은 하나의 게임이지. 누구보다 먼저 화성을 연구해서 명성을 손에 넣겠어.
3: 뭐? 퍼버, 지금 이건 내 과학 수업이야.
4: 이러니 애들이 과학이라면 질색하지. 너같이 뭘 모르는 애는 맨날 이론만 떠드니까.
3: 뭐?
2: 퍼버, 지금 수업 중이야. 빨리 나가.
3: 아니, 잠깐만. 괜찮아, 레이. 과학이 전문이라니까 얼마나 재밌게 가르치나 보자.
4: 꼬맹이 여러분, 자 그럼 퍼버쌤이 과학이 뭔지 보여주겠다.

0: 이게 바로 자성체란 것이다. 자, 이젠 어때? 재밌지 안 그래?
1: 뭐야? 이게 왜 이러지?
2: 빨간 자석과 파란 자석이 서로 끌어당기는 힘을 뭐라고 하는지 알아? 인력! 자성으로 물건을 띄우는 건 위험할 수 있어.
0: 아으, 감히 이 포보님의 실험을 방해해? 하, 이거랑 요거 그리고 이것까지 자성으로 다 띄워주마. 자, 포보님의 자성장치는 저렇게 무거운 것도 번쩍 들 수 있다고.
2: 포보, 빨리 내려놓으라고. 내가 처리할게.
0: 그런 장난감으론 날 못 이겨. 네가 날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0: 변신 완료! 마이티브 변신 완료! 레이브 변신 완료! 스케이버 변신 완료!
1: 자, 모두 한 줄로 서서 천천히 대피할게요.
2: 꼬맹이들이 이제야 내 위대함을 깨닫고 있어. 그럼 너 엄청난 것도 보여주마.
1: 저 수업에서부터 학교를 잃다니.
3: 빨리 학교를 제자리로 돌려놔야 해요.

0: 가속이 미는 힘이 너무 강력해. 호보, 빨리 학교를 내려놔. 그렇게 하면 모두 위험해.
1: 하, 이래도 내가 이겼다고 인정 못해?
0: 그래, 알았어. 네가 이겼어, 포보. 네 발명품은 우주 최강이야.
1: 당연하지. 난 최고의 과학자니까.
0: 잡아당기는 힘이 너무 세. 어떻게 좀 해봐.
1: 진 사람이 뭔 말이 그렇게 많아?
0: 어떻게? 이젠 미는 힘이 너무 세. 또 퉁퉁 뜨고 있어.
1: 아니 대체 어쩌란 거야?

0: 야, 도대체 이거 왜 이래?
1: 뭐 하는 거야?
0: 네가 자꾸 이랬다 저랬다 해서 내 조종간이 고장났잖아.
1: 도와줘! 유루, 다들 다치지 않게 잘 받아야 해. 알았어. 자석을 절반 크기로 잘라서 빨간색 자석과 파란색 자석을 동시에 쓰는 거야.
0: 뭐? 야! 내 발명품을!
1: 야! 빨리 파란색 자석을 학교를 향해 겨누어!
0: 야!
2: 어? 뭐야? 서서히 내려가는 것 같은데?
1: 저 아래 좀 봐! 어?
3: 자석의 비느님과 장기느님 모두를 이용해서 학교 건물이 떨어지는 속도를 조절하고 있어!
4: 뭔 소린지 하나도 모르겠지만 다 같이 당기자! 다시 건물이 떠오르고 있어! 이제 밀어!
2: 당겨!
5: 다니는 학교였으면 더 재밌을 텐데. 정말 신날 거야.
6: 역시 나의 하늘을 나는 학교가 최고지. 나의 과학적 지식을 총동원해서 만든 발명품이야. 자석의 미는
1: 그럼 이번엔 집중기 수업을 해볼까?
6: 나의 천재적인
1: 푸푸 엄청난 자석으로 우리 좀 도와줄래?
6: 막상 해보려니 잘 안 되지. 이 천재 과학자의 도움 없이는 말이야.
1: 그럼 조립식 교실을 다시 공중에 띄워보자. 물론 안전하게 쌓으려면 도움이 필요해. 기가 빌더, 좋을 준비 됐어?
7: 출동 준비 완료!

0: 전문이지. 수학은 누워서 당근 먹기야.
1: 내 손을 거치면 뭐든 예술이 된다고. 자, 쌓고 포장하는 건 내게 맡겨.
0: 몸집은 작아도 큰일을 해내지. 기가 빌려.

0: 이 천재 과학자님 덕분이야. 이제 다들 멋진 학교에 다니게 된 소감이 어때?
1: 정말 고마워, 기념일단팀. 과학이 이렇게 재밌는 건지 몰랐어. 과학이 재밌어졌다니 정말 다행이야.
2: 그럼 이제 남은 수업도 마저 해볼까?
0: 내 발명품이 없었다면 저런 멋진 학교 건물은 꿈도 못 꿨어. 웃지 마, 이 녀석들아.
3: 도서관을 부탁해.
4: 그랬는데 내가 말이야.
1: 안 돼. 대칭 로보티카가 위험해.
4: 역시 캡틴 로보티카가 누구야?
5: 아, 포키가 좋아하는 만화책 주인공이야. 우와, 포키가 저렇게 가만히 앉아서 오랫동안 집중하는 건 또 처음 보는 것 같은데?
4: 이거 신기록이겠는걸?
2: 안녕, 얘들아. 포키, 뭘 그렇게 열심히 보고 있어?
6: 아빈, 화성의 영웅들이라고 들어봤어? 로봇 영웅의 모험담을 다룬 만화야.
2: 포키, 그 만화를 진짜 좋아하는구나.
6: 그래, 맞아. 이제 막 캡틴 로보티카가 나쁜 로봇들을 무찌르려고. 어? 이게 끝이야? 그럼 다음 이야기는. 아, 안 돼. 이건을 봐야겠어. 지금 당장.

0: 드디어 왔다!
1: 어, 포키, 너도 주문했어? 나도 책을 잔뜩 주문했거든. 우리 테라시티 주민들도 종이책을 그리워하잖니. 자, 책들아, 화성연구라!
0: 시장님, 괜찮으세요?
1: 도와줘! 고맙구나. 책이 생각보다 훨씬 많은데?
0: 이렇게 책이 많으면 화성의 영웅들 2권은 못 찾을 텐데. 본부에 연락해봐야겠다. 그리고 나서 갑자기...
2: 얘들아, 책이 잔뜩 있는데 정리해서 보관할 곳이 필요해. 화성에 엄청 크고 멋진 도서관을 지어보자.
3: 포키, 정말 좋은 생각이야. 자, 여러분, 돌 준비 됐어?
4: 어? 준비 완료!
3: 그럼 기가빌더 출동! 땅파괴 대장 포키! 땅파기는 내가 또 전문이지! 수학 천재 루루!
5: 수학은 누워서 당근 먹기야!
3: 눈부신 아티스트 레이! 내 손을 거치면 뭐든 예술이 된다고! 블록사키 챔피언 마이티!
6: 자, 쌍코 포장하는 걸 내게 맡겨!
3: 그리고 하늘나는 스타 스키!
5: 몸뚱 잡아도 큰일을 해내지!
4: 기가빌더 출동!
3: 좋아, 이 많은 책을 다 보관할 수 있게 새로운 도서관을 지어볼까?
0: 우와, 딱 봐도 멋진 도서관인데?
3: 자, 그럼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책들을 보관할 도서관을 만들어볼까?
4: 그래, 좋아!

0: 아미가 이모 완수!
1: 제 대다리야!
2: 이야, 이건이 왔다! 어서 빨리 읽고 싶어!
3: 잠깐만, 다른 책부터 정리해야 해.
1: 하지만 어떡해, 책이 너무 많은데?
4: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내가 준비한 게 있지. 짜잔! 여러분, 이건 책을 정리하는 최첨단 사서 로봇이야.
2: 우와, 멋지다!
4: 그렇지? 엔지니어들에게 부탁했지. 앞으로는 이 로봇이 도서관을 완벽하게 관리해줄 거야.

0: 좋았어. 그럼 준비 끝. 자, 이제 도서관 문을 열어볼까? 자!
1: 여러분, 어서 오세요. 이 도서관은 모두에게 열려 있습니다.
2: 드디어 내 차례다! 사서로봇, 화성의 영웅들 2권을 빨리 찾아줄래?
1: 알겠습니다. 화성의 영웅들 2권 찾는 중.
3: 겨우 이 코딱지만한 도서관 하나 짓고 뭘 그렇게 좋아하는 거야? 근데 내 차서전은 다들 관심도 없잖아.
4: 우리는 호구와 드더지들.
3: 과학은 하나의 게임이지. 누구보다 먼저 화성을 연구해서 명성을 손에 넣겠어. 내가 얼마나 열심히 쓴 책인데.
5: 해킹은 잘 돼가나?
3: 드디어 해냈어.
5: 이 멍청한 로봇에게 선반의 책을 다 꺼내게 한 다음 내 차서전으로 선반을 꽉 채우겠대.
2: 우와. 어? 내 책은 어디 있어?
6: 왜 저러는 거지?
7: 얘들아, 빨리 사서로봇을 막자.
5: 이번엔 너희 마음대로 안 될걸?
7: 얘들아, 기가봇이 나설 차례야. 기가빌더 변신!
2: 코키봇 변신 완료!
8: 마이티봇 변신 완료!
7: 레이봇 변신 완료! 스케봇 변신 완료! 다 같이 사서로봇을 막아보자!
5: 아하, 멈춰! 지금 사설로봇은 아주 중요한 일을 하느라 너무 바쁘니까 절대 방해하지 마.
7: 사설로봇이 이상해진 게 너 때문이었어?
5: 하하, 그래. 이제 도서관 전체를 내 자서전으로만 꽉 채우겠다.
2: 뭐? 안 돼! 난 아직 2권을 못 봤단 말이야!
5: 저런 미꾸라지 같은 녀석!
7: 얘들아, 포부를 막아줘!
1: 우리한테 맡겨!
2: 어디 있어, 사서로봇아! 그만!

0: 지금 소란을 피우는 건 너거든. 제거하라.
1: 다들 뭐하고 있어? 더 세게 밟아. 다들 저리 비키라고.
2: 미안하지만 그럴 순 없지.

0: 어떻게 사자 로봇을 이겼어? 이게 다 캡틴 로보티카 덕분이야.
1: 기가빌더 여러분, 문제를 해결하려고 내가 엔지니어를 불러서 곧 도착할 거야. 에? 도서관이 엉망이 됐잖아. 사서 로봇은 어쩌다 이렇게 됐지?
0: 걱정 마세요, 시장님.
1: 정상으로 돌아왔군. 기계가 말을 안 들을 땐 껐다 켜야 한다니까.
0: 여기요.
2: 이 책은 화성의 영웅들 이건이잖아.

0: 한번 언니랑 하자.
1: 놀라니 깜짝놀이.
2: 아이가 스마트폰에 의존하지 않도록 스마트폰 중독 예방법 이렇게 지켜주세요. 첫 번째, 작은 화면 속 다양한 색상이 뇌를 자극해 중독을 유발하므로 스마트폰을 흑백 모드로 설정해 주세요. 두 번째,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땐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도록 가정 내 규칙을 정해 주세요. 세 번째, 알람을 맞추어 정해진 시간에만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절제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네 번째, 잠자기 전 스마트폰 사용은 수면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수면 1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하도록 해주세요. 아이의 스마트폰 중독 예방, 부모님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0: 브레이브 킹덤의 공중근위 대 카본, 스카이 페리어, 듬직한 이승기 카본, 제트밴더, 용맹한 드론 카본, 에어밴더, 유쾌한 헬리콥터 카본, 헬리밴더, 밴더 3종사, 슬랩밴드 8사! 차! 부드럽게 감기는 헬로카본, 밴더 3종사!
1: 오늘은 홍지레비 키즈펜션 가는 날.
2: 나도 탈래.
1: 조심 조심. 내가 먼저야.
3: 차례차례
1: 배가 있는 홍지레비 키즈펜션.
2: 어디 들었냐.
1: 홍지레비 키즈캠핑.
2: 와 재밌었다.
1: 홍지레비 행복한 우리 집 원앤원.
2: 자 저기요.

0: 지쳐.
1: 이렇게 소파에 하루 종일 누워있고 싶어.
0: 애들은 어디에 있어?
1: 머핀이랑 전화통화 중일걸.
0: 아, 완전 행복해라.
1: 나 오늘만큼은 애들이랑 놀아줄 힘 없어.
2: 이쪽입니다, 손님.
0: 이런.
2: 이번 여행이 가장 멋진 경험이 될 거예요. 아니면 돈을 돌려주세요. 당연하죠. 발 조심하세요.
0: 잠깐. 뭐 하는 거니?
2: 네. 아빠, 우리 보태해 주실래요?
0: 엄마한테 물어볼래?
1: 뭐야?
2: 아빠가 이미 바닥에 있잖아요.
0: 미안해. 아빠 오늘 그럴 힘 없어.
2: 아프신 거예요?
0: 졸려서. 그래, 졸리네. 어젯밤에 좀 늦게 자서 그런가 봐.
2: 왜냐면 머핀네 새해 파티에 가셔서 그래요.
3: 바비큐 파티에서 춤추시는 거 봤대요.
1: 뭐? 너 그때까지 안 잤어?
3: 작은 아빠가 소리 질러서 깼대요. 폭탄이야! 하고 수영장에 점프할 때요.
0: 스트라이프답네.
2: 제발 보트 해주시면 안 돼요?
0: 여보?
1: 당신이 나보다 보트 더 잘할 수 있어.
0: 좋아. 한 번만이야. 그 다음엔 스스로 놀아야 해.
2: 만세!
1: 잘해봐.
2: 엄마는 고래를 해주시면 돼요.
1: 뭐라고?
2: 블루의 이번 이야기는 고래 구경. 잠깐, 보트 타시려면 돈을 내세요.
3: 네, 여기 있어요.
2: 감사합니다. 여기 펴 있습니다.
3: 오.
2: 혹시 고래 구경 투어가 마음에 안 드신다면 제가 돈을 돌려드리겠습니다.
3: 좋아요.
2: 아마 좋아하실 거예요. 이건 최고의 고래 구경 투어가 될 거예요.
0: 아빠는 책임 못 져요, 얘들아.
2: 다 타셨나요?